0: 승부 끝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개표율 82% 기준 전체 227곳 가운데 민주당이 124곳, 국민의힘이 90곳을 차지했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로어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냐는 질문에 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어느 시점에는 아마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대미 강경파와 온건파 등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이란 내부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와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의 교전이 재개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묻자 현재로서는 지상군이 필요 없다며 우리는 이미 공습만으로 그들 군대의 상당 부분을 전멸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차질이 빚어지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랬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 JD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훌륭한 팀이 될 것이라며 그 둘이 함께 뛴다면 무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거 제도가 부패하고 조작됐다면서 유권자 신분증 검사를 강화하고 우편 투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투표 자격 보호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에 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데럴아이사 공화당 의원이 한국 정권이 친중 좌경화했다고 지적하자 민주의 국가에서는 때로 미국 국익에 우호적인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합법적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라면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는다는 지적에는 유럽연합도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불공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가 한국과의 무역 합의 타결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작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쳐 미국의 대한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제품 수입과 과잉 생산을 문제 삼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무역 합의 변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계획과 관련해 미국 내 선박 건조뿐 아니라 몇 척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3일 이란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나온 발표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이 계획적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공항 여객터미널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피해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를 완전히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 공항을 향해 발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란이 오만에서 미 해군 구축함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에 배치된 미군 자산들은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오늘 오후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11곳에서 승리가 유력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당사 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경북 한 곳만 유력으로 나온 가운데 장동혁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 한마디 없이 TV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 대구시장 선거 출구조사에는 민주당 캠프에서 환호가 쏟아진 반면 국민의힘 캠프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선거가 끝나고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양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에선 환호가 터져나왔지만 애써 들뜬 분위기를 눌렀고요. 국민의힘은 무거운 침묵 속에 굳은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승리가 유력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심스레 박수를 치다가 손을 모았습니다.
6: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5: 같은 시간 경북 한 곳만 유력이 뜬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시간이 멈춘 듯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당 투톱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TV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7: 지방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균형추가 무너지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5: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는 대구시장 출구조사 결과에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선 환호가 터져나온 가운데 김부겸 후보도 이에 화답했고 국민의힘 캠프에서도 박수가 쏟아졌지만 추경호 후보는 표정 변화 없이 두 손을 모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북도지사 선거 역시 경합지역으로 분류됐지만 후보별 온도차는 뚜렷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캠프에선 후보 이름을 부르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경합 열세로 나온 무소속 김관영 후보 캠프에선 잠시 환호성이 번지기도 했지만 이내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8: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9: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8: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9: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8: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9: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6: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6: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5: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7: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3명의 후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후보군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친명계 좌장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왔으며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민생정책을 일선에서 이끌며 신임을 얻었습니다. 한 장관이 선택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가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며 대통령 특사로 활동하며 외교와 경제 분야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거취를 포함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총리 인선과 교체 시점을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이란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상원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20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의 자산을 동결하고 원유 판매를 차단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베전트 장관은 이란 통화 가치가 폭락했으며 상당수 군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경찰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란산 원유와 에너지 자원의 불법 거래를 추적하고 제재를 집행할 전담 인력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이란산 원유 판매와 무기 생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약 1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소유 가상화폐 자산을 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 중 욕설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악영향을 준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고의 가족도 때로는 전술적인 견해차가 생기지만 항상 좋은 친구로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하며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대결을 단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전쟁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유럽 지도자들이 자국 내 급진 이슬람 소수민족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에 대해 전술적인 게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군사행동 복귀 발언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이준호 총영사가 이틀 조지아주 서베너 한인회를 방문해 지역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현대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금된 근로자들은 일주일 뒤 한미 외교협상 결과로 석방돼 귀국했고 일부는 다시 비자를 받아 공사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준호 총영사는 이번 방문에서 그 사건 이후 한미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비자 제도와 절차가 상당 부분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필요한 인력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입국하고 있으며 출입국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다의 서베너 한인 회장은 지난해 구금 사태 이후 추가 이민 단속은 없었고 비자 관련 체포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단기 체류자가 늘면서 운전면허 등 교통법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권 갱신을 위한 순회형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 총영사는 부임 5개월 동안 서베너를 두 차례 방문했으며 한국 국적자의 비자와 입국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국민의힘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심야에 향해 방문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밤 10시 30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허철훈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장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이 독일과 미국 판례에 비춰봐도 선거 무효 사유라며 개표 방송 이후 투표한 유권자들이 이미 방송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국 모든 개표를 중단한
2: 25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평균 지원 규모는 약 18,000달러 수준입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정부 카운티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조금 또는 상환 유예 대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일정 기간 실거주를 유지하면 상환 의무가 면제되지만 중도 매각이나 재용자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2020년 이후 45% 이상 상승했지만 임금 상승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계약금 마련 자체가 가장 큰 장벽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운페이먼트 리소스의 로크레인 최고 경영자는 지난 1년 사이 실제 신규 프로그램이 대거 생겨났으며 주택가격이 급등한 중소도시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 상황에서 구매자 지원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민간 고용이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는 5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2만 2천 명 늘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4월 증가폭인 10만 9천 명보다 많고 전문가 전망치 10만 명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5만 7천 명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거래와 운송 그리고 유틸리티 부문도 3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1년 전과 비교해 4.4%를 기록했습니다.

0: 후보 측은 어젯밤 10시쯤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네, 저는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상황실입니다.
2: 권준수 기자, 정 후보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역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이곳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역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직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는데요. 현재 자택에 머물며 개표 현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추세상 역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 중인 만큼 상황을 살피며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 후보는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난 뒤에야 이곳 상황실로 이동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 후보 측은 어젯밤 10시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시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발생한 만큼 선관위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승패를 섣불리 가늠하기 어려운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만큼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캠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3: 네, 서울시장 후보들 캠프 다녀왔습니다. 표정우, 권준수 두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5시 이브닝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뉴스는 LA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서울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예상을 뒤엎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공화당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초기 개표 결과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약 28%의 득표율로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억만장자 투자자 톰 스타이어 후보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높은 주택 가격과 노숙자 문제, 그리고 산불 위험과 생활비 상승을 가장 큰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되면서 공화당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는 우편 투표 비중이 높고 검증 절차가 엄격해 최종 결과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16년 이상 지배해온 캘리포니아 정치 지형에 변화가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음악산업 거물들이 보수 성향 후보에게 잇따라 후원금을 보내면서 정치권과 연예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LAC 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그룹의 최고 경영자 루시안 그레인지가 지난 5월 공화당 소속 스펜서 프렛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금인 $1,800를 기부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애틀랜틱 레코드 대표인 엘리엇 그레인지도 같은 금액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렛 후보는 노숙자 문제와 치안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격적 선거 캠페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그의 선전을 공개적으로 응원했습니다. LA 음악산업은 최근 수년 동안 환경과 사회정의 같은 진보 정치 의제를 적극 지지해왔고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빌리 아일리시 측은 진보 성향 후보인 니티아 라만을 공개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과 노숙자 문제 범죄 증가 도시 운영 논란이 겹치면서 일부 음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와 가수 캐서린 맥피는 프렛 후보 후원 행사에 직접 참석해 공연을 펼쳤고 유명 DJ 캐스케이드와 디플로도 소셜미디어로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선거는 오랫동안 진보 성향이 강했던 LA 문화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질극이 1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요원의 총격으로 용의자가 사망했고 인질 10명은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시쯤 다운타운 체이스 은행이 입주한 4층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폭탄 위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여러 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FBI는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협상팀을 투입해 두 명의 인질을 먼저 석방시켰지만 나머지는 계속 억류됐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20분쯤 41살 용의자 앤서니 스코설스 해리스가 FBI 요원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FBI 세크라멘토 지부에 따르면 용의자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였습니다. 사건 당시 인근 시청과 경찰 본부를 포함한 여러 공공건물이 긴급 대피했고 주변 도로도 폐쇄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그리고 폭탄 위협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와 로스앤젤레스 시장선거가 예상밖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주지사 선거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LA 시장선거에서는 정치 신인 스펜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십 년간 장악해온 캘리포니아에서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유권자들은 치솟는 물가와 범죄 증가 그리고 노숙자 문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보다 생활 문제 해결 능력을 우선시하는 표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양당 모두 유권자들의 실질적 요구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치 지형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주목됩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몬테벨로의 이스트 휘티어 블러바드 104번지에서 픽업트럭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을 뒤집힌 차량 안에 여러 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몬테벨로 소방서와 경찰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갇힌 승객들의 부상 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는 전면 통제되고 있어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정리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운타운 LA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번가와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 편의점에 총을 든 남성이 들어와 현금을 빼앗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6번가를 통해 서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키 5피트 10인치 정도의 흑인 남성으로 파란색 카우보이스 재킷과 검은색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와 마스크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트럴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의자를 목격하면 즉시 91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운타운 일대에서는 최근 몇 달간 편의점과 소규모 상점을 노린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야간 시간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 상가거리에서 밤사이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늦은 밤 번화가에서 벌어졌으며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길거리에서 말다툼이 고성으로 번진 뒤 곧바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용의자 신원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주민들에게 제보 전화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잇따른 총격 사건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치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경찰은 이 지역에서 최근 몇 달간 총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어제 치러진 6월 예비선거 개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LA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카운티 검사장 등 주요 직책을 놓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치안과 노숙자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득표 차이가 근소해 우편 투표와 잠정 투표 집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당국은 최종 결과 확정까지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선거국과 주요 언론사들은 실시간 집계 현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결선 진출 후보가 확정되면 LA 지역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LA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4: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6: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1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용의자 41살 앤서니 스코설즈 해리스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FBI와 경찰의 진압작전 중 사망했습니다. 설즈 해리스는 전날 오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4층짜리 건물에 침입해 컨 카운티 교육청 직원 10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일부 인질을 결박하고 자신과 인질의 몸에 폭발물을 매달았다고 위협하며 과거 자신이 연루됐던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인질들은 다친 곳 없이 모두 무사히 구출됐고 용의자가 주장했던 폭발물은 실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설즈 해리스는 2014년 14살 미만 아동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최근 이혼소송과 가정폭력 그리고 자녀 양육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과거 사건 기록 삭제를 요구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서울 투표소 14곳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 성남 시민 수 100명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둘러싸고 농성을 이어가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450여 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하고 인근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이 초유의 사태,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8: 하지만 일부 성난 시민들이 밤새 선관위 청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9: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7: 예, 뒤쪽에서는 지금도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9: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는 정문은 경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 마련된 무대에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연설을 하고 주변에는 시위대가 가능합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 씨의 발언에 호응하듯 대한민국 국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미흡한 진행 절차를 비판하는 깃발도 보이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이번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 시위대는 300여 명인데 방사이 1000명에 가까울 정도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450여 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 도로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 기준 서울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처럼 일부 성난 유권자들의 반발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송시현입니다.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신임의장 케빈 워시가 보수성향 정책연구자 2명을 정책고문으로 채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최근 폴 윈프리 경제정책혁신센터 대표와 대니얼 헤일스탠포드대 후보연구소 연구원을 임시계약직으로 영입했습니다. 윈프리는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프로젝트 2025의 공동저자로 연준 관련 내용을 집필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 문서에서 연준의 법률상 이중 책무인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을 폐지하고 물가 안정만을 단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때 연준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것도 제안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워시 의장 역시 취임 전부터 연준 대체대조표 축소 재개와 통화정책 선제 안내 자제 등 연준 체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그는 취임식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생애 최고의 업무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연준 직원들을 향한 발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워시 의장의 초반 행보가 연준의 정책 신뢰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늘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약 반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한동훈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징계 확정으로 당을 떠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에 집중하며 야당 투쟁에 선봉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맞물려 한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 재편 움직임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김철희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10: 지난 1월 제명징계 확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면서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한동훈 당선인.
11: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10: 약속을 지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로 복귀하는 데까진 채 반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0.5선 국회의원으로선 초년병에 불과하지만 한동훈 당선인의 등장은 향후 전국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특히 한 당선인 징계와 당선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온 장동혁 지도부에게 어떤 지역보다도 더 뼈아픈 패배란 평가입니다.
12: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10: 지방선거 대패에 따른 지도부 퇴진 요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 한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보자는 움직임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쇄신 요구는 일찌감치 분출했지만 논의를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13: 지방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10: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대가 등판했다는 긴장감이 감지됩니다. 실제 한동훈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 지도부보다는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에 집중해왔습니다.
14: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겠습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0: 다만 정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무소속으로 원내에 진입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 당선인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등 현안의 선봉에 서서 목소리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전
6: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 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 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5: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6: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 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9: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388-5600. 213-388-5600.
10: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1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3: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역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4: 네, 커피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일상에 가장 흔히 만나는 음료 커피. 커피가 과연 독일까요, 득일까요? 자, 우리 커피. 언제부턴가 점심 식사를 마치면 누구나 하나같이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니는 풍경이 항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거 식사한 다음에 우리는 숭늉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숭늉 대신 식후에 커피 한 잔은 식사의 연장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 식사하신 후에 마신 커피, 철분 흡수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바로 탄닌, 탄닌인데 이 떫은 맛, 탄닌이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그 칼슘과 함께 착화물이라고 하죠. 이 착화물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을 침전시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은 카테킨류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 몸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커피에 함유된 이 글루코겐산이라는 이 탄닌은 일종의 이 철분의 소화를 방해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흡수되는 철분이 100 중에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커피 때문에 오히려 이 철분이 흡수를 방해한다라면 거의 우리 커피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커피 속 탄닌은 우유가 중화시킨다는 말이 있어서 우리 커피에 우유 첨가제 카페오레나 아니면 카페라떼를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가 탄닌을 중화시켜준다 할지라도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이 철분과 경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철분의 흡수도 같이 방해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탄닌을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기억나실 겁니다. 땡감, 아주 떫은 이 땡감, 땡감을 된장 속에 묻어놓으면 그 땡감의 떫은 맛이 사라져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된장 속에 있는 소금기가 탄닌을 중화시켜준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커피에도 미량의 소금을 넣어서 중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인데 바로 이 탄닌은 탄닌산이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인 이 소금, 소금이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하면 더욱 좋고, 자, 소금 자체가 걱정이 되신다면 죽염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 소금 커피가 좋다는 얘기인데, 우리 LA 윌셔길에도 이 85도씨 빵집에는 소금 커피를 팔고 있죠. 아주 맛있는 소금 커피가 있는데, 이 커피에 소금을 첨가해서 이 짠맛과 단맛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아주 묘한 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식사한 다음에 커피 한 잔의 여유, 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문화 있을 때, 자, 우리 탄닌, 즉 철분의 흡수가 방해가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한번 소금 커피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빈속에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커피, 소금 커피를 마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달리 한 번에 최대 7장 안팎의 투표용지 받게 된다고 하죠. 투표용지가 많은 만큼 다소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AI 기반 가짜뉴스, 또 투표소의 유의사항 등등 미리 체크해야 할 부분 많습니다. 6.3 지방선거 내일 선거하기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황휘 공보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많이 바쁘시죠?
4: 예, 이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네, 많이 바쁘시다는 말씀이네요.
4: 네.
3: 사전투표하셨나요? 아니면 내일 본투표하세요?
4: 선관위 직원들은 사전투표가 없으면 투표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거일 투표는 등록된 주소지에서만 가능한데요. 선거일에는 다들 새벽부터 출근해서 투표를 관리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개표 사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아니고서는 투표 참여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3: 아, 정말 그러시겠네요. 본투표 때 일하셔야 되니까.
4: 네.
3: 사전투표를 대부분 하셨겠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번에 사전투표 역대 최고 나왔잖아요.
4: 네.
3: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4: 아, 지난 제8회 지선 사전투표율은 20.62%였는데 이번에는 23.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선거 대비 2.8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가장 높은 거네요?
4: 그렇습니다.
3: 대선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었죠?
4: 예, 대선은 뭐 다른 선거보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다 보니까요.
3: 그렇죠.
4: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일단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좀 이의들이 있었어서 요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된 이제 그 내용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고 했냐 이렇게 선거 사무원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한 시민단체에서는 직접 고발에 나서기까지 했거든요.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보장 원칙 어겼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의 이 선관위 선거 사무원에게 이렇게 문의하는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입장이세요? 괜찮습니까?
4: 예, 그날 사전투표관리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신 사전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돌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해서 사전투표 사무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요. 이분도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누구라도 크게 당황스러웠을 상황임에도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3: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게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죠?
4: 그 투표지가 공개된 투표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3: 그러니까 그 선거 사무원이 대통령이 이제 문의를 할 때 이제 기표된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거 맞아요?
4: 예,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3: 만약에 이거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내일 투표 앞두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이런 뭐 문의가 있거나 그러실 수 있어서 그때 만약에 사무원께서 혹시 그 기표된 내용을 보셨으면 그 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선거인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과실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표관리관이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3: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정말 뭐 전국에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떤 투표 과정에서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좀 우리 공보 과장님께서 짚어주시는 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대구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요?
4: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유권자께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정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구의 해당 투표소에 사촌 관계인 두 분과 요양보호사까지 세 분이 가셨는데 요양보호사와 언니분은 걸음이 좀 느려서 동생분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60대, 70대 후반인 어르신들인데요. 먼저 들어가신 분이 뒤에 따라오는 사촌 언니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 투표소에서는 자신의 신분증이 아니라 언니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투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 도착한 언니에게 언니의 신분증을 줬고 언니분은 이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투표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미 투표를 한 사람이라고 나온 거죠. 처음에 동생분이 언니 신분증을 제출했을 때 본인인지 확인을 잘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후에 언니분은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동생분은 투표를 다시 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지난 6월 1일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 본인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 공문을 시달해서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본인 확인을 일단 신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지문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4: 그게 이제 사전투표소에서는 신분증으로 선거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거나 지문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용도로 본인 확인을 할 때 지문을 기록하는 거지 지문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을 하는 목적은 해당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방문했을 때 이미 본인이 직접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서 이중투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신분증 본인 확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신분증 어떤 거 가능합니까?
4: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국가유공자증이나 청소년증, 학생증, 공무원증 같은 신분증들도 인정이 됩니다.
3: 장애인등록증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4: 예, 그렇습니다. 네.
3: 요즘에 또 모바일 신분증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4: 예, 말씀대로 요즘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도 투표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모바일 신분증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 자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서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사전투표 잠깐 짚고 본투표 얘기할게요. 사전투표 이틀 진행됐는데 그 투표함은 도대체 어디서 보관되고 있는 건가? 잘 보관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4: 예. 전국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가시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부시군 선관위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군 선관위원회로 직접 가시면은 해당 위원회가 보관하는 투표함들을 화면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구시군 위원회에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정규 근무 시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3: 네. 자, 내일 본투표입니다. 63 지방선거 내일 본투표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에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용지 7장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4: 네.
3: 일단 이거 7장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나요? 더 많은 데도 있나요?
4: 7장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부산 북구나 경기 평택 등의 14개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8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이나 제주는 의회가 두 개인 다른 지역과 달리 의회가 하나이고 구시군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투표용지가 하나씩 빠져서 세 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제주 지역은 그렇게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됩니다.
3: 투표용지 받을 때 유권자도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4: 투표소에 가시면 먼저 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첫 번째 투표함에 넣은 후에 다시 지방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두 번째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한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은 한 번에 한다. 이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 보면 1-가, 1-나 이렇게 하나의 정당에 여러 명의 후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투표해야 돼요?
4: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라면 하나의 정당에서 3명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들은 순서대로 숫자 기호 뒤에 가나 다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투표용지 한 장에 동일한 정당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해야 내 투표지가 유효하게 개표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표용지에든 기표는 딱 한 번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혼란 없이 선거에 참여한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교육감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달리 정당명이라든가 기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후보자 이름 배열도 지역마다 선거구마다 다르다면서요.
4: 네.
3: 이게 교호 순번제라고 하던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4: 교육감 선거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고 말씀대로 기초의원 지역구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투표용지에 표시하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가선거구 유권자에게는 A후보, B후보, C후보 순서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는데 종로구 나선거구 유권자는 B후보, C후보, A후보 순으로 된 투표용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유불리나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다른 선거도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전문성이나 철학 등을 보고 선택을 하시겠지만 이 기호나 순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우리 지역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인지 미리 잘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3: 교호 순번제가 도입된 것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딱 확정해 놓으면 지역마다 똑같이 하면 그 위치에 따라 누구는 좀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지역마다 네. 그거를 다 다르게 하는 거군요.
4: 그렇습니다.
3: 이름을 무조건 알아야 됐네요. 이거는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4: 그렇습니다. 예.
3: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교육감 선거 얘기했죠. 옛날에 교육의원 선거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없는 거죠, 이거는?
4: 예, 교육의원 선거는 시도 단위에 원래 별도 기구로 설치됐던 교육위원회가 이제는 시도의회 산하의 교육위원회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광역의원 선거로 편입이 됐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2022년도 제8회 지방선거 때까지 별도로 선출을 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도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졌습니다.
3: 네. 그리고 외국인 투표할 수 있나요?
4: 외국인이라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대한민국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2005년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에 한해서 선거권을 인정하는데요. 이번 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전국에 15만 1,532명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그럼 재외국민은 어떤가요?
4: 제외 국민이라도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는 제외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3: 예. 최근에 이사해서 전입신고했다. 이분들 어느 투표소로 가야 돼요? 전입신고한 걸로 가면 되나요?
4: 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명부를 작성하는 기준 날짜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12일이 기준일인데 이 날짜에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12일 또는 그 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 5월 1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원래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3: 아, 기준 날짜가 있군요. 이런 경우는.
4: 그렇습니다.
3: 5월 네. 12일입니다. 5월 12일이 기준입니다.
4: 네.
3: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좀 헷갈리는 거. 기표소 안에서 실수로 잘못 찍어서 저 투표용지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경우가 매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 바꿔줍니까?
4: 아닙니다. 실수로 잘못 기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한 장 한 장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곳에 찍었다는 사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표하실 때 어떤 선거 투표 용지인지 기호와 정당 그리고 후보자 이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표란에서 조금 벗어나서 찍혔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칸에 닿지 않은 것이나 반만 찍혔더라도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게 식별이 되는 것. 기표를 했는데 이건 좀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 같아서 동일한 후보에게 한 번 더 찍은 것. 반대로 뭐 너무 진하게 찍은 것 이런 투표지들은 유효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아, 또 중요한 게 그 비치된 기표용구로 해야 되네요.
4: 아, 그렇습니다. 투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볼펜으로 어떤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됩니다.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기표를 했더라도 추가로 투표용지에 글자를 적는다거나 동그라미나 X 같은 어떤 표시를 더하게 되면 무효로 처리되니까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만 딱 한 번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에 기표를 했어요. 그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를 했습니다. 근데 네. 뭐 이게 볼펜을 가지고 있던 걸로 거다 뭐 낙서 뭐 조금이라도 뭐 적거나 이러면 이것도 다 무효되는 거예요.
4: 그렇게 됩니다.
3: 그러면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것들 가장 주의해야 될 거 뭔가요?
4: 일단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투표소라는 장소는 질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소의 평온을 방해하는 소란한 언동을 하면 안 되고요. 투표 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에 그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선동에 넘어가서 정말 그런지 확인하겠다고 사전투표기간에 이미 투표를 하고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한 사례가 지난 선거 때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니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중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직접 이중투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요즘에 다 SNS들을 많은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투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증샷을 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인증샷 올리는 과정에서도 뭐 잘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것 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4: 예, 일단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해서 인증샷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있는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등을 촬영한 후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SNS,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건 무방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투표소 밖에 포토존이 있나요?
4: 그렇게 설치를 하는 곳도 일부 투표소에 있습니다.
3: 아, 이제 워낙 인증샷을 찍으시니까 차라리 그렇지. 여기서 찍으세요. 문제없게. 예. 장소를 아예 네. 딱 정해주시는군요.
4: 네, 그렇게 마련돼 있는 장소에서 찍으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 근데 마련된 장소에서 찍는데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4: 아닙니다. 기호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3: 네.
4: 예.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네. 옆에 서서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3: 아, 그런 거는 상관이 없군요. 그러니까 투표소 예. 내에서 안에서 찍으면 안 되는 거고.
4: 그렇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본인이 누구에게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올리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 한 30초 있는데요. 요즘에 AI 딥페이크 등 기반해서 가짜뉴스 걸러내기 위해서 진짜 많은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내용과 함께 뭐 당부의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4: 네. 이번 선거는 전국에 선관위가 440명 정도 허위사실 특별대응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허위게시물을 찾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 위험이 선거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커지고 있는데요.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의 정보를 접하실 때는 어디서 나온 건지 공식적으로 검증된 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퍼뜨리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까지
4: 마지막으로
3: 네, 네.
4: 예. 끝으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께서는 후보자들 공약과 자질을 잘 살피시고 내일 투표소로 가셔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을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3: 예,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황휘 공보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최근 AI가 우리 일상과 업무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잘 쓰느냐가 정말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기술이 낯설고 또 어디서부터 배워야 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이런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AI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AI 디지털 배움터를 새롭게 문 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이수재 AI 산업육성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AI 산업육성과장 이수재입니다.
3: 예, 경기 AI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이 새로 문을 여네요. 교육기관인가요?
5: 교육기관은 아니고요. 이제 교육장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설명 부탁드립니다.
5: 네, 경기도 AI 디지털 배움터는 이제 여러 경기도 31개 시군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AI 디지털 배움터에 오시면은 이제 AI 시대 또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도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이제 6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31개 시군에 디지털 배움터 어디 있는지 쳐보시면 검색해 보시면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오시면 AI 교육, 디지털 교육 등을 배우셔서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3: 언제부터 시작을 지금 했나요?
5: 네,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6월부터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교육을 받게 될까요?
5: 현재 저희 목표는 한 15만 명의 교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세대별로 또는 이제 연령대별로 맞춤형 교육을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오스크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좀 키오스크 특별 교육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청소년이나 또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오시면은 로봇계나 또 이제 예전 개념으로 보면 DDR 같은 그 장비를 해서 그 디지털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까지 그 가미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5: 일단은 주요 거점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성남, 수원, 그리고 남양주, 안산 이런 시군의 8개 시군의 거점 센터가 있고요. 그 11개 시군에는 또 체험존이라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거점 센터는 일단 교육까지 같이 좀 진행이 되고요. 체험존은 그런 그 기기들 위주로 일단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시군에는 장소가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아직은 확보를 못했는데 그렇게 거점 센터나 체험존이 없는 곳들은 저희가 에듀버스라고 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면은 필요한 곳으로 경로 그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나 또 이제 멀리 있는 학교까지 저희가 AI 에듀버스를 통해서 교육을 하러 찾아가고 있습니다.
3: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그럼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5: 네, 신청을 저희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오셔서 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어떤 뭐 단체 그렇죠. 같은 데서 신청해도 되고요.
5: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계시거나 조금 소외 지역이 제가 예산을 통해서 전역을 다 커버를 하고 싶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게디버스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나 이렇게 경로당 쪽도 갈 예정입니다.
3: 예. 그러면 신청은 누리집에서 하면

0: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들지 않을까요?
0: 교육비요?
1: 네.
0: 아, 저희가 예산으로 요 교육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오, 전액 무료. 그럼 많은 네네. 분들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선별은 어떻게 네네. 하나요? 선착순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인데 지금 5월 27일부터 도내 31개 네네. 시군에서 앞서 교육 시작했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0: 네, 네.
1: 그럼
0: 네네.
1: 지금도 신청 가능한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한 번에 신청은 안 하고 일정에 근처가 오면 그때 이제 신청을 받으니까요. 누리집 좀 잘 보시고 신청 일자 본인이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올해 뭐 더 좋아지거나 달라진 점들이 있나요?
0: 올해 특별히 두 분야를 좀 이제 그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시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우신데 AI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이나 홍보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그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르신들 키오스크 활용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층이 연계가 돼서 키오스크를 잘 활용을 하셔서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소상공인들 가셔서 마음껏 소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경기 AI 디지털 배움터라는 교육 사업을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미 도내 41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AI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 찾아가 보시거나 전용 콜센터 1800-009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청하시거나 관련 내용 문의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디지털 배움터에서 어르신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이거를 그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냥 오셨습니다. 그냥 오셔서 바로 앉으셔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혹시 어려우시거나 신청이 좀 못하셨지만 꼭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꼭 배움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냥 어디로 가면 될까요?
0: 디지털 배움터로 오시면 됩니다.
1: 근데 디지털 배움터도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야
0: 보통,
1: 되잖아요.
0: 네, 네, 거기는 있는데 보통 행복 그 동사무소나 이렇게 주민센터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디지털 배움터가 보였다. 근데 뭔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1: 그러면 주민센터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어르신 분들 네. 주민센터 가서 찾아가셔서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0: 네. 네네, 그러셔도 됩니다.
1: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이수재 AI 산업육성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기 교육의 향후 4년을 책임질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내일 교육감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죠.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임태희 후보와 5선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후보의 양자 대결로 맞붙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전화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안민석입니다.
1: 경기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2: 네. 경기교육이 너무 지금 퇴행의 길로 가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도 못 가고 운동회도 못 하고 소풍도 못 가는 이제 이런 현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많지만은 이걸 경기 교육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1: 예, 경기 교육을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하셨습니다. 후보님은 5선 국회의원의 교사, 교수 경험까지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선택하시게 된 이 선거에 도전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2: 아, 저는 이제 교육 한 기를 40년 동안 걸어왔고요. 초중고등학교를 경기도에서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를 20대 교사를 했고요. 또 미국 유학 가서는 이제 교육학 박사를 받았고 이제 30대에는 중앙대학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서 5선을 했는데요. 5선하는 동안 제가 대부분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해서 최장수 국회 교육위원회

0: 활동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을 한번 제가 바꿔보려고 하고, 먼저 경기도를 바꿔서 한국 교육을 바꾸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20년 동안에 학교 현장 한 1000회 이상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속에서 답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좋은 현실성에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 당선되면은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교육감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한 가지만요.
1: 네.
0: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육을 바꾸고 또 더 좋은 도시 또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후보님 스스로 에듀 폴리티션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0: 네. 네. 저는 교육자이면서도 정치인이라서 제 스스로를 교육정치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경기교육이 많은 문제점과 또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 교육자로서는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으로는 못 풀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에듀 폴리티션이 교육감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스스로를 이제 에듀 폴리티션이라고 제가 칭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임태희 후보와 가장 다른 부분이 이제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라고 하시면서 표현하시는 이 에듀 폴리티션 이 의미인 것 같은데요. 특히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제도화 거론하셨거든요.
0: 네.
1: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서 이거 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먼저 임태우 후보께서 말씀하신 이제 교육의 탈정치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MB 정권의 비서실장을 하셨고, 지난 임태희 대선 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 본부장인가요? 그 하셨고, 그 다음에 임태희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특별고문까지 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특별고문까지 하셨던 분이 교육의 탈정치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저 교육감 선거 당선되면은 바로 국회 가서 국회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교사들의 이 정치 시민권 이것을 통과를 좀 수습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그러면은 교육감 선거에 교사들의 목소리가 없어요.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 유세장에도 올 수가 없어요. 교육감 후보의 정책에 좋아요라든지 댓글도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정치 기본권에 묶여있기 때문에 정치적 천민의 신세에 있는 교사들을 이렇게 놓아두고서 이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후보님 공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LAS 공약 강조하십니다. 이게 어떤 정책인가요? 네.
0: 라스는 리트러시, 문해력, 그리고 A, 아르떼, 그리고 스포츠의 결합으로 해서 이제 LAS인데요. 그 문해력, 아르떼,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교육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I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좀 독서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독서를 해야지 생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래서 기존의 암기식이라든지 주입식 이런 교육들은 낡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이제 리트러시 교육을 좀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AI 시대는 우리 학생들의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술활동을 통해서 감성과 창작을 키우며 성장하는 그런 문화시민 교육을 제도시키겠다.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디자인, 영상, K-POP, 댄스, 오케스트라 등, 특히 학생들이 누구나가 악기 하나는 좀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 우산서 뭐 오랫동안 이것을 실행해 왔고 오케스트라도 제가 주도적으로 설립해 봤고 그런 경험들에 토대해서 경기도 교육감 정책으로 좀 내세우고 있고요.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의 아이들의 그 체력과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체력이 안 이제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평생 즐길 수 있는 운동 하나도 가르치고 특히 누구든지 3km 정도는 달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수영을 25m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인성교육인데 이런 걸 그동안 학교에서 굉장히 소홀히 해왔죠. 그러나 제 직고 우산의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지난 10년 이상 동안 쭉 받아왔고 그런 제가 경험과 성과에 토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라스 교육이 우리 교육을 바꾸는 경기도 교육을 바꾸는 중요한 촉매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AI 교육 여쭤보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이 네. 운영한 AI 교육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후보님의 AI 교육 정책은 그럼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0: 뭐 임태희 교육감께서 하시는 하이러닝은 교사들이 쓰지를 않아요. 88%가 안 쓴다고 응답을 한 그런 결과가 있고요. 저는 사람 중심의 AI 교육 체제를 운영하고요.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AI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기도에 AI 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온오프 AI 캠퍼스를 만들고요. 특히 12년의 성장 과정이나 학업, 그다음에 라스 활동을 기록하는 AI 이연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창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는 그 AI 시대인데 AI 교육 체제, AI 교육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AI 교육 과정도 별도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1: 네. 이번 선거는 현직인 임태희 후보와 양자 대결입니다. 지난 4년간의 교육 행정과 경험, 성과를 강점으로 임 후보는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은 임 후보와 비교했을 때 난 이 점에서 내가 더 경쟁력 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0: 제가 볼 때 이제 임태희 후보께서는 이제 평생 뭐 교육과 무관한 삶을 살아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모르시니까 그게 가장 그 문제점이었고요.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현장하고 소통하지 않고 이제 불통으로 4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평가가 다녀보면 굉장히 좋지 않다 그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저는 뭐 제 아버님부터 교사를 하셨고 뭐 제가 사범대학교 졸업을 했고 교사도 했고 뭐 저는 교육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성을 중요시하고 또 국회의원을 5년 동안 하면서 교육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일을 풀어가는 능력이라든지 추진력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기 교육을 속도감 있게 발전시키고 안착시키려고 합니다.
1: 예,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 경기도민들께서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 중에 이제 한 분을 경기 교육감으로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끝으로 내가 경기도 교육감이 되면 이런 교육감이 되겠다 약속 하나 해주시죠.
0: 네. 학생이 등교가 설레는 학교, 교사가 가르침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였습니다. 예, 내일 6.3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내일 교육감 후보도 함께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감도 뽑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경기도 교육감 뽑게 되는데 이번에는 양자 대결입니다. 안민석 후보, 예, 안민석 후보와 5선의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후보와 현재 교육감인 그러니까 재선에 도전하는 임태희 후보 이렇게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방금 전에 안민석 후보 이야기 들어봤고 계속해서 임태희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2: 네, 임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저희 청취자분들 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2: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여러분, 이 경기 교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좀 한번 꼼꼼히 들으시고 내일 투표장에서 예,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1: 예,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교육감 지내셨습니다. 재선에 도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2: 네,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경기도 교육은 한마디로 전교조가 주도하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으로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미래 준비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저희들이 미래 교육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한 3년 지나면서부터는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정부의 교육부 그리고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에서도 거의 최고로 평가를 했죠. 심지어 그 유네스코에서는 저희한테 미래 교육의 세계적인 확산에 경기도가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교실 현장마다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하고 그 교육의 완성에는 지금 모든 학생들의 그 교육을 외길로 내모는 게 우리 대학 입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외길로 내모는 대학으로는 대학 입시 준비로는 이제 우리 교육 바로 세울 수 없다 해서 대학 입시 개혁까지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이제 재선을 준비했습니다.
1: 예, 이번에 재선 도전이시기 때문에 지난 4년 임기에서 이것 하나만큼 네. 정말 내가 의미 있게 성과를 냈다 하나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지난 4년 전엔 AI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그리고 이 학생들의 모든 그 교육의 기록들이 과학적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이러닝이라고 이제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으로 집중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많이 됐죠. 특히 기초 학력이 많이 추락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마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해결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4명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 40%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게 정말 제로가 될 때까지 노력할 그런 이제 계획이고요. 또 하나 꼽는다면 아마 교권이 훨씬 더 이제 안정이 돼가고 실제로 향상이 돼가고 있고 특수교육 등 그 사각지대 지원이 대폭 강화돼서 그런 어려운 현장들이 이제 많이 개선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AI 학습 플랫폼이죠. 하이러닝. 예, 이거 네. 대표 성과로 지금 내세우셨는데 네. 조금 전에 네. 안민석 후보 전화 연결했었거든요. 들으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하이러닝 현장에서 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네. 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2: 저는 그 우리 안 후보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한데 이제 특정 노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한 노조에서 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걸 저희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좀 객관적이 못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굉장히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는 교사 83%, 학생의 90%가 만족하고 있고 현재 경기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러닝은 그렇게 돼 있고요.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우선. 네.
1: 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두 분의 가장 좀 다른 점을 꼽는다면 앞서 네. 안 후보님은 에듀폴리티션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반대로 네. 후보님은 이번 네. 선거에서 교육의 탈 정치화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네. 정치가 빠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데 네. 왜 그러십니까? 예.
2: 저는 우리 교육은 기본과 기초를 탄탄하게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본은 기본 인성이죠. 사람 됨됨이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은데 거기에 정치 교육을 시키면 왜곡되고 학생도 불행해집니다. 그거는. 네, 왜냐하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편가라야 되고 어디에 예를 들면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사실은 풀어나가는 게 우리 정치의 모습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좀 바뀌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런 토론과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좀 달라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 풍토가 이 교육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이 교육에 정치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인성 교육을 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감한 이슈의 경우에는 한쪽을 강요하거나 주입시키지 말고 충분히 다른 생각들을 포위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보이텔스바흐 이런 정신에 의한 토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교육의 정치가 들어오는 건 지금으로서는 절대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이런 그 공감되고 확산이 되면서 학교가 우리 정치 현실이 많이 변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이 공론화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안민석 후보가 네. 윤태 후보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핵심 인사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을 네.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짧게 답변하시겠어요?
2: 한때는 핵심이었지만 네, 한 달 정도 있다가 너무나 윤 대통령과 그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내면서까지 고치면서 그 이제 선대위 개편을 통해서 선거를 한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 선대위를 물러나게 됐습니다. 개편해서 쫓겨난 거죠 일종의.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의 공약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네. 향상과 교육비 경감을 공약으로 네. 내세우셨는데요.
2: 네.
1: 이거는 기존에도 추진해 오시던 이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이 네. 되신다면 이어서 네.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2: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실 정말 구석구석에 또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저는 이게 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기본과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 그 위에 예를 들면 뭐 다른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사상누각이죠. 그래서 기본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이 정말 수업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췄고 교사도 기초학력만 전담하는 이 교사 팀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시스템 갖춘 거에 더해서 지원을 지금 늘려서 이 부분은 절대로 그 기초학력 문제는 워낙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되고 또 지금 아까 40% 정도 그 기초학력 미달자가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결국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이건 계속 그 노력을 해야 될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1: 최근에 교권 침해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민석 네. 후보 측에서 네. 약 악성 민원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동 발동하는 교권 119 센터 설치하겠다 이런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 짧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2: 이거는 그 안 후보께서 저희 안심콜 탁이라는 저희들이 빨리빨리 처리하자 해서 8787이라는 그 그러니까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들어오고 나서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런 그 교원단체에서도 이거 굉장히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 하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제가 볼 땐 같은 내용을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그 제시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이번 선거는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 이제 양자 대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 나만의 강점과 차별은 이것이다. 뭘까요?
2: 네. 저도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정치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교육은 정치와 거리가 있어야 된다. 절대 정치가 교육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순수한 차원에서 교육적으로는 좋게 왔습니다. 저는 교육은 학생들의 거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교육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교육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안 후보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교육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전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안 후보님을.
2: 우선 그 선거 홍보 문물에서도 보고 그 여러 가지 전과 기록이 많아요. 특히 학폭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경찰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저는 비디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는 이것은 학폭을 소위 지휘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러 그 행태들이 있고 뭐 민사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전과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말 도덕적이어야 할 또 교육적이어야 할 교사들이나 이 학생들에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 정책 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끝으로 30초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런 교육감이 되겠다 약속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본인이 꿈꾸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양껏 360도 어느 방향이든 이 마음껏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학 입시제도도 고쳐야 되고 맞춤형 교육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 교육을 반성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 일부 시민들은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항의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데요. 현장 최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소빈 기자.
5: 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3: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먼저 현재 이곳 잠실 7동 투표소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투표소 근처를 둘러봤는데 들어오는 길목에서부터 기동대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유튜버들은 잠실 7동 투표소인 아파트 경로당 앞에 모여서 끊임없이 어제의 선거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표소 앞과 뒤 양쪽으로 위치한 입구를 둘러싸고 투표함이 간출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농성이 길어지자 아파트 주민 중에는 창밖으로 상황을 지켜보거나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기준 관할 경찰서와 기동대를 모두 포함해 경찰 47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는 1차 투표함과 2차 투표함을 포함해 모두 2개의 투표함이 있는데 이 2개의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이송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2천 명 정도의 표가 개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곳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걸 우려해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고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곳 투표소에 대해 공식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보다 4시간 뒤인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 전해드렸습니다.
3: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이 초유의 사태,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4: 하지만 일부 성난 시민들이 밤새 선관위 청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수영 기자.
6: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3: 예, 뒤쪽에서는 지금도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는 정문은 경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 마련된 무대에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연설을 하고 주변에는 시위대가 가능합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 씨의 발언에 호응하듯 대한민국 국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미흡한 진행 절차를 비판하는 깃발도 보이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이번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 시위대는 300여 명인데 방사이 1,000명에 가까울 정도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450여 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 도로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 기준 서울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처럼 일부 성난 유권자들의 반발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송시현입니다.
7: 선거 전부터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왔던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뽑힌 여성 광역단체장이 됐습니다.
8: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현역 시장을 제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를 누르고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도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후보는 6선 국회의원을 거쳐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이끌며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추 후보는 경기도가 직면한 교통과 주거 문제 등을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사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이 대선...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선거 특별 생방송 김앤장의 예측 2016 2부 시작을 합니다. 2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최고의 지금 진행자로 각광을 받고 계시는 YTN 뉴스 정면 승부 진행자 김준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3: 안 어색해요? 여기 앉아있다가 거기 앉아있다가.
4: 아니 그게 어색한 게 아니라 방송 제목이 김앤장인데 네. 장은 3시간 나오고 김은 2시간 나와요.
3: 어디에서?
4: 이 방송.
3: 아니요. 2시간 1시간.
4: 아니 아니요. 저 3시간 다 나오시잖아요. 아, 진행이 2시간이고 출연은 1시간.
3: 제가 원래 아침 널로. 방송 진행하잖아요. 아,
4: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부풀어서 장인 김이라고 했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3: 제가 3부에서는 네. 김준우 변호사님 저 자리 가서 패널 역할하고 네. 김준우 변호사님이 그렇습니까? 진행을 하신다. YTN 너무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의 남자 하원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3: 대구 분위기 좀 이따 잘 전해주세요.
5: 예, 평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두 진행자가 서로 견제부터 하고 시작하고
3: 말이에요. 전 제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니에요. 김준우 변호사네. 진짜
4: 저,
3: 정말.
4: 저희 사이 좋아요. 네.
3: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단짝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세요.
3: 장심저격 서정욱은 뭐예요?
6: 뭐 정동혁 이야기하는지
4: 장성철
6: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3: 누구 같아요 근데?
6: 누구를 장동혁 같아요.
3: 장동혁 저격할 거예요?
6: 저격한다는 게 좋은 의미라고 합니다.
4: 취향저격의 의미에서
7: 사랑한다는 의미.
3: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3: 아우, 여론조사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윤희웅 대표님 네. 지역별 사전투표율 현재까지 투표율 봤을 때 눈여겨보는 지역 어디십니까?
8: 예, 지금 눈여겨보는 지역이요. 네. 어쨌든 이제 투표율은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 그래서 선거 결과가 불확실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결과가 확실한 경우에는 투표율이 이제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택을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막 18%대이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사실은 경기도 전체의 사전 투표율이 20% 간 넘기는 수준이에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4: 제일 낮아요.
8: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 메인은 도지사잖아요. 네. 도지사 경쟁이 전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낮아진 흐름들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뭐 주목되는 곳은 서울이라고 봅니다.
3: 서울이에요?
8: 예. 서울의 이제 투표율이, 이게 이제 투표율이라 관련해서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럼 투표율이 높은 게 어디에 유리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민주당이 유리해요. 네. 낮으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 하면 60, 70대의 높은 투표율이 고정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40, 50대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것이 이제 유불리가 주는데, 이것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는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구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선거와 다르게 20, 30대 보수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 선거엔 잘 없던 현상이어서, 이게 이제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20, 30대. 그래서 엊그제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20, 30대 투표 동료를 굉장히 어색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없던 현상이잖아요.
3: 없었어요.
8: 20, 30대 투표하라고 막 하잖아요. 네. 그걸 뒤늦게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원래부터 있는 현상이긴 했는데. 그래서 요게 올해서 이번에 상당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그런 이제 20, 30대 세대별 투표율이 과연 이제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얼마만큼 이제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이제 새로운 현상입니다.
3: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8: 지금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 50% 네. 이제 중후반대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3: 55%는 넘는다?
8: 예, 합리적으로 50% 후반대까지 가능하고 네. 오늘 열기가 만약에 좀 뜨겁다 더 네. 그럼 60도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합리적으로 보자면 투표율은 하늘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50% 후반대는 뭐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3: 어떡해요?
4: 왜냐하면 지난번 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 그럼 7회 때는 2018년에 전국 투표율 60%
3: 맞아요.
4: 지난번 4년 전은 50%입니다. 네. 사전 투표율 4년 전이 더 높아요. 똑같이 20%대예요.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의 구성을 놓고 계산하는 측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이견입니다. 제가 네. 뭐 윤희룡 대표님이 얘기하는 50 후반을 무조건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난 4년 전 아 8년 전에 60%가 최근 이제 네 번의 지방 선거 중에 가장 높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더 낮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60에 미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면 2010년, 14년 투표율이 54, 56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56 정도로 안전하게 베팅하는 것이 물론 도박은 불법입니다. 베팅이라고 할 수 있었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더 무게를 지금 두고 있다.
3: 오,
4: 네.
3: 그러세요?
4: 네.
3: 어쨌든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선거 결과는 유권자분들의 투표율에 결정된다라고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하원기 대변인님 투표율.
5: 저도 한 55% 많게는 60% 나올 것 같습니다.
3: 그렇게 높아지면 민주당이 좋아요? 유리해요?
5: 유리한 지역도 있겠고요. 네. 불리한 지역도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데는 대구거든요.
3: 그렇죠.
5: 대구에는 관성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 네.
5: 예를 들면 저도 뭐 평생 국민의힘 찍어본 적이 없는데
3: 네.
5: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늘 예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심판받을 필요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3: 네.
5: 그럴 때 썩 괜찮은 후보가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 찍는 게 지역이 낫겠네 생각이 들지만 제 감정적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나 투표 안 하면 안 했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 그런 민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바꾸긴 해야 되는데 내가 투표장 가면 손이 미끄러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3: 네.
5: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국민의힘 이렇게 뭐 소위 죽인다고 하죠. 이렇게 그게 타당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표장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3: 내가 그동안 찍어왔고 우리 보수 텃밭인데 내 손으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하나 심판해야 되나
5: 그러니까 그 갈등. 바꿔야 된다는 안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도 그걸 내 손으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표장 안 가시니까
3: 알겠습니다. 8시 기준 전국 투표율 4.5%고요. 투표율 최고 지역 어디게요? 알아맞혀보세요. 어디게?
6: 경북?
3: 어디게요?
8: 호남?
3: 어디게요?
4: 오늘 거요.
3: 지금 대구, 최고죠.
4: 대구,
5: 경북이요.
3: 다 틀렸습니다. 강원도 5.7%. 아. 이게 뭐야? 지금 투표율도 틀리고
4: 이분 군인들이 하시나 지금? 군인들이 이제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6: 이번에 최종 투표를 원래대로 4대6으로 하면 58이 넣어요.
3: 예.
6: 사전 투표야.
3: 예.
6: 근데 그 사전 투표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준우 당선은 한 56, 7.
3: 예.
6: 근데 중요한 거는요.
3: 예.
6: 호남에서 많이 올라와요. 4년 전에 광주가 30% 되었습니다.
4: 그런데
6: 네, 이번에 호남에서 투표율이 70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호남을 빼고 나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저는 뭐 우리 보수 입장에서 보면 투표율이 한 55 밑으로 호남 빼면
3: 네.
6: 그럼 이게 상당히 지금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
4: 그러니까 사실 대선이나 총선은 전국 투표율이 어쨌든 비례라도 총선도 영향을 주는데 지방선거는 철저히 지방 안에서만 결과가 수렴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호남의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영남과 뭐 전국 대선과 아무 결론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마이크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윤희웅 대표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경기도가 지금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사전 투표율
8: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제일 많아요.
4: 그러면 네. 전국 투표는 떨어져야 돼요.
8: 네.
4: 그러면 윤희웅 대표님 네. 얘기한 60%는 어려워요.
8: 어려울 수 있어요.
4: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3: 네. 네, 그 전국 투표율은 여기서 끝내고 그래도 지역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8: 맞습니다.
3: 윤희웅 대표님,
8: 네.
3: 민주당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부산 북구가
8: 네.
3: 여론조사 거품 껴 있다, 보수 과표집이다,
8: 네.
3: 이거 못 믿는다. 해석해 주세요.
8: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의 선전 이 부분 이제 사실은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보수의 두 명의 후보군 중에서 또 꼴찌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3자 대결에서 뭐 굉장히 최우위를 보이는 조사 결과들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대부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고
3: 네.
8: 아마 캠페인 주목도를 상당히 높이고 뭐 이제 굉장히 사실은 올해 남을 사안이라고 생각돼요.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세한 흐름도 있는데 다만 이제 조사 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지역이 이 유권자가 한 11만 뭐 좀 넘는 상황인데 여론조사가 언론에 공표된 것만 해도 제가 보니까 한 30개 정도 돼요. 네. 근데 공표 안 된 것도 있거든요. 후보나 캠프 정당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 50번 정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럼 한 사람이 막 뭐 7, 8번은 기본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네. 근데 그 한 번 할 때 한 번만 또 벨이 가진 않아요. 네. 여러 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응답자들은 조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고 적극적 관여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 어떤 정치적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좀 영향을 주었다면 약간 결과의 이제 엄밀성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초에 실시한 많은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당 지지율이 지금과 달라요. 여야가 뒤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이 여당이 우세한 흐름들 보였거든요. 지금 조사들은 야당이 훨씬 우세한 흐름들이 있어요. 정당 지지율이 바뀔 수 있는 지표예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큰 틀로 확 바뀌는 경우, 그다음에 응답자들 중에 너의 이념 성향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그 얘기하는 것들이 보수 성향이다, 이제 진보 성향이다 하는 것이 그 5월 초만 하더라도 한 보수 성향이라는 사람들이 약간 많았어요. 뭐 1.5배. 근데 5월 말 조사들에서는 훨씬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니까.
3: 과표지 맞아요?
8: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이념 성향이 또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나 어떤 보수였어 재발견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이게 크게 바뀌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니까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런 특성이 있어서 어쨌든 그 구도의 중대한 변화 한동훈 후보의 약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2위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시선이 있는 거죠.
3: 그 과표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봐야
8: 있다고
3: 돼요?
8: 볼 근거들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그 자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3: 알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 계속 과표집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막판에 뭐 하정 후보가 뭐 TV 토론 이후에 분위기를 쫙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5: 근데 뭐 과표집이 되면 과표집이 되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표집
3: 역시 합리적이야.
5: 표본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보수층은 적극적으로 나는 뭐 누구 찍을 거야 응답을 하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피로하니까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이제 과표집까지도 같이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한동훈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층, 지지 강도가 되게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막 지역에 온 하정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지 강도가 엄청 강한 건 아니죠. 정당 지지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 전개되는 방향상에 따라 이제 지지세를 더 붙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깜깜이 기간 동안 외지에서 온 분들이 부산 북갑에 많이 갔다 하더라고요. 한동훈 그 후보자의 팬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지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현지에서 이게 되게 웅장하게 느끼느냐, 저 사람 무조건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지인 입장에서는 되게 피로하게 느끼느냐, 왜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게 되게 큰 당락을 결정하게 될 텐데 여론은 팽팽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 그런데 이거 제가 보면 박민식 후보도요 여론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당의 기본 조직 있고 그래서는 이게 원래대로 하면 63이 넣어야 되거든요. 사전투표가 25면 근데 60이 넘으면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좀 투표율이 너무 낮다. 네. 그럼 한동훈 바람이 안 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하정우가 유리하다. 네. 이렇게 저는 투표율에 따라서 네. 60이 분기점이 돼서 한동훈이냐 하정우냐 네. 이렇게 보고 다만 박민식도 조금 더 놓을 수는 있다.
4: 네, 어쨌든 부산 전체 사전투표율 21%인데 북갑 사전투표율 25%입니다. 그럼 선거 바람은 불었다는 거예요.
3: 그러네요.
4: 네, 그렇죠.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 그래서 이제 박민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20%를 넘느냐 그렇지 않냐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에. 왜냐하면 이제 보수 우위 지역이니까 보수가 한 60, 진보로 한 40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퉁치고 보자고 한다면 이제 박민식 후보가 20%를 이제 방어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의 이제 1위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3: 김준일 변호사님, 네. 그 한동훈 후보 무소속 후보가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때문에 뭐 어떤 쪽에서는 뭐 고소고발 했잖아요. 네. 이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4: 아 이게 뭐 판세에 영향을 주진 않죠. 아, 네. 사실 네. 그냥 끝나고 나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네. 선관위에서 고발하느냐 어쩌냐 이렇게 네.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자발 성에 기초한 것이냐 조직적인 것에 말하자면 차명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초반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자발성 팬덤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미약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른바 외부 세력 견제론이 민심을 어떻게 자극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6: 전에 영향 없을 겁니다.
3: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4: 서정욱 변호사님이 저 정도 얘기했으면
3: 평택을 얘기 좀 해볼게요. 평택을 해서도 청년층 샘플을 확보하지 못해 지역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중단하는 그런 일도 좀 벌어졌는데 윤희용 대표님, 네. 이거 흔한 일이에요?
8: 흔한 일 아니죠.
3: 아니에요?
8: 예, 왜냐하면 뭐 한 천 샘플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채우기 힘든데 500 샘플이니까 사실은 약간 신경 쓰면 웬만한 데는 다 되긴 하거든요.
3: 네.
8: 국회의원 지역구 정도면은. 그런데 지금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보게 되면 부산 북구가 마찬가지로 평택을 그 어떤 광역자치단체장 치러지는 선거보다도 지역보다도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네. 그래서 많이 오면 사람들 사실은 이제 이게 리워드가 없어요. 응답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피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비중이 이제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령자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택을 뭐 시골 지역구니까만 얘기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40대, 50대 있지만 제일 많은 게 30대. 왜냐하면 그 아. 삼성전자 등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아마도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그쪽을 판단한다는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주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한 20% 정도 인구 그 유권자 구성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근데 60대와 70세 이상은 14% 11%인 거예요.
3: 네.
8: 유권자 구성이. 그러니까 만약에 고령자층 비중이 많으면 조사들이 수월해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50대에 비해서 60, 70대 비율이 자체가 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지역 사전투표율 낮은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전투표율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세대별로 안 하고. 그럼 전체에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중이 있어서 이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30대가 높잖아요. 20, 30대는 투표율 자체가 좀 높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낮은 투표로 영향을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 파이가 넓은 거예요 이 지역이. 사실은 이제 많이 뭐 과거에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되고 많이 했겠지만 이 고령층 비율 자체가 30대, 40대, 50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4: 제가 오늘 윤희용 대표님 절역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아까 20, 30대 보수가 늘어났다고 하시고 지금은 20, 30대가 투표를 늘어나면 진보가 유리하다고 하시면.
8: 아, 진보가 늘어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사전 투표율 자체가 낮은 게 네. 30대 여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이 뭐 진보 보수가 아니라
4: 그런 문제는 아니다.
8: 예, 네. 투표율 자체가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으니 사전 투표율이 낮은 부분에도 영향을 줬다. 아. 다른 데들은 40대나 50대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3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3: 알겠습니다.
8: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 낮은데 영향을 줬다는 말씀.
3: 서정욱 변호사님, 이 예. 지역이요.
6: 예.
3: 하실 말씀 먼저 있어요? 아, 먼저 하세요.
6: 이 지역이요. 네. 사전 투표 보고 저는 유희동한데 상당히 희망이 보입니다.
3: 네,
6: 왜 그러냐면 이게 사전 투표율이 거의 꼴찌예요. 달성 다음으로.
3: 네, 맞아요.
6: 그럼 이게 조국이든 김영남도 찍을 사람이 없다.
3: 아.
6: 뭐 대부업체나 네. 뭐 이게 표창자 위조나. 네.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이.
3: 네.
6: 그러면 이게 그 저는 유희동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고 네. 60대 이상의 비중은 적어도 그게 압도할 수가 있거든요.
3: 네.
6: 토박이고.
3: 네.
6: 그리고 아까처럼 30대도 2, 30대가 많이 보수화되고 있잖아요.
3: 네.
6: 저는 상당히 희망이 보이고 여기 중요한 게 황교안 대표인데
3: 그러니까요.
6: 아마 이게 유권자들이 네. 부산에서도 보세요. 박민식에서 한동훈 쪽으로 많이 가 자발적으로 유권자 단일 하잖아요.
3: 네.
6: 그러면 이게 사표방지 심리가 있어요. 아마 황교안 대표 지지율 만큼 안 올 겁니다.
3: 네.
6: 그 유동적으로 갑니다.
3: 네.
6: 왜냐하면 조국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희동 후보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황교안 득표율이 좀 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 김준회 정면 승부에서 황교안 대표가 서정욱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4: 잘못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6: 아, 그래요?
4: 네. 파트할 거다라고 했더니 제가 잘못 가르쳤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3: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6: 제가 문자도 보냈는데 아, 그래? 저는 이게 오로지 우리가 보수가 조국을 막아야 되지 않냐. 조국을 막아야 된다. 저는 이등을 조국 보거든요. 김용남은 이제 뭐 좀 떨어졌다 봐요.
3: 네. 알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평택을 어떡해요.
5: 여론조사도 그렇고 선거 캠페인도 그렇고 너무 피곤해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일이니까 네. 방송에서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희용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오면 이제 끊게 되거든요. 이게 네. 또 왔냐 이렇게 하고 끊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선거 캠페인 서로 저렇게 네거티브하고 진흙탕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쳐다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민심의 반응이 잘 안 온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갈등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3: 갈등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좀 안 좋은 진보 뭐 사인 아니에요?
5: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지만 선거 캠페인 뒤로 갈수록 전부 다 뭐 네거티브만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찍고 싶고 네. 이 사람도 찍기 싫고 정당 보고 하자니 국민의힘은 사실 그 불법 비상계엄 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 찍을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만 김재현 후보 찍을 자니 사표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되게 선거 캠페인 자체가 필요하게 전개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근데 저는 약간 근데 아까 이제 평택을이 세 번째로 낮아요. 두 번째로 낮은 게 아니라
3: 세 번째예요.
4: 네, 14개 그 재보궐 중에 그래서 그 정정을 하고요. 또 진행자 평이 여기서 돌아가지고 그 저기 마음을 못 정한 거죠. 예. 네, 보통은 그 경쟁이 붙으면 그 지금 공주 부여 청약은 30%예요. 충남은 22%인가 평균이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붙고 있으면 서로 지지층을 끌어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지지율 저기 뭐 투표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이원택 의원 지역구 엄청 지금 높아요. 40%대.
3: 그러니까요.
4: 지역 조직 빡빡 긁은 거예요. 그게 35%잖아요, 지금. 근데 광산은 오히려 20% 됩니다. 광주 전당이 30% 됩니다. 이건 좀 관심이 없는 거고. 근데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낮아도 이렇게 재보궐이 있으면 조금 더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네. 오직 황교안 대표 때문만에 낮냐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보수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 민주당 쪽 지지층도 조국 대표 찍을까? 김용남 후보 찍을까? 혹시 그 사이에 뭔가 또 다른 변동이 있지 않을까? 혹시 단일화는 없나? 혹시 더 네거티브는 더 튀어나오나 하면서 유보하면서 오늘까지 기다리고 지켜온다. 있는 표를 같이 계산해야지 이 차이를 무조건 황교안 대표 덕분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단선적일 수 있지 않나.
3: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대 격전지 평택을이잖아요. 조국혁신당 선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 연결해가지고 현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9: 네. 네, 안녕하세요.
3: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
9: 뭐,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네. 조국 후보가 우상향이다, 지지율이. 뭐, 요거는 좀 분명하게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다만, 그, 마지막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전에 2008년에 노회찬, 홍정욱, 요때, 노회찬 의원이 11전 10승 1패였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다 이기고 본선거에서만 졌어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문학진 의원, 세표 네, 차이 졌던 문세표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투표장에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네,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된다. 이렇게
3: 그러면
9: 생각합니다.
3: 당력을 기울여가지고 투표 동력 캠페인 열심히 하고 계시겠군요.
9: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역분들이 많으세요, 지역분들이.
3: 그러게요.
9: 동의하시는. 예, 네. 예.
3: 그 평택을 해서 민주당과 네. 조국혁신당 후보 난타전 감정 싸움. 아, 이거 좀 아찔아찔해요. 선거 네네. 이후에 양당 관계 회복 가능할까요?
9: 저는 이게 이제 양당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버렸어요.
3: 그래요?
9: 예, 예. 처음에 네.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기 전까지 이광재 후보가 나는 조국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할 때까지는 뭐 이게 그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용남 후보를 공천을 했고 소위 조국 저격수 역할을 했던 그리고 민주당 내지는 민주진보진영의 정체성과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 아직도 속옷이 빨간색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후보를 공천을 했고 네. 그 이후에 그쪽 캠프에 뭐 합당 이슈가 나왔을 때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향해서 엄청난 그 혐오 발언에 가까운 말들을 하셨던 분들이 그 캠프로 또 다 모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주류가 보수에서 민주진보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민주진보 진영이 어디에 가치와 정체성을 단단히 터를 잡고 어떻게 외연을 확대해 나갈 거냐에 대한 논쟁의 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네. 선거가. 아마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네. 당대당의 문제가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진성준 네.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은 거기 왜 공천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민주당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대당 문제가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이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중심에 둘 것이냐 라는 논의가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 아니고요. 따라서 네. 그 문제는 차분하게 풀어야 된다. 네. 뭐 우리
3: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9: 아, 예, 예. 잘 안 들리세요?
3: 네.
9: 예, 예.
3: 그 내용
9: 선거 때는 예, 예. 선거 때는 비 오는 날 뭐 뛰는 분들이 계시듯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건 좀 접어두고 네. 논쟁을 차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 공천 과정부터 지금 본선까지 치르시면서 아, 요거는 좀 아깝다. 나 요거는 아쉽다. 아, 요거는 요렇게 그때 판단했어야 한다.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9: 아쉬운 거.
3: 네.
9: 정계특위. 예, 네. 예, 예. 사실은 네. 게임의 룰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최소로 손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중대선거구제 확대라든지 결선

0: 잘했어요 그러면?
1: 아니,
0: 계속?
1: 감정적인 네. 감정 부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지자들 간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그 논쟁이 드러난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3 이후에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오히려 먼저 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그 6.3 이후를 보시면 제 말이 그 뜻이 어떤 건지 좀 뭐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투표 동료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세 표 모자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 그 세 표의 소중함을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투표소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아침 인터뷰 하시죠. 아침 예. 인터뷰 감사하고요. 이상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신장식 의원이 언급한 우상향 발언과 관련된 여론조사 개요는요. 중앙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향임에도 우리가 우열을 갈 수는 없다. 접전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3: 우리가 여론조사를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착시를 갖게 되는데 이 비율이라는 것은 너무 이제 익숙해져요.
2: 네.
3: 그러면 그 비율이 자연스럽게 득표율이라는 걸로 연결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2: 네.
3: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지율로 많이 보긴 하지만 거기서 한번 단절이 이루어진 후에 네.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용지를 그냥 카운팅하는 거거든요.
2: 네.
3: 사후적으로 득표율로 나눌 뿐이에요.
2: 네.
3: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령대가 100% 투표에 참여한다는 걸 전제로 지지율 나오는
2: 그쵸,
3: 거예요.
2: 그런데
3: 어느 연령대는 절반밖에 안 가고
2: 맞아요.
3: 어느 연령대는 뭐 70% 80%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00% 참여한다는 놓고 얘기한 지지율하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성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 한 표가 부족하다, 세 표가 부족하다 얘기하는 것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준비, 이거 한 달 정도 준비해야지 마지막에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접전하는 곳에 마지막에 이것을 한 표, 두 표, 세 표를 끌어오는 것들을 집중해서 하는 것들은 접전하는 데서 웬만하면 이겨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 이제 지심을 발휘 못하는 것이고 지는 경우가 현실에서 정말 많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모든 네. 선거 결과는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점을 세 번째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투표 현장 분위기와 투표 동료를 위해 각 정당 선대위 관계자 인터뷰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론 가니까 평론을 해야죠. 예측도 해야 되고 서 변호사님
4: 네.
2: 평택을 해서 누가 당선됩니까?
4: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유이동 쪽으로 갈 것 같아요.
2: 아,
4: 그쪽은
2: 그냥
4: 진짜
2: 55%
4: 희망이 아니고 객관적인 분석이.
2: 아니 투표율이 60% 넘어가면 어떡해요?
4: 아예 사전 투표가 18%인데
2: 네.
4: 투표율 그건 낮을 겁니다.
2: 네. 근데 PD님이 예측하지 말라 네. 그러는데 예측을 왜 하지 말라 그러지? 예측인데. 하지 마요.
5: 예측하면 네. PD님이 네. 또 가셔야 돼요. 어디 회의에.
2: PD님이 가는 거지 제가 가는 거 아니에요.
4: 방송에 취소하겠습니다.
5: 방송에 박지훈 품질을 우선하기
3: 위해서. 박빙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4: 네.
3: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2: 네. 그 누가 네. 유리해 보여요?
6: 그 지난번 총선의 동탄에 보면 네.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가 우상향으로 팍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보였거든요.
2: 네.
6: 근데 지금 평택은 어떠냐? 방금 신장식 의원께서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고 했지만은 제가 감지하기로는 우상향이 아니라 김영남 후보자의 우하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골든 클로스라고 안 하고 실버 클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판에 김용남 후보자의 어떤 대부업체 관련이나
2: 네.
6: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깎였어요. 깎였고 조국 후보자는 이제 답보 상태였고 그렇다가 이제 교차가 돼버린 여론조사가 나오고 블랙아웃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방송을 하면서 우리 장성철 앵커께서 아 민주당 공천 제대로 했어요 이러면 방어를 하면서도 그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6: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이미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 있을 텐데 막상 여론조사 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캐릭터 대 캐릭터 이렇게만 지금 놓고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 대 당으로 지금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0: 원내에 들어왔을 때 민주 진영 혹은 민주당 그리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은 누가 들어왔을 때 이게 훼손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대 캐릭터 누가 더 윤리적인가? 누가 더 민주당에 가까운가?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선 이제 선거 판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1: 걱정돼요?
0: 안 됩니다. 네.
1: 김영남 후보 이긴다고 확신? 하세요?
0: 네,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1: 오, 김준호 변호사님.
2: 근데 이제 저는 그뭐 투표에 있어서 제 평택 수치까지는 그안 봤지만 지난 총선 때 보면 그 26대 25였나요? 그 비례 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26이고 조국혁신당 25였나 그쯤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29구 조국당이 조금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24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호남, 부산, 세종에서 민주당보다 앞섰고 나머지 지역에서 민주당이 더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당이냐 인물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어쨌든 조국 대표가 김영남 후보보다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훨씬 높은 정치인이니까 인물 경쟁력으로 당 경쟁력을 높일 수 있냐. 그 차이였어요. 4% 차이였다고. 29대 25, 24뭐이 정도니까. 그런 차이에서의 그 여러 뭐 리스크, 대부업 관련된 이야기들,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평택을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문제 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스윙부터 할 거냐 말 거냐.
1: 알겠습니다.
2: 아니 저는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피디님을 계속 봐야 돼서 더 못 지르겠죠.
1: 잠깐만요. 또 여러분 출연료 드리려면 광고를 듣고 와야 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YTN 라디오 특별 생방송 김앤장의 예측 2016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댓글로 박성진 님이 오늘 결과에 따라 방송 퇴출되는 패널들 많다. 아이 그냥 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주세요. 그러고 판단은 또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아유 어떻게 이걸 퇴출된다고 표현하세요. 무시무시하게. 안 됩니다. 퇴출 아니고요. 네. 그냥 또 틀리면 틀린 대로 댓글로 넌 틀렸다. 장성철 너는 맞추는 게 맨날 없어. 그렇게 욕해주세요. 아셨죠?
3: 할례 없다.
1: 네. 각당 선대위. 각당 선대위 관계자와 연결해 판세와 분위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개혁신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1: 네, 햄버거 많이 드셨어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4: 아, 너무 바빠가지고요. 많이 못 먹었어요. 차에서 막 먹고 이래가지고.
1: 바빠요?
4: 예. 아, 저희가 막 전국에 후보들은 많고, 뭐, 가야 될 때도 많고 이러니까, 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살도 좀 빠졌어요.
1: 현장에서 만나본 유권자들의 표심, 관심, 얼마나 호응적이었어요?
4: 저희가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김정철 후보 유세를 제가 많이 했는데, 서울에서. 우선 김정철 후보가 뭐, 올해 한 오세훈 후보나 뭐, 대통령이 막 억지로 띄워주는 정원호 후보보다는 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TV 토론 과정에서 또 도망 달력 이런 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꽤 인지도가 많이 올라와서 좀 나름대로 보기가 좋았고, 사실 저희가 양당 심판론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선거가 다가올수록 내가 양당 다 싫어한다고 해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중에 더 싫어하는 쪽이 있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결집되는 흐름이라는 거는 사실 저 입장에서 좀 무섭긴 했고 다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개혁신당 같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올 수 있게 좀 응원해 주십사. 그래서 도전자 필요성론을 이야기하니까 국민들도 꽤 그래도 호응이 있으셨고 그리고 사실 저 입장에서 뼈아픈 거는 개혁신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 겸 질책의 목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개혁신당 이번에 그래도 지방선거 치르면서 당원이 11만에서 15만으로 늘고
1: 그랬어요?
4: 한 200명 정도의 출마자들이 지금 생기고 해서 계속 좀 저는 살을 빼고 개혁신당은 덩어리를 키우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셨군요. 공천 과정부터 본선까지 쭉 이제 반출을 해 보셨을 때 아쉽거나 아 요거는 좀 우리가 실수했네. 아 요건 좀 요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면 좋았었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4: 사실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그 개혁신당 만 갖고 언론에서 주목을 해주기 쉽지 않으니까 연대론이나 단일화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일부러 좀 여지를 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1: 아, 일부러 그랬어요?
4: 약간 뭐 관심을 받기 위한 또 전략들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후보들의 인물 경쟁력이 조금 덜 보여졌던 거 아닌가라는 면도 있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지난 총선 대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다 단일화 할 거다. 뭐 너네가 뭐 독자 완주할 수 있겠냐 하셨지만 뭐 저희 김정철, 조응천을 포함해서 전국에 정말 수많은 뭐 저희 개혁신당 후보들이 누구 하나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다 멋지게 완주한 것 저는 국민들께서 결국 평가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위원장님, 그 네. 단체장 선거도 주목을 받았지만 미니 뭐 총선급 재보선 네. 특히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가 살아 네. 돌아오냐 네. 아니면은 이번에도 이번엔 실패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 보수 진영 정치권에 네. 큰 좀 영향과 세력 재편이 있을 것 같아요.
4: 네.
1: 이런 권력 재편, 세력 재편 이루어지면 개혁신당은 독자 노선 계속 가져가요? 아니면은 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좀 하나로 뭉쳐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옆에서 네. 지금 천하람 위원장님 발언을 신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4: 아, 우리 뭐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뭐 늘 좋아하고요. 근데 그 이게 그런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원도 15만으로 늘어나고 네. 저희 출마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고 그중에 되게 괜찮은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저희 덩어리를 키우고 지키고 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고 실제로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이제 뭐 판짜기 같은 부분들이 아주 뭐 빡셀 겁니다. 아주 이제 활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저희는 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어쨌든 그 1번, 2번 안 달고 선거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동훈 후보가 뭐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뭐 했지만 다 차치하고 그래도 굉장히 멋지고 또 본인의 존재감을 잘 보여준 선거 캠페인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다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응원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유권자 여러분들께 투표 동료 한 말씀 해주세요.
4: 예, 우리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뭐 투표 안 하시던 분들도 좀 투표해 주시고 또 기존과는 조금 다른 선택도 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도록 한번 목소리를 내주시면 어떨까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인터뷰 감사하고요. 끝까지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1: 네, 이상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셨습니다. 다 들으셨죠? 개혁신당도 상당히 좀 열심히.
3: 아, 근데 천하람은 저에 대해 좋게 이야기했는데 네. 제가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조국 혁신당은요, 네. 광역 후보를 안 냈잖아요.
1: 네.
3: 그런데 왜 개혁신당 광역 서울 부산이나 중요적인 내가지고 만약에 2, 3% 얻어서 민주당 후보 되면 보수 분열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잘못된 선택을 했다 봐요.
1: 네.
2: 광역단체장을 7명을 냈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낸 세 번째고. 근데 이제 조금 조응천 의원이 그나마 김정철 후보보다는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편인데 네. 등판이 좀 늦었잖아요.
1: 그 점을 아쉬워하더라고요.
2: 그래서 개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진보당도 엄청 후보를 많이 냈지만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건 실제로는 김재현 후보예요. 근데 그건 약간 운이죠. 그러네요. 평택이 이렇게 핫할 줄 몰랐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된 건데 그에 비해서 개혁신당 훨씬 덜 보였죠. 그러니까 뭔가 메인이 되는 후보가 누구다 이게 해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실패였고 후보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인천에 정승현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이제 이삭줍기
1: 맞아요.
2: 이게 이제 개혁신당 정체성에 맞냐 국민의힘 이삭줍기를 꽤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흐릿해진 그래서 울산 남구도 어디서는 박빙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후보가 그 순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제 개혁신당이랑 새미래민주당 후보들이 있어요.
1: 그래요?
2: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민주당 국민의힘이 깻잎 한 장 차이가 되면 여기서 또 이른바 이제 어떤 판세에 또 변화를 줄지 이런 것들도 좀 포인트고 그래서 어쨌든 출마 후보자는 생각보다 많이 냈지만 선거 전략이 무엇이었냐 존재감을 드러냈냐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좀 팽창했다고 하지만 약간 좀 성과 지점이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1: 요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대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꼭 하셔야 돼요?
0: 아닙니다. 네. 이건 뭐 하면은 천하람한테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 하 대변인님 네. 어제 김부겸 후보가 오시더라고요. 네. 노래하시면서.
0: 예. 네. 그 김부겸 후보 아버님이 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었대요. 20살이 되기 전에 김부겸 후보를 낳아서 친구 같은 아버지였다고 하는데 매 선거 때마다 뭐 공원 입구 이런 데서 담배꽁초 같은 거 줍고 있고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저 노인은 누구냐 뭐 나중에 소문 나는 거죠. 김부겸 후보 아버지라고. 그리고 나서 뭐 막상 선거전 들어가면 경로당 돌면서 우리 부겸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역할을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 선거를 해보는데 아버님이 부재한 상태로 해보는 처음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초격전 상황에서 좀 복받치신 것 같아요.
1: 감정에 호소하는 이 선거 전략을 마지막에 필살기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0: 그 사실 선거는 감정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감정에 호소를 너무 안 하는 후보라서 오히려 참모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추경호 후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받으러 다니거든요. 후보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 찍으면은 나중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시 보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겁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정책으로 대구 상황이 어떤지, 대구 발전시키려면 어떤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구에서 도전했던 그 지난 날들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감정이 좀 복받친 것 같고 그거 보는 그 지지자들도 같이 이제 복받치는 거죠.
1: 투표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0: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라는 건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뭐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이 어쨌든 대구 한번 살려보겠다고 나온 거다라는 게 유권자들한테 많이 전달된 것 같더라고요.
1: 서정윤 변호사님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뭐 저는 어제 유세는 감동적인 맞아요. 저도 이게 전선 야구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1: 네.
3: 그걸 불렀고 뭐 김부겸 자체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평가예요.
1: 네.
3: 그러나 이게 그 선택을 바꿀 만큼은 안 될 겁니다. 31년 동안 한 번도 그 다른 진보가 한 적이 없어요. 대구는. 더군다나 이번에 대구가 무너지면 보수가 괴멸되는데 대구 시민들이 저는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마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는 김부겸 후보가 이게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정치인가 본인이 오히려 대권 욕심 없었는가 단순하게 대구시장으로 정치 생명 끝이 아니고 전 대구시장하고 다음에 대권의 징검다리로 아마 3일로 했던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이게 넣었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1: 현장 분위기는 뭐 추경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3: 뭐 현장은 모르겠고 저희 가족들은 다 찍으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지팡이 짓고 전부 그 어제도 물어보더라고요. 야 누구 찍으면 되냐? 뭐 다 아시니까 갔습니다.
0: 근데 이제 보수를 살린다라는 레토릭이 현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1: 그러니까 그래요?
0: 대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인구 유출이 너무 안 좋은데 보수의 심장을 살릴 것인가 대구의 심장을 살릴 것인가 이 구도로 맞붙기 시작하면 보수가 지금 그렇게 예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왜 보수는 자기들이 대구를 살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구도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하냐 이런 반감들이 확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 괴멸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그거는 너네들이 잘해서 뭐 살아나야 되는 거지 왜 대구 시민의 피해를 담보로 하라 그러냐 이런 반응들로 바로 맞받아치시더라고요.
1: 김준호 변호사님.
2: 김부겸 후보는 할 만큼 했죠.
1: 했어요.
2: 네,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추경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판시키면서
1: 도움이
2: 할
1: 돼요?
2: 만큼 했죠.
1: 도움이 돼?
2: 네?
1: 도움이 돼요?
2: 저는 될 수 있다고 보죠. 인구 구조상. 네, 인구 구조상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쪽도 이제 뭐 많은 카드를 썼죠. 예를 들면 김부겸 후보도. 예를 들면 좀 그 세대 보정이 좀 필요한 얘기인데 그 경북고 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뒷세대는 또 뺑뺑이 세대라서 지금 학교가 좀 다른데 그 위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경북고 아니면 대구시장 못 한다는 적이 근데 그게 다 10년 전 얘기거든요. 이제 요즘 분들은 안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공소 취소 안 된다. 제가 맞겠다라고 대구시장 후보가 얘기하면 이제 그건 사실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원망이 사후적으로 어제인가 그제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드러난 게 하나가 있고요. 다만 또 역설적으로 15대 1까지 얘기하면 오히려 김부겸 후보가 불리했는데 울산, 경남, 부산 다 경합이야? 야 그러면 15대 1 아니겠는데? 그러면 대구 김부겸 후보 찍어줘도 되겠네? 이러면서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하은기 대변인 얘기 못하지만 박완수, 김두겸, 박형준 화이팅 할수록 김부겸에게 오히려 오는 시너지와 베네핏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 유니웅 소장님, 센터장님인가? 네. 대표님 맞아요. 그 여론의 흐름, 이 초접전이잖아요.
5: 그렇죠.
1: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예측해야
5: 마지막에 합니까?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에서는 그래도 김부겸 후보가 뭐 좀 선전하는 흐름들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나온 이제 자동답 조사 방식의 결과들은 추경 후보가 상당히 이제 선전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 면접원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경우는 이른바 이제 중도 성향층, 중간층 이런 분들의 응답 표집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부겸 후보가 여기서 이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투표율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높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던 대구에 있는 중도 중간 성향에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1: 몇 프로로 보세요, 그럼? 그
5: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5% 이상이 넘어가야 사실은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하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뭐 고민하는 분들은 이제 고수에서 안 나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게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향이 강한 분들은 어쨌든 투표하려고 하는 기류가 더 강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기존의 전통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투표 고정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고령층 등 그러면 좀 불리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구의 결과를 보실 때는 높아지는 투표율이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 이 부분은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긴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
5: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얘기가 의미부여가 됐지만 이 정도 팽팽하게 한 흐름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1: 맞아요.
5: 어떤 균열이라는 것이 박살이 나야지만 균열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실은 어떤 정치지의 강고한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각자가 생각하는 제일 관심 지역 그것만 여쭤볼게요. 서 변호사님부터 한 15초씩.
3: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서울시.
1: 서울시?
3: 예, 오세훈 시장이 막판에 때 완전히 뭐 역전을 하지 않을까 희망으로 저는 제일 서울이 제일 중요해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윤희용
5: 전 전북이 좀 궁금합니다.
1: 전북이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뭐 김관영 후보가 유리한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5: 그래서 이제 당심과 인물론 뭐 이제 정당론과 인물론 이것을 호남에서 과연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1: 김준우 변호사님은요?
2: 저도 전북이 제일
1: 전북이에요?
2: 처가가 전북입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구를 나와서 지금 대구 할까 전북 할까 지금
1: 대구는 지금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30년 동안 뭘 어떻게 해도 뽑아주는 정당 그리고 뭘 어떻게 해도 안 뽑아주니까 이제 서로 좀 외면하게 되고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가 침체했던 게 대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경쟁을 해주셔야 정치인들이 공천권자가 아니라 유권자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 쓸 것 같아서 전 대구 그래도 제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참 하은기 대변인님하고 선거 방송을 많이 하면서 저렇게 진정성 있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참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선거 결과는 유권자 여러분 투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2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좀 이따 9시부터 3부에서는 최고의 앵커 김준호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고 저 장성철이 패널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고 이따 만나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7: 일부 시민들은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항의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데요. 현장 최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소빈 기자.
8: 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6: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8: 네, 먼저 현재 이곳 잠실 7동 투표소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투표소 근처를 둘러봤는데 들어오는 길목에서부터 기동대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유튜버들은 잠실 7동 투표소인 아파트 경로당 앞에 모여서 끊임없이 어제의 선거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표소 앞과 뒤 양쪽으로 위치한 입구를 둘러싸고 투표함이 간출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농성이 길어지자 아파트 주민 중에는 창밖으로 상황을 지켜보거나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기준 관할 경찰서와 기동대를 모두 포함해 경찰 47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는 1차 투표함과 2차 투표함을 포함해 모두 2개의 투표함이 있는데 이 2개의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이송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2,000명 정도의 표가 개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곳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걸 우려해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고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곳 투표소에 대해 공식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보다 4시간 뒤인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 전해드렸습니다.
6: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이 초유의 사태,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7: 하지만 일부 성난 시민들이 밤새 선관위 청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9: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입니다.
6: 예, 뒤쪽에서는 지금도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9: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는 정문은 경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 마련된 무대에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연설을 하고 주변에는 시위대가 가능합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 씨의 발언에 호응하듯 대한민국 국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미흡한 진행 절차를 비판하는 깃발도 보이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이번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 시위대는 300여 명인데 방사이 1,000명에 가까울 정도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450여 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 도로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 기준 서울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처럼 일부 성난 유권자들의 반발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송시현입니다.
10: 선거 전부터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왔던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뽑힌 여성 광역단체장이 됐습니다.
11: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현역 시장을 제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를 누르고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도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후보는 6선 국회의원을 거쳐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이끌며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추 후보는 경기도가 직면한 교통과 주거 문제 등을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사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이 대선과 맞물리는 만큼 차기 여권 대권 주자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13: 우리 경기도의 큰 변화를 바라는 우리 경기도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1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서기 1600년경에 중국의 위대한 의학자 이시진 선생님은 30년에 거쳐 1800개의 약초를 연구하고 그중 1000개의 약재는 직접 식물의 그림을 그리셨는데 지금까지 약초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술에서 사용하는 약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북경의술원에서 사용하는 약초의 가지수만 해도 150여 가지가 됩니다. 자연에는 독성을 가진 약재들이 많습니다. 독성이 너무 강한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이 독을 친다고 독성이 있더라도 어떤 특정한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재들은 여전히 사용됩니다. 사실 부자나 마황 같은 약재들은 통증과 천식 치료에 아주 좋은 약재임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많은 병의 치료에 여전히 잘 애용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약재들은 독성을 없애려고 꿀이 밀초하거나 혹은 58도 고량주나 보드카와 같은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에 주초를 하여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고 사용하는 약재의 독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후나 지리 조건에 따라 과일 맛도 다르듯이 어떤 약재는 열대 지방에서 물과 열을 많이 먹고 자라야 약성분이 제대로 오르고 어떤 약재는 아주 추운 지방에서 자라야 나무 껍질 등에 좋은 약성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약재는 기후와 지리 조건이 다양하고 땅덩어리가 큰 중국에 많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기후적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배되는 약재의 종류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LA 약재 상들만 하더라도 중국 원산지 약재가 대부분입니다. 약재에도 질이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약재는 가격이 비쌉니다. 저는 좋은 약재를 구하려고 교수님들, 동문들, 후배들, 아무튼 있는 인맥을 총동원할 때도 많습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이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4: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개표방송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분 소개는 잠깐 드렸고요. 현재 투표율 고지를 좀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7.4%. 그러니까 오늘 투표한 분들 것만 기준이겠죠. 누적은 더 이제 그럼 30%가 이제 돌파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최고 투표율 지역은 대구랑 강원이 현재 9.2%. 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가 18%였으니까 이제 뭐 여긴 아직 30까지는 안 가고 있다고 하겠네요. 네. 1, 2부에서 사실 뭐 각 지역 판세 분석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1, 2부에 없으셨던 분 이제 새로 또 오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선거 이후에 전국 국정 방향 요거까지 예측을 해야 사실 이제 예측 방송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몇 대 몇이라고 예측하는 거 말고요. 자꾸 예측하면 안 된다고 밖에서 그래가지고 몇 개까지가 예를 들면 서영주 선생님 네. 민주당이 원래 15대 1까지 자신하다가 조승래 사무총장은 6개가 접전 지역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몇 개 그다음에 재보궐 기준으로 몇 개 이내여야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과도는 탄탄대로인가.
4: 아 그냥 네. 마지노선
3: 네.
4: 저는 광역은 12개.
3: 12개가 마지노.
4: 그다음에 재보궐도 12개.
3: 12개.
4: 예. 네, 아. 12 12 정도면은
3: 12 12 사태.
4: 사태는 아니고 네. 12 12 정도면은 사실상 선방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그게 무너지면 조금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12가 무너지는 것도 성분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저 광역을 13 11로 봤는데
3: 21
4: 21로 봤는데 네. 사실 그 1이
3: 김관영
4: 전북을 못 지키면은 좀 타격은 있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11을 지키든 13을 지키든 그거는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인데 최선을 다했으니까.
3: 근데 송영길 대표님은 김관영 지사가 이기더라도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죠.
4: 아니 그 얘기는 김관영의 응원이 아니고 네. 평택에 있는 김용남 좀 신경 써라 그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왜 굳이 거기에 신경 쓰냐 그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평택을 해 네. 김용남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그 얘기라도 한 거예요.
3: 오똑 요새단으로 전국을 돌아다니신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5: 아니 뭐 숫자보다 네. 저는 사실 서울이 제일 중요하고요.
3: 서울이 제일 중요하다. 네.
5: 서울 부산 여기가 분수령이라고 보고 네. 지도부는 전북이죠. 텃밭에서 만약에 지면은 네. 이게 어떻게 되면 공천 관련해서 불신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도부의 어떤 그런 평가와 네.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방향은 서울시장을 뺏겼을 경우는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서울 선거가 중요합니다.
3: 아, 그럼 부산은 조금 타격감이 덜하고 서울이 제일 타격이 클 수 있다.
5: 부산은 저희 염원이죠. 네. 사실 24년도에 저희가 부산에서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네. 또 근데 또 막판에 그렇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또 이분이 읍소 전략으로 거기를 좀 싹쓸이 해간 그 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대할 만하다.
3: 그러면
5: 가지고 있죠.
3: 평택이랑 북갑 얘기는 이제 요즘 최근 방송의 지분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이 두 보궐은 재보궐은 오히려 전북만큼의 타격감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여기에서 만약에 뭐 1승 1패나 2패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2패를 하면 타격감은 좀 크게
5: 예측하지 말라 그랬는데
6: 말자분이 계속 예측해서
3: 결론 이후야 결론이 주는 타격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예측이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5: 글쎄요 저희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전북에서 다 이기고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울산 경남 중에 한 곳 차지했어요.
3: 네. 그럼
5: 그런
3: 상관없다.
5: 상황에서 뭐 보궐선거 한두석 이렇게 잃는다고 해서 그게 큰 타격감이
3: 큰
5: 있겠습니까?
3: 타격감 없다.
5: 지금은 지방선거인데.
3: 아무튼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
5: 사실은 전 대구도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경주에서 저희 큰 외교 이벤트도 했고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네. 사실 알게 모르게 이재명 정부에서 그 동진 전략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네.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이 투표를 할까 안 할까 투표율이 얼마일까 솔직히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이 사실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이익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궁금하긴 합니다.
3: 네, 장 소장님은?
7: 저는 저도 그냥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대구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네. 평택을이라든지 북구갑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네 군데에서 다 진다. 네. 그럼 저 정청래 대표 상당히 위기에 처하고 아마 8월달 연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3: 근데 보통 지금부터 한 24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16시간 이후에 방송에 보통 패널들의 결론은 아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절묘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7: 그게 걱정돼요.
3: 양쪽이 다 이제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양쪽을 넘어서죠. 여러 층위에서 다 이제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중층적 결정이 있지 않을까.
7: 그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진짜 아니 패널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여기는 여기가 이긴다고 했는데 역시 민심의 선택은 위대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3: 그래
7: 같아요.
3: 그래 나올 것 같죠. 네. 왠지 알 수는 없지만
7: 참 민심을 예측한다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3: 마지노선은 몇 개 보세요? 민주당
7: 민주당이요?
3: 민주당 기준으로는 여기 쪽에 보수 기준으로 장도혁 대표는 사실 장도혁 대표는 임기가 내년까지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표 이상만 거두면 사실 뭐 이렇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7: 근데 서울 부산을 뭐 본인이 마지노선이라고 이미 했으니까. 얘기했기 때문에 아. 대구 경북은 굳은 자. 아. 서울 부산 잃어버리면 뭐 사퇴 바로 해야 되겠죠.
3: 아, 그래요?
7: 네, 해야죠.
3: 근데 예를 들면 지금 14개 재보궐 중에서 사실 다 대구 달성 빼고 다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잖아요.
7: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두 군데 더 이겨요. 네. 아우, 국회에서 의석은 늘었다.
7: 네. 그러면 제가 장동영
3: 지방선거는 패배했지만 재보궐은 승리하였다.
7: 장동영 물러나라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제가 이 저 뉴스명당 진행 안 하고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겠습니다.
3: 무슨 말씀하세요? 또 그
7: 피켓 시위.
3: 밖에 PD 분이 사색이 되십니다. 지금.
7: 괜찮습니다. 네. 저희 패널이잖아요. 저 이제.
3: 네. 정옥이 모여 어떻게 보세요? 장동영 지도부는 어느 정도면 그래도 리더십의 도전을 덜 받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마지노로 보시는 게 있으세요?
8: 장동영 대표는 이미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지방선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본인 스스로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서울 부산이 성패 가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구 경북에다가 또 뭐 예를 든다면 경남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그거는 디폴트 값이지 본인이 그거를 잘해서 유지해야 된다로 가면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심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3: 네.
8: 보수가 회생하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같은 논리로 민주당 얘기를 제3자가 하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 당의 정치 고단수라고 하시는 분이 전북 그다음에 평택을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청래 대표가 상당한 그 위기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요새 보면은 그 뭐 다른 당대표 경선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당내 분위기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조직세가 상당한 것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뉴 이재명 친청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개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우선순위는 따로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소취소 아닌가. 오늘도 그 비슷한 얘기 오늘인가? 그렇죠. 어젠가? 했잖아요.
7: 네. 네. 네.
8: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본인의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무에 그렇게 대통령이 깊이 관여했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3: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그 신조어가 나왔는데 친석? 친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총리, 국무총리 사임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석이라고 표현을 표현하니까 또 다른 뭐 시사 패널들 보니까 친석이 어딨냐. 친명이라고 친명 친문 갈등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그 뭔가 축소하기 위해서 친석이라고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던데.
5: 제가 아는 친석 한 분 계십니다.
3: 강덕구요.
5: 강덕구 최고위원 한 분 계시기 때문에.
3: 한 분은 계시죠.
5: 아마도 김어준 총수님은 이제 어떤 향후에 민주당 지방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자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 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친명이 맞죠. 친명이 맞고 이제 저희 사실은 지방선거 때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선거 시작하자마자 땡겨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당 주류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평택을 해서 조국 대표가 출마하고 또 김용남 후보와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을 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 굉장히 좀 분열 양상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굉장히 네임드 유튜버들끼리 굉장히 비방전이 많이 벌어졌어요. 비방전이 일어나는데 그 밑에 지지하든 더 싸우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지도부에 꼭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분열하는 선거 조직에 표를 주는 유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의 역학관계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습니다.
3: 어떻게 보세요? 서영주 선생님.
4: 일단 뭐 그 당내 역학 구도를 얘기하면 선거 때문에 이게 세력 간의 갈등이 일찍 드러났다. 네. 전당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발톱을 드러낸 쪽이 이제 아마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뭐 문조털래유 뭐 네. 그런 말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뭐 네. 이런 별로 멋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지 네. 했는데 사실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이런 이 그룹 자체가 조국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류이재명이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걸 대표했던 선수로는 송영길 후보가 있어요. 네. 예,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직에 있기 때문에 뛰어들지 못했으나 저는 그 반대의 세력의 그 구심축은 송영길 후보가 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선거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당내의 어떤 세력 균형이 정확해졌다. 그러면 이 세력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이제 치를 가능성이 커져버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가시화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니 전당대회 때는 당연히 새가 분명히 갈아지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 이게 예쁘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까지 와서 요거를 누가 완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게 김민석 총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3: 민주당 내 뭐 개파 갈등이나 이런 갈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니,
4: 당연히 늘 있죠. 정치권.
3: 지난 10년간을 반추해봤을 때는 가장 빡셌던 것 같은데.
4: 아니 저는 이제 다른 걸 다 차지하고 네. 뭐 이제 당대표 선거라는 것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거니까 당내에서도 싸울 수 있고 각을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1년 차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포스트 이재명을 벌써 매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무슨 그다음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세력 자체가 네. 당내에 존재하는 게 맞냐는 저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국정이라는 안정이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다음 사람 누구?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3: 근데 원래
4: 상황이라서.
3: 당선된 다음 날부터 레임덕은 시작되는
4: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아니에요? 네. 우리 당내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좀 세력의 그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끝. 이제 그 다음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3: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뭐 분열하는 그러니까 분당을 통해서 분열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7: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네.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보다는 본인의 연임을 더 원하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일부터는 민주당은 상당히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그냥 8월달 전당대회 누가 출마하냐 어디 줄 서야 되냐 누구 만들어야 되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또 어떻게 참전할 것인가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 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전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럼 이게 집권 세력 안에 대단한 큰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전이 더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부분도 있다.
3: 근데
7: 방송 아이템.
3: 근데 이제 이럴 때 보면 예전에 보수가 윤한 갈등이 있을 때 어느 쪽을 패널을 몇 명을 쓰느냐 가지고 막 이제 압력이나 압박감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 그런 건 여태까지 없었는데 친문 친명 패널 구성의 배분과 관련해서 또 작가 PD님들이 고생하지 않을까요?
7: 근데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서 수장님 누구 편입니까? 김지호 대변님은 누구 편입니까?
4: 당연히 우린 정해져 있죠. 네. 유재명 대통령 편이죠. 네.
8: 그럼 둘 중 하나만 나와야겠다 앞으로.
3: 아니 지금 김지호 대변 명심청심이라고 돼서 지금 친명 친청이라고 해주시는데
4: 다 먹었네요.
5: 아, 저는 사실은 뭐 저희도 정당 생활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당내에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유명 셀럽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를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 왜 유시민이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아니, 두렵습니까?
5: 저희가 도움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아, 네. 예, 도움도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3: 있다.
5: 거고
3: 네.
5: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그전에 우리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항상 우리는 원팀이다. 선당 후사하자.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하느냐. 능력이 없나. 지지율도 높고 잘하고 있는데 마치 일부 당내에서 아, 뭐 대통령은 없는 듯한 발언을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 근처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괴감이 많이 들죠.
3: 어떻게 보십니까? 정욱 의원님.
8: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원래 뿌리가 있잖아요. 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뭐 엄청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생경한 언어들을 써가면서 그게 아직 남아갖고 지금 줄기가 자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조 털레유에다가 또 욱까지 붙여가면서 뭐 얘기를 하고 또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셀럽이 또 훈수를 두면서 이제 실제로 평택 의례 선거에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준호 앵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은 지금 뭐 어떻게 나눠지든 간에 권력이 있는 쪽에서 방송국에 압력을 두는 것이지 권력 없는 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문이냐 명이냐 해가면서 또는 청이냐 명이냐 해가면서 근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심해지면 심해지지 5년 남았을 때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4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2년 후에 총선이 있다 생각하면 이제는 뭐 싸우는 거 보면 아주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정말 총칼만 안 들었지.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그 투쟁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한계를 본인이 의식하는 거라고 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개입한다는 인식은 안 주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구 같은 데서 의외로 성과가 있다. 내지는 평택을은 누가 당선되는 게 정청 내 대표 입장에서 성과가 있는 거지 솔직히 헷갈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제 민주당은 그 갈등으로 향후 뭐 1, 2년 상당히 시끄러워지겠다.
3: 강 수장 예전에 보수가 봉천 갈등으로 해서 스스로 총선 뭐 폭망을 했다. 여러
7: 2016년.
3: 차례.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또 어떨 때 보면 예를 들면 2008년 네. 총선 네. 친박 학살 네. 그러고도 보수가 대승을 하고 네. 민주당도 비명 행사 네. 하지만 24년 총선 대승을 하고 사실 계파 갈등이 결과로 바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로 가는 것도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아무래도 집권 1년 차, 그러니까 만 1년 이내에 있는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한테 좀 유리한 국면인 것은 여전하다.
7: 그럼요. 뭐 박빙 지역은 다 저는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3: 네, 좀 더 이길 수 있었던 걸 약간 스스로 놓치는 감이 있다.
7: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위기 관리만 잘했으면은 그냥 여유 있게 이길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좀 과욕을 부리지 않았느냐. 와 대구에서 이긴다고 내가 당 대표 할 때 내가 여기서 유세를 처음에 조금 더 해가지고 쫙 끌어올리면은 나는 정말 민주당 정치사에 아주 그냥 정말 이 유례 없는
3: 네, 역사에 남는 당대표가 된다. 네.
7: 그러한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만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거기서 하고 파란 옷 입고 막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게 좀 김부겸 후보 딱 올라가는데 그냥 꺾이게 만든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정청래 대표의 욕심 때문이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3: 근데 이제 지금 뭐 뭐가 꺾인 거였냐 모멘텀이.
7: 아니 추세 그냥 김부겸 후보가 쫙 좋게 추세가 좋게 올라갔는데 네.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좀 하얀 곡선을 네. 하면서 지금 이제 접전 상태가 됐잖아요. 네. 그럼 위기 갈리니까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으면은 대구에서 그렇게 역풍이 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무적인 판단, 위기 관리,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 조금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조금
5: 당내 상황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당내 상황은 사실은 뭐 정부 여당이고 그리고 그 질서가 어느 정도 잘 유지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혼란한 양상은 당내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당대표 주자들이 그 어떤 갈등을 촉발하기보다는 외곽에 있는 어떤 셀럽들이나 대형 유튜버들이 더 조장하는 경우가 커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정치인들보다 이런 분들이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3: 근데 어제 장윤선 기자는 저희 나와서 스벅데이도 약간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고.
7: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3: 부정적 의미로.
7: 민주당에?
3: 네, 영남권 쪽에. 근데 공소 취소는 아니라고 부인하시더라고요.
8: 아니, 공소 취소가 커요.
3: 예, 근데 저는 글쎄, 근데 김부겸 후보는 공소 취소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스타벅스 좀 문제 그만하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김부겸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구 민심에서 느끼는 것과 여의도에서 느끼는 그 감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서영수 선생님 그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4: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잖아요. 국정을 지지하느냐. 정권을 견제하느냐. 이게 정권을 견제하는 이유는 사실상 권력을 좀 더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주는 때 견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은 다 그 대구에서는 좀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조작기소 특검법이에요. 검찰이 조작기소한 사람 아니 조작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특검 통해서 처벌하자는 거라서 아주 좋은 저는 특검법이라고 보는데. 그 일부분이 이제 공소 유지 권한을 주면서 이게 공소 취소 권한이 특검에 있다 보니 이게 뭐 여와 이거 관련된 그 사건을 이첩받아서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게 대통령 어떤 사건을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원점 재검토를 했고 그러면은 이걸 한 번 더 저는 선거 기간에 메시지를 내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당 지도부에서 이 공소 취소라고 불리는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점 재검토다. 공소 취소, 공소 유지는 드러내도록 검토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만 내면 사실 대구 선거는 도움이 됐죠.
3: 정리가 됐을
4: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했지. 안 되고 있었고.
3: 근데 그건 청와대에서도 절차와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는 안 했잖아요.
4: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어차피 원내대표였던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다시 임명이 되면서 그때 내용까지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했죠. 그거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네. 청와대도 그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거를 다 떠나서 결국에는 대중들은 메시지로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뭔가 이 부분을 철회하는 느낌이네. 이 정도만 줘도 선거에서는 김부겸 후보는 좀 좀 짐을 들죠.
3: 그렇죠.
4: 그 스타벅스 데이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그 불매라는 의사를 저는 정부가 낼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그 정부의 책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이념적으로 확산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주 일부 들어간 거지 그게 대구의 선거 판도를 흔들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다만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대구를 잘 알고 대구의 어떤 민심의 동향들이 그런 거를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냈던 거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는 대구를 접점으로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3: 네,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선거 결과는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에
4: 개인적으로 예측이도 안 되나?
3: 네, 오늘 방송은 선거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상황 분석의 취지임을 알려드린다는
4: 선거법
3: 말씀을.
4: 선거법 바꿔야 돼.
3: 네, 공직선거법 개정 하세요.
4: 아니, 개정해야 돼요. 네.
8: 공소 취소하고 스벅데이 네.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 지방선거는 아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 네.
8: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은 잘한다였어요. 그랬는데 오바를 하면은 옛날 일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 그 대통령의 그 언행과 관련해서 과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공소취소 같은 경우는 그 사법 리스크를 확실하게 환기시켜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용까지도 완전히 원점 검토하겠다라는 시원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영향을 준 것이고요. 스벅데이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뭐 불매를 한다 그러고 굉장히 강한 용어, 정말 강한 용어. 이게 정권에서 이렇게 강한 용어를 쓰면은 국민 입장에서 움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용어를 쓰니까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사법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개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법 개정을. 이런 것들과 함께 뭔가 자유가 이렇게 그 제약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 이런 부분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한 것도 없어요. 마치도 그 탱크데이를 국민의힘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신세계 스타벅스가 만들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게 특히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졌다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0: 나 이재명 대통령 X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1: 저질.
0: 투표하셨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1: 저질.
0: 네, 조금 대통령이 쓰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서영주 선생님.
2: 아니 뭐 저는 좀그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뭐 과하다 아니다 할수 있겠지만 저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0: 네.
2: 이게 최근에 이제 글로벌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죠. 트럼프식의 메시지인가
0: 네.
2: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 투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정투표라든지 그냥 이념투표라는 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과 지금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그 수준이 최악이면 그 우리 삶도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 말하는 어투를 직설적으로 한 것이지 그게 뭐 놀랍지는 않다.
0: 네.
2: 불편하지도 않다.
0: 아, 이게 기사가 좀 나중에 된 거고, 그래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한
2: 그래.
0: 말을 인용한 겁니다.
2: 봐봐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0: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요 표현하고 플라톤 이렇게 쓴 거고요. 5월 31일에 쓴 거고요. 우리
2: 뭐야?
0: 피디님은 다른 말을 써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읽으라고 한
2: 아,
0: 거예요.
2: 그랬어요?
0: 아, 제가 진짜 이렇게 맨날
2: 당하는구나.
0: 제작진한테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의심돼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해요.
2: 검색을 했어.
0: 네, 진짜 아주
2: 봐봐요.
0: 네,
2: 우리가
0: 어쨌든.
2: 그늘 철학적으로 존경하는 플라톤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시원한 얘기를
3: 플라톤 국가론 읽어봤어요?
2: 했어요. 당연히 읽었죠.
3: 거기 이
0: 네.
3: 말이 나와요? 안
2: 나오겠죠.
3: 나와요.
0: 아,
3: 안
0: 안
3: 나와.
0: 나온다.
4: 이제 대통령님이
0: 네.
4: 저 말은 이번에 처음 쓴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10년 내내 쓰셨어요. 근데 그때의 위치와 지금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0: 네.
4: 받아들이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음도 달라질 수 있겠죠. 아까 그 스벅 데이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괜찮았다고 봐요. 그런데 뭐 행안부라든지 법무부에서 그거를 뭐또 직원들이 사먹은 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공표되는 게 조금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으면 저희가 24년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야권이 굉장히 프레임화를 잘한 것이죠. 캠페인을 잘했다고 보고 실제로 어떤 표심에는 아무래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0: 네,
4: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 번만 더. 그 얘기를 5월 31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36분 전에 다시 글을 쓴 건데 다시 쿼트를 다시 딸게요.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라고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 앞에 요게 한 문장이에요. 그 위에 이제 정성호 장관 그 트위터 X 시작했다고 환영해달라는 멘트가 있는데 여기서 앞에 또 문장 중에서 앞에 플라톤의 말들을 빼먹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기 때문에 저도 읽고 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 선거라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는데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하거든요. 대통령 일 잘하고
0: 아,
3: 있다.
0: 일 잘하고 있다는
3: 네.
0: 취지에서. 네.
3: 대통령 잘하신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해야죠.
0: 네.
3: 근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과 행동은 조금 많은 실망과 저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3: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0: 네.
3: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향해서 너희들, 니들만 잘했다고, 니들이 뭐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은 기소당한 분이잖아요.
0: 네.
3: 검찰총장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공소시효를 해야 된다라고 야권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구자흔 검찰총장도 만약 국무회의 참석,
0: 권한대행, 예.
3: 예, 검찰총 권한대행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그러면 이건 전례가 없다. 국무위원도 아닌데 왜 참석하냐?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외풍을 맞는 자리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 그냥 그만두겠다. 그게 맞는
0: 그래서
3: 행동이지.
0: 맞다.
3: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받아줬고 과연 이게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검찰총장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선거 이후에 분명히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0: 그래서 이것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여야 간의 공방,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라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저는 장 소장님 저 지적 네. 굉장히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있죠. 네. 그동안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따로 분리해서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그렇게 수사를 시켰냐. 아니거든요. 사실상 뒤에서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시그널이든 짬짬이로 다 지시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0: 당사자는 하면 안 돼요. 당사자는. 네.
2: 일단 최근 며칠간 한국일보 칼럼 제목들 세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절제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네.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는 약속 지켜졌나. 대통령의 SNS, 이재명의 SNS 이런 제목들의 칼럼들이 있는 거 봐서는 약간 좀 그 메시지 관리팀에 약간 이석현 평론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김남준 대변이랑 둘이서 이재명 대통령 그 비밀번호가 뭐 바꿔가지고 좀 막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1: 그 친구 제가 컨택해서 왔는데 네. 오래 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김남준 대변인이 지금 이제 개항을 네. 후보가 워낙 큰 역할을 했고 또 그런 메시지를 거의 24시간 본인이 다 읽어보고 의견을 냈고
2: 그쵸.
1: 또 많은 또 그런 어떤 충원을 했던 분이라 네. 사람이 이게 이제 난자리가 네. 이제 확실히 있는 거죠. 그 네.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0: 조금만 얘기하면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지방선거에도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본인의 뜻과 의지 그리고 네. 본인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겠어라고 강하게 결심을 하고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진영 자체를 완전히 분열시킬 거고 또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너 비대위원장에 너 당대표해 너 당대표 하지마 막 이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약간의 강도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저 뉴 이재명으로서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입장으로서 그런 점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2: 그러면 이건 서영주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3: 네.
2: 송영길 김민석은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에 합의해서 한 분으로 정리해서 당대표를 나갈까요? 이게 예를 들면 한 명이 뭐 송영길 대표가 입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니면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있기 때문에 쭉 가다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당원 민심에 의한 뭐 범명 단일화가 될 거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
3: 사실상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 도전할 겁니다.
2: 아, 더 많이 할 거다.
3: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임을 뭐 돈이 있으면 좀 하겠지. 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이미 생각한 것 같고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 움직임도 나올 것 같고 송영길 후보도 뭐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군소 후보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최소한 5~6명 정도 선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결선 투표가 있어요.
2: 네.
3: 당대표 선거에 이게 이제 지난 25년인가 20년도 25년도에 생긴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결선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단일화를 하고 갈 이유는 없죠. 사실 전체적인 민심, 당원들의 민심들을 한번 진단해 본 다음에 과연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게 맞느냐. 이게 또 전 지방선거의 결과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지금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더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당대표가 조금 더 안정을 주느냐는 당원들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여론의 추이를 일단 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합종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자연스러운
2: 것 같다. 무원식 의장은 어떤...
3: 안 하시죠.
2: 아무것도 안 해요?
3: 뭔가를 하겠으나 네. 당대표 선거는 안 나가실 것 같아요.
2: 안 나갈 것 같고.
3: 그게 아무리 이제 좀 여러 가지 정치 트렌드가 네. 바뀌었어도 요즘에는 뭐 총리 하다가도 뭐 의장 하다가도 총리하고 막 이런
2: 정세균 총리처럼
3: 이게 트렌드가 좀 그 네. 사실 좀 독특하지만 네. 그거는 뭐 굳이 관행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장 정도 됐으면 아주 무겁게 움직여야 되는데 국회 의장을 하다가 당대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너무 조금 튀는
2: 총리는 가능하다?
3: 저는 총리까지는 선례가 있어서 네. 뭐 열어놓고 있지 않을까
2: 열어놓고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당대표 선거는 그냥
1: 그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2: 근데 아, 우원식이잖아 안 맞고.
1: 근데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 그 24년도인가 24년도에 한번 원내대표 출마하신 적 있어요. 야. 두 번째로. 그러다가 네. 중도에 네. 하도 분위기가 나쁘니까 네. 그 홍익표 원내대표 맞아요. 나갈 때 그냥 사퇴하셨거든요. 네.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당대표에 나간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고요.
2: 국무총리는 그럼 검토 가능해요.
1: 국무총리는 근데 본인이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근데 뭐 노력은 하실 수도 있겠죠.
4: 아니 근데 네. 그런 전례가 있을 때도 제가 좀 비판했는데 정세균이란 정치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 중심이잖아요. 네. 그 삼권분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의장했던 인사를 자기 밑에 사실 총리라는 제도도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갖다 놓는다? 결국은 이게 국가의 국정운영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인가를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대표 시절에 만든 그 당원의 권한 강화 이것 때문에 자기 발목이 지금 잡히는 상황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본인이야 자기하고 호흡이 잘 맞는 인사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기를 희망하겠죠. 그런데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 했던 그러한 그 행태에 비하면 굉장히 신중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 당시에 비명 횡사는 정말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그 대통령으로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그 느끼실 거예요.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가끔 그 언급을 하거든요. 그게 제3자가 들을 때는 우리가 그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 이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평형관계라 그럴까? 그거를 깨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하면서 자신의 서바이벌을 선택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부터 그 플라톤의 최악의 저질 때문에 한참 그 메모를 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과연 플라톤이 말하는 최악의 저질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최악의 저질과 같은 의미일까?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2: 네. 네.
1: 근데 그 우원식 총리론 네. 관련해서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네. 일도 너무 많고 네. 외교도 해야 되고 네. 그 하나하나 다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스타일이 굉장히 실무형이고 네.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 중에 박홍공 기획예산처 장관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실무적으로 만약에 국무총리를 맡겼을 때 정말 국정의 한 축을 덜어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그러한 어떤 예전에 대한 격이라는 걸 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2: 강훈식보다는 우원식이다.
1: 그런 말씀 제가 못하죠.
2: 그렇군요. 네. 아유, 그냥 한번 넘겨짚어 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뭐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도 하마평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뭐 정치적 이해관계는 없는 거니까 근데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3: 아까 그 우리 뉴스명당 네. 장 대표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검찰총장 불러서 네. 대통령 얘기한 게 좀 부적절하다 하는데 안 그래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는요. 청까지 다 국무에 부릅니다. 그거 아시죠? 관세청부터 시작해서 조달청부터 해서 왜 청장들 안 들어옵니까? 그 부장관들 아니라 청장들 청 단위에서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사실 청장들이 들어와서 배석 그래요. 그 차원에서 저는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국정 스타일이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 대통령마다 새로운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만족도를 주는가가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4: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한마디만 반박할게요. 이미 뭐 검찰청이라는 게 완전히 네. 형해화 되었고 과연 검찰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검찰의 존재 이유는 다른 청장과는 다르게 독립성이라는 것하고 중립성이 견지가 되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국무회의에 불러갖고 이런 것을 하나의 관례로 한다라는 것은 권력이 되게 오만하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굉장히 조심할 일입니다.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이 윤석열 정부까지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문을 닫기 전까지.
2: 거기까지만.
3: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네. 정확하게 제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검찰청이 그런 독립성과 중립성을 줬던 거는 정말 바르게 본인들 스스로도 겸허하게 수사권을 썼어야 되는데 지난 정권에서 오랫동안 본인들이 정치 검찰로서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신들 청이야. 똑같은 청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업무를 봐라. 라고 저는 검찰개혁 일환에서 데려다가 저는 얘기를 한 거라고.
2: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다. 아니면 이렇게 압박 주는 자체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봐서 부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좋은 시선이 아닐 수 있다.
4: 거기 앉아있는 검찰총장이 네. 압박감을 느끼겠어요. 아 투명한 사람 훌륭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2: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꼭.
3: 시간이
2: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서영주 소장님도 쓰셨던 그 문조 털레유라는 표현이 다소 비하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아,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냥 사실 관계를 쓰신 건데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다고.
3: 그런 댓글들이 네. 많이 돌아다니고 네. 또 방송에서 사람들이 써서
2: 네,
3: 그걸 인용해서 쓰는
2: 그러니까요.
3: 거예요.
2: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만 하고요. 지금 투표율은 서울 서초구가 제일 높다라고 오. 하는데 몇 퍼센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부산에서는 역시 북구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13.4%라고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결국은 그러니까 북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입성하느냐 마느냐로 갈라지겠죠.
0: 아유, 만약에 이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참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좀 암울하고 힘들 것 같고 야, 팬덤만 있네. 현실적인 영향력, 조직력, 뭐 지지 없네. 허상이었네. 이런 평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정치적인 위기고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부산 뭐 넓게는 부울경 전체가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국민의힘을 접수할 가능성까지 높아 보인다. 장동혁 체제 그리고 뭐 박근혜 이명박까지 등장을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면 결국에는 한동훈밖에 없지 않겠느냐.
2: 만약에 아쉬운 차이로 네. 부산에서 한동훈 대표가 2등을 하면
0: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인은요 네. 뺏지 못 달면 인간 취급을 못 당해요. 사람이냐 아니냐 네. 그게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된다고 하면은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국민의힘과 보수파는 한동훈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근데 이쪽 보수 패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나 이런 분들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간의 갈등이 심리적 거부감이 심한 것처럼 여전히 심정적 거부감이 크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내 열성 당원들의 거부가 커서. 복당이나 이런부터 전부 다 쉽지 않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0: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전과는 다른 게 뭐냐면 2028년 총선이 있잖아요.
2: 네.
0: 한동훈을 앞세워야 한동훈과 손잡아야 우리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 당선되면요. 대표님 제가 정말 응원 많이 했습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럴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한동훈 대표의 위상의 차이는 천양지차다.
2: 네.
0: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2: 정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도 아마 밤에 연락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예. 아.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
0: 그렇죠.
4: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장 소장님, 장 대표님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하는데 만약에 2등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케이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지금 그 경쟁 구도.
2: 네.
4: 그래서 아마 3등인 사람이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또 여전히 팬층은 갖고 있잖아요. 네. 지지층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추락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금 뭐 분위기는 글쎄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할 거고요. 아무튼 지금 장 소장님이나 저나 보수의 회생. 이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지 개별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린 관심 없어요.
2: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마지막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사실 저도 지겨울 정도로 부산 평택 뭐 좀 지겹고 말고 내 마음속에 관심픽 뭐 아 지인이 있어서 그래서 좋고 종로 빼고요. 종로 얘기하지 마시고.
0: 종로 기가 소영주
2: 하지 마. 말고 이제 뭐 여기가 관심사다. 저는 막 공주부여 청양이 투표율 높아서 거기가 좀 관심사인데.
3: 질복으로 관심 많군요. 네. 저는 광역성에 관심이 많고 어디가? 저는 부울경에 관심이 많아요.
2: 부울경.
3: 이 뭐 부산인도 있고 울산도 있는데 경남이요.
2: 경남.
3: 왜 그러냐면 경남이 경합 지역인데 너무 당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던 부분도 있고 너무 믿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사실 여기가 엎치락뒤치락했던 부분이에요. 박한수 그 전 지사 지금 후보죠. 그분도 따지고 보면은 그 장동윤 지도부와 걔를 같이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 경합이 됐을까? 그리고 김경수 후보라는 이 민주당 후보는 그냥 경남지사 노릴 후보가 아니라 지방시대 위원장을 하면서 오국삼통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네. 지난 2018년도에 이 부울경의 메가시티를 진행하면서 오국삼통에 씨를 심었는데 저는 김경수 후보가 경남에서 만에 하나 무너진다면 그러진 않겠으나 이게 그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이 좀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총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총력을 기여하지 않아서 저는 끝까지 좀 지켜보겠으나 주변에 쭉 알아보니까 경합세는 맞아요. 그런데 경합 그래도 우세로 김경수 후보가 이끌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좀 그 추이를 좀 보고 있다. 경남이 무너지면 그 지방 균형 발전에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0: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
3: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 현실로 와요.
2: 전재수, 김경수, 김부겸은 당선되면 대선 주자가 된다.
3: 아니, 대선 주자까지 모르겠고 최소한 되지. 예, 그 지역에서는 최소한 대선 주자로서는 떠올 수 있다.
2: 네, 김주 대변인.
1: 저는 서울 특별시입니다. 사실. 서울이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이 경기도로 많이 좀 네. 이주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부동산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딱 서울시장 5년 하면은 네. 조금 오만해지시는 것 같아요. 뭐 GTX 삼성역 철근 관련해서 그렇게 끝까지 안 가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서울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2: 유권자 지형이 서울이 계속 좀 변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야당 아니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는데 이게 좀 변동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구조적인 차원에서인 것 같고 장 소장님.
0: 저는 장소보다는 그냥 조국 대표가 살아 돌아올까 한동훈
2: 전선지 말고
0: 살아오는가
2: 그런 생각 이런 거 말고
0: 아니 그러니까 사람으로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당선돼서 돌아오면 여야 간의 그 진영 내 권력 지형 구도가 정말 많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고 분란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네. 시끄러울 것 같고 네. 2030년 대선까지 이분들이 대선 주자로서 쭉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의 현재 당선이 2030년 대선 주자까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소보다는 이 두 분 살아 돌아올까 못 살아 돌아올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2: 그래요. 유희동 의원이 되면 대선 주자가 되는 겁니까?
3: 그건 아니죠.
0: 저는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2: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선이 예. 돼요.
3: 예. 평론 예. 뉴스거리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살아서.
0: 그러니까요. 네. 네.
2: 정 의원님은 어디 제일 관심 있습니까?
5: 뭐 부산 평택 빼고. 말씀하신 네. 거는 빼고. 네. 이게 궁금해요. 대구의 결과가 누가 이길까 질까를 떠나서 몇 퍼센트 차이일까에 더해서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관심사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또 마지막 판에 김부겸 후보 지지에 딱 못을 박은 그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궁금하네요.
0: 총리에 관심 없어요. 네.
2: 사실 그 강효상 전 의원이 그러니까. 또 김부겸 예, 그래서 후보 지지하는 거 전 좀 놀랐습니다.
5: 혹시 풍향계가 돌아갔나 아니면은 어차피 이재명 정권 하이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한다라는 레코드를 남기기 위함일까? 대구가 막상 또 현장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김현장의 예측 2020 이렇게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장성철 소장님, 김주호 대변인, 정우희 의원님, 서영주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 5시 59분까지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투표소로 달려가시고요. 이번 출구조사에는 참고로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6시에 방송들 보면 볼만할 것 같고요. 진짜? 내일 아침에 장성철의 뉴스병당, 김준우의 정면승부도 꼭 다시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긴 3시간의 여정 김현장 예측 2016 특집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7: 일부 시민들은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항의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데요. 현장 최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소빈 기자.
8: 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6: 네,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8: 네, 먼저 현재 이곳 잠실 7동 투표소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투표소 근처를 둘러봤는데 들어오는 길목에서부터 기동대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유튜버들은 잠실 7동 투표소인 아파트 경로당 앞에 모여서 끊임없이 어제의 선거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표소 앞과 뒤 양쪽으로 위치한 입구를 둘러싸고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농성이 길어지자 아파트 주민 중에는 창밖으로 상황을 지켜보거나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기준 관할 경찰서와 기동대를 모두 포함해 경찰 47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는 1차 투표함과 2차 투표함을 포함해 모두 2개의 투표함이 있는데 이 2개의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이송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2천 명 정도의 표가 개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곳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걸 우려해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고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곳 투표소에 대해 공식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보다 4시간 뒤인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 전해드렸습니다.
6: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이 초유의 사태.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7: 하지만 일부 성난 시민들이 밤새 선관위 청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9: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6: 예, 뒤쪽에서는 지금도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9: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는 정문은 경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 마련된 무대에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연설을 하고 주변에는 시위대가 가능합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 씨의 발언에 호응하듯 대한민국 국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미흡한 진행 절차를 비판하는 깃발도 보이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이번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 시위대는 300여 명인데 방사이 1,000명에 가까울 정도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450여 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 도로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 기준 서울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처럼 일부 성난 유권자들의 반발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10: 선거 전부터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왔던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뽑힌 여성 광역단체장이 됐습니다.
11: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현역 시장을 제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를 두르고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도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후보는 6선 국회의원을 거쳐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이끌며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추 후보는 경기도가 직면한 교통과 주거 문제 등을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사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이 대선과 맞물리는 만큼 차기 여권 대권주자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13: 우리 경기도의 큰 변화를 바라는 우리 경기도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영광이고 또 우리 경기도민께도 결코 후회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느낍니다.
12: 인천에선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선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로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함께 겪었습니다. 친명 핵심으로 분류되는 박 후보는 현 정부와 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14: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거나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 인천을 앞으로 잘 이끌어달라, 큰 성장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달라라고 하는 인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12: 유정복 후보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의 부족함에 있다고 밝혔고 양양자 후보도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0: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당선은 여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11: 보수 재편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대여투쟁의 선봉에도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김철희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15: 지난 1월 제명징계 확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면서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한동훈 당선인.
16: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15: 약속을 지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로 복귀하는 데까진 채 반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0.5선 국회의원으로선 초년병에 불과하지만 한동훈 당선인의 등장은 향후 전국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특히 한 당선인 징계와 당선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온 장동혁 지도부에게 어떤 지역보다도 더 뼈아픈 패배란 평가입니다.
17: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15: 지방선거 대패에 따른 지도부 퇴진 요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 한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보자는 움직임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쇄신 요구는 일찌감치 분출했지만 논의를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18: 지방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15: 민주당으로서도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시장의 꿈을 접고 달성으로 온 보수 여전사와 대구를 바꾸겠다고 나선 총학생 회장 출신의 대결입니다. 대구 달성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64.2%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1: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수석과 대표, 장관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재보궐선거의 핵이죠. 폭풍이 몰아친 부산 북구가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입니다. 42.9% 보이고 있습니다.
0: 대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겸 후보가 82%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물.

0: 지역별 득표율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후보 5명의 현재 득표율입니다.
1: That's
0: 현재 1위
1: happening right now from
0: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1: 39.1%
0: 기록하고 있습니다.
1: Days,
0: 더불어민주당
1: maybe weeks,
0: 김용남
1: actually,
0: 후보가
1: but we'll let you know what we have right now. Here is a look.
0: 조국 후보 29.5%로 뒤를 잇고 있고요.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2: 캘리포니아 예비 선거 개표가 한참인 상황입니다. 한국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고요. 미국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먼저 캘리포니아부터 보겠습니다. Because in the nation's second largest city, there should... 캐런 베스 LA 시장이 재선이 확실시 되죠. We are a city that can deal with this and we have been doing it and we are going to continue. We are a city where things have been not affordable over these last 자, 먼저 어제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일렉션의 현재 개표 상황과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간단한 설명을 미리 드린다면요. 캘리포니아주는 우편 투표 비중이 매우 높고 선거일 당일 소인이 찍힌 투표지까지 모두 유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 정도는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투표, 우편 투표까지 다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 간의 격차가 크다면 판세 분석이 뭐 지금 이 순간도 뭐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박빙이나 접전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우편 투표 분류가 다 끝나기까지 며칠 정도 예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표 초반을 지나면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주요 선거구의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의 경우에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데빈 뉴섬 주지사의 뒤를 이을 후보를 뽑는 이번 선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공화, 이 당적과 관계없이 주지사를 뽑을 때 상위 두 명이 탑2가 본선에 진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민주공화 한 명씩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민주 두 명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간 현재 초반 약 18%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1위는 공화당의 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물론 아직 개표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27.6%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읽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개표 18% 진행된 가운데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주지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 25.5%, 3위는 민주당의 탐 스테이어 후보 19.6%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그리고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이 두 명의 후보가 11월에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매우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샌호세 시장을 지냈던 맷 마한 그리고 전 연방 하원의원 케이리 포터 그리고 LA 시장을 지냈었죠. 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이 다른 주요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은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개표 초반에 아예 패배 선언을 해버리고 나갔습니다. 현재로서는 공화당의 힐튼, 민주당의 베세라 이 두 후보가 11월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높은 흐름입니다. 아, 이어서 LA 시장 선거 보겠습니다. 캐런 베스 현 LA 시장 약 36.5%로 선두를 달리면서 본선행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2위는 스펜서 프렛 후보로 약 2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보 성향의 리티아 라만, LA의 조란 맘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리티아 라만 시의원을 제치고 스펜서 프렛이 2위로 올라갔습니다. 리티아 라만은 아마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하원 40지구 보겠습니다. 영킴 의원이 현재 출마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같은 공화당 현역 의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된 왜냐하면 41지구의 현역 의원이 41지구에서 이쪽 40지구로 왔기 때문에 연방하원 40지구의 경우에 현직인 한인 영킴 의원 그리고 역시 현직인 공화당의 켄 켈버트 의원의 지금 현재 치열한 박빙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켄 켈버트 의원이 39.6% 그리고 영킴 의원은 25.6%로 지금 큰 폭으로 뒤지고 있는 영킴 의원이 큰 폭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위와의 또 차이도 많이 납니다. 3위는 한인 에스터 김 바렛 후보입니다. 19.2%. 그래서 결국은 11월 선거에서 같은 공화당 현역 의원들 두 명, 켄 켈버트 그리고 영 김 이 두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11월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플로튼 시장을 지냈던 프레드 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에 출마했죠. 현재 투표율 약 31.5%. 그런데 1위는 아닙니다. 2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위였다가 3위였다가 치열한 지금 2위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를 차지할 수 있다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직인 더그 채피 슈퍼바이저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프레드 정 전 플러튼 시장이 다른 후보들과 근소한 차이로 2위, 3위 자리를 놓고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 예선에 도전장을 낸 한인 제인 김 후보는 현재 24.5%의 득표율로 깜짝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그러나 결선 진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캘리포니아 주 하원 66지구에 출마한 한인 폴 서 후보, 민주당 소속이죠. 렌츠 팔러스버디스 시의원도 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하원 66지구에 출마한 폴 서 전 RPB 시장 27.3%의 득표율로 현재로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1위라 좀 다소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2위와의 격차도 있고 3위와는 뭐 워낙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결선 진출에는 유력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자, 이제는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서울의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투표를 마친 지금도 투표함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유권자들이 투표소 입구에서 선관위 측을 막아서면서 투표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자, YTN 현장 연결 상황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준엽 기자 나오시죠.
2: 네,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입니다.
3: 네, 지금 밤 10시는 훌쩍 지났고 뒤에 많은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도 투표함이 투표소를 빠져나가지 못했다고요?
2: 네, 보시다시피 투표 종료 2시간이 지난 지금도 투표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 앞문과 뒷문이 있는데 양쪽 모두에 유권자들이 몰려들어서 투표함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 무효, 개표 중단 등을 외치면서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며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구호도 외치고 있는데요. 앞서 이곳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이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곳 투표소에 대해서 공식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보다 4시간 뒤인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는데요. YTN이 만난 유권자들 가운데엔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는데도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오늘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동남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잇따랐습니다. 여러 투표소에서 오후 3시쯤부터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한 채 기다리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방문한 가락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시민 100여 명이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걸 우려해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고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소쿠리 투표 등으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번 사태로 또 한 번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0: 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가 오염됐고 무효라면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대치 끝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무실 진입도 이뤄졌습니다. 장 대표는 개표를 중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는데 개표가 그대로 진행돼 결과가 발표되면 나중에 재선거를 해도 재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 대표는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까지 꺼내들며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는 건 선관위원들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네, 민주당에서도 우선 선관위 투표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어떤 입장 나왔습니까?
4: 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라면서도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처음에 선을 그었는데 이후 투개표에 차질 없게 조치하길 바란다. 일련의 상황을 엄정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5: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개표도 중단해야 되고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거 일고할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개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선 유력 또는 확실시 되는 후보들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데
0: 자, 이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 사태는 사실은 이만저만한 사태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곧바로 사과를 했을 정도로 긴급하게 사과를 했을 정도로 이제 심각한 사안인데요. 더 심각한 건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쪽에서 방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재선거 실시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더욱이 상당히 무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간 현재 그 투표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보시다시피 투표 종료 2시간이 지난 지금도 투표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 앞문과 뒷문이 있는데 양쪽 모두에 유권자들이 몰려들어서 투표함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 무효, 개표 중단 등을 외치면서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며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구호도 외치고 있는데요. 앞서 이곳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이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곳 투표소에 대해서 공식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보다 4시간 뒤인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는데요. YTN이 만난 유권자들 가운데엔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는데도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오늘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동남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잇따랐습니다. 여러 투표소에서 오후 3시쯤부터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한 채 기다리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방문한 가락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시민 100여 명이 대기하게 됐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걸 우려해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고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소쿠리 투표 등으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번 사태로 또 한 번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0: 자, 그럼 한국의 6.3 지방선거 지금까지 개표율을 중심으로 상황 판세 알아보겠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즉 시장, 도지사를 말하죠. 그리고 개표 중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을 포함해서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개 가운데 14곳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위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경북지사, 경남지사 등 두 곳에 불과해서 민주당의 승리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의 국민의힘보다 내란 심판, 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좀 더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개표율은 3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율 현재 25.4%인데요.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61.6%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5.8%에 크게 앞서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들으신 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져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모두 개표가 끝난 후에도 논란이 계속 일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 우려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기지사 선거는 개표율 34.6%인데요.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4.8%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39.7%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 돼서 이미 당선 승리 감사합니다라는 연설을 이미 다 했습니다. 민주당의 민형배 그리고 민형배 전남 광주특별시장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민주당의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 확실시, 민주당의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 확실시, 그리고 민주당의 김상욱, 원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는데 민주당으로 차를 바꿔탔죠. 네,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당선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당선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전북지사의 경우에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52.2%, 무소속 김관영 후보 41.3%로 역시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당선 유력입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인천시장, 또 민주당의 박수현 충남지사, 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등 모두 당선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역으로 예측된 부산, 대구, 강원지사 선거에서도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52.97%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추경호 후보와 지금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말하기 매우 어려운 그야말로 초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누가 우세하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52.19%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한동훈 후보 볼까요? 부산 북갑에 출마했죠. 현재 개표율 43.96%인데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45.89% 득표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 41.27%로 약 한 3%, 4%포인트 정도로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개표율 34.9%,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31.27%,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30.61% 접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의동 후보가 3위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접전입니다. 30.22%. 그래서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소폭 앞서고 있는 가운데 조국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와 한국의 육성 지방선거 소식, 개표율이 진행되는 상황 그대로 계속해서 좀 변화되는 내용을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6: 1250만 불,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3782-8600, 3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0: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9: 두 번째 참가자.
11: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9: 세 번째 참가자.
12: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9: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5: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6: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7: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특별자치도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고요. 51.5%로 당선 유력입니다.
3: 강원 특별자치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스코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51.4%로 1위, 그리고 김진태 후보가 48.6%로 2위 뒤쫓고 있습니다.
2: 네, 끝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입니다. 1위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 63.1%로 당선 확실입니다. 네, 민주당이 배터리를 총 16곳 중에 많이 가져가고요. 계속해서 재보궐선거 상황 보겠습니다.
3: 네, 미니 총선급으로도 불렸는데요. 여기에서는 모두 14곳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평택을 상황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명의 후보가 각축전이었는데 현재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1위 33%의 득표를 넘기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쫓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경기 안산 갑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현재 당선 유력입니다. 민주당 배터리 한 칸 더 채우면서 쫓아갑니다.
3: 계속해서 경기 하남 갑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하남 갑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55.8%로 현재 1위입니다. 민주당이 한 칸 더 배터리를 가져갑니다.
1: 네, 이번엔 인천 연수 갑인데요. 1위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입니다. 54.4%로 당선 유력인데요. 6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3: 계속해서 인천 상황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계양 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을은 김남준 후보가 78%가 넘는 득표를 얻으면서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1: 네, 이어서 충남 공주구여 청양입니다. 현재 1위는 민주당 김영빈 후보 51.1%고요. 그 뒤를 윤영근 후보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배터리가 한 칸 더 올라가게 됩니다.
0: 잠시 후에는 부산 북구갑 얘기도 나오겠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득표율도 궁금합니다.
3: 충남 아산 을입니다. 전은소 후보가 63%의 득표율 넘기면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1: 네, 이번엔 대구 달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64.1%로 당선이 유력입니다. 국민의힘이 배터리 한 칸 더 채우면서 민주당을 쫓아갑니다.
3: 최대 격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 갑인데요. 상당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42.9%로 1위, 하지만 한동훈 후보도 42.3%, 현재 2위로 바짝 뒤쫓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건강보험보조금 종료와 보험료 인상 여파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들이 수백 달러에 달하는 추가 보험료 부담에 직면하면서 보험 가입을 아예 포기하거나 보장 범위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가입자 37만 4천 명이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이는 오픈 등록 기간 동안에 보험을 갱신한 가입자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에 3년간 해지율이 1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제시카 알트먼 커버드 캘리포니아 대표는 연방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서 대부분의 중산층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크게 뛰었다라며 연말까지 보험 가입자의 감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94만 명보다 약 14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7%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가입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도입됐던 연방정부의 확대 건강보조금이 이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켈 치과보험 혜택이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입자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체 범위 치과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서 6월 중에, 즉 이달 중에 필요한 치과 진료를 미리미리 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연방 메디켈 규정상 적격 이민 신분을 갖추지 못한 만 19세 이상 성인 가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검진과 스케일링, 예방치료 등을 포함한 전체 치과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혜택 축소 이후에도 응급치과 서비스는 계속 보장됩니다. 심한 치통이나 감염치료, 발치 등 긴급한 치과 진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상자는 이번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8세 생일 당일 위탁보호 상태였던 만 26세 미만 청년과 임신 중인 여성, 또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는 앞으로도 전체 범위의 치과보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또 아동 역시 기존과 동일한 치과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인타운 비영리 의료기관인 이유케어 클리닉은 이달은 메디켈 치과보험 혜택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다 라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스케일링이나 정기검진 또 충치치료 등이 있다면 이달 안에 다 예약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 후보자에 대한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표결이 내일 실시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미셸 박 스틸 후보자를 포함한 9명의 외교안보 분야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셸 박 스틸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직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미셸 박 스틸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모두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특별한 논란이나 결격 사유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미셸 박 스틸 후보자가 외교위원회 인준 문턱을 넘을 경우에 연방 상원 본회의 최종 인준 절차만 남게 돼서 주한 미국 대사 부임이 가시권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최종 인준이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에 한국에 곧바로 부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어제 자전거 올바로 타기 위한 정보 드렸었는데 마침 오늘이 세계 자전거의 날입니다. 네, 무릎 벌어지지 않게 일자로 타기 위해서는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따른 간단한 운동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작은 공이나 수건이 꼭 필요한데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지만 우리 몸엔 꼭 필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팔굽혀펴기입니다. 이 팔굽혀펴기 능력으로

0: 남성의 심혈관 건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연구진이 수행한 관련 연구 내용을 보면은요, 팔굽혀펴기 수행 능력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는 아주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11회 이상 수행이 가능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10회 이하 그룹 대비 위험도가 약 64%나 낮았고요. 21회 이상 수행 가능한 경우에는 약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팔굽혀펴기 뭐 40회, 50회 거뜬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이 최대 96%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팔굽혀펴기 횟수가 단순한 근력 수준을 넘어서 전반적인 심폐 기능과 또 신체 컨디션을 반영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반복 수행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가 비교적 낮았고요, 혈압 수치도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활동량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심장 건강 측면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연구는요, 다만 제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중년 남성이었는데 소방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체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점. 아, 그리고 여성에게도 그럼 이 같은 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아직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중년 남성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 상태를 아주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팔굽혀펴기. 어떤 특정 근육 키우기가 아니고요. 전신 운동이 되는 팔굽혀펴기는 특히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돈 안 드는, 시간 많이 안 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안 하면 손해겠죠?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7: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6: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7: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6: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7: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6: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7: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6: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11: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이어서 베일벗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등번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어제 월드컵에 참가하는 48개국 대표팀의 선수 명단과 등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등번호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자신의 공책에 18번, 18번 이걸 계속 써놓고 나는 언젠가 18번을 등에 달고 월드컵을 누비겠다 라고 다짐하던 오현규라는 선수가 실제로 18번을 달게 됐습니다. 오현규 선수는 튀르키 AF로구단 베식타시 소속으로 뛰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18번은 과거에 황선홍, 조재진, 이동국 선수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스트라이커들이 달았던 번호입니다. 한편 캡틴 손흥민은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7번을 달고 네 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월드컵 무대를 다시 한번 누비게 됐습니다. 박지성, 안정환과 함께 한국인 월드컵 최다 골인 3골을 기록 중에 있는 손흥민은 이번에도 7번 유니폼을 입고 단독 최다 골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손흥민은 처음 출전했던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는 9번을 달았었는데 그 이후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모두 7번을 달고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7번은 손흥민입니다. 자, 이 밖에 이강인은 19번, 수비수 김민재 선수는 4번을 달고 출격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 태생이면서 엄마가 한국인인 귀화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는 23번을 차지한 가운데 스트라이커 조규성은 지난 카타르 대회에 이어서 2회 연속 등번호 9번을 달고 뛰게 됐습니다. 이어서 유재석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엔비디아 CEO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유재석이 진행하는 예능 프로 유퀴즈 온 더 블락에 출연합니다. 젠슨 황은 이제 내일 한국을 또다시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스케줄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공식 확인된 스케줄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스케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 민간 웹사이트에서 이를 공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에 따르면 내일 오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5일부터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인 젠슨 황 CEO는 한국의 4명의 그룹 총수 회동 추진과 네이버 사옥 방문, 그리고 두산 경기의 시구,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4명의 그룹 총수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뜻한다라고 이 사이트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젠슨 황 CEO는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 시구를 한 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락에도 출연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보국 수장 자리에 정보 문회한 임명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 업무 경험이 전무한 소위 충성파 인사를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에 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에 올해 38살의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가안보정보국 수장자리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는 물론 군의 정보조직까지도 총괄하는 그 자리에 주택금융청장을 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임명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충성심만 보이면 무한 신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펄티는 미국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에 깊이 있는 경험을 갖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문제이지 안보와 정보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뉴욕주 법무장관과 또 리사 쿡 연준 이사 등에 대한 몰기지 사기 혐의가 있다라면서 이들에 대한 몰기지 론 조사를 주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눈에 띈 인물입니다. 하지만 평생 정보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해온 인물입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 국장은 CIA와 FBI를 포함해서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입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돕는 1일 정보보고서도 국가정보국에서 만듭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다라면서 펄티가 국가정보국 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공화당에서도 그의 인준청문회를 돕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3: 아침에 맥다널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이어서 새벽마다 맨홀 아래로 내려갔다가 조용히 다시 올라오는 미스테리한 남성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거대한 지하 하수도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드나드는 모습이 CCTV에 최근 잇따라 포착되면서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루클린과 퀸스 거리의 맨홀을 통해서 사람들이 밤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에 하수도에 들어가거나 또는 다시 나오는 장면 등이 최소한 3차례 이상 녹화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른 새벽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에서 촬영된 한 CCTV 영상에는 7명 안팎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량이 다니는 교차로 한가운데 맨홀에서 갑자기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헤드램프까지 착용하고 있었고 삽과 다른 도구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 명은 땅 위로 몸을 끌어올리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치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새벽 2시쯤 브루클린 그레이브샌드 지역의 한 조용한 거리에서 7명 안팎의 사람들이 맨홀 밖으로 줄줄이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주차된 차량 두 대 쪽으로 걸어가더니 차 안에서 말끔하게 새 옷을 꺼내 입고 옷을 갈아입은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밤 11시쯤 맨홀 밑으로 하수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약 3시간 동안 지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뉴욕에서는 이들의 정체가 과연 뭐냐라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도 아직은 이들이 맨홀 속 하수도로 내려가서 도대체 뭘 하고 올라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체불명의 이들, 맨홀맨들. 지금 뉴욕에서는 흥미로운 하나의 새로운 미스터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 없어서 아이들 수능 시험까지도 취소해버리는 쿠바 정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쿠바 정권에 대한 봉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쿠바의 상황이 지금 최악의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호텔 체인들은 잇따라 문을 닫는가 하면 전력이 부족해서 대학 입학시험이 취소되는 등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쿠바 정부는 전력난으로 인해서 학기를 조기 종료하고 대학 입학시험도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쿠바의 교육부는 전력망 붕괴와 길게는 이틀씩 이어지는 이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서 이번 학기를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종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대학 입학시험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저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쿠바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미국에 의한 금융 및 에너지 봉쇄 강화로 인해서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음에 따라서 대학 입학 시험 도중에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험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 아래 취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력난이 지속된 탓에 쿠바의 각 대학교들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사실상 휴교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제난이 계속되자 급식 제공이 중단됐고 식수 펌프가 멈추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 포기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쿠바 정부는 무상교육을 정권의 최고 성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봉쇄가 장기화되자 쿠바는 그나마 최후의 보루였던 이 교육 현장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할리우드 배우 마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팬들이 먼로의 옷을 입고 따라하는 먼로 코스프레를 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일 팜스프링스에서는 먼로 차림을 한 1,037명의 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먼로 복장을 한 최대 인원이라는 기네스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흰색 드레스가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영화의 그 한 장면은 헐리우드 영화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복장을 똑같이 한 사람들이 무려 1,037명이 다 같이 나온 것입니다. 이날 기네스북 세계기록 도전을 위해서 팜스프링스에 모인 팬들은 팜스프링스 주민들을 포함해서 관광객과 청소년, 노년층 등 그 배경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 팜스프링스는 마릴린 먼로가 생전에 즐겨 찾았던 휴양지로 지역 미술관 앞에는 높이 8m짜리 먼로의 대형 동상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일부 참가자는 이날 팜스프링스에서 열린 이 행사 참석을 위해서 멀리 동부에서 이곳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왔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본명은 노마 진 모텐슨입니다. 노마 진 모텐슨으로 본명이 알려진 마릴린 먼로는 1926년 6월 1일 LA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또는 뜨거운 것이 좋아 등에 출연하면서 1950년대에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녀는 36살 때인 1962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만은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면서 미국 전역이 축구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관광청은 경기장 안팎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월드컵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관광청은 미국은 이번 월드컵을 맞아서 경기가 열리는 각 국립공원은 물론 음식과 음악 그리고 축제에 이르기까지 경기장 밖에서도 미국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LA를 언급하면서 LA는 FIFA 팬존을 중심으로 경기 중계와 공연, 문화, 체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A Taste of the World Cup이라는 LA의 다문화 음식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특히 LA 카운티 미술관과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서도 스포츠와 예술, 과학 등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가 진행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7: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운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9: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0: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10,000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22: 네, 오늘 날씨 좋습니다. 낮 기온 79도 정도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쾌적한 그런 온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뭐 거의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 캘리포니아 선거에서는 영킴은 결선 진출,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구시장 초접전, 한동훈, 하정우 역시 초접전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스토리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이 베이비를 일하는 한 마을에요. 아주 이례적인 선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1: 아니, 시장 선거에 아무도 안 나왔어?
0: 아유, 그거 나가봐야 1년에 겨우 5,000불 주는 거 말은 많고 시간만 뺏기고 안 나가! 이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님도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인구 7,000명의 이 마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후보 이름이 전혀 적혀있지 않은 빈 투표용지를 들고 시장을 뽑으러 투표소로 향하게 된 것이죠.
1: 아니, 나온 사람 없는데 누구 찍지?
0: 나 찍어 이러면서 right in 그냥 김영기입 투표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지난번 선거에서 현재 시장과 맞붙었던 분이 이번에 그래도 나를 조금 밀어주고 뽑아준다면 시장직을 맡을 의향은 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네요. 이거 말이야, 내 친구 50명 데리고 와서 야 내 이름 써 이러면 그냥 시장 당선되는 누워서 떡 먹기?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돈도 안 주는데 이런 마음이라면 리더가 될 수 없죠.
1: 그래도 나를 뽑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겨? 이 한몸 바쳐 봉사할겨?
0: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냥 부패에 돈 뒤로 먹고 이래서 실망한 유권자들이요. 실제로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표를 던져서 당선시킨 사례가 브라질에도 있었고요. 알래스카에도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시장이 돼가지고 너무 잘했대요. 우리 집에 있는 점돌아, 너도 나갈까? 선거? 어? 엄마도 시장 엄마 좀 하면 안 될까? 네, 열심히 달려온 모든 후보들에게 위너가 아닌 루저에게도 박수를 보내면서 출발해볼게요.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죠.
1: 다 가져가.
0: 아바가 부릅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0: 사랑에 있어서도 사랑의 승리자가 모든 걸 다 가져온다는 거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사랑. 정치도 그렇습니다. 어제 바로 우리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의 다섯 개 주가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비선거를 했는데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성정치 질렸다 이래서 동물이 당선된 선거들이 있었어요. 먼저 브라질 상파울로의 코끼리가 아닌 코뿔소 카카레코 1959년도에 상파울로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학수도 엉망이고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동물원의 인기 스타였던 암컷 코뿔소 카카레코를 후보로 추대하는 장난 섞인 캠페인을 벌였어요. 근데 결과는 놀라웠죠. 무려 10만 표 이상을 더 얻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 처리를 하긴 했지만 기성 정치인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고요. 실제 1997년부터 2017년에는 알래스카 탈키트나라는 작은 마을에 시장 선거에 마땅한 후보가 없자 주민들이 재미삼아 꼬리 없는 새끼 고양이 스탑스를 김영기 라이드 인으로 그러니까 이름만 그냥 적어내는 거죠. 후보 뭐 검증받고 뭐 등록 안 하고 그냥 적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명예시장에 당선이 됐고요. 이후 20년 동안 아니 고양이가 20년 살아? 맞습니다. 고양이도 양치질 잘해주고 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오래 살더군요. 그래서 늘 점돌이를 아침마다 틈나는 대로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그게 참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이를 닦으면 이 관리만 잘하면 오래 산다 그러죠. 20년 동안 이 스탑스는 고양이로서 시장자를 지켰고요. 이 고양이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마을 경제를 살린 1등 공신이 된 셈입니다. 아, LA 한인타운에도 경제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를 살릴 그런 묘안이 뭐 없을까. 영국의 하틀풀이라는 타운에 이 축구단의 마스코트는 원숭이 행거스입니다. 행거스 더 멍키인데요. 이 인형 원숭이 탈을 쓰고 일하던 청년 스튜어트 드러먼드 씨가 2002년도에 시장 선거에 이 마스코트 캐릭터 이름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모든 학교 어린이들에게 매일 무료로 바나나를 주겠다라는. 이게 처음에는 단순한 홍보용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요. 기존 정치인들에게 지친 주민들이 그에게 표를 마구 몰아주면서 덜컥 당선이 됐어요. 인형 탈을 벗고 정식 시장이 된 그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그 바나나를 매일 어린이들을 살라먹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사비까지 써가면서 뭐 인형 탈 쓰고 일하는 그 청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그래도 일했대요. 그 뒤에는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무려 3선 11년 동안 재임을 하는 그런 아주 반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인도에는 또 오직 한 사람을 위한 투표소가 있다고 그래요. 유권자가 수억명에 달하는 인도에서는 전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유권자도 투표소까지 12마일 이상 걷기에서는 안 된다라는 법령 때문에 그래서 기르라는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깊은 곳에 어떤 사제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선거 때마다 바로 그 아주 그 안에 들어가서 수십 킬로미터에 걸어 들어가서 오직 단 한 명의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를 설치하는 이 한 표도 너무 중요한겨 이런 감동적인 일화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주에서는 동점이 만들어졌어요. 2017년도에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가 11,608표 대 11,608표로 완벽한 동점을 기록해서 이런 경우 제비뽑기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모두가 모인 가운데 영화처럼 탁 해가지고 자 누가 될 것인가 뽑자 이래서 제비뽑기로 뽑으면서 공화당이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 하원의 다수당이 바뀌는 엄청난 정치적인 나비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법적으로 투표를 의무화하고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리고 벨기에 같은 나라는 매번 90%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다고 그러네요. 선거 안 하면 벌금 물려 이러면 바빠돼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무쪼록 좋은 리더들이 요즘같이 힘든 험난해지는 이런 세상에 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저는 탱자 한미옥이고요. 탱자나무처럼 여러분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고 싶은 작은 처 피난처, 작은 새 피난처 탱자 한미옥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개인 한 분 한 분 탱자나무처럼. 이 선거도요, 농사 짓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씨 뿌리고 가꾸고 비료 주고 물 주고 햇볕도 쐬주고 그렇게 키워가는 마음으로 이 오늘 하늘도 잘 열어보자고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은퇴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건강하게. 야 우리 뭉치자. 이래서요 뉴 호라이즌 새집형 클럽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은요 잠시나 말씀드리고 새집형 클럽의 우리 회장님 허금배 회장님 모시고 어떻게들 재밌게 지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젤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783-383-7233 합니다.

0: 새 지평을 열어가는 뉴 호라이즌 클럽 NHC라는 또 약자를 갖고 있는 새 지평 클럽의 우리 허금배 회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생자 씨.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예. 몇 년 만입니까? 전화 방송 연결은?
1: 처음이죠. 전화 방송은 처음입니다. 아. 전번에 대면 방송을 했었는데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0: 네.
1: 그 전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0: 네. 우리 회장님은 사진가이시기도 하고 와,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십니까?
1: 잘 봐주시는 거죠.
0: 뭐. 아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역시 왜냐하면 사진이 그냥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통찰력, 감각 이런 것들을 갖고 글을 쓰셔서 새 지평 클럽에 저도 그 단체 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쓰신 글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새 지평 클럽에 대해서는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사모님과.
1: 예예 갔다 왔죠. 예예.
0: 아, 어떠셨어요?
1: 이번에 뭐 한 3주 정도 자동차를 빌려서 자유여행을 했는데
0: 네.
1: 너무 좋았어요. 뭐 동부 쪽이었으니까 동부
0: 네.
1: 동유럽이었으니까 너무 좋죠. 뭐 좋은 나라 갔었고 너무 이쁘고 좋아서
0: 네.
1: 좋았어요. 아주 너무 좋았고 또 처음 간 쪽이었고
0: 그렇고 아니
1: 뭐 동유럽은 뭐 항상 뭐 너무 빨간색 지붕 특별한
0: 네.
1: 거
0: 네.
1: 그다음에 뭐 그 성당들 뭐 그 작거나 크거나 너무 그 이쁘고 아름답고 하는 성당들은
0: 네.
1: 근데 뭐 성들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성들 너무 좋았어요.
0: 네. 아니 자유여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렌트카 하셨나요?
1: 네, 네 렌트했어요. 렌트했어요. 렌트해서 3주? 3주 다녔어요. 3주.
0: 얼마 드렸는겨? 제가요. 어제 그 요즘 한국의 AI로 글쓰기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신 이성숙 작가를 만나 뵙고 이번 예. 금요일 날 저희 스튜디오로 오시는데 그분도 60일 동안 유럽 여행을 하셨더라고요. 혼자.
1: 아, 그러셨구나. 오케이.
0: 근데 그분은 엄청 돈이 좀 나가셨던데 우리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예약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우리 회장님은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은퇴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1: 뭐, 게 요즘은 네.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 네. 않고 뭐 네. 도와주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0: 네.
1: 요즘 괜찮더라고요. 할 만하더라고요. 네.
0: 여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이나 순간이 있으셨어요?
1: 그 뭐 그쪽은 다 너무나 다 뭐 다 아름답고 이쁜 곳이니까
0: 네.
1: 만약에 추천을 하고 한 군데만의 기억을 만약에 한다면은
0: 네.
1: 그 체코 프라하의 그 카를교 거기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두 번을 들렸었는데 갈 때 한번 들리고 올 때 한번 들렸는데 올 때는 저녁 때였어요.
0: 예.
1: 그래서 그 붉은 노을
0: 네.
1: 그 카를교 위에 보면 그 다리 위에
0: 네.
1: 수백 년 역사의 그때 만들어놓던 그 조각상들이 다리 위에 양쪽에 쭉 숫자 적어지 않은데 그냥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다리 위에.
0: 네.
1: 그 사이로 네. 그 사이로 그 석양이 쫙 노을이 누리는데.
0: 네.
1: 야 그건 뭐 어떻게
0: 궁금합니다.
1: 그 뭐 저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0: 네.
1: 예술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항상 가능한 뭐 사진도 하고 뭐 글도 쓰고.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뭐 그런 건 나한테 만약에 예술을 누가 물어본다면은 예술은 뭐냐 그러면
0: 네.
1: 뭐 삶을 살아가는 삶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복한 동행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동행.
0: 그 행복한 동행을 같이 한다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새 지평 클럽을 만드신 건가요?
1: 새 지평 클럽을 그렇죠. 새 지평 클럽은 이제 한 2년 됐는데
0: 네.
1: 누가 이제 지인이 그 장소를 그 벨프라워 쪽의 장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제공해줘서 장소가
0: 네.
1: 제공이 됐고 그 장소에 사랑방이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저 같은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롭 주변을 보니까
0: 네.
1: 그

0: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은퇴하면 뭐하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1: 맞아요. 네.
0: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뭔가 선한 기부, 선한 나눔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면서 그 목표를 세우기를, 우리도 나이 먹었지만 새로운 지평, 그냥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저 지평을 향해서 가자.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새 지평이라는 글자를 이제 세웠고, 그래서 여러 사람도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모이면서 뭐 이제 좋은 사람 주변에 좋은 강연자 초청해서 뭐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자연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같이 하고, 그래서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더 많은 분들, 교포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작에 하고 있죠. 그냥
1: 야.
0: 좋은 반응 좋고 있습니다.
1: 아니, 클럽 활동이 정말 다양하고 액티브합니다.
0: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클럽 활동은 뭐, 그, 우리가 뭐, 뭐, 뭐, 그, 굉장히 가능하면 많은 경험들을 가지도록 하되, 예?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해서 그냥 다들 다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자. 마치 그 멍석을 깔아주는 거, 다양한 사랑방이 있어요. 사랑방에 멍석을 깔아주면 그 멍석 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활동하지만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뭐 가능하면 다양한 경험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뭐 강연, 세미나, 뭐 영화 보기, 뭐 양궁, 뭐 캠핑,
1: 하이킹, 캠핑.
0: 하이킹,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는 그 시니어들이 볼때뭐 각자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나와서 같이 뭐 대화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도 쌓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는 거죠.
1: 아우, 양궁도 참가비 20불 내면 양궁을 배울 수 있는.
0: 예, 맞아요,
1: 야.
0: 맞아요, 맞아요. 양궁도 지금 9명이 우리 멤버 한 80명 중에서 그 양궁 팀에 지금 가 있는 분이 9명이 나오세요. 가게 될 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간 계신 분이 양궁장이라면 25불을 내면은 거기서 그 활도 빌려주고 밝혀주기도 하고 한 달에 두 번씩은 모이고 있죠. 양궁.
1: 아, 거기다가 주제가 있는 토크는 너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도 하지만 또 부부가 나누는 사랑의 온도. 이 토크는 어땠나요? 어떤 온도죠, 이게?
0: 사실은 좀 건들기 어려운 주제였었죠. 부부가 나누는 사랑, 뭐 성관계 얘기, 부부 관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쓰기가 말을 좀 쓰기 바꿔서 좀 나누는 온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1: 아, 아니, 그래서
0: 왜냐면
1: 어떠셨어요? 많은
0: 나이가
1: 분들이.
0: 먹으면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젊은 사람처럼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그날 우리가 2시간 동안 했는데 3시간 넘겨서 진지하게 15명이 모여서 아주 뭐 거의 아주 뭐 진지하게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1: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부부간의 그 온도를 적절하게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부관계의 온도라는 것은 서로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다 서로 존중하는 모습, 서로 존중하는 거, 서로 존중, 부부, 서로 남, 부인도 남편을 존중해주고, 요즘에 남자들이 왜 존중을 못 받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옛날에 여자들이 그랬었는데 요즘은, 요즘 나이 먹은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1: 이게
0: 그걸 보니까.

0: 강사의 IMF에서 그런 에티켓을 하시던 분을 초대해서 했는데, 대단한 그런 경험이. 이게 중요한 건 식사 예절. 식사할 때부터의 그런 예절, 지키는 예절이 중요하다. 이제 나이가 특히 먹은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먹은 어른들이 집에서 또는 가족들이 왔을 때 또는 어디가 갔을 때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절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대우받을 수 있고 당당해진다. 이런 것 너무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이 식사 예절은 뭐 예절도 예절이지만 기본적인 남을 좀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얼랑무얼랑 너무 빨리 먹으면 야씨 그만 먹어 너 그만 먹어 이러고 맛있는 거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번에는 뒷담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어요?
0: 맞아요.
1: 어땠어요?
0: 지난달에 우리가 5월달 토크 주제가 뒷담화였어요. 뒷담화는 그날도 한 20명이 참석하셨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런데 결론은 나오긴 건 뒷담화도 있지만은 그런 긍정적인 뒷담화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뒷담화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되 내가 남의 얘기를 받아서 그 사람 내가 알아보니까 실제 좋더라. 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뒷담화를 하게 뒷담화는 긍정적으로 해주는 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결론을 모두 갖더라고요.
1: 뒷담화를 하되 칭찬이나 긍정적인 밝은
0: 그렇죠,
1: 에너지의
0: 그렇죠.
1: 뒷담화를 하면, 근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좋든 나쁘든 그 사람에 대한 칭찬도 그렇고 뒷담화를 하면 그게 벌써 금방 주인한테 가.
0: 가죠. 하나 넘어가죠.
1: 왜 이렇게 빨라요?
0: 역시 뒷담화 가는 거니까. 그게 뒷담화니까. 일단 솔직히 본인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뒷담화를 안 보일 때 하는 거잖아요. 안 보일 때할때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만 하자. 좋겠네.
1: 그러니까 본인의 대고서 칭찬하지 말고 누구한테 뒷담화를, 야, 걔
0: 안 보일
1: 보니까
0: 때, 안 보일 때
1: 걔
0: 하자.
1: 너무 애가 괜찮아. 어? 야, 탱자 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바로 탱자가 듣고 그랬어? 네가 그랬다며 이러면서 서로 좋은 분위기가, 서로 잘하는 사회가 될수 있는 거군요.
0: 그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다, 나이들이 다 먹었고, 살아오자. 다들 다 나이가 다된 사람들이니까, 살아보니까, 아, 그게 맞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다.
1: 그리고 남 입만 열었다면 왜남 흉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0: 있죠.
1: 내게 남그 뒷담화를 할때 어떻게 지혜롭게들 그거를 받아들이시는지.
0: 그 대개들은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들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걸 질문을 해보니까 대개 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다 댓글을 안 하는 걸로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말할 때에 그게 우리가 뒷담화를 같이 해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쩌면 누군가가 했을 때그 사람은 하고 싶은 거니까 그 사람을 제의할 순 없으니까 그냥 듣고 안 들은 것. 한호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 그게 되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1: 그렇군요. 자, 뒷담화는 건강하게 칭찬을 하면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사람이 나 밥도 사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안 그래요?
0: 맞아요. 그럼요.
1: 자, 누구나 회장님, 은퇴를 맞이할 때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오늘 일어나면 뭘 해야 되나, 이런 분도 계시고,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나이 드는 것도 좀 서글픈 일이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우리 회장님은 처음 은퇴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0: 그렇죠. 저도 뭐 이제 그 저는 뭐 너무 그 개인적으로 그 강제로 은퇴를 한 경우인데 사실은 일을 더 하고 싶었고 뭐 제가 이제 사업을 했었으니까 조그만 장사했었는데 그 사업이 잘안 돼서 할수 없이 은퇴를 한 경우죠. 그래서 강제로 은퇴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서운했죠. 굉장히 마음도 속상했고 돈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잊어버리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자신감 떨어지고 그랬지만 이제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을 바꿔봤어요. 이거 바꿔보고서 자 은퇴를 하고 보니까 그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그별다 없어졌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뭐꿈 이런 것도 다 채워지니까 이 채워진 것이 오히려 나한테 기회가 아닐까 나한테 기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채우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걸 채워 해보자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걸 한번

0: 채워보자. 이것을 채우자. 이걸 채워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생활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제 바뀌니까 채워주고 내가 나와서 그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주변을 돌아봤죠. 내가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뭘까?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참여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내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바람도 쐬고 공기도 쐬고 그러니까 채워지면서 좋아지더라고요. 바뀌게 되고 좀 더 노력이 생기고 활발해지고 부지런해지고
1: 네.
0: 우리 와이프 말로는 더 바쁘대 노려. 그래서 내가 모든 분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것은
1: 네.
0: 나한테 나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비워지지 않았으면 이 새롭게 채워지는 걸 경험하실 수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 강제로 비워짐을 당하고 나서 오히려 그거를 바꿔서 이제 새로운 걸 채워보자 이러셔서 결국은 본인에게만 머무른 게 아니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은퇴하신 분들,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뭔가 재미난 강의도 하시고 재미난 배워가는 것들을 또 각종 또 여가 생활 즐길 수 있는 것도 레이저도 아시고 아
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 가슴을 우리가 지금 비록 은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은퇴가 아니라 네. 내 가슴을 내 지금 내한테 내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설렘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 그 작은 설렘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다 다르니까 각자 좋아하는 게 틀리고 서로 막 싫어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죠. 사지평이 할 수 있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서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좋아하는 게 참여하고 그런 기회를 보장 제공해 주는 거죠.
1: 네. 만약 지금의 회장님이요 은퇴를 막 앞두고 막막해하는 10년 전 혹은 20년 전의 나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넨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0: 그뭐 여러 가지 좋은 여러분 뭐이 세상에 좋은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정리할 수 없지만은 보통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은퇴란 뭐 인생이라는 책의 끝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이란 끝이 아니고 가장 흥미진진한 새로운 다음 장이 시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은퇴란 여러분한테 그 이제 어려워하지 말고
1: 네.
0: 더 이 새로운 2막 새로운 제 두 번째 인생을 우리가 두 번째 인생으로 표현한다면 그동안 네. 살아온 삶에는 부담 가진 새로운 인생을 가진 여러분한테 이게 두 번째 인생이다. 이 두 번째 인생에서 나한테는 아름답고 물론 처음 또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건 누군가가 앞서 걸어갔고 우리 같이 이제 선배들이 뭐 은퇴를 해서 길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많잖아요. 뭐 골프, 취미, 미술, 음악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중에 선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1: 네.
0: 자신 있게 활기차게 이런 선배들을 믿고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은퇴하셔서 하고 싶은 걸 하시다.
1: 네. 아, 그 길에 누가 함께 이렇게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시고 같이 가는 동지가 있다는 거는 너무 든든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새지평 모임이 바로 벨플라워의 그 건물을 누가 이거 쓰십시오 하고 저기 내놓으셨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예. 지인 한 분이 네. 자기 건물을 그냥 무료로 쓰게 한 것뿐 아니라 그 무료 거기에 있는 무슨 강의실, 책상, 걸상 뭐 테레비 뭐 그것까지 네. 싹 만들어서 돈 한 푼도 안 내게 해줘서 우리도
1: 네.
0: 벨프라에 오시는 모든 회원들은 회비가 없습니다.
1: 네.
0: 부담도 없고
1: 야.
0: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1: 회비도 없고
0: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1: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분들께 연락을 좀 드리면 될까요? 벨플라워니까 네. 오렌지 카운티 뭐 부인합학 쪽에서도 가깝고 그렇죠.
0: 예, 예. 지금 위치는 뭐 605번하고 91번 그 사이에 있는 그 위치 후리에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뭐 좀 약간 한인타운에서도 한 2, 30분 걸리고 또 오렌지카운에서 2, 30분 걸리는 위치예요. 지금 네. 우리 오시는 분들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타고 오신 분이 계세요. 너무
1: 네.
0: 좋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위치가 좋고 연락은 뭐 제 전화번호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총무가 있는 총무가 지금 현재 여행 중이라서
1: 네.
0: 여행 중이라서 전화 못 받으니까 제 전화번호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재정을 좀 주시면 되고, 아니면
1: 네.
0: 다른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
1: 네.
0: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 모입니다. 매주 금요일 10시에.
1: 네.
0: 기본적인 모임은.
1: 네.
0: 매주 금요일, 이제 매주마다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1: 네.
0: 매월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 바로 오시면 됩니다.
1: 네.
0: 전화번호 주시, 제가 전화번호, 대행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은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고 메시지 해드리고 전화번호는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13-675-4205.
0: 예.
1: 675-4205. 675-4205. 나 은퇴했는데 아, 정말 막막하고 요즘 살맛이 안 나 이런 분은 전화하셔가지고요. 가시면 조금 해든지 받으면서 이번 주 토픽은 뭐 뭐든 이번 주 토크는 뭐죠?
0: 네. 이번 주 토픽은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는 이제 커피방 이렇게
1: 네.
0: 커피방 이제 그냥 사랑방 그냥 수다방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와서
1: 네.
0: 같이 마시면서 풀어하게 하시는 것이고.
1: 네.
0: 두 번째 주,
1: 네.
0: 두 번째 주 금요일은 이제 석가모니 아마 저 무당이 뭔가 무당이 뭔가 요즘에 젊은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그런 무신에 많이 빠져가지고 있냐
1: 네.
0: 그러니까 신앙을 이제 각자 가진 사람들이
1: 네.
0: 신앙의 깊이를 좀 더 우리가 알아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는 신앙에 오지 않다고 탓할 게 아니라
1: 네.
0: 우리가 배우자 그런 것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무당을 좀 더 배워가지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것들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노인들을 위한 그 노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1: 네.
0: 노인 케어, 노인
1: 네.
0: 케어를 많이 하시고 오래 그리고 종사하신 분이 오셔서 노인 케어 우리가 은퇴 후에 노인들이 받아야 할 베네핏들 전문적인
1: 네.
0: 그런 것들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네 번째 주에는 이제 토크 시간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 토크인데 이번 주제는 편견인데 편견.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
1: 네.
0: 토론을 주제 하나만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1: 네.
0: 걸 갖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알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은퇴 생활을 너무 멋지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요. 모두가 진짜 행복하실 것 같네요. 또 끝나고 나서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아.
0: 점심도 거의 무료입니다. 매번 점심이
1: 야.
0: 네, 뭐 지인들이 이제 지인이 장소 조회해줬고
1: 네.
0: 우리 뭐 같이 도둑하는 우리 멤버들이
1: 네.
0: 오늘 좀 보태서
1: 네.
0: 매번 점심 풍족하지는 않지만 매번
1: 네.
0: 뭐 간단한 점심을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점심이 제공됩니다.
1: 아,
0: 무료로.
1: 네, 바로
0: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1: 네, 네. 세지평 클럽 앞으로 재미난 터크들을 있을 때마다 저희 굿모닝 차차차와 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1: 아, 내가 이래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나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나았어. 이러면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막 전달해주고 싶었잖아요. 근데 우리 세지평 예 허금배 회장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은퇴 생활 이러면. 좋다. 우리 뭉쳐가지고 더 재밌게 더 알차게 해보자. 이래서요. 매주 금요일 10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벨플라워에 있고요. 전화번호 213-675-4205 675-4205 캠핑도 다니고 하이킹도 다니고 야외 또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둥지가 필요해요. 와서 둥지를 틀어봐. 남진입니다. 둥지.

0: 이러면서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얼마나 든든한 얘기입니까. 조준하고 쏘세요 이러면서 옛날부터 저는 이렇게 양궁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호흡과 이러면서 그게 참 매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집평클럽에서는 양궁도 하더라고요.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세집평클럽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13-675-4205 6754205로 가시면 되겠어요. 준비하고 쏘세요 이래서 옛날 복권 당첨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놓고는 몇 개월 동안 맞춰보지도 않고 트럭에 놨다가 뒤늦게 와 5만불 당첨이 됐대요. 5만불에게 이룰 수 있지만 그게 어디예요. 세상에 너무 좋아가지고 가스스테이션에서 돈 내고 가스 넣어야 되는데 당첨 사실을 알고 너무 정신없이 가스도 안 넣고 집으로 갔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조금 그런 행운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3: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2: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믹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3: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2: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믹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3: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7: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6: 두 번째 참가자.
8: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6: 세 번째 참가자.
7: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6: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9: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14: 수영도?
2: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오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한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099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민호 시주구 후코이단과 함께하는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5: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1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9: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0: 너무너무 좋습니다.
21: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9: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4: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25: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26: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2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6: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25: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후니후니 한훈씨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오늘은 체크무늬가 반만 있네요. 호주머니랑.
4: 그렇죠. 아수라백자.
3: 아수라백자. 아, 반반 남자. 반반. 네.
4: 안녕하세요. 인기투표 항상 1위.
3: 왜 그래 오늘?
4: 아, 오늘 선거날이잖아요.
3: 아, 네. 네,
4: 늘 1위 하는 남자.
3: 옛날 반장 선거 나가봤어요?
4: 아유, 나가본 게 뭐예요. 매번 나갔죠.
3: 아.
4: 전 줄 반장. 늘. 평생.
3: 옛날에도요. 네. 반장 선거 때 저 어렸을 때. 네. 오뎅, 떡볶이, 튀김 이런 거 마구 사주는 애들.
4: 아 진짜요?
3: 네, 그때부터 벌써 선거운동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뭔가 얻어먹으면 그런 거 없었지 뭐. 그냥 뭔가 얻어먹으면 걔를 찍어주고 그랬죠.
4: 그러니까 금품을 하면 안 되잖아요.
3: 안 되는데. 아 실제로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뭐 동네 아주머니들 싹 뭐 관광버스로 뭐
4: 아 예전에 모시고. 예전에 맞아요. 예전에
3: 갈비 대접하고
4: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돈봉투도 있었던 것 같아요.
3: 아,
4: 옛날에. 거의 한 40년 전?
3: 네.
4: 그때 제 어릴 때 기억이 주변에 아주머니가
3: 네.
4: 뭘 하는데 난 그 성건지도 모르죠. 막 어릴 때니까 막 길거리에서 뭐 하는데 소리 지르는데 뭘 봉투에 뭘 받아오시더라고.
3: 어머나 얼마 들었을까.
4: 저는 기억 안 나죠.
3: 그러니까 선거하려면 돈 너무 억수로.
4: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3: 못하죠. 네. 아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그 돈 봉투 얘기니까 생각나는 게 네. 우리 선생님한테 촌지를 다 가져줬어요.
4: 어릴 때
3: 에브리바디. 근데
4: 그리고 선물도 엄청 좋은
3: 아니,
4: 거.
3: 아니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촌지 없애기 운동 캠페인을
4: 에이.
3: 아 진짜요?
4: 선생님이 했다고요?
3: 네 선생님이
4: 선생님은 조용히 계셨는데
3: 아니야 조회 시간에 네. 촌지 같은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4: 계좌
3: 그래가지고
4: 네,
3: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봉투를 주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이런 거 절대 안 된대. 그랬더니 저희 그,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4: 뭐야?
3: 그래도 가져가.
4: 아니 근데 그 선생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시네요.
3: 아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시키신 거죠. 그렇게 그래도, 반에서 얘기해라.
4: 그래도 보통 저희 제가 어쨌든
3: 얘기하는데 안 하면
4: 미역집보다 제가 더 어리잖아요.
3: 그래 동생.
4: 그렇잖아요. 어쨌든 학교는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때도 받았단 말이에요.
3: 촌지를 그때도 받았어요?
4: 아. 그때 주냐고 안 주냐고 선생님이 가렸다니까요. 그리고 스승의 날 선물의 그 레벨에 따라서
3: 네.
4: 사랑의 온도가 달라졌다니까.
3: 아 앞줄 뒤줄도 달라지고
4: 뭐 손수건 이런 거 갖고 온 애들 있잖아요.
3: 네.
4: 그런 애들은 그냥 평타 정도
3: 정말.
4: 욕만 안 먹는 정도.
3: 아
4: 근데 뭐 양주 정말. 아니면 좋은 거 사가면 일단 쓰담쓰담 그래 부모님 잘 계시지
3: 네.
4: 뭐 이런 거.
3: 그래서 옛날에는
4: 옛날에 좀 그랬죠.
3: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말이야 재미가
4: 어릴 때는,
3: 없어
4: 어릴 때는
3: 이런
4: 교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교사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아 지금 오늘 네.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3: 네.
4: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3: 뭐요?
4: 저희가 막 응원하는 아이린 니 후보님께서
3: 네.
4: 1위
3: 어머나
4: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 우리 판사 아저씨로 이야
4: 세트 넘버 14 아이린
3: 니 네 야, 야, 영광입니다.
4: 검사님.
3: 저희 스튜디오에 또
4: 정말 잘
3: 들어왔고
4: 네.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3: 그래요. 그쵸? 정말. 네.
4: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뭐 수요일이잖아요.
3: 네.
4: 수요일은 또 여러분께 우리 중국의 왕소방이 돼서 하루에 세 가지 사자성어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는데
3: 오늘 또 짜장면 짬뽕 먹고 싶어지는 날이네.
4: 짬뽕 먹고 싶다.
3: 네.
4: 자, 사자성어 세 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너무 쉽죠?
3: 네.
4: 함흥 면옥이 아니고요. 함흥 차사.
3: 이거
4: 함흥
3: 뭐...
4: 차사 많이 들어봤죠?
3: 아무 소식이 없는 거.
4: 함흥 한자에 함흥 네. 지역의 흥자에 보낼 네. 차자에. 심부름꾼 사자.
3: 아 함흥에다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4: 돌아오잖아 소식이 없어.
3: 소식이 없어. 왜 그랬을까?
4: 이게 태조 이성계 얘기예요. 이성계 씨라고 할 뻔했어.
3: 형이라고.
4: 성계형이. 성계형이네. 멍계형은 어디 간 거야? 성계형이 말년에 함흥에 있었는데요.
3: 네.
4: 왕위 문제를 두고 아들인 태종 이방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3: 네.
4: 태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돌려라 여러 가지 사신 아들을 계속 함흥으로 보내요. 아버지, 제발 저희가 돌아오소서. 아버님을 모셔와라.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
3: 네.
4: 근데 보내는 사실 신하들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3: 네.
4: 붙잡히거나 돌아올 생각을 안 하거나.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3: 네.
4: 근데 계속 보내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3: 네.
4: 결국 주변에서는 야, 하묵에 사람 보내면 결국 소식이 없다더라.
3: 네.
4: 라는 말이 퍼지면서 하묵차사.
3: 네.
4: 문자를 보내도 대답도 없고 원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힘홍추사.
3: 아.
4: 뭐 그런 느낌이겠죠. 아니... 이런 거 있지 않아요?
3: 네.
4: 문자를 보내거나 누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 특히 돈 꿔줬을 때.
3: 아...
4: 급해서 죽겠다. 일주일만, 2주일만, 한 달만 빌릴게라고 빌렸는데 네. 하뭉차사죠. 이러면 달라고 하기도
3: 돈이
4: 애매하고.
3: 돈이 그 사람이 커. 진짜. 근데 진짜?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께서 이성계.
4: 아니 뭐 갈등이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러니까. 신하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3: 아...
4: 걔 중엔 뭐 참수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3: 어머나.
4: 아니면 본인이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3: 그러니까 이게 하묵차사가 하묵냉면이랑 같은 동네에서 나온
4: 그렇죠,
3: 거군요.
4: 하묵이죠. 네, 하묵이죠. 그때 우리 한번 했잖아. 물냉면 비냉면. 그렇죠.
3: 네.
4: 자, 하나 둘 셋. 물냉면. 어?
3: 오늘은 왠지
4: 물냉. 왜 또 오늘은 물냉이에요?
3: 아, 어. 진한 양념이 싫어졌어.
4: 아.
3: 요즘 하도 양념게장을 많이 먹어서.
4: 하묵냉면이 원래 저거 아니에요? 약간 비빔냉면 유명한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약간 그렇죠. 촉촉한 칡냉면 같은.
4: 비빔냉면 아니야?
3: 그 물이 많은 하묵냉면이 비빔냉면이죠.
4: 그렇죠.
3: 평양냉면이 약간 물냉면, 물냉면이고.
4: 네.
3: 아, 맛있겠다.
4: 아, 맛있겠다. 자, 두 번째 사자성어는 사자성어인데 다섯 글자입니다. 오십보백보.
3: 오십보백보.
4: 모두 알죠? 다섯 오자, 열십자, 걸음보자, 백백자, 걸음보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다. 차이가 없다.
3: 네.
4: 오십보백보. 네. 이게 왕이요. 맹자를 네. 찾아옵니다. 전국시대.
3: 네.
4: 나는 이보시오 맹자. 내가 백성을 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시오. 근데 왜 우리나라 백성은 나를 보고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3: 네.
4: 맹자 가라사대.
3: 네.
4: 왕형 들어보시오.
3: 네.
4: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싸우다가 졌어요. 잉? 근데 어떤 병사는 50걸음을 도망치고 어떤 병사는 100걸음을 도망갔어요. 그러면 맹자가 묻습니다. 50걸음 도망간 병사하고 100걸음 병사도 봉사하고 어떻습니까?
3: 왜 갑자기 북한으로
4: 아니 그 당시니까 이제 100걸음 도망간 네. 병사를 50걸음 네. 도망간 병사가 야이 겁쟁아라고 비웃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소?
3: 네.
4: 그랬더니 왕이 그러죠. 똑같은 놈 아니오. 어차피 도망가고 똑같은 거 아니오. 50볼 도망가든 100볼 도망가든.
3: 네.
4: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에게는 아주 예전과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 아직 굉장히 부족한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50보 100보다 네가 네. 잘한다고 해봤자 기존의 왕들과 비슷하다
3: 네.
4: 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3: 네.
4: 네. 50보 100보
3: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라 그냥 이러나 저러나
4: 근데 사람은 네. 변하면 안 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 그렇게 내가 앞으로 달라질 거야 이런 사람들 50보 100보죠
3: 네.
4: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변하겠어요 하도 많이 당해서 이제 믿지도 않아 50 몇 봅니다
3: 이 또한 지나가리라
4: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3: 네.
4: 다 내 탓이오
3: 그러니까 네. 너무 민감하게요
4: 산은 산이오
3: 나는 왜 50보밖에 안 될까 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4: 50보나 갔네 라고 할 수도 있고
3: 네.
4: 그놈의 그놈이에요
3: 자
4: 마지막 세 번째 난형 난제
3: 난형 난제
4: 네. 량형 양하 아닙니다
3: 네.
4: 난형 난제 구분하기 어려울 난자 형형자 어려울 난자
3: 네.
4: 아우제자 그래서 둘이 비슷해서 누가 더 낫고 못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3: 네.
4: 는 흉난지 난형 난제 후한시대에 훌륭한
3: 네.
4: 학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명 있었대요
3: 네.
4: 둘 다 너무 공부도 잘하고 인품이 뛰어난 거야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형이 뛰어날까 동생이 뛰어날까 그래서 아버지인 진식이라는 학자분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오 당신은 첫째 아들이 낳았어? 둘째 아들이 낳았어? 그랬더니 진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은 동생을 형으로 삼기 어렵고 동생은 형을 동생으로 삼기 어려울 것 같소. 말장난이죠.
3: 네.
4: 결국 고놈이 고놈이다.
3: 아.
4: 비슷해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3: 네.
4: 못하겠다.
3: 난형난제.
4: 난형난제.
3: 형만 한 아우 없다고 그러는데.
4: 그것도 되게 싫어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실례지만 가족 어떻게 되세요?
3: 오빠 언니 저
4: 막내시죠.
3: 네.
4: 그러실 것 같아요.
3: 네.
4: 저는 어떨 것 같아요? 가족 관계가 형제가
3: 둘째 아니면 첫째?
4: 첫째가 나, 여동생 뭐 여자 형제 있을 거 남자 형제 있을 것 같아요.
3: 어 왠지 여자?
4: 여자 형제? 네. 여동생?
3: 네.
4: 그죠?
3: 네 아니에요?
4: 위에 형 하나 있어요 저는.
3: 아...
4: 남자 둘의 막내거든요.
3: 네.
4: 그래서 어릴 때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3: 아...
4: 뭐만 하면 야 형만 한
3: 동 아, 뭐.
4: 저희 부모님 늘 그러셨어요.
3: 진짜요?
4: 어.
3: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 그래서 저는 아 나는 뭘 해도
3: 형 말 잘 들으라고 그러신 거겠죠.
4: 그 저는요 형이 저한테 화를 내고 형이 제 방문을 부시고 저를 때려도 그래도 저는 제가 혼났어요. 왜?
3: 네.
4: 형한테 까불었다고.
3: 아,
4: 난 까불진 않았어.
3: 정말.
4: 형이 날 때린
3: 왜
4: 건데.
3: 그랬을까?
4: 우리 맨날 그 저는...
3: 저희 집이랑 반대네요.
4: 아,
3: 우린
4: 진짜요?
3: 싸우면 꼭 언니가 혼났는데.
4: 원래 그게 맞죠.
3: 네.
4: 원래는 위 사람을 좀 혼내고 너 왜 동생 괴롭혀 이래야 되는데
3: 네.
4: 저는 뭐만 하면 제가 혼나서 형한테 까부는다고. 나 까본 적도 없는데.
3: 다 부모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4: 너무 깊어서 하이할 수가 없어.
3: 네.
4: 그 끝이
3: 아,
4: 너무나 깊어서.
3: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어? 지금처럼 오대양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 굉장히
3: 지금은 어때요 형이랑?
4: 형이랑요?
3: 네.
4: 남남이죠.
3: 아.
4: 아니 그게 아니고 형이 네. 저를 되게 잘 챙겨주는데
3: 아.
4: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네. 비꼬는 게 있죠.
3: 근데
4: 조용히 맨날 웃기는 게
3: 네.
4: 저는 제 입으로 뭐 외동아들이랑 얘기를 한 적도 없거니와
3: 네.
4: 할 이유가 없어요.
3: 어.
4: 외동아들이라고 누가 뭐 줍니까? 아니잖아요.
3: 네.
4: 근데 저희 형은 저놈 저거 미국에서 제가 외동아들이랑 하고 다닌다라고 자기들끼리 농담을 해요.
3: 아.
4: 근데 저는 동생인데 뭐 그게 뭐 달라지나?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네. 옷도 다 형한테 물려 입었고요.
3: 네.
4: 뭐 제 거 산 적 별로 없고요.
3: 어, 저도 그랬어요.
4: 진짜요?
3: 어, 교복 입었을 때잖아요.
4: 어, 교복. 교복은 근데 저도 교복 입었어요.
3: 네. 그러면
4: 교복은 못 물려 입는데?
3: 한 번 새거 윗두리 한번 산 적이 있고 다 물려 입었어요. 아니 학교도 왜 이렇게 언니 가는 걸 그대로 쫓아가.
4: 아, 쫓아가였구나.
3: 제가 한 학년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학교를 일찍 가서.
4: 근데 그럼 못 물려봤잖아요.
3: 아니죠. 그대로 물려봤죠.
4: 아, 또 언니가 새 걸 사고?
3: 왜냐면 몸이 쑥쑥 자라니까. 언니는 항상 새 거 입고 1년마다
4: 오,
3: 나는 항상 흰 걸 입는 거야.
4: 불쌍해.
3: 진짜.
4: 저도 그랬어요.
3: 네.
4: 항상 뭘 사면은 형이 어릴 때는 뭐 형이 하니까 네. 형 입고 그다음에 저 물려 입고
3: 네.
4: 한번 형 거 입었다가 뚜르게 맞고
3: 아, 아유, 어렸을
4: 억울해.
3: 때
4: 네.
3: 어렸을 때 옷 갖고 진짜 많이 그런 일이
4: 그러니까 우리
3: 많죠.
4: 청취자 네.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3: 네.
4: 둘째 막내 있으면 좀 이뻐해 주세요.
3: 아 진짜
4: 우리는 살기 위해서 눈치밥을 먹나니까요 막내들은.
3: 아, 네 맞습니다. 자 아름다운 그런 음? 그때 진짜 하숙하면서도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최유진의 하숙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4: 갑자기

0: 인생은 어디서 와다.
1: 라그네큐.
0: 어, 저런다.
1: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목소리?
0: 네.
1: 어디서?
0: 아, 최준승 진짜.
1: 선생 진짜 멋있는 것 같아.
0: 네,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제 애나하임에서
1: 네.
0: 애나하임에서 네. 엔젤레스 팀과 콜로라도
1: 아,
0: 락키스.
1: 야구.
0: 예.
1: 네.
0: 근데 그거 어떤 선수가 네. 아델이라는 선수가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네. 글로브로 공을 네. 못 잡고
1: 펜스 넘어가는 거를
0: 머리 맞고
1: 튀겼어요?
0: 튀겨가지고 홈런이 됐어요. 세상에.
1: 아 진짜요?
0: 응.
1: 생중계 됐구나 그게 또.
0: 야, 아, 완전히.
1: 아, 못 봤네. 어.
0: 아.
1: 아 근데 그럼 홈런은 인정돼요?
0: 그럼요. 되나 그럼요.
1: 머리 맞고 나가도?
0: 아니 축구에서도 수비수 발 맞고 들어가면
1: 아니,
0: 볼로 인정되잖아요.
1: 왜냐면 제가 알기로 야구 같은 네. 경우는 네. 맞고 펜스 넘어가면 2루타로 되는 룰이 있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이거는
0: 아니요,
1: 머리 맞고 들어가면 홈런이
0: 홈런이
1: 가보네.
0: 됐어요. 홈런이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1: 너무 웃긴다.
0: 이런 일이 93년도에서 어. 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경기에서
1: 그 어제 누가 홈런을 그러니까 누가 수비수인 거예요? 엔젤스가?
0: 엔젤스가
1: 아,
0: 수비수였죠.
1: 아쉽네.
0: 그래서 엔젤스의 아델 선수가
1: 아델
0: 그리고 텍사스
1: 아델
0: 참 콜로라도에
1: 엎드려 빠차 응? 이렇게 끝나고 또
0: 아니
1: 이겼나요 그래도?
0: 근데
1: 이겨야지.
0: 아, 졌죠.
1: 아, 졌어요. 아, 아쉽다. 아 근데 뭐 질 수도 있어. 뭐.
0: 그냥 사타수 무한타에 그냥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1: 아,
0: 거기다가
1: 진짜?
0: 내 머리맞고 홈런까지 내봐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그러니까, 아. 민망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이
1: 진짜 꼴때 또 그게 꼴때가 있어요.
0: 근데 다 지나가.
1: 그럼
0: 어때?
1: 뭐, 다음에 또 호통하면 되지.
0: 그럼 그렇죠.
1: 네, 사람이 네. 어떻게 맨날 잘해.
0: 아 우리 이번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1: 기대되지 않습니까?
0: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1: 저는 이미 우승팀을 찜했어요.
0: 어? 그랬어요?
1: 저는 이미 우승팀을 찜해놨고
0: 누구요? 네? 누구 같아요?
1: 말해도 돼요?
0: 네.
1: 진짜로?
0: 한번 진짜 자기가 맞추나 안 붙이나
1: 미혹시도
0: 붙여도
1: 있어요
0: 해봐.
1: 생각하시는 거?
0: 저는 아직은
1: 저는 진짜로 네.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0: 네.
1: 저는 여러분 오늘 증거 증인 되세요.
0: 네, 증인.
1: 증인. 제가 뽑는 이번에 월드컵 2026년 월드컵
0: 어.
1: 1등.
0: 어, 설마 한국은 반, 아니겠지.
1: 아니, 포르투갈.
0: 포르투갈.
1: 포르투갈.
0: 아.
1: 그리고 누가?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마지막으로.
0: 네.
1: 포르투갈 1대입니다.
0: 아.
1: 이거 되면요.
0: 네.
1: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0: 왜요?
1: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0: 나중에
1: 정말 1등 하면
0: 포르투갈이라 이거지.
1: 어. 제가 예지를 받은 게 있거든요.
0: 나 포르투갈 너무 좋아하는데.
1: 좋아하는데. 아 맞죠. 좋아하시죠 그쪽에.
0: 포르투갈 포르투기? 너무 좋아.
1: 아,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0: 저는
1: 감으로.
0: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1: 아 왜요?
0: 공부한 다음에. 네? 아니지. 좀
1: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0: 아니.
1: 그래야 오늘 방송이 우리게 이게 되지 역사가 되지 맞추면.
0: 브라질.
1: 어, 브라질? 어.
0: 아 짐승이야 진짜 브라질은.
1: 어느 의미로?
0: 와 진짜
1: 기가 막힙니다 그 친구들.
0: 네, 진짜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 삼바 축구
0: 네, 못
1: 최고야,
0: 이겨
1: 최고.
0: 진짜
1: 하체 보세요 그 사람들.
0: 아, 아무튼 우리
1: 너무 좋다. 축구,
0: 대한민국이 축구 언젠가 1등한 날 올 거야. Why not?
1: 그렇죠 언젠가. 네, 지금
0: 언젠가는.
1: 어마어마하게 상장하고 있으니까
0: 우리 살아생전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상강했잖아요.
1: 그 4강까지 갔잖아요.
0: 진짜 대단했죠.
1: 우리 생애 다 봤잖아요.
0: 그러니까
1: 어, 그럼 됐지
0: 그것만으로도
1: 뭐
0: 충분해요.
1: 맞습니다.
0: 뭐 월드컵을 빙자한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치맥을 먹거나 함께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1: 그럼요. 저녁 7시.
0: 네, 지구촌이 평화를 위해서 더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구분에서 첫 2부는요.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6: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5: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6: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5: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7: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8: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7: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8: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7: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굿모닝 차차차 2부 헬스의 이어신 굿모닝 차차차 게스트 네, 모십니다. 네,
1: 김원정 쇼 호스님 모시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언녀놈.
12: 또 그러신다.
0: 아니 이름에 언자가 들어간 거는 진짜
12: 아, 좀 드물긴 해요.
0: 네, 언정. 네. 어른정인가?
12: 그래도 네. 아이 저게 사실 이름 별로 안 이쁘다고.
0: 너무 이뻐요. 때. 저는 좋아해 이런 거.
1: 근데 원래
12: 헬스코리아를 크게 불러주세요. 헬스코리아
0: 한번 헬스코리아.
1: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네. 네. 원래 그래요. 여성분들요 이름이 네. 이쁘신 분들은요 네. 외모랑 반대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12: 이름이 안 이쁘다는 얘기죠? 저?
1: 아니죠. 오히려 조금 이름이 흔치 않은 이름이 더 네. 아름다운 분이
0: 약간
1: 많다.
0: 촌스러운 이름이 이쁘다 이거예요?
1: 촌스럽다는 게 아니라 네. 흔치 않은
0: 미호기가 어때서?
1: 미호기도 이쁘잖아요.
12: 근데 이뻐요.
0: 네. 아, 뭐가 이뻐요?
1: 아, 그러면 이게 안
12: 근데 이름이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맞아.
12: 건강이 중요한 거지.
0: 그 사람이 심어 놓는 네. 이미지가 중요한 건데 그 이미지에는 건강미가 넘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12: 왜냐면
0: 같더라고요.
12: 밝고 네. 이렇게 지금 건강하면 행복하잖아요.
0: 네.
12: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열정도 있고.
1: 그렇죠. 네.
12: 사람이 밝아요 일단. 그러면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그게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1: 해피 바이러스.
12: 네. 해피 바이러스. 그렇죠.
0: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젊을 땐 몰랐대요. 근데 나이 드니까 네. 건강미가 최고라고.
12: 아 그렇죠.
0: 저렇게
1: 칭찬하신 거예요? 아니 뭐야 또. 근데 이 충분히 이해해요.
0: 죄송해요.
1: 네. 원고로 봅시다.
12: 네. 아니 정말 오늘을 네. 나를 지키는 오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까지 표현을 맞아. 하더라고요. 건강을
0: 진짜
12: 와닿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1: 네. 맞아요.
12: 자꾸 느리게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야 되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 생각만으로는 잘 안 돼요.
0: 네.
12: 그 헬스코리아와 가깝게 아, 지내셔야 된다는
0: 도움을
12: 거.
0: 좀 받아야 돼. 그렇죠. 이것저것.
12: 어, 그럼요.
0: 도움 받을 게 너무 많아 진짜.
12: 가깝게 하냐. 지내면 네. 굳이 정보도 없고.
1: 지금 떠오르는 게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의 기적이고 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네. 네. 그럼 저희는 헬스코리아를 통해서 건강의 기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0: 헬스코리아 건강의,
12: 건강의 기적. 기적. 헬스코리아가 네. 이루어 드립니다.
0: 들어가 볼게요.
1: 자, 네. 오늘은 야 이거 지금 정말 너무 좋은 건데. 오늘 이거 또... 굳이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좋,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데.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0: 네.
12: 자주 드시니까.
1: 네. 네. 이거는 뭐 체력 떨어지신 분한테는 최고 아닙니까? 네.
0: 녹용홍삼.
12: 녹용홍삼. 네. 녹용홍삼은 헬스코리아 하면은 뭐 지금은 마사이치어의 명각, 마사이치어부터 떠올리시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녹용홍삼이 노콩노콩 하시잖아요. 네. 노콩. 줄여서 노콩 딱 그 시기가 되면 환절기에 무조건 와서 드시는 그 딱 그 고정 고객층이 있습니다. 15년 됐어요. 이분들은 15년이 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 안에서부터 우리가 건강을 이제 기초부터 다지는 네. 그런 국민 보약이라고 하는 네. 우리 녹용홍삼 대표 주자죠.
0: 네, 예로부터 이걸 챙겨 먹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12: 그럼요. 우리 어릴 때 왜 녹용 좀 들어간 거 네. 솔직히 저까지는 순서가 잘 안 오고
0: 무지 비싸죠 옛날에 진짜. 네.
12: 부모님들이 이제 아, 그렇죠. 할머니 네. 뭐 이렇게 드시다가 네. 이제 그
1: 아들까지한테는 잘하면 가고 그렇죠. 따님들한테는 안 갔죠.
12: 근데 이제 수험생일 때는 네. 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좀 쓴맛도 나고 막 한의원에서 한 거라.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해도 10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1: 어, 비싸죠.
12: 엄마가 막 왜냐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쓰다고.
0: 네. 이게 얼마짜린데?
12: 막 안 먹고 막 가방에서 나오고 이러면 할머니랑 야단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부터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모님이 그러니까 먹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또 이렇게 쭉 물론 지금 헬스코리아 덕을 많이 보고 있지만 네. 이게 그때 모르지만 젊어서부터 좀 잘 먹고 관리를 하신 분들은 네. 나이 들면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1: 그렇죠.
12: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 잔병 치료 같은 게 거의 없고 뭐 보기에는 막 더 건강해 보이시는 분보다 네. 오히려 이렇게 뭐 검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너무 수치 같은 거 너무 좋게 나와서
0: 네.
12: 그런 게 여러분들 안에서부터의 건강을 잘 채우셔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먹었던 그런 녹용 그거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근데 네. 저희 국민보양 녹용홍삼은 일단 최고의 뉴질랜드산 녹용만을 사용을 했고
1: 네.
12: 예 하대 중대 상대 다 아실 거예요. 상대 부분이 이제 가장 비싸요. 녹용은 자라나다 보니까 윗부분에 네네. 아무래도
1: 영양분이.
12: 이제 그렇죠. 조직 활성도 밀도가 이런 게 영양 밀도가 높기 때문에
1: 네.
12: 근데 그런 부분 잘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 전체 전지를 다 사용했다라는 거 요게 차별화된 거고 무엇보다도 함유량
0: 네.
12: 저희 한 달치 60팩에 22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1: 네. 진짜 많이 든 거예요?
12: 그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먹었을 때 효과가 크다는 거죠.
1: 거죠.
12: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지금 15년 이상 넘게 유지를 하고 오면서도
0: 네.
12: 국민보양 녹용홍삼은 변하지 않고 항상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그렇게까지 소개를 안 해도 알아서
1: 그러니까요.
12: 다들 오시는데
1: 네.
12: 또 오늘 여러분들 또 건강 다시 한번 또 재점검한다라는 생각으로
0: 네.
12: 또 어떤 분이 국민보양 녹용홍삼 얘기를 하셨나 봐요. 요즘 네. 방송에서 안 한다고.
0: 네.
12: 고객분 중에 와서 꾸준히 사서 드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이제
0: 팬들이,
12: 또
0: 왕팬들이.
12: 매니저님들이 아 이번에 라디오에서도 한번 또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0: 뭐 15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네. 많은 고객분들이 효험을 보고 입소문이 나 으니까 기력 회복에는 뭐 최고라는 거죠.
12: 최고예요. 면역력 뭐 보강하고 그리고 체력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럴 때 드시면은 바로바로
0: 네.
12: 바로 네. 몸이 달라지는 거 먹고 나서 달라지는 걸 느끼시고
0: 네.
12: 요거 환절기 때 그냥 1년에 딱 두 번 드시면은
0: 네.
12: 잔병 치레 이런 거
0: 없어요.
12: 없어요.
0: 아.
12: 수시로 막 이렇게
0: 네.
12: 아 막 이러시잖아요.
1: 네, 네.
12: 그리고 내가 강하면 밖에서 외부에 적이 침투를 못 한다 그러잖아요.
0: 네.
12: 성이 단단하면 못 들어온다. 적이 못 들어온다.

0: 나도 오셨어요.
1: 그래. 근데
0: 비슷한 이제 녹용 들어갔다, 홍삼 들어갔다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1: 또 선물도 많이 받으실 거고. 네. 그렇죠? 네.
0: 그런데 이제 드셔보시고는 특히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딱 드시면 알아요. 그분들은 뭐 우리가 수치상으로 함유량 막 이런 거 네. 뭐 USDA 펌이 받은 거 네.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듣지도 않으시고 아, 나 먹어보면 알아. 네. 몸에 좋다는 거 다 드셔보셨기
1: 그치.
0: 때문에
1: 몸이 알죠.
2: 네.
0: 몸이 딱 이게 드시면 반응이 딱 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2: 네. 근데
0: 다른 거하고는 정말 다르고 드실 때 그냥 진하게 들어오면서 건강함이 이렇게 딱 채워지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이 헬스코리아의 천호의 케어 녹용 홍삼이다 얘기하십니다.
2: 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좋다면서?
0: 그렇죠. 네. 여기 성장기 아이들한테 네. 이게 칼슘 성분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니까 면역력 강화도 그렇지만 또 수험생들 체력전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럴 때 좋고 특히 요 미국 내에서는 운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1: 아 그렇죠.
0: 운동에서 아무래도 외국 애들한테 체력이
1: 체력
0: 밀려요.
1: 떨리죠.
0: 네. 타고난 거가 좀 있어요. 유전적인 게. 근데
1: 스태미너.
0: 그렇죠.
2: 걔네는 쥐도 안 타.
0: 그러니까
1: 근데 금방 노화되잖아. 또 그 친구들이.
2: 아 맞아.
1: 우리는
2: 대기만성이야.
1: 우리 오래가잖아.
0: 쭉 이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체력을 보강하면서 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나서 한 이건 타주에 있는 어느 주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 타주에서 오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에 그냥 한번 보약 먹어야겠다 해서 먹였는데 얘가 생일날 선물로 사달라고.
1: 아, 그 아들이
0: 네, 운동을 하는 애래요. 풋볼 뭐 이걸 하나 봐요.
1: 보통 아이들이 이런 거 찾지 않는데
0: 몸으로 막 부딪히고 이러잖아요.
1: 근데 자기가 좋은 걸 아는 거죠.
0: 그때 두 달 걔가 두 달 먹었대요. 두 달 딱 먹고는 몸이 다르고 이렇게 막 몸으로 부딪히는 막 풋볼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확 다른 걸 아니까 세상에 생일 선물로 그걸 사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리뷰로 막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말로 리뷰를 얘기해 주시는 네. 분들이 참 많거든요.
2: 네.
0: 근데 그런 경우 좀 어머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저희가 막 그래요.
2: 그게 좋구나. 아빠 생일 선물로도 좋겠다.
0: 그렇죠.
2: 확 달라질 것 같아.
1: 보통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네. 아랫집에 사는 아이가 맨날 코피 터지는 연약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2: 네.
1: 그때 부모님이 녹용이랑 홍삼을 지어주셨어요.
2: 네.
1: 근데 저도 어릴 때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기억이 나는 게.
2: 네.
1: 그랬더니 아이는 녹용 먹으면 안 된다고 네. 저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0: 그런 얘기
1: 나중에 나이
0: 있었어,
1: 들고 보니까 그게
0: 있었어.
1: 비싸서 안 해준 거였어요.
2: 아.
1: 아버지는 드셨는데 우리 안 준 거였던 거야.
0: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아. 조선시대 네. 후궁들이 네. 그 녹용이 정말 귀하고 그때는 이제 진짜 임금님 네. 임금님한테 나
1: 바치는 거죠.
0: 바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후궁들이 그걸 그렇게 이렇게 가져다가 가져다가 자기 자식들 먹이고 이러니까 그런 소문을 퍼뜨렸대요. 일부러 의원들이 그 머리가 애들한테는 안 좋다. 머리가 나빠진다. 막 이런 얘기 잘못된 거라고.
1: 그러니까 그 자들고 보니까 나중에 그냥 비싸니까 안 해주신 거였어요.
0: 네 맞아요. 지금도
1: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게 나왔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파우치 그냥 뚝딱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따기도 너무 좋게 돼 있고
1: 그러니까.
0: 꼭 흔들어서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2: 헹궈 먹어요.
0: 물 더 넣어 가지고 더 흔들어 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침전물 가라앉아 있는 게
2: 우린 다 헹궈 먹어.
0: 22돈이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홍삼도 강원도 육령근 하늘이 내린 천삼이라고 하는 최고의 정말 양질의 토양에서 자란
2: 자 이렇게 좋은 거 바로 213-385-1005번 385-1005번으로 하시면 미저녁 무료 배송이고요. 집안에서 편하게 받아서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태왕천진단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0: 태왕천진단은 요거는 이제 정말 황제에게 바치는 보약.
2: 네.
0: 최고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한테는 입소문이 나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막 아무나 먹는 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정말 귀한 재료만 들어갔어요.
1: 이거 저희 나눠 먹었어요.
0: 네.
1: 저희 파트너분이 선물을 받아오셨어요.
0: 사셨어요.
1: 아, 그 한 명은 샀고 한 명은 받아오셨어요. 산 건 남을 드리려고 샀으니까 못 먹죠.
0: 근데 이거 3원 특별원? 그거를 받으셨나?
1: 태양 천진단.
0: 이거를
1: 까만 거 그거를 선물을 받으셨대요.
2: 이게
0: 한 박스.
1: 한 박스.
0: 그 나무로도 있고 너무 고급스러워.
1: 그렇죠. 같이 먹었어 저희.
2: 최고 최고. 근데 먹어봤더니 어때요?
1: 아 저는 한 번밖에 못 먹었어요.
0: 근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해요.
1: 전 제일 어려가지고.
2: 네. 이게 녹용 홍삼, 블랙 마카, 치명, 로얄젤리까지
0: 다 들어가요.
1: 어, 이거.
0: 치명 좋은 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구석 구석으로 이렇게 진짜 입에 머금고 이렇게 씹으면서 그 향이 쫙 퍼지면서. 딱 삼켰을 때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짜 눈에 힘이 팍 들어간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어요. 그 저희가 이 태양 선진단이

0: 출시된 게 코로나 오시기거든요. 네. 그때는 정신적으로도 어르신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 외출도 못하고 막 네. 이러시니까 누워만 네. 계시니까 더, 네. 더 힘이 없고 더 안 좋아지시는데 네. 그때 와가지고 사가신 어르신들이 정말 덕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아. 녹용홍삼 이렇게 한 달치 먹는 것보다 얘 한번 먹으면 임팩 있게 정말. 그러니까 너무 심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좀 어떤 분들이냐면 네. 나이가 정말 많이 드신 네.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은 그 큰 수술 해가지고 회복 잘 안 네.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효과를 봐요. 근데 이게 30판이 들어있거든요. 네. 하나하나가 정말 케이스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금, 황금빛 대환이라고 하는데 보통 와. 환보다도 한 1.5배 사이즈 정도 크고 네. 그리고 금으로 금빛만 나는 게 진짜 금으로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금이 네. 몸에 좋은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우리가 고급 막 이런 스시집 가도
1: 그렇죠, 금가루
0: 이렇게 뿌려져 네. 있고 그리고 근데 그 금이 또 그 아무리 좋은 원료를 했다고 해도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딱 감싸고 있다가
1: 그래서
0: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쫙 퍼지게끔 하는 거죠.
2: 아.
0: 그래서
2: 네.
0: 드셔보신 분들은 태황천진단은 아, 네. 정말 본인이 이제 너무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사랑하시는 네. 분한테 선물하시거나
2: 네.
0: 소중한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아,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
2: 그럼요.
0: 근데 네. 지금 500불 할인 행사하고 있어서 1000불에 30판.
1: 와,
0: 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 야, 네. 세일을 하시는구나.
0: 저희가 3환 특별판이 있어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3환이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0: 요게 120불이에요. 근데 네. 요거 두 박스. 요것도 케이스가 나무 케이스로 돼 있어서 요 3환만 저기 선물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 사실
1: 네.
0: 요거 왜냐면 이제 30판이 조금 부담 갈 때는 왜냐면 한 3환 정도만 먹어도
2: 네.
0: 기력 확 떨어졌을 때는 살아나거든요.
2: 아, 네. 네.
0: 그래서 그걸 제가 선물한 적도 있고 하는데 그게 120불인데
2: 네.
0: 그 두 개면 240불이잖아요.
1: 네. 네.
0: 지금 태양천진한 한 박스 구매하시면
2: 네.
0: 500불 할인 행사 있죠? 그리고 아~ 240불 그냥 네. 드리는 거예요.
1: 아, 그럼 선물로 주신다고요?
0: 두 박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네. 세이브하는 게 740불.
2: 네.
0: 740불 네. 정도를 혜택을 보십니다.
2: 네. 1385-1005-1005 헬스코리아입니다. 건강 이름은 다 소용없어요.
0: 그쵸.
2: 내가 죽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딱 하나를 먹으면서 터닝포인트로
0: 맞아요. 아, 진짜로. 네.
1: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죽어가려고 한다는 표현이
0: 아니 그러니까 죽어가려고
2: 제가 그
0: 힘들고
2: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네. 그 유기견이 죽어가는 얘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딱 어떤 약을 했더니 얘가 터닝포인트로 새로운
0: 맞아,
2: 삶을 사는 거야. 지금 태황천진단 얘기 듣는데 그게 딱 생각이
0: 그런
2: 났어요.
0: 그런 임팩 있는 약이 태황천진단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쓰러져가는 사람을
1: 아니라는
0: 일으킨다.
1: 게 아니라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제가
2: 세게 좀 얘기해줘야 돼.
1: 피곤하고 힘드신 분 같지만 나도 있는데 너무 막
2: 죽겠다
1: 하니까.
2: 죽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1: 아니 근데 이 좋은 녹용홍삼도 지금 뭐 세일합니까?
0: 녹용홍삼은 네. 저희가 세일할 수가 없어요. 어. 가격을 고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한 세일 선물...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거 자체가 세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0: 그렇죠.
1: 가격을
0: 계속
1: 유지하고 계신 게.
0: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객층이 계속 늘어나서 그래요. 이게 무슨 다단계도 아닌데 계속 늘어나
1: 양이 좀 늘어나니까
0: 네.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물량 들여오는 면에서 가격은 그냥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가 그냥 남는다기보다는 헬스코리아 얼굴인 제품이기
2: 대표,
0: 때문에
2: 얼굴.
0: 그래서 요거 350불 네. 60팩 한 달치 한 박스입니다. 근데 보통 두 달치 구입하세요.
1: 네네.
0: 그러면 700불이죠.
1: 그렇죠.
0: 그러면 천진단 요거 250불 정품 요거 환이에요.
2: 네.
0: 요것도 뭐 태양천진단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환 중에서는 네. 또 최고입니다. 우리 녹용홍삼급이에요.
1: 네.
0: 네. 그거 250불 상당 정품 그냥 드려요.
1: 그냥 선물로 드시고
0: 그냥 주시고 OTC카드 당연히 되고.
2: 네.
1: 이야.
2: 네. 먹어줘야 돼 진짜 이럴 때.
0: 네. 어르신들 OTC카드로 많이 사세요. 네.
1: 그렇죠.
0: 나머지 금액은 뭐 내시니까.
1: 벌써 네. 6월까지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거 한번 이번에 또 면역 떨어지신 분들 한번 기운 쫙 차리시면 너무 좋겠네요.
0: 맞아 맞아. 필요해요. 네.
1: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0: 저희 매장. 네. 헬스코리아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입구 네.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1: 네.
0: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2: 네.
0: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네. 아리랑 마켓몰 바로 옆이니까 직접 가세요. 그래서 가신 김에
2: 네.
0: 마사지 체어
2: 마사지 체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0: 네. 네. 마사지 체어도 네. 체험하시고
2: 아직까지도 그 가격에 그 세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0: 저희 계속 얘기 드렸어요. 네. 6월부터는 가격 오릅니다.
1: 원래 5월 오를 거라고 했는데 5월부터
0: 유예 기간이 있었잖아. 끝났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라비티는 500% 오른 가격. 그래서 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7,8000불대에서도 만나기 힘든 성능과 네. 디자인. 네.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만나보시는데 이것도 그래도 48개월 무이자 할부는 계속합니다.
2: 네.
0: 그래서 오. 지금 94불 플러스 텍스.
1: 와.
0: 이지바이크는 드려요.
2: 네.
1: 정말요?
0: 이지바이크는 아직까지 드립니다.
2: 네. 저 건강을 위해서는 마사지.
0: 그러니까 망설이시다가 여러분 네. 10불 매달 10불씩 더 붙은 거예요.
2: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또 튕겨서 건강이
0: 내려가지는 않아요. 올라가요.
1: 네. 그렇군요. 야, 그래도 지금 48개월 할부하면 월 94불이면
0: 플러스 택스면.
1: 야, 이 돈이면은 이 금액 꼭 어디서 네. 마사지 받고
0: 그라비티 만나 보시면 정말 네. 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그렇죠.
0: 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 가격에 그런 네. 얘기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매장을 네. 가셔서 네. 해보시고 드셔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아.
1: 그라비티 외에도 7가지 네. 종류가 있나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다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너무 좋은 것 같고
2: 네.
1: 컬러도 다양하고 인테리어 그쵸. 기능도 너무 좋기 때문에
0: 왜냐면 디자인에도 사람이 좀 약해요.
1: 아, 그럼요. 좀 아,
0: 그렇죠. 무엇보다 마사지 성능 기능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실 수 있지만
2: 네.
0: 요거 요거에 마음에 드는데 하면 디자인 쪽으로 좀
1: 그렇죠.
0: 또 힘을 주셔도 되고
2: 네.
1: 자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홍삼
0: 녹용홍삼
1: 녹용홍삼은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봤을 때 청취자 분 많으실 텐데
2: 네.
1: 그분들과 함께 가셔서 체험하실 때 우리 마사지도 네. 한번 체험해 보시고
2: 네.
1: 녹용홍삼도 꼭 보시면서 오늘 사은품 준비된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네.
1: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2: 네. 서당계 3년이면 뭐 진짜 뭐 한다잖아. 풍월도
0: 웃는다고
2: 헬스코리아를 가까이 두시면 정말 건강으로 가는 길에 그렇죠.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0: 네. 우리가 건강해져요. 왜 좋은 친구랑 가까이 하라고 부모님들이
2: 네.
0: 그래야 물이 든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건강의 힘을 얻는 물은 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 그게 또 건강한 친구 옆에 있으면 같이 건강해져.
0: 맞아.
2: 왜냐면 그 친구의 어떤 루틴
0: 밝아지고.
2: 같은 게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거 먹고 이쁜 애랑 같이 놀아야 되겠다. 저랑 놀래요? 네.
1: 이게요. 그 네. 같이 산 올라가면
2: 네.
1: 좋은데
2: 네.
1: 가끔 밑으로 게 뭐라고 표현이 있는데 밑으로
2: 아,
1: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부정적이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1: 아니야. 그래서 조심해서 저희가 항상 서로
0: 아 맞아. 항상 네. 좋은 점을 서로 격려해주고
1: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점을
0: 따라하고
1: 좋은 걸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저는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고
2: 맞아 우리 평균 값을 올려야 돼
1: 맞아.
2: 반평균 잡아 먹는 애들
0: 맞아
2: 우리 건강 나이 치수 올리자고요
1: 나만 건강하면
0: 네.
1: 안 된다니까
0: 끌어올리자고.
1: 주변 다 건강해야
0: 네.
1: 돼요
0: 그래야 네. 같이 놀 사람도 있고
1: 그러니까.
2: 네. 네.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385-1005번 지금까지 헬스의 여신 우리 김언정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2: 바로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에서
1: 우리 운도 형님 토론도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2: 네, 헬스코리아에서 이런 녹용 홍삼 먹고 삼바 춤을 춰봐요.
1: 그날 또 서른도 네. 선생님의 그 춤 이런 경영도 하니까 여러분
2: 네.
1: 힘내셔. 녹용 홍삼 좀 힘내셔 갖고 일단
2: 네.
1: 한번 해보세요.
2: 삼바 여인.

0: 삼바 말고 어제 살사 클럽을 갔어요.
1: 아 진짜요?
0: 한국에서 이성숙 작가, 베스트셀러 네? 작가 이번에 금요일날 굿모닝 차차에 나 오시는데. 아,
1: 성숙 누님이요?
0: 응.
1: 금요일에 나오세요?
0: 아세요 그분?
1: 성숙 누님.
0: 응.
1: 와 금요일날?
0: 성숙. 예. 네.
1: 오케이. 접수 사인 받아야지.
0: 아, 근데 그분이 네. 그 문화 그런 걸 하는데 거기 네. 그 동호회 분들이 네. 미국 가면 꼭 살사 클럽 갔다 와라. 이래서 어제 갑자기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1: 어디 있어요?
0: 그
1: 잘하신다 그런 거.
0: 쭉 웨스턴 가면요. 101 네. 근처에 네. 그냥 그 구글 맵을 띄워놓고 살사 안 치고 그냥 나이트 클럽만 쳐도 쫙 떠요.
1: 어?
0: 입장료도 안 받아.
1: 어, 본 것 같아. 왼쪽에 있는 네.
0: 대가르카칸가 이
1: 대가 이름이 대가장군?
0: 제가 좀 이따 알려줄게요.
1: 어. 그, 아니 근데 뭐 복장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니면 그렇게 센서 이지 봐야 돼요?
0: 제가 어제 또 요트를 타러 갔다가 추울까봐 막 스웨터 입고 갔다가 완전히 땀 나서 근데 너무 좋은 게 동양인은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런데도 너무 다들 나이스하고. 와서 모추들에도 이렇게 손을 한국에서 왔는데 좀 잡아줘 이러면 잘생긴 오빠가 와서 잡아주고 아 그리고 화요일마다 무료 쌀쌀 레슨이 있대요.
1: 그러면
0: 8시 반부터
1: 저녁이요?
0: 네.
1: 저녁 8시 반 무료 레슨?
0: 네. 그 새벽 2시까지 하니까 근데 보면서
1: 쌀쌀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0: 그리고 그 발코니 같은데 밴드가 음악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 차차차
0: 아, 우리도 그런 진짜 부담 없이 가서 춤추고 좀 소통하고
1: 건전하잖아요.
0: 있는 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좀 그치, 부러웠어.
1: 맞아.
0: 어.
1: 제가 잠깐 시간 되나? 예전에 네. 그 연말 파티를 저희가 거래처랑 하다가
0: 네.
1: 뭐 2차 3차 하다가 마지막에 여자 몇 명 남아서 그 리츠칼튼 다운타운에
0: 네.
1: 거기 로비 바가 있어요.
0: 네.
1: 거기서 그냥 한잔 마지막으로 칵테일 하자고 갔는데
0: 네.
1: 그날 어떤 미국 회사에서 빌려서
0: 네.
1: 파티를 하고 있던 거예요. 프라이빗
0: 네,
1: 파티를.
0: 네, 네.
1: 근데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0: 어.
1: 그래서 들어갔어요.
0: 네.
1: 근데 막 DJ하고 막 하다가 저희 같이 막 그래서 춤추고 노는데
0: 네.
1: 갑자기 노래가 탁 꺼지더니 갑자기 쌀싸가 쫙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0: 네.
1: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는 거예요.
0: 쌀쌀을 모르니까.
1: 어, 근데 제가 그때 좀 취하기도 했고.
0: 어머. 네.
1: 옛날 그
0: 쌀쌀 배웠어요?
1: 아니요. 모르죠. 근데 코미디언 분이 이렇게 막 춤추는 장난치는 게 있어요.
0: 네, 네.
1: 장난치려고
0: 네.
1: 약간 장난을 이렇게 쳤어요.
0: 네.
1: 진짜 여성분 한 분이 찢어지는 긴 치마 있죠. 옆에 네, 네. 찢어지는 거, 터져 있는 거. 혼자서 딱 술 먹고 있던 여자분이 저를 딱 보더니 치마를 쫙 펴면서 저를 딱 가리키면서 저한테 쌀쌀 추면서 오는 거야.
0: 네. 어떻게 했어? 쳤어?
1: 난 출 줄 모르는데. 에, 에. 근데 어떻게 오는데?
0: 대충 하면 돼.
1: 그 이분이 리드를 해주니까 따라갔죠.
0: 그냥. 와. 그냥 야야 나
1: 근데
0: 진짜.
1: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이러면서.
1: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러니까요. 가서 나 춤 모른다 이게 아니고 음악을 느끼면서.
1: 진짜 재밌었어요.
0: 우리 단가족이야. 이 그 마음을 오픈하면.
1: 정말 건전하고 즐겁고 정말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0: 땀이 쫙 나가지고요.
1: 입에다가 진짜
0: 운동 너무 잘했어.
1: 꽃 하나 물고 싶더라.
0: 오늘 아침에 온몸이 다 쑤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1: 근데 아침에 저거 드시지.
0: 뭐요?
1: 브렉퍼스트 브리로 쌀쌀 많이 찍어서.
0: 그러니까 평상시 운동을 좀 해야,
1: 해야
0: 되겠다
1: 해야
0: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 나오면 무조건 좀 움직이시면서 그러시면 좋아요. 자, 우리 전날 말씀드리고 곧 돌아옵니다.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2: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쿤드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오늘 하루도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잘 지내? 고마워. 아, 네가 있어 참 좋다. 이런 말들이 우리 관계라는 나무를 더욱 튼튼하게 키워줄 겁니다.
1: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소중한 사람 한 명만 딱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2월의 상쾌한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면서 굿모닝 차차차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탱자미역이었고요.
1: 훈이훈이 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내일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4: 세 번째 참가자.
7: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9: 세종 송보감.
8: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9: 세종 송보감.
8: 쌩쌩 돌아라, 하하.
9: 세종 송보감이잖아.
10: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1: 213-383-8899 383-8899
12: 세종.
1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5: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전,
16: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샌드, 감귤파이, 감귤 드립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15: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16: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1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213-388-7979 213-388-7979
18: 유니굿 프렌드 보험.
20: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2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2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20: 수제만두 생각나면
21: 신우랑 올케랑.

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 엄마 집밥이 최고지.
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일반적으로 용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용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
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멈춰서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처칠의 말처럼 우리를 결국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지속하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치지 않는 용기를 충전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힘찬 에너지를 나누고 싶은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0: 뭐라요? 캐리가 불러준 히어로였습니다. 라이브 버전이라 와, 함성이 대단하네요. 네, 히어로라는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에너지가 업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거듭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용기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미 당신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라는 명언과도 같은 그런 댓글을 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멋진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제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가진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부스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젤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점심은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어디 좀 갔다가 밥 먹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해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왔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뭘 먹는 편이 아니에요. 점심을 먹으면 좀 뱃속이 좀 헤비해서 속을 비우고 방송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좀 너무 배가 고파서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 좀 급하게 막 맛있게 먹고 그리고 방송국에 왔더니 속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조금 배가 불러서 아, 지금 방송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서 참 기분 좋네요. 예, 먹는다는 거는 정말 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 먹는 욕구,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욕구 중 하나잖아요.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방송 가야 돼요. 저안 먹어도 돼요.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먹고 예, 방송국 가면 되지 뭐.

역시 식사는요, 먹는 거는요, 혼자 먹는 거보다 여럿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더군요. 이 노래를 들으면 불끈불끈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와우,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시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태원 클래스에서 나왔었던 거 맞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태원 클래스라는 시리즈 드라마였죠. 예, 그 OST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드라마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젊은이들의 꿈과 이 도전을 담은 그런 드라마였는데 아, 참 멋있었습니다. 이런 드라마 또 안 나오나요? 예. 자,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해야 한다. 아, 레스 브라운의 말인 것 같은데요. 참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시작을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다니까. 아유, 아직은 내가 시작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정말 영원히 못하더라고요. 네, 위대함은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첫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만 있던 생각들을 좀 이렇게 행동으로 바꾸고 또 새로운 위대함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최고의 터닝포인트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또 해피투게더는 가져봅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이 준비한 콘서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콘서트 주인공 누굴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서른도입니다. 예,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서른도 콘서트가 있어요. 언제냐? 6월 27일입니다. 네,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여러분들 티켓 예매하셨나요? 네, 친구분들과 함께 가셔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족들이 함께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죠. 서른도. 1983년에 데뷔해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뭐 다 인정하시죠? 네, 국민 가수라는 거. 네, 자신이 부르는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하고 예,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서른도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트로트 좋아하시고 트로트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이야기를 담은 인생을 담은 그런 노래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공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가사를 음미하게 되고 또 신나니까 또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과 함께 또 골프 모임, 친목회, 동창회 네,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 만드시는 그런 콘서트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티켓 예매와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운전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버스와 또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삼바.
1: 아, 흥겹네요. 예,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해지는 노래 삼바의 여인 들어봤습니다. 예, 서른도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어요. 자, 이번 그 콘서트는요, 예, 서른도 콘서트는 학창시절에 우리가 교복 입은 그런 추억들 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교복 입은 백댄서들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볼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즐겁고 또 추억, 감성 소환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음껏 여러분 가셔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 예, 가능해요. 우리 한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홈쇼핑 월드 매장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LA 지역은 팔가와 세라노 코너에 위치한 LA 매장으로 가시면 되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부에나팡 매장에서 직접 편리하게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거리가 멀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관광이 제공하는 VVIP 이 버스 패키지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콘서트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티켓 구매와 자세한 문의는 323-692-2170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한국일보 쇼핑몰입니다. 샵.koreatimes.com 또는 이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고향의 향수와 감동을 전할 이번 콘서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냐고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린입니다. 아, 봄날이 가고 있네요.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리니 불러주는 봄날은 간다.
2: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타임라인 스케치, 역사 속 인물. 오늘의 인물은요,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1924년 6월 3일. 정말 이 변신과 소송 등의 명작을 남긴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예, 프란츠 카프카가 후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20세기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프란츠 카프카는 현대인이 겪는 본질적인 이런 불안과 소외, 그리고 거대한 관료주의 체제 앞에서의 무력감을 가장 날카롭게 포착해낸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카프카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던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코 땅에서 살면서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이 체코인들에게는 그 독일어를 쓰는 지배계급의 일부로 보였고, 독일인들에게는 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습니다. 이러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정말 깊은 고독과 소외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평생 글만 쓰며 살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그는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보헤미아 왕국 노동자 재해 보험공사라는 관공서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는군요. 낮에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밤에는 쪽잠을 자면서 글을 썼습니다. 대단하죠.

알린 이 소설은 현대사회에서 갈등과 고민을 완벽하게 은유합니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유능한 세일즈맨이었지만 벌레로 변해서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자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지게 되죠. 카프카는 그 경제적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이 사회와 가정에서 얼마나 쉽게 소외되는지 정말 서늘하게 현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카프카는 평생 자신의 글에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대요. 이 폐결핵으로 마흔이라는 젊은 나이에 눈을 감기 전 그는 절친한 친구인 막스 브로드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친구야, 내가 남긴 모든 원고들 말이야. 일기도 그렇고 편지도 단 한 줄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줘.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요. 글쎄요,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아까웠던 거죠. 작품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의 이 천재성을 진작에 알아봤던 막스 브로드는 이 유언을 거역합니다. 그는 카프카가 죽은 후에 방치되어 있던 원고들을 다 정리해요. 뭐 소송, 성, 실종자 등을 출판했고 덕분에 카프카는 이 사후에 세계적인 거장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친구 덕분에 말이에요. 친구에게 나의 모든 걸 다 불태워줘. 나의 원고, 뭐 편지글 하나라도, 일기 한 줄이라도 다 남김없이 불태워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지만 이 막스 브로드의 절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도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 원고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하게 됐는데 그 책들이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게 됩니다. 오늘날 영어 사전에는 그 카프카에스크라는 그 카프카적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 불합리한 상황 혹은 거대한 권력 체계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악몽 같은 무력감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 카프카에서 유래된 그런 말인데 그 카프카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카프카적, 이 카프카에스크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이 복잡한 그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여전히 카프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0: 네, 바리톤 고성현의 인생이란 들어봤습니다. 역시 멋져요라고 적어주셨네요. 그죠? 바리톤 목소리가 훨씬 더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일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7: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샵.koreatimes.com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샌디성님께서 이런 댓글 주셨나요? 선미님 조금 있으면 김호중이 석방돼서 나오신다며 가왕이신 나훈아님께서 호중님을 위해 늦은 편지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셨네요. 가능하신 시간에 노래를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편지라는 노래. 예, 늦은 편지라는 노래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송님 감사해요. 자, 소풍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추가열입니다.

추가열 노래였습니다. 소풍 같은 인생이었어요. 소풍 가듯 웃으면 행복하게 사는 인생, 해피투게더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샌디송님. 근데 이 노래가요, 김호중의 편지 한장 아닌가요? 늦은 편지가 아니라, 맞죠? 맞습니까? 늦은 편지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늦은 편지 맞나요? 노래 곡 제목이? 이거를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말이죠. 들어봐야지 확실하게 제가 이 노래구나 하고서 이 노래구나 하고서 틀어드릴 수가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조금 좀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서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6월 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 다소 흐린 하늘로 출발해서 지금 낮 동안에는 좀 햇살이 반짝반짝하는 것 같지요? 예, 화창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LA 지역의 대기질 지수입니다. 보통 수준 보이고 있고요. 일반적인 야외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무난한 상태지만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샌버나디노 등 일부 내륙 지역의 오존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실 수 있는 해지는 시각 저녁 8시 정각이네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새벽 5시 42분입니다. 내일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대체로 맑은 햇살이 다시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른 81도까지 예고돼 있어서 한낮에는 다소 더워질 전망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1527원 65전에 마감하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향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다소 커지는 모습입니다.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436달러 78센트 기록 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1.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남가주 지역 가스값도 살펴볼게요. 오늘 LA 카운티 레귤러 평균 가스값은 어제보다 2.3센트가 더 내려가면서 갤런당 6달러 4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과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뉴욕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전달보다 422포인트 하락한 5만886선에 마감됐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52포인트 떨어진 7,557선,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98포인트 하락한 3,462선에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요 그 추억 속에 잠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는 그런 노래예요. 뒷말봉 시를 담은 가곡입니다. 소프라노 송강선입니다.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3: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백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샌디송님께서 청해주신 곡이 청해주신 곡인데요. 이 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0: 나훈아 선생님이 작사 작곡했다는 그 곡 맞나요?
1: 오래 기다리셨죠. 문 밖에 바람만 부셨죠.
0: 김호중입니다. 늦은 편지.
1: 돌아온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픈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7: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자동차 왕이죠. 헨리 포드가 남긴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네요. 어떤 도전을 마주했을 때 그 도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열쇠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 일부 시간에도 살짝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스스로를 믿는 순간 세상의 모든 불가능은 가능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해피님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날개를 펼치는 그런 아주 멋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잭 블랙이었습니다. 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진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라는 피드백 감사해요. 네,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인생 뭐 있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항상 즐겁고 예,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천재. 예, 천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재는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래요. 필요한 걸 제대로 아는 사람. 그게 천재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핵심을 찾아 에너지를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죠. 쓸데없이 막 그냥 정신없이 부지런하면 뭐예요? 예, 포인트를 잘 찾아서 진짜 에너지를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법인 것 같아요. 예,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도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IQ가 높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 네, 그런 믿음으로 오후 시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올여름 가장 뜨거운 축구 경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짜릿한 순간은 수천 명의 축구 팬들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는 순간이죠.
6: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결승전의 감동.
5: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시원한 드링크 스페셜과 함께 즐겨보세요. 7월 19일 하라즈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가 디 이벤트 센터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상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6: 올여름 단 한 번, 가장 뜨거운 경기와 가장 뜨거운 응원의 현장.
7: Fun is boring. Choose fun.
5: 지금 바로 하라즈 리조트 소칼에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 파티 티켓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ocal.com/espanol.
6: 헤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올여름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커피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우, 6월에 싱그러운 바람을 타고 드디어 그 뜨거운 함성이 이곳 남가주까지 제대로 상륙했습니다.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 드디어 우리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이 월드컵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피투게더의 든든한 파트너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제이초이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제이초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0: 아우, 함성이 뜨겁네요. 네, 2026 월드컵 응원가였어요. 살짝 짧아서 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벌써 월드컵의 네. 열기가 네.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벌써 첫 경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0: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1: 벌써부터 그 고선미 씨의 그 오프닝 멘트를 들으니까
0: 네.
1: 지금 당장이라도
0: 네.
1: 막 응원하고 하러 나가고 싶어서
0: 네.
1: 엉덩이가 덜썩덜썩해요.
0: 맞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1: 예.
0: 모이자, 외치자. 대한민국 하나 된 LA, 하나 된 라이즈. 예, 다들 막 함성이 뜨겁습니다. 그 승리를 위하여 요 노래를 살짝 좀 들어보면서
1: 예.
0: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1: 예, 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네. 월드컵 응원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음흠. 저 역시도 마음적으로나 네. 이번에 그 단체 응원회, 네. 길거리 응원회 동참하실 거죠?
0: 그럼요, 그럼요. 예. 여기 저희 라디오 서울 바로 앞에서 합니다. 예. 윌셔 잔디 광장이요.
1: 예.
0: 얼마나 엄청난 함성이 LA를 꽉꽉 채울까요? 자, 이번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주최라 그런지 이곳 LA일 때 분위기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자, 매번 이 월드컵은 그 한국에서 열리거나 유럽에서 열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곳에 사는 우리는 정말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1: 예.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인 예. 게 여기는 아마 시차 없이 응원을 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0: 그렇죠.
1: 예, 퇴근 후에 가족들, 친지들, 네. 친구들과 함께 단체 응원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0: 네.
1: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이랑 통화를 했어요.
0: 아,
1: 근데 그분이 예. 그 치킨집을 해요.
0: 오.
1: 근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0: 예.
1: 오전 11시, 10시에 배정이 돼서
0: 어허.
1: 그 외에 우리가 월드컵 단체 응원이나
0: 네.
1: 월드컵 보면서 치맥 문화가 또 인기였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아주 월드컵 특수를 못 누릴 것 같다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울상을 짓더라고요.
0: 네. 뭐라고 해주셨어요?
1: 글쎄요.
0: 네.
1: 장사는 조금 접고
0: 어허.
1: 월드컵 응원 그쵸? 하라고 제가 말을 했죠.
0: 월드컵 즐겨야죠.
1: 그럼요.
0: 그렇죠. 치맥도. 이왕이면 치맥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다 함께 응원하면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1: 그렇죠.
0: 한국에서는 또 그게 시간차가 있네요.
1: 그렇죠. 예전에는 이 LA의
0: 네.
1: 시차 때문에
0: 네.
1: 새벽에 나와서 응원을 했었잖아요. 잔디광장에서 응원할 때도
0: 네네네.
1: 막 새벽 5시, 6시 그 경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0: 그렇죠.
1: 많은 분들이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네. 눈 비비면서 나와서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 네,
0: 이제는 뭐 시차 걱정이 없어서 마음껏 네. 우리가 거리에 나가 가서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예.
0: 예, 예. 시차가 맞으니까 뭐 응원 스케줄 짜기도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1: 글쎄, 벌써 여기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시는
0: 네.
1: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장님들은
0: 네.
1: 벌써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벌써부터 월드컵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0: 네, 네,
1: 빨간
0: 네.
1: 티셔츠와 어떤 네. 장식 같은 거. 또 어떤 그런 어떤 준비를 많이 해놓는 게
0: 네.
1: 지금 타운에서 지금 몇몇 곳에서 볼 수 있어서
0: 네.
1: 이번 월드컵에 대한 어떤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뭐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LA 한인 사회가 뭐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장을 또 마련하고 있어요.
1: 네.
0: 예. 그 굉장히 요즘에는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좀 다운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월드컵 분위기 때문에 또 확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월드컵은 예. 어떤 승패를 떠나서
0: 네네네.
1: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로서 여러분들 이민 생활에 지친 어떤 그런 마음을
0: 네.
1: 지금 달랠 수 있는 어떤
0: 네.
1: 활력소로서 그렇게 응원도 하시고 또 스트레스도 좀 날려 보내시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말 이 축구공 하나가 우리를 다시 끈끈하게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도 설레고요. 그리고 세대를 불문하고 올드타이머 선배님들부터 이민 2세, 3세, 뭐 젊은 친구들까지 다 함께 막 대한민국 외치고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1: 예.
0: 이번 경기 어떨지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1: 예.
0: 16강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글쎄요. 근데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요즘 한국 매스컴이나 예. 또 한국 축구 팬들 또
0: 네.
1: 축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홍명보호에 대한
0: 네.
1: 어떤 우리 한국 축구 협회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제 시간에서
0: 네.
1: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정기가 끝난 이후에 피드백이나
0: 네.
1: 어떤 그런 게 필요하고요.
0: 네.
1: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염원을 담아서 응원하고
0: 맞아요.
1: 또 그게 선수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열심히 응원하자고요.
1: 네,
0: 뜨겁게 응원하자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운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막 뜨거운 응원전, 막 상품도 내걸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이렇게 경기가 있을 때마다 또 티셔츠 천장을 막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붉은 악마 티셔츠
1: 예. 예,
0: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있고
1: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붉은 악마 티셔츠를 찾아서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0: 예.
1: 그게 4년 전이라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길거리 응원전 나가서
0: 네네.
1: 또 무료로 그렇게 붉은 악마 티셔츠를 배포한다고 하니까
0: 네.
1: 좀 일찍 나가서
0: 네.
1: 티셔츠도 받고 또 응원의 어떤 힘을 좀 보탤 생각입니다.
0: 네. 뭐 매 경기 때마다 선착순 1,000명에게 붉은 악마 티셔츠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1: 만약에 예. 그 월드컵에 네. 어떤 응원 월드컵이 있다면 네. 아마 한국이 우승국이지 않을까.
0: 맞아요. 상줘야 돼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 길거리 응원의 어떤 네. 원조가 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었듯이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16강을 넘어 8강 네. 뭐 4강? 우리가 또 4강을 갔던 나라잖아요.
0: 그렇죠. 그 기록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그 예.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서 네. 너무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저희가 98년 월드컵, 2000년 전까지만 해도요. 1승이 목표였었던 나라예요. 월드컵에서.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게 16강을 패스하고 4강까지 네. 갔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기대치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0: 네.
1: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같은 마음이죠.
0: 네.
1: 근데 글쎄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0: 네.
1: 요즘 말들도 많고 근데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틀림없어요.
0: 맞습니다. 자, LA 한 인터뷰에 다시 울려 퍼질 정말 붉은 함성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마 쩌렁쩌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지나가는 탁 커뮤니티 분들도 오 저게 뭐야. 와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 응원 문화가 대단하다. 다들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죠? 저는 응원 문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0: 네.
1: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저는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축구 매니아인데
0: 네.
1: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는 제가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일본이 지금은 사실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일본 감독이
0: 네.
1: 그 출정식을 하면서
0: 네.
1: 목표를 얘기했는데 일본은 우승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0: 네.
1: 근데 저희 홍명보 감독은 32강이 첫 번째 목표다.
0: 오, 그런 말을 했습니까?
1: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가한 게 우리나라 축구협회 벌써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0: 음흠.
1: 홍명보 그 감독은 우리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감독을
0: 네.
1: 한번 맡아서 음흠. 1승 2무로 2패로
0: 네.
1: 그 감독의 자질을 벌써 한번 우리가 겪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다시 선임되고 그 정몽규 회장의 어떤 고대 카르텔로 감독이 된 이후에 계속 선수들한테 힘은 못 실어주면서
0: 네.
1: 선수 탓만 하고 또 그 정몽규 씨가 그 축구협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지 못하는 반면
0: 네, 네, 네.
1: 일본은 2018년서부터 한 감독 그 모리아스라는 감독 이 그 대표팀 지휘봉을 맡고 있는데요.
0: 네, 네.
1: 일본 축구협회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 부러워요, 저는.
0: 아, 그렇군요. 자, 워낙에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1: 네.
0: 이번에 뭐 응원전 다 뭐 응원하시겠네요, 나오셔서?
1: 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집에서 혼자 있기는 응원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0: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진짜 길거리 응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1: 네.
0: 이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이번에 뭐 후원해 주시는 그런 업체들도 우리 한인타운에 쟁쟁한 뭐 한인회라던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푸짐해요.
1: 예.
0: 네, 추첨도 해서 뭐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도 주고 푸짐한 상품 경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으면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1: 그러게 벌써부터 제 주변
0: 네.
1: 지인들은
0: 네.
1: 어디에 모여서 응원을 할까 또 타운의 어떤 업소들
0: 네.
1: 스포츠바나 또 대형 스크린을 갖고 있는 업소들은요
0: 예.
1: 벌써 예약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0: 아하,
1: 그리고
0: 그렇군요.
1: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구랑 같이 응원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0: 네.
1: 많이들 물어봐요.
0: 아, 누구랑 같이 응원할 거 없이요. 그냥 나오시면 되죠.
1: 그래도요. 지인들이랑.
0: 아마 다 아는 얼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뭐 그런 것도
0: 들어요.
1: 있고요. 또
0: 예.
1: 응원 무대가 모르시는 분들이랑
0: 예.
1: 같이 또 어깨동무도 하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0: 맞아요,
1: 응원가도
0: 맞아요.
1: 불러가면서
0: 예.
1: 또 그 맛 아니겠어요?
0: 그렇습니다. 자, 코리아타운 윌셔 잔디건 광장에서 있습니다. 라디오
1: 예.
0: 서울 건너편에 있어요.
1: 예. 예,
0: 거기서 응원전 뭐 매 경기 때마다 우리나라 경기 전마다 이제 응원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된 LA
1: 예.
0: 그리고 하나 된 레즈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월드컵이 LA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는 그런 멋진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1: 근데 예. 그 고선미 씨는 축구 많이 좋아하세요?
0: 좋아하죠. 예. 제 아들이 축구 광팬이에요. 축구 아주 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1: 여성분들이 예. 어떤 많은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몰라도
0: 네.
1: 축구 열기만 해도
0: 축구는 뭐
1: 그렇죠?
0: 그럼요, 그럼요.
1: 2002년도 기억을 떠올려도 그렇고
0: 그럼요.
1: 그리고 축구가 전 세계적인 예. 어떤 세계 1위 인기 스포츠이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어떤 그 열광이라고 그럴까 열정이라고 그럴까
0: 네.
1: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0: 그렇죠. 우리 이 한인사회의 비즈니스 업체들에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많이 후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응원전이 정말 더 특별할 것 같아요.
1: 그 저 한국이 피파 순위가 몇인지 아세요?
0: 몇일까요?
1: 지금 25위예요.
0: 아, 25위군요.
1: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네. 네. 사실 참 자랑스러운 게 보통 월드컵 본선에
0: 네.
1: 진출 못한 나라도 많고요. 처음으로 진출한 나라도 많은데
0: 네.
1: 저희 나라는 벌써 11회 연속 본선 진출의 나라예요.
0: 아하,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번 월드컵을
0: 네.
1: 기대하면서도 한번 네.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0: 네.
1: 월드컵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이 본선 참가한 그런 참가국이 있더라고요.
0: 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아세요? 혹시?
0: 몰라요. 몰라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1: 저도 못 들었었어요.
0: 어떤 나라예요?
1: 근데 그게 옛날에
0: 네.
1: 세네갈 쪽에 서쪽에 있는 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포르투갈 식민지였대요. 근데 섬나라고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퀴라소라는 나라.
0: 못 들어봤어요.
1: 그건 베네수엘라 북쪽에 있는 또 섬나라고요.
0: 네네네.
1: 그건 네덜란드 어떤 구성국의 그러니까 아직도 식민지죠.
0: 아하.
1: 그럼 뭐 아이티,
0: 네.
1: 보스니아 체로급 체고비나?
0: 체고비나?
1: 예. 예.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나라들은
0: 네.
1: 사실 그런 나라가 월드컵에 나왔나 싶을 정도로
0: 그러네요.
1: 많은 분들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저도 진짜 발음하기가 지금 힘들어서
0: 네.
1: 저도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0: 정말 생소하네요.
1: 예.
0: 네.
1: 이번에 그 48개국에 같이 본선국으로 본선
0: 네.
1: 진출국으로
0: 네.
1: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0: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저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1: 예.
0: 선수들 진짜 에이스 우리나라 선수들 다 모이잖아요.
1: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0: 네.
1: 우리가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손흥민 보유국이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손흥민과 이강인, 이민,
0: 네.
1: 김민재 어떤 그런 유로파들 그리고 또 젊은 신예들로 주축이 된 이 대표팀이
0: 네.
1: 요번이 어떤 그 정말 최강의 전력이고 또 최강의 조편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 최강의 조편성. 그러니까
1: 예.
0: 기대해 볼만하죠.
1: 예, 아주 꿀조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 8강 가자, 4강까지 가자.
1: 예, 근데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예. 너무 32강이 목표라고 얘기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너무 실망을 해서.
0: 아니 첫 스타트는 이제 38강이고 이제 그런 얘기겠죠.
1: 뭐 그런 얘기였으면 좋겠죠.
0: 네네네. 근데 4강까지 가야죠.
1: 그럼 4강까지 가야 되는데.
0: 그럼요.
1: 예. 글쎄요.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런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0: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에이스들 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 뭐 등판 번호.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뭐.
1: 예.
0: 손흥민 선수는 7번,
1: 예.
0: 7.
1: 예, 예.
0: 그죠. 뭐 그리고 이재성 선수?
1: 예.
0: 이재성 선수가 10번이라고 하네요.
1: 예. 예.
0: 이강인 선수가 19번이고.
1: 근데
0: 김민재 선수 4번.
1: 예. 평가전 할 때는
0: 예.
1: 등 남발을 다 이렇게 바꿔 달고 했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그것도 어떤 전략이고 전술이었고
0: 그렇구나.
1: 상대편들한테 혼란을
0: 주기
1: 위한.
0: 혼란을 주기 위해서.
1: 예.
0: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다 나오니까 예. 이거는 안 볼 수가 없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1: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는 예. 전반 후반 22분에 네. 쿨링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0: 그게 새로 생긴 거죠.
1: 예, 예. 네. 그게 그 전에 월드컵에서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새로 신설된 룰인데요.
0: 물 마시는 시간?
1: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의 네. 어떤 그 선수들의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네. 신설된 제도들인데 아마 그 세계적인 명장들은 감독을 하면서 감독 그 역량으로 봤을 때는 그 시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A 플랜, B 플랜, C 플랜 어떤 백업 플랜을 갖고 있었을 텐데 네, 전반에 네, 네, 네. 초반에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어떤 전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렇군요. 저번에도 제가 평가전을 봤었을 때 네. 우리나라 감독들은 그냥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은 좀 불만이었고요.
0: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는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예. 첫 경기 우리나라 첫 경기 코리아타운 우리 여기 윌시어 잔디광장에서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JGBC 좀 앞에 나가서만 분위기 띄우시는 거 어때요?
1: 글쎄요. 저 아니더라도 예. 저보다 더한

0: 그래서 조 2위로 통과를 하게 되면
1: 네.
0: LA 그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1: 소파이 스타디움 예. 네.
0: 우리가 A조 2위가 되면 네. B조 2위랑
1: 네.
0: 요 LA 소파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1: 와~
0: 해요.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사실 32강도 목표지만
1: 네.
0: 조 2위로 통과해서
1: 네.
0: LA 그 소파 스타디움에서 한번 하는 경기를 직접 가서 참관을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아, 그러네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진짜.
0: 예.
1: 대박. 그럼 막 난리가 날 겁니다.
0: 예.
1: 예.
0: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국팀 경기를 못 가시는 분들 또 대규모 이 길거리 응원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1: 네.
0: 많은 분들이 좀 아쉽죠.
1: 네.
0: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멕시코들이 좀 치안이 문제라 멕시코에서 경기를 뛰는 우리 선수들 또 고지대에서
1: 네.
0: 뛰는 어떤 선수들에 대한 걱정과 안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무사히 32강 A조 2위로 올라와서
1: 네.
0: B조 2위랑 LA에서 한판 붙어서 16강 가고 8강 가고
1: 아,
0: 옛날처럼 한번 4강 신화 한번 만들어보죠.
1: 만들어보죠 뭐.
0: 뭐.
1: 우리가 응원할게요.
0: 예.
1: 4강 가자.
0: 예.
1: 네. 자, 이 승패도 중요하지만 뭐보다 다치지 않고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예.
1: 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뜨겁게 응원해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 동네 친구들 그리고 아줌마와 부대도 아 우리 가서 진짜 응원해야 된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0: 예.
1: 사실 남성분들만 축구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0: 예.
1: 여성분들은 또 음식 싸가지고 와가지고
0: 그러니까 요즘은
1: 예.
0: 여성분들이 더 축구에 대한 열기가
1: 아, 그럼요.
0: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축구 그러면 여성분들이 축구 몇 명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을 정도로 문외한들이 많았는데요.
1: 네.
0: 요즘은 더 잘하세요.
1: 아, 그럼요.
0: 아니 감독 저리 가라 할 정도로
1: 네.
0: 선수 어떤 구성이나
1: 네.
0: 어떤 전술이나
1: 네.
0: 이런 거에 대해서
1: 네.
0: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1: 네. 정말 이제 골이 한 골 들어갈 때마다 경기를 보고 있다가 골이 한 골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0: 예.
1: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기억이 있네요. 윌셔
0: 예.
1: 잔디 강정에서 응원했을 때 그런 추억이 저도 있어요.
0: 그래 경기 한번 끝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목이 쉬어갖고요.
1: 네.
0: 아, 한 두 경기 세 경기 끝나고 나면요. 제 목소리가 어디 갔나 할 정도로 하도
1: 네.
0: 소리소리 고래고래 응원을 해서 아직
1: 그럼.
0: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1: 네.
0: 그때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1: 네.
0: 저 역시도 좀 흥분이 되네요.
1: 맞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LA 동부사회가 그때 이런 4강 신화, 8강 뭐 이런 벅찬 감동을 좀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좀 정말 제이주이시 말처럼 설렙니다.
0: 예.
1: 네.
0: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축구를 사랑하는 거는
1: 네.
0: 아마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다크호스로 뽑히는 미국 또 주최국이잖아요.
1: 그렇죠.
0: 미국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미국 선수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월드컵에 대해서 열광은 안 하고요.
1: 네.
0: 그냥 즐기는 자세더라고요.
1: 그게 좋은 거죠.
0: 예.
1: 네.
0: 그 반면에 또 멕시코 사람들은
1: 네.
0: 아주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고 보면
1: 예.
0: 우리 한국 사람들도 뒤지지 않는 어떤 응원 문화가 있고 또 똘똘 하나 뭉치는 우리 또 한민족의 어떤 그런 힘을 한번 보여서
1: 네.
0: 사실은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나라 그 전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을 많이 꼽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절정기인 손흥민이 있고
1: 네.
0: 또 게임 메이커인 이강인이 있고 또 수비의 어떤 벽을
1: 네.
0: 철벽을 갖추고 있는 또 김민재 선수가 있고
1: 네.
0: 또 그 밖에 뭐 이재성 선수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지금 너무 제가 볼 땐 진짜 이런 역대 최강의
1: 네.
0: 라인업이 있을까 할 정도로
1: 네.
0: 그래서 기대가 더더욱 들죠.
1: 그렇죠. 사실 뭐 승리하면 축제고 그런 마음으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뭐 설령 아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함께 이렇게 좀 위로하면서 하나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0: 그래도
1: 진짜 그게 스포츠잖아요.
0: 예, 예.
1: 예.
0: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는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 평가전에서 5대0이라 5대0이라는 점수로
1: 네.
0: 저희 대표팀이 지금 승리를 해서
1: 네.

0: 월드컵 앞두고 지금 한껏 분위기가 달아올랐는데요.
1: 네.
0: 공교롭게도 그 A조, 그 멕시코, 남아공, 체코 그 팀들이 경기를 했는데,
1: 네.
0: 물론 뭐 체코도 코소보한테 2대1로 이겼고, 그리고 또 멕시코도 또 호주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고, 그리고 남아공은 니카라과한테 0대0으로 무승부로 비겼지만,
1: 네.
0: 그 어떤 페널티킥을 실축만 안 했으면 그 경기도 이긴 경기라, 공교롭게도 A조에서 패전국이 없이 다 평가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A조 경기가 굉장히 재밌고, 또 이게 첫 경기예요.
1: 그러니까요.
0: 6월 11일 날
1: 네,
0: 개최를
1: 기대가
0: 하면서 첫
1: 됩니다.
0: 경기라 저도 아주 무척 기다리고 있는데요.
1: 네.
0: 여러분도 아마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1: 네. 게임이 7시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1: 저녁 7시죠?
0: 첫 경기는 7시,
1: 네,
0: 두
1: 저녁
0: 번째, 세
1: 7시.
0: 번째는 6시, 6시.
1: 6시, 6시입니다.
0: 예.
1: 그 시간도 좋아요. 딱 퇴근하고.
0: 그럼요.
1: 그죠? 모여가지고.
0: 벌써부터 타운은 예약
1: 기대된다.
0: 잡느라고 난리예요.
1: 그쵸. 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이민 생활에 이런 지친 피로를 싹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0: 예.
1: 자, 이제 뭐 우리 붉은 악마 에너지를 뜨겁게 이제 달궈서
0: 예.
1: 그날의 이제 함성을 예, 다시 한번 재현시킬 수 있는
0: 예.
1: 위셔 잔디광장. 첫 경기입니다.
0: 예.
1: 여기에서 응원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도 후원하고 계시고 또 서울 메디컬 그룹 또 저희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뭐 오픈뱅크 뭐 여러 업체에서 지금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 우리 월드컵 이야기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또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한번 또 으쌰으쌰 분위기 내볼까요?
0: 예, 분위기 한번 띄워보죠.
1: 네. 자, 분위기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벅차지 않나요? 이
0: 저는
1: 노래 들을
0: 벌써부터
1: 때마다.
0: 뜨거워져요. 뭔가
1: 그죠?
0: 훅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1: 네,
0: 들어서.
1: 얼굴이 벌써 달아오르셨어요.
0: 그럼요.
1: 해피투게더 북중미 월드컵 특집으로 제이조이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0: 그럼요.
1: 오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0: 오늘
1: 마무리하면서 예.
0: 지금 딱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요.
1: 네.
0: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팬으로서
1: 네.
0: 이번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우리 한국팀한테 어떤
1: 네.
0: 성공적인 어떤 결과로서 국민들의 많은 염원에 또 응원에 지금 보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과 좋은 시간, 또 이게 4년에 한 번씩 오는 어떤 축제잖아요.
1: 그렇죠.
0: 축제 분위기로서 어떤 많은 추억 남기시기를 축구의 한 팬으로서 말씀드리고
1: 고맙습니다.
0: 싶네요.
1: 아, 감사해요.
0: 예.
1: 덕분에 정말 아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자, 이번 월드컵 슬로건처럼 모이자 외치자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우리 LA 동포 사회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또 행복해지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보면 아쉽지만 함께 모여 외치면 기쁨도 에너지도 배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제이초이 씨,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0: 예.
1: 자,
0: 제가 그러면 선창을 할 테니까.
1: 예.
0: 자, 하나된 LA,
1: LA,
0: 하나된
1: Liz,
0: 대한민국
1: 대한민국
0: 파이팅!
1: 파이팅!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9: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1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2: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13: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12: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13: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12: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5분 지나고 있네요. 아, 많은 분들께서 이 축구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열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0: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였습니다. 어떤 이의 꿈이었어요. 자, 맥도날드가 2026 FIFA 이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한정판 메뉴와 수집용 이 굿즈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는 4일부터, 내일부터네요. 전국 매장에서 월드컵 한정 메뉴 판매가 시작됩니다. 자, 메뉴 구매 고객에게는요, 축구 스타가 담긴 수집용 컵 9종 가운데 한 개가 제공되는데, 컵에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있습니다. 예, 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데이빗 베컴, 또 호나우지뉴, 또 티에리 앙리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포함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손흥민 선수도 포함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나는 손흥민 선수 컵 주세요. 저는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는 9일부터는 월드컵 테마의 스퀴시멜로우 인형 23종이 포함된 한정판 해피밀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는 이번 한정판 제품을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주제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 좋네요. 우리 성흥민 선수도 얼굴이 이렇게 딱 컵에 얼굴이 박힌다고 하니까 기념으로 하나 가져다 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통계님께서 청해주신 노래가 있어요.
1: 얼마나 기다렸나 너를
0: 안예은의 추랑이라는 노래를 청해주셨는데요.

0: 안다면 신선이라 어찌 사람이겠소. 배 위에 이 한무 몰랐으니 어디라도 가보자.
1: 통계님 고맙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님들과 함께여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소리 높여.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

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용자, 홈에퀴티, 라인오브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7: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8: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7: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8: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7: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8: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6: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어제 자전거 올바로 타기 위한 정보 드렸었는데 마침 오늘이 세계 자전거의 날입니다. 네, 무릎 벌어지지 않게 일자로 타기 위해서는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따른 간단한 운동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작은 공이나 수건이 꼭 필요한데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지만 우리 몸엔 꼭 필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팔굽혀펴기입니다. 이 팔굽혀펴기 능력으로 남성의 심혈관 건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연구진이 수행한 관련 연구 내용을 보면은요, 팔굽혀펴기 수행 능력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는 아주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11회 이상 수행이 가능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10회 이하 그룹 대비 위험도가 약 64%나 낮았고요. 21회 이상 수행 가능한 경우에는 약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팔굽혀펴기 뭐 40회, 50회 거뜬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이 최대 96%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팔굽혀펴기 횟수가 단순한 근력 수준을 넘어서 전반적인 심폐 기능과 또 신체 컨디션을 반영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반복 수행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가 비교적 낮았고요.
9: 혈압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두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자, 한 주에 딱 중간에 서 있는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항상 우리가 조금은 나른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자, 어쨌든 간에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지방선거들이 다 거의 마무리돼가는 상황입니다. 당락을 떠나서 고군분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8일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월드컵이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치는 그런 나른한 오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아기를 다독이듯이 따독도독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굉장히 아주 달달한 시원한 냉커피 한 잔 생각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 일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좋은 음악과 함께요. 오늘도 변함없는 라디오는 내 친구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수요일 첫 곡으로 조금 시원하게 출발해봤습니다. 제가 보통 한국 노래를 많이 트는데 지금 들으신 이 노래는 그 튜브라는 일본의 그룹인데 아마 이 노래는 지금 기성세대 분들도 많이 귀에 익은 그런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Season in the Sun이라는 아주 시원한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아유, 오늘 많은 분들이 찾으셨습니다. 우리 샌디님. 아, 예. 아이고. 행복한 수요일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통계님 변함없이 출근해 주셨고 네 신청곡 주셨고 비비안님 1등 하려고 마구 뛰어왔는데 진짜 부지런한 샌디님 1등 도착하셨다고 반갑다고 통계님 대구에서 투표하셨잖아요 라고 말씀 여쭙네요. 와주신 모든 정든 베프님들 인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음악에 푹 빠져서 지내는 그런 추억 여행 시간 변함없이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라디오 서울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제가 모셔오는 게스트가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른 분들이 각종 정보를 많이 들려주시고 하니까 저라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정통 음악 방송을 좀 유지해보고자 싶은 그런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신청곡 한 곡이라도 더 들려드리고 여러분과 조금 담소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서니까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2시간 동안 여러분이 주시는 신청곡에 푹 빠져서 또 제가 선별한 몇 곡의 선곡들 같이 함께 나누면서 좀 편안한 오후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5월의 노래 노차사 우리 한국에 계시는 통계님의 신청곡이네요.

네, 아이고 통계님께서 또 의미 있는 노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5.18 민주항쟁에 대한 기념 노래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5월의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곳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5.18 민주항쟁에 관여된 가족분들이나 관계한 분들이 계시는 분이면 이 노래를 듣는 김에 다 추모하는 생각도 들고 아주 가슴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어떤 아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샌디님. 역시 오늘도 변함없이 김호중님의 노래 신청하셨네요. 아이, 좋습니다. 찐팬.

네, 아이고 송가인하고 둘이 듀엣인데 우리 저 샌디님은 역시 찐팬이라서 금방 아시네요. 아, 예. 송가인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조화가 남긴 그런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자, 아이고 미미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신청곡 주시고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순철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참 아, 예, 송가인 맞습니다. 송가인하고 김호중하고 두 사람이 합을 맞췄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수요일인데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주일의 중심이지만 사실 지금 이 시간 항상 조금 그 나른하고 지치는 시간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마치 시원한 달달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시원한 음료수가 필요한 이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함께 하시면서 그 사실 커피 같은 거 마시면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나잖아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는 좀 갈증이 가실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한번 꾸며보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신청곡들이 하나같이 다 보석 같은 그런 노래들이에요. 비비아님이 신청해 주신 이 노래도 어쩜 이렇게 오늘 날씨와 어울릴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시원합니다. 추가일에 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 혼자 너 없이 살 수 없을 거란 거 그대도 잘 알잖아요. 미워요, 모른 척하고. 아하, 순철님, 첫사랑 흐흐 생각하니 웃음이 난다고. 아하, 그러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방문해 주신 우리 미미님이 또 멋지고 이쁜 노래 신청하셨네요.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인순입니다.

0: 네, 아이고 인순이 씨 노래 중에서 상당히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육지담이라는 그 래퍼가 중간에 넣는 그 랩이 보통 이제 랩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듣는 음악인데 이렇듯 중간에 삽입이 되니까 얼마나 어울리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민민 덕분에 좋은 노래 또 레퍼토리 하나 장착했습니다. 늘 듣고 계시다고. 미미님, 뭐 채창의 소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들어오셔서 일단 듣고 싶은 곡 주시면 제 시간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는 시간이니까 그냥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 한 곡 서로 나누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소통이고 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욕심을 한껏 부려봅니다. TK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유튜브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또 귀로 들으시는 귀팅하시는 모든 친구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정보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노래에 얽힌 사연들 이야기들 주로 저는 노래를 테마로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꾸며보려고 애를 쓰는 편이니까 여러분의 주시는 신청곡이 저한테는 보물 같은 존재이고 우리 모든 식구들한테도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순철님 신청곡 황규원의 애원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0: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렷 맹가미 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0: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네,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제가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청곡들이 정말 보석 같은 명곡들이라고. 이 노래도 우리 비비안님 말씀대로 소중한 귀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생각난 노래가 있으시다고 했네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눈동자란 노래 제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방송을 진행하는 그 어떤 테마 중에 하나가 어떤 노래를 듣다 보면 연이어서 이 노래의 추억이 떠오르고 그래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비비아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고 아마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그런 그 느낌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 아, 우리 알청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청곡 주셨네요.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TK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열이란 가수, 우리 유열 씨는 86년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바로 이 노래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학가요제 출신의 가수였습니다. 제가 소식 접하기로는 지병이 있으셔서 많이 고생을 한 모양인데 지금은 완쾌가 되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 TK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네, 아이고 멋있는 노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이고 듀쿠냠님 어서 오세요. 신청곡 주셨고, 네, 에스쿨링 가요제 예선은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장소가 청춘열차라고 피코인 함지박 그 식당 몰 안에 102호입니다. 함지박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구경 오셔도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5: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4: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재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5: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4: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a funner.
5: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Harrah's Resort SoCal. 지금 방문하세요. harrahssocal.com입니다.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9: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0: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9: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0: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9: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0: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8: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1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2: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1: 정말? 어떤 건데?
12: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2: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4: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5: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네, 우리 알청님의 신청곡입니다. The River in the Pines.

0: 네, 아이고 우리 저 알청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로라님 반가 반가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할랴 운전할랴 바쁘시고 알청님, 아, 제 과거의 DJ 경력이 방송을 즐겁게 하는 것 같다고. 옛날 DJ 그립습니다. 예, 아이고 이 노래 역시 추억의 명곡으로서 사실 누가 부른 어떤 노래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추억의 마음에 담은 노래, 어렴풋이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 우리 가슴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런 멜로디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알청님 말씀대로 저 어렸을 때 20대 때 그 DJ는 좀 그 지금은 뭐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서세원 씨도 오늘은 왠지 이런 그 좀 질질 끄는 소리를 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으로 좀 질질 끄는 소리를 해서 광고 멘트 옛날 DJ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하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한 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아이, 느끼하죠?
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Me.

와, 재밌습니다. 아이고 H님 안녕하세요. 여기 왔죠요. 어서 오십시오. 비비안님 따라해 보니는 안 되네요. 알청님 덕분에 그냥 재밌어요. 그냥 혀를 조금 질질 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질질 끌면 됩니다. 자, 1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시 방송할 때 오프닝 멘트로 썼던 You Are My Sunshine에는 아주 신명나는 그 바이올린 연주가 있습니다. 그 연주와 함께 1부 마감하고 2부에서 우리 듀크님의 우연히로 출발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3: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4: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3: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4: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3: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4: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3: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4: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도.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네, 듀코님 시작합니다. 우연히

네, 오늘 2부 첫 곡으로 우리 듀쿠님의 신나는 신청곡 우연히의 우연이었습니다. 자, 예, 비비아님 녹음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저도 재밌자고 하는 일이니까. 뭐 제가 가끔 여러분들하고 즐거울 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당시가 글쎄 80년대 뭐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담배 피시는 분들 남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리란 담배가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DJ 보면서 그 솔 담배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멘트를 했던 그런 기억. 그 명지대학교 있는 그 남과자동의 그 정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 다방인데 이게 계단을 내려가면 이렇게 쫙 그 DJ들의 순서를 이렇게 매직펜으로 써 놓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훈자 들어가는 이름이 유행이라서 저도 이름을 이동훈이라고 멋지게 바꾸고 동훈이와 함께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DJ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었고 명동에 가면은 그 돌고래 다방이라고 있었고 꽃다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좀 인류급 유명한 DJ들이 음악을 할 때 저는 가서 이제 그걸 배우고 멘트를 따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예 하고픈 거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그랬던 훈이가 아니고 동훈이라고 지었었어요. 그래서 머리 길고 그때 이제 그 이렇게 그 DJ 박스에 보면 앞에 동그랗게 이렇게 쪽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쪽지가 들어오면 쪽지와 함께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그 시원한 주스, 요구르트 같은 게 이제 선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곡을 틀어주고 때로는 뭐 애프터 신청이 들어와요. 어느 통닭집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서 어울렸던 그런 20대 철없던 시절이 추억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얘기 나눠보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뭐 다 지난 일인데 그렇게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회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로라님이 아마 지금쯤 운전 중이실 것 같은데 또 명곡을 또 신청해 주셨네요.

네, 아이고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 치키티타 아바의 노래였습니다. 스웨덴의 국가 경제를 움직였다는 전설의 그룹 아바. 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SK 사장님 들어오셔서 반갑다고 인사 전해주시고 세인트 아저씨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아저씨도 즐거운 오후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SK 사장님이 요사이 그 유튜브에 영상들을 올리시는데 칠갑산이라는 노래하고 당신이란 노래를 또 멋지게 영상을 올리셨어요. 여러분들 SK 쿨링 가요 무대라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제 6월 20일 날 하는 그 SK 쿨링 가요제 노래자랑의 모든 출전자의 영상들이 SK 가요 쿨링에 담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6월 27일에 이제 바짝 다가왔습니다. 우리 서른도시 공연 판타지 스프링스 스페셜 이벤트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주최로 특별 공연 열리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쪼록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제가 간간히 들려드리는 서른도시의 노래들이 그날 현장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그날의 어떤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그 서주경 씨 하면은 요새 그 강문경과 콤비죠. 서주경 씨의 쓰러집니다란 노래가 카페의 여왕 김난영 씨의 살랑살랑이 리메이크 됐다는 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으실 거예요. 서른독 씨 역시 사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우연이라는 노래도 서른도 씨가 만든 노래고 우연희 씨는 서른도 회사에서 발굴한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동진 씨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나들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네. 네, 우리 알청님. 한국엔 비가 온다고요, 세인트님. 아, 시원할 것 같네요. 로지컬송이란 노래가 한국 사람에게 많이 알려진 곡인가요? 궁금해서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사실 팝송은 제목보다는 듣고 나면 아, 나 이 노래 알아. 그런데 제목은 몰라. 이런 노래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TK님이 나나무스쿠리가 불렀다고. 정확히 아시네요. 예,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노래가 또 서른도시가 있어요. 하동진 씨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를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사실은 2002년도 월드컵 때 서른도시가 나만의 여인이란 노래로 이미 발표했던 노래인데 하동진 씨에게 리메이크 버전으로 가사와 제목을 바꿔서 발표를 하게 했어요. 두 노래가 다 우리에게 알려진 노래라서 오늘은 서른도 씨의 나만의 여인 그리고 하동진 씨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같은 멜로디인데 다른 가사와 다른 제목의 노래 어떻게 두 사람이 다르게 불렀는지 그걸 한번 비교하면서 듣는 것도 잔잔한 재미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서른도 씨가 2002년도에 발표했던 나만의 여인이라는 타이틀로 불렀던 노래를 서른도 씨가 우리 하동진 씨 데뷔곡으로 이 노래를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제목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노래도 감상해 보시죠.

네, 어떠셨습니까? 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혹시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노래가 원래 서른도시 노래네 이런 그 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SK 사장님이 뭐처럼 또 멋진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우리 SK 사장님의 신청곡이네요. 좀 차분하게 분위기가 가라앉죠? 최진입니다. 천상 제외.

0: 네, 우리 SK 임종호 사장님의 신청곡. 아, 비비안님 천상지에 하늘나라 가는 날 해야지요. 미미님 모처럼만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9: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0: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2: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네, 그대 마음은 지금 웃고 있나요? 비주의 음성으로 우리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비비안님께서 나이 들기 전에 할 것이 너무 많다고 그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이 들기 전에 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춤춰야지, 노래 불러야지, 여행 가야지, 돈 벌어야지, 잠잘 시간도 모자라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은 이 몸 사라진 날에서부터 영면하니까 재미나게 살아가요. 눈물 나면 울고, 재미나면 웃고,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우리 TK님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가 원래 그 저 양승행이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전영록이 작곡을 한 노래예요. 근데 우리 전영록 씨가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려달라고 해서, 과연 원작곡자인 전영록 씨는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원 작곡자의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H님 다시 들어오셨고요. 예, 전영록 씨 버전이었습니다. 아, 착한마님 신청곡 너무 좋다고 로라님 운전하면서 즐기셨다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곡을 끊임없이 실정한지 감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시는 음악 부장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6: Air.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네, H님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면은 재벌집으로 결혼한 이쁘장한 앵커 생각이 나신다고 이 노래를 얼마나 수줍게 불렀는지 네, 예쁜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아주 두 시간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웠는데 너무 저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유사히 제가 가끔 그 AI라는 친구가 엇떨어지게 부른 노래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곤 하는데 오늘 역시 제가 듣다가 여러분 이 노래는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선곡한 노래인데 여러분 아시는 그 진시몬의 애원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AI가 멋지게 불러줬어요. 목소리가 부러울 정도입니다. 한번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죄송합니다. 광고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0: 네, 로라님, AI인지 가수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허스키한 목소리, 여심을 흔드는 목소리, 참 AI지만 제 생각에 잘 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53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0: 네, 로라님, 제가 준비한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첫사랑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내일 2부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자칫 지치고 쉬운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우애와 같은 성원 덕분에 이 시간 너무 풍성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에너지 조금 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내일 힘찬 얼굴로 뵙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버드.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2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서로를 받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거를 완성시키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더라는 것이. 그럼 내가 만일에 성경의 말씀을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옳지만 말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가 없으면 나는 이미 율법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가늠한 여자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리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 너부터 나와서 쳐라, 돌로 쳐라.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내가 남의 행동을 보고 남의 모를 보고 옳고 그름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결코 복음에 사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오라도 나는 율법으로 사는 자. 대부분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제가 그랬던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영혼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는 거하고 밀어내는 거하고는 틀리죠. 내가 그 사람을 품으려면 서로 받는 문제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마음 안에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행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을 수가 없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이웃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은 그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품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받기 위해서, 이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내가 받고 이 사람은 내가 밀쳐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받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 우리 그 성도들을 받는,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성도들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다는 거죠. 첫째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든 간에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할 때요? 생각할 때마다. 그럼 내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내 머릿속을 누가 스쳐 딱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잘못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하잖아. 자꾸 그 잘못은 생각나는데 좋은 게 생각 안 나잖아. 그럴 때는 잘못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이 뭔가, 왜 하나 그분께서 그분을 나에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득이 된 게 뭐가 있나 가만히 보면 있어요. 참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감사부터 하라는. 그러면 감사부터 하고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라든지 연약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약해지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못됐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뭐 자꾸 생각나요? 잘못한 것부터 생각나잖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부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욕을 했다, 누가 뒤에서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 그 얘기에 들어왔어요. 그럼 머릿속에 그게 빙빙할까 안 할까요? 빙빙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떠올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로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뒤에서 욕하고 돌아다녀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이 참 괜찮은 걸 제시하고 있구나.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따라가야 될 멘토구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품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품지를 못하니까 늘 싸우고 살고 질투하고 살고 시기하고 살고 분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을 품지를 못하는 뭐 사역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보면 그냥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 거야. 단점만 보니까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눈은 사람은요 우리가 그래 원래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된 게 막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먼저 보이죠. 그건 안 가르쳐줘도 보여. 너무 잘 보여. 그죠? 근데 사람의 장점은요 내가 생각해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내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나의 못된 걸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 그래야 돼. 할렐루야. 장점을 보고 찾아내면 그 약점들이 그 나에게 크게 다가오던 그들의 약점과 단점들이 사라라라 힘을 잃고 퇴색하여 가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단점을 찾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 나에게서 장점을 보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나로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첫째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착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대.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이에요. 어?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이면 옳고 그름 빠져있고 다 똑같아. 이게 공통성이 있어요.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남보다 나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똑같이 같이 흐르더라고. 같이 남의 단점만 보고 남의 단점만 보니까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멀리하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늘 나는 혼자고 그런 현상들이.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만 많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보고 아유 저 틀렸네 아유 저래 갖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저래 갖고 뭐 믿음 생활 한다고 저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 하나님만 하고 나하고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인식의 상태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보이는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보이지 아니하는 형제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이 제가 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은 수평적으로 이웃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만큼 딱 그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정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부터 품지 아니하면 그 어떻게 그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던 그 때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말을 참 잘 하지를 못해요. 둘러서도 잘 말을 못해. 그러나 제가 경험한 이 믿음의 실체 상황, 내가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나만 사랑하고 나만 다 아나 무인격으로 보이고 나만 옳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으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이걸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내가 그걸 못 벗어나면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막 아부를 하고 돈을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부터 그를 품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슈퍼피셜하게 막 잘해주는 게, 그런 게 또 잘하는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많은 교회들에서 착각을 하고 있더라. 나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나만 옳고.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거 벗어지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불못에서는 구원 받겠죠. 왜냐하면 전부 다 저지하고 살았으니까. 저지만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성경 말씀 갖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게 벗어지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고 돌아다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도가 나와. 왜? 아직 그 사람의 안 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 된 점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야. 아직도 자아의 모습을 벗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스스로가 지옥 속에 살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결을 보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내가 바꿔져 있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라. 뭘 믿어드리냐면요, 그 사람을 바꾸실 것을, 그 사람의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처럼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서 막 따져서 그래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믿는 거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우리 남편에게 하는 얘기에서 서운하겠지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 그래야 되는데 말이라도 다음에도 믿는다 그래야지. 그러나 그 뒤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을 믿지 않고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내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요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바라고 믿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에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성도에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4절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가? 간구할 때 여기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근데 남편이 안 된 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게 그래요. 그러면 그의 안 된 점들을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 내가 당하는 희생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그 불행 속에 그냥 빠지는 거야. 기도하면서 아 우리 남편의 모습이 이런데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낙심 속에 빠지고 기도하면서 아 이게 되겠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절망 속에 빠지고 뭐 자녀 만일에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미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누가? 근데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는 앉았는데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구할 것을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낙심 빠질만 한데 빠지지 않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하되 언제까지 인내하냐 인내를 뭐라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한.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를 해롭게 하는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일곱 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기까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그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에겐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나의 그 마음의 상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으로 산다는 게 뭔가, 영으로, 육신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영성훈련 1년, 2년 돼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은 되게 육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우리에게 부딪혀 들어오는 것은 육신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영과 육신이 뭔지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영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나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받고 들어오는 그를 내가 다시 육신으로 받아버리면 우리는 그들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이라도, 그는 육신이라도 나는 육신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그것을 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그 육신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나는 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게 뭐냐면요, 영으로 받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들이 육신으로 받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들을 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상 그들의 장점을 생각하고, 장점은 찾아야 보인다 그랬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여러분은 그들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의 궤적은 그릇에 담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언어의 마술사와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짧은 몇 구절 안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천국에서의 심판과 그리고 상급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시려고 이렇게 쉬운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이 천국 비유 시리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에 사용하신 소재는 바로 그물과 물고기요 또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2000년 전 지금 그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많은 군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비유를 누가 가장 잘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에는 여러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부터 안드레, 야고보, 물론 요한은 아니지, 요한은 의사이니까 제자 가운데에 약 3분의 1 가량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장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몰아서 잡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굉장하죠. 현대의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핵 잠수함이 바다 밑을 다니지만은 그러나 바다 밑바닥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태우고서는 만 미터가 훨씬 넘는 그 심해 바닥까지는 무인 잠수정 가지고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압력 때문에. 이렇게 넓고 넓은 바다에 또 고기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넓은 대양 그리고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에서 이 그물 안으로 잡히는 물고기는 전체에 비교한다면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그물 안으로 잡혔다, 우리는 잡힌 고기입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그물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그물 안으로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 안에,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좁은 의미로는 교회를 얘기할 겁니다. 좀 더 광의의 의미로 얘기하자면은 온 세상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그물 안에는 전부 좋은 고기만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는데 그물에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자, 그물에 가득 찬다고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즉 세상 종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개인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평적인 시간과 그리고 수직적인 모든 우주의 시간이 종말을 구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세상의 창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듯이 세상의 끝날도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나는 사실이죠. 세상의 종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개인의 종말은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어느 누구도 이 개인의 종말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즉 현재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젊은 시절에 얼마나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가 영원할 것 같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같은 그물 안에 있었는데 어떤 고기는 그릇에 담기우고 어부의 입맛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또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릇에 담고 필요치 않은 것들은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풀무불에 The lake of fire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물 안에 하나님께서 다 모았어요. 선인과 악인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선인과 악인이 어떻게 언제 결정이 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얼마나 잘 믿었느냐, 얼마나 덜 악하냐, 더 선하냐, 그건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only Jesus. 할렐루야. Believe in Jesus.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그물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었고 불못에 던지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그러한 갈라내는 때가 임하기 전에 지금 믿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전도하세요. 지금 이때입니다. 아직 우리의 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코마 상태에 이르른 어느 환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부탁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48시간을 줬습니다. 오랜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가망이 없으니까 이미 뇌사로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48시간 중에 제가 갔을 때에 24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루 후면은 이제 산소 마스크를 떼면은 그냥 그 환자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그 환자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육신의 기능이 마비돼서 말도 못하고 전혀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할 수가 없어요. 다 마비가 됐으니까. 코마 상태이니까. 그러나 당신은 들을 수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영혼에게 호소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접하세요. 시체와 같은 분은 그런 상태에게 제가 얼마나 오래 얘기를 했겠습니까? 몇 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가족에 의하면은 그 남편은 교회의 집사였는데 그 부인은 교회를 그냥 종교생활로 했대요. 예수를 안 믿었대요. 자기 입으로도 안 믿는다고 했대요. 교회가 좋아서 간다고 했대요. 가서 교제하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고 자식들이 가자고 하니까 갔대요. 그러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보인 반응이 손가락도 아니고 엄지발가락만 까딱까딱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 개인적으로 아무 릴레이션십이 없는 분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개월 후에 가족이 얘기를 해주는데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답니다. 머미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지고. 할렐루야.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박차면은요, 끝내 거부하면은 결국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악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선하고 악하고 그것은 극히 종교적인 기준이고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할렐루야.
그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0: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에 걸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물에 걸린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방주와 같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보라.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방주다. 예,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방주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물 안에도 좋은 고기, 못 쓰는 고기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수확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한 바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물에게도 있지 않아요.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본문은 그것을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왜?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면은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여러분이 임사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글이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후의 세계가 잘 안 믿기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한두 개 정도 보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육체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 사랑하는 뭐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한번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이탈이 되면은요, 육체 이탈이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동안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되 그냥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는 것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것이, 그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가 지금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건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사후에 가보지도 않은,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악인도 자기가 행한 그 악행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중이.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같은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이 그물 안에 다 잡힌 것은 다 물고기예요. 그렇죠? 왜 물고기인 줄 아세요? 물에서 잡아냈으니까 다 물고기예요. 아니, 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고기라고 해서 다 같은 물고기가 아니죠. 쓸만한 물고기, 상품성이 있고 먹을만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먹으면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 독이 있어갖고 사람을 죽이는 고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갈라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고기 중에서도 보십시다. 우리의 이제 관심은 그릇에 담긴 그 물고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면 다 똑같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천국에서 인종차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거긴 차별이 없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할렐루야! 아야 하는 것도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예. 어르신들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할렐루야.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콕하는 것이나, 그리고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는 곳. 왜? 주 하나님이 친히 비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각 사람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매번 이 시리즈로 천국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이 나와요. 그러는데 천국에 심판을 할 때도 불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서의 불은 어떤 불이냐? 영생과 영벌, 즉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하는 그 불을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천국에서 심판을 받을 때, 즉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도 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지옥에 떨어지리니, 그렇게 성경이 얘기 안 합니다. 해를 받으리니. 그렇다고 고통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해를 분명한 것은 예,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상실감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이때에 공적이 다 불탔을 때에 그때에 그 받을 그 마음의 그 데미지, 그 해는, 상실감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상실감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비교 안 될 만큼 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공력이 나무나 풀과 짚으로 공적을, 인생의 타워를 쌓는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금이나 은이나 예, silver or gold or precious stone,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영원히 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그릇이 나와요. 그릇. 예, 그릇에 담겨지지 못한 것은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천국에서도 그릇을 얘기합니다. 자, 이 천국에서의 그릇은 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리고 허접한 그릇, 허접한 그릇은 제 버전 바이블에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풀그릇, 질그릇.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릇에 담기는 성도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에 다 실패했고 실수했고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나 알고도 일부러 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적인 삶이 좋아가지고 순종 안 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예, 우리가 단 1초도 우리의 과거로 백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여러분의 삶을 정돈을 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제가 코마 상태의 환자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니까 병원에서 전혀 가망이 없다고 사망 진단을 잠정적으로 내린 그 환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하니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물며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 두 발로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와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회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회를 선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잘 선용을 하면은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 어떻게 다르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영광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천양지판으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별과 별의 크기와 질량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아니 해가 떴는데 누가 달빛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저처럼 감성주의 문학 소년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밝은데 촛불 하나 반딧불 하나를 붙들고 손을 떠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모든 영광이 다른데 별의 영광도 다르지만 그러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것은 천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늘에 그렇게 수많은 별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영광을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만 해요. 열려지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십니다.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할렐루야. 꼭 달나라 안 가봤다고 해서 달나라 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으로 피리어드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반박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익스큐즈나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은 말하라. 하나님은 자신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은 받아들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반딧불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우리 적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한 번도 없기를 바래요. 천국에 갔는데 진짜로 반딧불 붙들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나는 우리 교인이라고 인정 안 할 거예요. 다 해와 달과 별과 별의 그 영광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 겨우 몸만, 온몸이 다 불타누고 겨우 그냥 몸만 구원받는 이러한 그러한 가련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욱더 이 한 주간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신 목사님은 LA 소망 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오늘 1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 하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좀 만져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이 오면 뭐 좀 안수기도도 받고 싶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좀 안수기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모에게 데리고 오는데 15절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15절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도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 금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15절에는 특별히 누가는 어린 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특별히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15절에 일부러 어린 아기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어린 아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의 어떤 특징? 여기 아기라고 하는 그럼 젖 먹는 유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 가느냐? 어린 아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기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무기력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고서는 그게 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100%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기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기는? 네.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아기가 뭐 돈 100만 원을 준다고 뭐 100불을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 오늘 누가는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부러 아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아기 같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쭉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하기도 바쁜데 이 아기들까지 자꾸 데리고 심지어 아기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세상 말로 머리 끝까지 오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경우가 많은데 노하시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예수님이 화를 내게 하는 경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다. 여기서 합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을 쫓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녔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쫓아다녔으니까 하나님의 합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요, 열심히 했는데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열심히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회사에서도 요즘 그런다 그러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잘해야지. 회사에 도움이 돼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지도자, 목회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책망받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가? 오늘 이어서도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아들이라?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하면 그걸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심을 자꾸 해요. 아, 믿는다고만 갑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뭘 해야죠. 믿는다면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걸 믿어야 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와 의심이 없어. 그대로 믿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위에서 뛰어내려 그래도 뛰어내린대잖아요. 약인데도 먹어 맛있어 그러면 아이들도 마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저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어릴 때 저도 순진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냐 하면 제가 1982년도 아마 대한민국에 프로야구 창단 원년이에요. 그 애가 그때 프로야구 각 구단이 어린이 회원을 모집했어요. 어린이 회원. 그래서 그때 당시 5천 원을 내면 그 구단에 티셔츠도 주고 뭐 야구용품도 주고 그래서 만 원어치를 줬어요. 그래서 전 남자애들이 다 프로야구에 그 어린이 구단에 가입하려고. 그때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MBC 청룡이 있었어요. MBC 청룡. 저는 당연히 MBC 청룡을 이제 가입을 하려고 나를 잡아서 딱 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신세계 백화점 가서 그때 줄 섰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요. 백화점을 빙빙 도는 거예요. 아,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얼마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들은 막 부모님 손잡고 왔는데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저 혼자 5천 원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순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 막 마음이 너무 두려운데 그때 정말 천수와 같은 아저씨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부모랑 같이 안 왔냐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혼자 왔다 그러니까 야, 좀 있으면 이거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너까지 안 온다 그러는 거야. 아저씨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그 5천 아저씨한테 주면 아저씨가 앞에 가서 그걸 가입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 눈을 봤는데 눈이 선해 보였어요. 5천 원을 드렸어요. 이런 아저씨가 있나? 이렇게 좋은 아저씨가 있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내수조가 왔는데도 아저씨가 안 와. 해가 져가는데도 안 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다가 아버지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갔더니 다 끝났대요. 서울인데 MBC 청룡을 못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을 못 들었으니까 경기도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비베어스를 찾아갔더니 거기도 끝났대요. 다 조사해보니까 어디만 남았냐? 삼성 라이언즈만 남았대요. 대구지요? 거기가 대구. 거기만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다 MBC 청룡 입고 다닐 때 저는 삼성 라이언즈 입고 다녔어요. 뭔 얘기입니까? 애들은 바보 같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 순진하다는 거. 천국은 바보 같아야 될 수가 있어요. 순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대로 믿질 않아요. 그 예가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아르콘의 뜻은 통치자, 군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아마도 당시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71명이 1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는 어마무시한 통치기관이에요. 뭐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뭐 적어도 상원의원 같은 그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관리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태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면 당시에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큰 부자라고 하면 보통 부자가 재벌 중에 보통 재벌이 아니에요. 젊은데 관리의 부자의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가 뭐 직분이 높고 출세하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영생에 관심 있을까요? 보통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전대에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란 얘기입니다.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그 가운데 선하다는 얘기는 최고로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위대한 랍비시요.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선한 선생님 이거는 위대한 랍비어 이런 얘기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한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데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막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야, 얘가 뭐 사람을 좀 알아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읽었느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네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이 청년의 기준은 뭐냐?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이 청년의 선함의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잘 가르치니까 선한 선생이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영생은 얻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청년이 나와서 영생을 구한 거예요. 근데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한절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청년이 내가 선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이요, 난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나는 지금 젊은 나이지만 높은 관직,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 큰 부자입니다. 내가 뭘 더해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넌 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뺍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보화 얘기를 하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두 제자도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얘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면,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청년을 인정하셨어요. 정말 사랑할 만한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너가 지금 영생을 구하는데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천국에 가서 너를 하늘의 보화를 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진짜 내가 영생을 바라면 하늘의 보화를 택하겠죠. 근데 이 청년이 말로는 영생을 바라고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얻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간구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천국의 보화는 관심이 없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다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다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말만 뿐이지 마음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진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에 너의 모든 마음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다 숨겨져 있어. 네 모든 게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100가지를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100가지 죄를 정해서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요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린 부족한 걸 찾아야 돼. 내 모든 게, 나의 모든 욕심이, 내 모든 게 숨겨져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성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갈 때 그럴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일 했는데요, 내 직분이 이만큼 올라갔는데요. 나 이만큼 복받은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업적 남긴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성령 체험했는데요. 나 이만한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네가 숨겨져 있는, 네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것. 근데 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얼마나 감사한지. 큰 부자는 뭐예요? 근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큰 부자가 없음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볼 땐 큰 부자 없어 우리 가운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나같이 시작. 오늘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신앙생활은 밭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근데 밭을 갈다 보면, 꾸준히 갈다 보면, 열심히 갈다 보면, 깊이 갈다 보면 무엇을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고 이게 천국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밭을 갈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갈고 애쓰고 깨고 뒤집어서 이 보화를 발견할 때, 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이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갈지 않아서 이 보화를 찾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와, 충격이죠.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게 생각합니까? 못 들어가죠.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가요? 부자는 그만큼 천국 가기가 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천국의 입구에서 내세울 게 많은 사람. 아까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 나 돈 많으니까, 직분 높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해놓은 게 많으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못 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갑니까? 부자가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면 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 입구를 막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은 다시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가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에 세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총과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뭐 사실 버린 것도 많지도 않죠, 그죠? 뭐 그물과 배 정도 버렸는데, 이게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뭔 상급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 하시니라. 오늘 다 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받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한 자는 여러 배를 받는데, 어떤 가족을 얻습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얻잖아요. 교회를 얻잖아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잖아요. 육신의 피로 난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형제자매잖아요. 여러 배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교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믿음의 가족의 축복을 받고 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 하십니다. 영생도 없고 하늘에 보화도 얻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아기와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의 행위가 아닌 뭐 직분, 내가 율법 잘 지켰어요, 과거에 이랬어요,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체험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어린 아이같이 두 손 들고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십자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막는 내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순수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맞는 아직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그걸 꺾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천국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 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에케브 결과로서 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 에케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뭐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원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전에 경과라는 게 있고, 중간 과정이죠. 그죠? 경과라는 게 중간에, 그리고 결론, 이게 나오잖아요. 결과로서가 되는 거죠. 오늘 에케브에서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이번 주 본문은 1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잠깐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자, 7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 또 저렇게 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네, 저거 읽어라. 그러면 한참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거든요. 모음이 있어야 외워. 읽어요 또. 그런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짝 저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엣, 하미슈파팀, 하엘레, 우시 슈마르템, 바 아시템. 네, 앞에 이제 이렇게 슈마르템하면 요거는 세 글씨라고 보면 돼요. 세 개. 우가 있고요, 그죠? 슈마르, 샤마르가 있고요. 또 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바, 아사, 템 이렇게 보면 또 돼요. 자, 지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1번이 원래가 우리 제가 할 때, 우리가 항상 할때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바이트하 난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2번으로 밀렸어요, 그죠?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밀었냐 하면, 슈마르템하고 아시템, 저 위에 우 슈마르템, 바 아시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었습니다. 슈마르는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 지키다. 이 샤마르와 아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지키는 거나 행하는 거나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네,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하야를 이야기했죠. 베하야는 from 뭘까요? 하야예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케데메,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슈마르템, 샤마르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생각 있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영혼 육이 있어요, 그쵸? 영은 완전 하나님의 세계.

배에트 하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아니,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싸, 이거는 내가 육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뭐, 아, 그러면 주님의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막 주님은 이런 뜻일 거야, 네, 이거군요 라고 하고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머물렀어요. 오늘을 에케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 이번 에케브 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머리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걸 언더라인 해보세요. 모세의 신학이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나 아싸, 아싸. 자, 아싸 해봐요. 아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세 베니시마. 뭐였어요? 행하고 듣는 거였어요.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이미 행하고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기 샤마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요, 뭘까요? 그러면 나세 베니시마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하야. 베하야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언제? 케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하야 하셨는데 케뎀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부르심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베하야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모양이 정말 아닌 것 같아. 야, 아직도 멀었다.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왜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와 중간을 봐요. 아유,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이래. 근데 그 지금도 이런 것이 미래 어느 그 시점 저기 거기를 내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분. 알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뭉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자, 슈마르템, 아까 샤마르템, 그 다음에 아시템. 템은 뭐냐면 너희들, 맴 하면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너희의 복수형. 너희, 지금 너희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행하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 지키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했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얘내 안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무심코 말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심코 툭하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0: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미슈파팀, 하 미슈파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위에 판단의 법도,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원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법규, 윤리, 법도, 이것을 지키고 지킨다?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아, 저를 용서하라 그래요. 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몸이 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그런데 뭘 용서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요, 당신을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용서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뭐 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어, 용서 못해!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용서해줘! 하나님이 용서, 야, 용서 빌라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한 발을 물러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거 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싸예요. 우리 생각은요, 배하야 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배하야 해 놓으신 것,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생각의 가치도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형성되어지는 가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다 깨져야 돼요. 내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케부, 2번, 에케부, 결과로서. 네, 에케부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네. 에케부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좀 히브리어 보세요. 요드. 요드예요, 요드. 에케부 앞에 요드가 들어가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죠? 요드는 뭐죠? 손. 손인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뒤꿈치라고 해석을 해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제가 뒤에 해놨죠?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전, 아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만,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내 생각, 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 네네네, 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그 뜻을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야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에서 부분에, 아, 저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그럴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스스로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자라고 얘기,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나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서는 절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작다, 적다. 다 싸웠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작은 자가 이겨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하는 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에케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주내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읽어볼게요.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어느 백성들? 2세들에게. 1세는 지금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서 그냥 객으로 살 거다? 아니고 여기에 뭐라 그래요?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게 될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소유할 땅, 그곳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예슈아다. 자, 너희가 소유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이에요, 4번. 너희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 보살피는 땅. 여기에 자,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요. 에레츠, 아쉘, 야호, 엘로헤이카, 도레시, 오타까지. 여기 밑으로 뚝 내려가 버렸어요. 오타. 에레츠, 뭐죠? 땅이에요. 자, 야훼, 여호와, 엘로헤이카, 하나님, 하나님. 지금 두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 여호와, 네, 하나님. 지금 반복되어져 있죠?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에 또 강조예요. 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지금? 도레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레시. 지금 우리는 보살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쫓아다닌다라고 나와요. 자, 원은 다라시예요. 다라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시가. 자,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쫓아다니신 것, 보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구, 그 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네, 하늘과 땅의 통일. 우리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고 저기 말씀 나눌게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에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 아까 이번 주에 11장 25절까지 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7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는데 9장, 8장, 9장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 그죠?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네. 자, 9장에서는요, 요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9장 10장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네, 9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은 부족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거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느글느글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9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뒷부분 읽었지만 십계명 두 돌판, 두 돌판 이야기가 또 10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장에 온 거예요. 11장에 와서 쉐마 6장, 신명기 6장 이야기가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목표. 아, 들어왔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속임수가. 11장 16절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돌이켜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그 다른 신에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떻게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자, 17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 장면을 보신다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막그 진노가 그냥 진노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질투가.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조심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우리 쉐마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입에 말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손에 매래요. 손에 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몰래면 굳이 눈이 발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손은 환하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굴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손에 매라는 얘기는요, 너 눈앞에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메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손 가운데에, 너의 행동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메어서 그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이거는 뭐예요? 네, 생각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지금. 그리고요, 또뭐 하나 있을까요? 눈이요. 내 눈이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저녁에 뭘 보셨어요? 어제저녁에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꿈 가운데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생각과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사이, 너희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보는 것을. 그 다음 우리 21절 볼게요. 19절, 20절 뭐 그렇고요. 21절에 자, 땅 위에 있는 하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에케브의 결론이에요. 자,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 위에. 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하레츠. 땅. 자, 개역개정을 보니까 저 알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덮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덮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맞죠? 하늘이 땅 아래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과 땅을 덮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덮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불 덮죠. 아, 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잠잘 때 이불 덮어요. 그죠? 덮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불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닿았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차내지 않는 이상. 그죠? 하늘 위, 땅 위에 하늘. 하샤마임 알 하레츠.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희들,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 가운데에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하늘을 덮으셔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 유나이티드. 네,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진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에케브 가운데에, 그리고 이 한 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케브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엇 무엇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리고 긍휼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에케브 야곱으로서 네,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생각,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샤마르, 슈마르템, 아시템. 슈마르템, 샤마르와 아싸예요. 네, 템 빼버리고요. 그러면 원어로만 우리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였죠? 샤마르, 아싸. 샤마르와 아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지침이 되어주시길 또 바랍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던 이 레바논 전선이 일단은 봉합이 되면서 중동 종전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어제 국무부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중재회담 직후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자, 이번 합의에 따라서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모든 공격이 중단되게 됩니다. 또 해당 지역에 배치된 헤즈볼라 대원들도 철수해야 합니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포괄적인 평화와 안보 협정을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미래 관계는 두 주권 국가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어떠한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도 레바논의 미래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AP통신은요, 이 같은 해당 문구가 사실상 헤즈볼라의 후원국인 이란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한편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시점에 이루어져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레바논 전선이 미국과 이란 협상의 핵심 변수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 중단과 레바논 휴전을 종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핵 프로그램,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그리고 레바논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남은 문제, 핵 프로그램 제재,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이란 측에서 좀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초에 주말 내에 종전 MOU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정말 헤즈볼라가 실제 철수를 잘 이행해 줄지,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특히 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기세여서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여전히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조율이 많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네, 지난 5월 방중 역시 연기됐던 중국 방문을 마쳤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 달에도 그리고 다음 달에도 해외에서는 각종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이번에 연기하지 않고 모두 참석한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리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밤 중 하나가 될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의 UFC 세계 챔피언십 경기가 끝난 직후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으로 갈 예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4일인데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는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을 맞춰서 역대 최초로 UFC 격투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G7 회담은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비앙 레뱅에서 15일부터 17일 동안 4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만 대통령이 프랑스의 G7 회담에 참석을 한다면 3일 동안 전체 일정에 참여할지 아니면 일부 행사만 소화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성대한 환영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G7 정상 가운데 이 환영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만 초청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G7 회의에는 한국의 이 대통령도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 대통령을 직접 초청한 바 있고요. 또 이 대통령 이를 수락해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당시 양자회담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 악화로 급격 귀국하면서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7 회의 참석을 확인해 주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다음 달 7-8일 양일간에도 튀르키예에서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요. 네,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 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을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이란 전쟁 이후 나토 회원국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래서인가요?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나토 방위비 분담 등을 다시 언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모든 사안이 분명히 제기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토에 속해 있긴 하지만 나토는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해서 소위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 한국도 포함됐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얘기했는데 그게 12.5%입니다. 네, 사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60개 경제권으로 분류해서 관세 부과 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관세가 연방 법원에 의해서 중단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만료가 되고 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다른 관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 60개 경제권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그래서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을 비롯한 54개 경제권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한 그룹 이렇게 분류되면서요. 12.5%의 강제 노동 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영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언뜻 생각나는 유럽연합, 뭐 캐나다 같은 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라고 봤을 때요. 역시 이들에게도 10% 관세가 예고되긴 했는데요.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또는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6개 경제권은 따로 묶어서 여기에는 10% 관세가 예고가 됐습니다. 이 기준이 참 모호한데요. 네, 미국은 최근 신한염전에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면서 비관세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소금 생산기업 신한염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는 것인데요. 네, 상호 관세가 연방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를 대체할 여러 관세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제는 강제 노동 관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로 모아서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막판에 역전된 것은 집권여당에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진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며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주식시장 상승세 등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개표 내내 앞서가던 여당 후보가 막판에 역전패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AP통신도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승리가 확정되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욱 확고한 정치적 권한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이번 한동훈 후보의 승리가 개혁파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또 보수 진영 내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선거 결과 소식 잠시 후에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의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하놀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쿠레탕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자, 6.3 지방선거 결과 종합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4곳은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먼저 추미애 경기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민영배 전남 광주특별시장, 이원택 전북지사, 위성곤 제주지사, 김상욱 울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박수현 충남지사, 조상호 세종지사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추경호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네 곳은 국민의힘이 지켜내거나 탈환했습니다. 네, 4년 전 결과 비교해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서 이겼기 때문에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선거, 확실한 복수전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서울에서의 패배, 그것도 역전 패배가 글쎄요, 앞으로 여러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뭐 각종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출구조사에서도 여유 있는 승리가 예상됐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네, 개표가 시작되고 비교적 여유 있게 정말 승리를 하는가 했는데 그 격차가 점점점 좁혀지더니 한국 시각으로 4일 새벽에 드디어 크로스가 생겼고 그대로 결과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역전 승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국 14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예상 밖의 선전을 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13곳, 국민의힘 한석이었던 곳이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한 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소속 후보 한 명이 바로 한동훈 후보입니다. 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간 모두 보수 진영이 승리해서 또 관심을 갖게 하는데요. 경기 평택을에서는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그리고 부산 북구갑에선 네, 말씀드렸던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선거는 예상한대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상 밖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특히 극적인 승부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그 표 차이는 4만 표 차이,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여기에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가 이 오 후보의 정권 견제론에 몰표를 보낸 것이 큰 힘이 됐고요. 또 광진,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 등 일부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오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렇게 4만 표 차이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막판 대역전극이 벌어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충북 충주시장 선거입니다. 전임인 조기령 시장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시장을 배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를 누르고 신승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승입니다. 개표 시작부터 종반까지 내내 맹 후보에게 밀렸는데 막판에 승부를 뒤집었고요.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100여 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초반에 이 맹 후보가 수천 표 앞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제야말로 충주의 정치지형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지역 민심은 보수 정당 후보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자, 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충주시는 1대부터 3대까지 이시종 전 시장, 그리고 4대, 5대는 한창희 시장, 6대 김호복, 8대 이종배, 9대부터 11대까지 조기령 시장 모두 보수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보수를 선택하고 있는 충주 시민들, 하지만 이동석 당선인은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충주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말이죠. 네, 올해 40살인 이동석 당선인은 네, 충주시장으로서는 최연소고요. 또이 미국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유학길에 올랐던 이동석 당선인 뉴욕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귀국해서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까지 지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선거는 서울 14곳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생산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마감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했고요. 뭐 일부 시민들은 기다리다가 돌아갔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 신문 역시 이 부분을 크게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정의당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지적하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최악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는 그냥 해프닝에 그칠 수 없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초보적인 실수로 발생한 사태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은 한 걸음 더 멀어졌다라고 말하면서요. 사무총장의 사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 즉각 사퇴하고 중선관위는 기존 관행적 행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시정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히 대표적인 의원들이 재선거까지 거론하면서 크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뒤처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역전승을 하고 나서는 뭐 재선거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의당 측은 이 사태를 빌미 삼아 다시 음모론을 확산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자중하라 라면서요. 기댈 곳이 부정선거 음모론뿐인 무능한 정당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쿠바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면서 쿠바 내 글로벌 호텔들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최대 호텔 멜리아는 어제부터 쿠바에서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멜리아는 쿠바에서 15개의 호텔을 운영해온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입니다. 멜리아는 이미 쿠바에서 전력 부족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서 쿠바 내 대부분의 호텔이 이미 휴업 중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멜리아는 지난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로 경제 위기에 처한 쿠바가 외국인에게 관광 시장을 개방했을 때 가장 먼저 쿠바에 진출한 호텔 그룹입니다. 쿠바에서 철수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멜리아 호텔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 또 아시아계 호텔인 아치펠라고 등도 쿠바에서 호텔과 리조트 운영에 손을 떼고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호텔은 관광객 감소와 전력난 등을 앞세워서 쿠바 내 철수를 결정했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더해서 미국의 봉쇄 그리고 미국의 행정 제재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훨씬 더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와 욕설 사건 이후 레바논 공습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야당 대표인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군의 공습 중단 문제를 놓고 완전히 미국의 속국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역시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이자 차기 총리직을 노리고 있는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정부가 이스라엘 주권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상실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네타냐후 내각의 현직 장관인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지금은 우리의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면 모두 자국에 대한 이 애국심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발언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이 기회에 네타냐후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차기 총리를 하려고 노리고 있는 전직 총리나 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들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 사실상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모닝리포트 이 시간에서 월드컵 관련 소식은 매일 한두 개 정도는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 행사가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네, 한국의 문체부가요. 외교부와 공동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문화 행사를 멕시코에서 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주 멕시코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6월 한 달 동안 멕시코 현지에서 미디어 파사드, 현대미술 전시, 전통 연희, 케이팝 커버 댄스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는 점을 고려해서 마련된 것이죠. 네, 한편 월드컵을 스포츠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현지 시민과 전 세계 축구 팬에게 우리 한국의 K컬처를 알리는 국제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서 이 같은 행사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멕시코에서의 한국 사랑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중남민 지역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 국가이기도 합니다. K-POP, 드라마, 뷰티, 음식같이 생활문화 전반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멕시코입니다. 자, 이번 월드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서 두 경기,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에서 한 경기를 치릅니다. 자, 이에 맞춰서 6월 6일 할리스코주 사포판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이 첫 주요 행사가 되는데요. 사포판은 과달라하라 중심지와 밀접하게 연결된 과달라하라 광역 도시권에 속하는 곳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기일기 응원 영상을 올렸던 해외 유튜버, 바로 이 해외 유튜버가 멕시코 거주 사람입니다. 네, 이 유튜버가 영상을 수정했고요. 사과문까지 게재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스스로 댓글을 올리면서 제 컨텐츠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껴서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면서 댓글창을 통해서 보내준 모든 경고들 그동안 어리석게도 간과했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영상의 여러 장면에 등장했던 우길기와 관련한 상처받았을 여러 아시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솔직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는 아닌데요. 월드컵에서 네 차례나 우승했던 축구 강국 하면 독일, 네, 떠오르시죠? 독일의 축구 대표팀, 그래서 전차 군단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단단하고 정말 깨부수기 어려운 그런 팀. 어쩌다가 약체로 평가되는 나라에게 피하기라도 하면 녹슨 전차 군단, 녹슨 전차 군단이 무너져 내렸다. 이런 표현까지도 등장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전차 군단 참패와 같은 일이 스포츠계에서가 아니라 외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뽑는 선거에서 낙선한 것입니다. 네,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요, 내년 1월 1일부터 활동할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임기가 끝나게 되는 덴마크, 그리스, 파키스탄, 파나마, 소말리아 등 5개 나라를 대신할 또 다른 5개 나라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대륙별로 배정이 되고요. 특히 유럽 몫으로는 두 자리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독일이라면 뽑히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제이두 자리를 놓고 세 나라, 독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가 경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독일이 따로 떨어지고요. 포르투갈 134표, 오스트리아 131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독일은요, 104표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 동안 이 일하게 될 비상임 이사국,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키르기스탄, 트리니다, 토바고, 짐바브웨 이렇게 5개 나라입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 사실 지난해부터 뉴욕에 머물면서 독일의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독일 외교부 장관인데요. 이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정말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 매우 씁쓸한 패배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자, 독일 국내에서도 꽤 비난이 일고 있죠.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외교 참사. 많이 듣고 있는 단어죠. 외교 참사라는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요,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미국만 추종하다가 개발동참국들에게 신임을 잃은 결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말 미국만 믿고 그러다가 패배를 한 것일까요? 독일의 전차 군단이 녹슬어설까요? 미국의 위상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반증일까요?

날씨와 상관없이 차가운 음료 즐기는 분들, 또 그 차가운 물 안에도 꼭 얼음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정말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죠? 약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가운 거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바로 또 이 부분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됩니다. 얼음에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얼음, 그래서 깨끗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나 리스테리아 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 역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리스테리아 균 증식을 돕습니다. 일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참 무서운데요. 보통 차가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들었는데 얼음에서요, 3일이 지나도 99% 생존합니다. 한 3주가 지난 뒤에도요, 반 정도는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 역시 영하 20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특히 얼음이 녹을 때도 참 잘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또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얼음은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시고요. 전용 집게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타인의 손이 닿은 얼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씻지 않고 보통 계속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 균의 발생 속도가 커집니다. 자, 얼음틀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면 쌀뜨물을 이용해 보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쌀뜨물에 얼음틀을 담가 놓으면 쌓인 때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고요. 또 쌀뜨물 속 녹말 성분이 얼룩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도 있어요. 뭐 물만 얼리지 않고 다른 것도 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래저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지르거나 식초를 붓고 약 20분 뒤에 헹구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투명하게 보인다고 깨끗할 것 같은 얼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담는 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해외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윌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윌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가 앞다투어서 스마트 주행 기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주행 보조 기능을 켠 뒤 불과 30초 만에 사고가 났고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장모 씨는 부모와 함께 여행을 마치고 광둥성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을 충전한 뒤 다시 출발했고 새벽 4시경에 직접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기능을 켠 직후 양손을 모두 운전대에서 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약 30초 뒤에 이 차량이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멈춰있던 대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장 씨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화물차는 그보다 약 20분 전에 앞차를 추월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며 시동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여러 차례 재시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차량은 그대로 추월차로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비상등을 켰고 뒤쪽에 라바콘 4개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와 경고 표지판 설치, 또 경찰 신고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책임은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조사 당국은 화물차 운전자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행했고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멈춘 뒤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운전자 역시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한 채 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책임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업계 억만장자이자 넷플릭스 인기 공상과학 드라마 3체의 판권 소유주를 독살한 전 임원 슈아오가 결국 사형됐습니다. 이 사건 발생 5년 만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게임업계와 컨텐츠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독살 사건으로 꼽힙니다. 변호사 출신인 슈아오는 지난 2017년 중국 게임사인 유즈 네트워크에 합류한 뒤 소설 3체의 지적재산 관련 사업을 담당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유주의 자회사이자 3체 IP 전문기업인 3체 우주 최고 경영자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이후에 이 소설 3체의 넷플릭스 드라마 계약도 이뤄졌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히려 앙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모기업 유주의 창업자인 린치 대표가 다른 임원들에게 관련 사업을 맡기면서 슈아오 자신의 직위가 내려가고 급여도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슈아오는 치밀하게 린치 독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린 대표가 중독 치료 중 숨졌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슈아오가 유산균이라면 건넨 알약 형태의 독극물을 먹은 뒤 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린 대표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슈아오는 다크웹을 통해 구입한 독극물에 대해 개와 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까지 진행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3월 슈아오에게 고의살인죄와 위험물질 투입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인기 1위에 방영됐던 왕좌의 게임 원작 제작자로 유명한 유주의 린 대표는 생전에 류추신 작가의 소설 3체 3부작에 크게 매료돼서 이를 영상화할 수 있는 권한을 거액에 사들였고, 이후 2024년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9: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 조치로 인해서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20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어제 상원 재무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란 정권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을 통해서 이란 경제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의 현재 물가 상승률은 즉 인플레이션은 20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란 통화 가치는 완전히 폭락했다. 이란 군인 중에 상당수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고 경찰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과 종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이란 경제 압박 작전인 경제적 분노 작전, 즉 이코노믹 퓨리 작전을 통해서 이란산 원유 판매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면서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에 대해서 언제까지 갈지 나도 잘 모르겠다. 노동절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절은 오는 9월 7일로 지금부터 무려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 공격을 계속하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에게 거친 표현을 쓰고 그를 미쳤다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랬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가 레바논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짜증이 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미란다 디바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란의 군대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을 나는 성공으로 생각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8: 현대자동차 그룹이요. 미시건주에서 열린 오토테크 어워드 2026에서 올해의 자동차 회사에 선정됐습니다. 오토테크 어워드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리서치 기관인 인포마가 주관해서 인공지능,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안전성, 커넥티드카 생태계 등 자동차와 모빌리티 분야 혁신 기술과 기업을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네, 심사위원들의 선정 이유는요. 3년 연속 세계 올해 차 선정이 됐다는 점, 혁신적인 전용 전기차 플랫폼 운영이라는 점,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 개발했다는 점, 또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와 각종 디자인상 수상 경력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뤄낸 것들이 많긴 많네요. 자, 그런데요. 앞서서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2021년 그리고 2024년에 이 오토테크 어워드 같은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현대차 그룹이 직접 상을 받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한편 현대차 기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합산 매출을 보니까 75조 4,408억 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까 4.2% 증가했고요.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한국 시각 기준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530원에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1530.8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습니다. 자, 환율이 계장가 기준으로 15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죠. 2009년 3월 10일 당시 계장가가 1554원이었습니다. 이후로 1530원을 넘어서면서 계장한 것 약 17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장중 환율이 1530원을 웃돈 사례도 지난 3월 31일 이후 처음이고요. 당시 기록된 장중 고점이 1536.9원이었습니다. 네, 최근 환율이 계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죠. 12거래일 연속인데요. 물론 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협정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그리고 계속되는 점, 언제 끝날지 좀 모호한 점 등 불확실성이 역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시 즉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9월이었네요. 벌써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벌어졌던 서베너 지역 한인회 임원들과 애틀란타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어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호 총영사는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서 비자 제도와 절차가 현재는 상당 부분 명확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출입국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현재 필요한 인력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입국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4일이었죠.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현대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외교 협상 결과로 석방돼서 귀국이 됐지만 미국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대다수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다시 미국 비자를 받아서 현재 공사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틀란타 이준호 총영사는요. 앞으로도 계속 본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한국 국적자의 비자 문제에는 절대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역사 속의 6월은 아무래도 4년에 한 번씩이지만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극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2002년 오늘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폴란드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황선홍, 유상철의 골로 20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은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2: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3: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3: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2: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6: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이제 거의 뭐 당락 확정이 됐죠. 결선에 진출할 후보자들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개표가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선거의 결선 구도는 윤곽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한인 후보들도 선전하면서 일부 선거에서는 결선 진출을 확정하거나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47지구에서는 현역 데이브 민 의원이 득표율 1위를 달리면서 공화당의 제니 레일르 후보 2위 26.8%를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11월 결선에서 두 후보 맞붙게 될 가능성 큽니다. 연방하원 40지구에서는 영킴 후보가 21.6%, 영킴 현 하원 의원이 21.6% 득표율로 2위를 유지하면서 결선 진출이 유력합니다. 1위는 같은 공화당 소속의 켄 켈버트 의원으로 36.2%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인 후보 에스터 킴 바렛은 15.5%로 3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구도가 거의 굳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킴 의원은 11월 결선에서 같은 당의 공화당 켄 켈버트 의원과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이 집중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초접전입니다. 공화당의 스티븐 힐튼 후보가 27.8%, 그리고 민주당의 하비어 바셀 후보가 25.4%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탐 스타이어 후보와 공화당의 체드 비앙코 후보는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으면서 스티브 힐튼과 하비어 발사라의 결선 11월 결선 대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 캐런 베스 후보가 결선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 지은 가운데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펜서 프렛 후보가 29.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니티아 라만 후보는 22.8%로 3위에 머물고 있으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캐런 베스 후보와 스펜서 프렛 후보 간의 11월 LA 시장 선거 결선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한인 후보인 앤드류 킴, 수지 킴 각각 1%, 0.8% 득표율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인 후보,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한 제인 킴 후보입니다. 킴 후보는 23.7% 득표율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결선 진출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소속 벤 앨런 후보가 19.2%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약 4%포인트 차입니다. 제인 킴 후보가 11월 결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인 최초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이 탄생할 것으로, 그러면서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66지구에 출마한 한인 폴서 후보도 25.6% 선두를 달리면서 주 하원 66지구 결선 진출이 유력합니다. 공화당의 제시카 조니아 말도나도 후보가 24.6%로 그 뒤를 뭐 바짝 1%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폴서 후보, 제시카 조니아 말도나도 후보 두 후보가 11월 본선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 큽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주 상원 26지구에 출마한 한인 샘신 후보는 7.71% 득표율로 7위에 머물면서 뭐 결선 진출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 선거에 출마한 한인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은 18.7%로 2위 코너트라웃 30.6%에 한참 뒤지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어서 결선 진출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즈 4지구에는 1위 팀쇼, 2위 코너 트라웃, 그리고 3위 이렇게 프레드 정 후보가 있습니다. 결선에서 팀쇼와 코너 트라웃 후보가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부 선거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LA 카운티 수프리어 법원 판사직에 도전장을 낸 현직 검사 아이린리 후보는 58.9%를 득표하면서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직에 출마한 엔조 후보는 46.2% 나름 높은 득표를 기록했지만 1위 로버트 매스티먼 후보 53.8%에 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 한표 행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11월 결선도 뭐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또 선거 캠페인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해 한인들도 예전에는 많이 찾았죠. 종합병원 세인 빈센트 메디컬 센터 기억나십니까? 삼가와 알바라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세인 빈센트 메디컬 센터가 폐쇄된 지 6년 만에 정신건강,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대규모 복합 캠퍼스로 다시 문을 엽니다. 메가더파크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빈센트 병원 부지는 노숙자 문제, 정신질환, 약물 중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서비스 허브로 재개발되고 있으며 오는 7월 첫 번째 시설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이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을 포함한 LA 거리에서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홈리스들을 수용하고 치료하기 위한 허브로 작동해 LA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1단계로 개소하는 시설은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205개 병상 규모의 임시 주거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시설은 사우스 레이크 스트릿에 위치한 시트놀에 마련되며 치료와 상담, 사회 복귀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빅토나로 UCLA 노동센터 프로젝트 디렉터는 거리에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설이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만성질환과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중독을 겪는 노숙자들을 지원할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세인빈센트 정신건강치료 캠퍼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시설을 개정하고 2028년 LA올림픽 이전에 전체 캠퍼스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연합회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페퍼다인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1980년에 시작해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는 한인 1.5세대와 2세대 대학생들의 리더십 개발, 한인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한미연합회 대표적인 차세대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한인 대학생들에게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차세대 리더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숙식 포함 $500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재정 보조도 제공이 됩니다. 또 참가자들에게는 한미연합회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기회도 주어져 리더십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네트워크 형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한미연합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백상배 출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스트레칭 하셨습니까? 네. 아침에 모닝뉴스 오수연부터의 모닝뉴스를 보면 스트레칭하는 법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스트레칭 잘 하시고 그리고 오늘 백상배 좋은 성적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46회 백상배 미주오픈 골프대회가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가 선수들은요 오늘 오전 11시 15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참가 선수들 오늘 오전 11시 15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대회는 12시 정오에 시작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한편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열차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사전 예약제가 실시됩니다. 암트랙 퍼시픽 서플라이너는 월드컵 기간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100%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가 열리는 이 LA에서 경기가 열리는 12일과 13일, 15일, 25일에는 경기를 마치고 귀가하는 축구 팬들을 위해서 LA 유니언역에서 출발하는 심야 열차를 추가 운행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이 심야 열차는 샌디에고 방향의 남행 노선과 산타바바라 방향의 북행 노선으로 각각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 월드컵 팬존 행사의 마지막 주말 7월 18일과 19일에는 버뱅크 다운타운역에 추가로 정차해 팬들의 이동을 돕겠다라는 계획도 암트랙 퍼시픽 서플라이너 측은 밝혔습니다. LA 유니언역에서 내리는 관람객들은 메트로 대중교통으로 환승해 경기가 열리는 소파이 스테디움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니언 역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대형 스크린 거리 응원전 그리고 다양한 팬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축제 분위기도 한층 돋을 전망입니다. 열차 측은 LA 관광 컨벤션 뷰로와 함께 협력해 다음 달 15일까지 LA를 오가는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운임을 20%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산 여객철도 회랑기구의 제이슨 주얼 전무이사는 이 북중미 월드컵은 남가주가 맞이한 최고 축제 중 하나라며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등 각지에서 오는 팬들이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윌셔 광장 그리고 시니어센터 앞에 거리 응원전 펼쳐지죠. 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이번 주 웨스트 할리우드에서는 LGBTQ 성소수자들을 위한 프라이드 위크엔드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이 지역의 대규모 도로 통제가 시작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 당국은 축제 준비 행사를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멜로즈 에비뉴에서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사이에 이 샌 비센테 블루버드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통제 구간이 더 확대되고요. 주말에는 예, 당연히 더 확대됩니다. 때문에 이 웨스트 할리우드 오늘부터 주말 사이에 이동하실 분들, 거쳐가실 분들 혹은 방문하실 분들 도로 교통 상황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축제가 열리는 웨스트 할리우드 공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임시 폐쇄됩니다. 또 공원 인근의 5층 주차타워, 도서관 주차장, 플러머 공원 주차장 이런 대형 공공 주차장들도 오늘부터 차례로 문을 닫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 뭐 오늘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월드컵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리기 시작하자. 야, 나는 운 좋게 월드컵 티켓을 샀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비입니다. 소파이 스테디움과 가장 가까운 주차장 주차비가요 $300입니다. 이 역시 주차비 미리 예약하고 미리 티켓 구매한 후에 주차를 해야 되고요. 예, 주차비는 $300입니다. 아니던데. 네, 아닌 곳도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진 곳은 $125 그리고 $100 미만의 주차장도 있는데 최대 거리 4마일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네, 경기장과 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주차장이 $100입니다. 남가주 최고의 공립 고등학교로 세리토스의 위트니 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플러튼의 트로이 고등학교, 얼바인의 놀스우드 고등학교가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인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의 강세에 두드러졌습니다. 한인들이 선호해서 뭐 최우수 공립 고등학교가 됐는지, 최우수 공립 고등학교에서 한인들이 선호하는 건지 뭐 이거는 네, 닭이냐 달걀이냐입니다. 뉴스브레이크가 최근 교육 전문 평가를 토대로 발표한 남가주 10대 우수 고등학교 순위에 따르면 이렇게 위트니 고등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에는 다이아몬드 고등학교, 그리고 5위 샌디에고의 웨스트뷰, 6위 하시엔다이치의 로스알토스, 7위 뉴포트비치의 뉴포트 하버, 8위 사이프러스의 옥스포드 고등학교, 9위 라구나비치의 라구나비치 고등학교, 10위 얼바인의 유니버시티 고등학교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알라딘과 미녀의 야수 듀엣곡을 불러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전설적인 R&B 가수 피보 브라이슨이 75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유족은 브라이슨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세상을 떠났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브라이슨은 1970년대 그룹 모지스 딜러드 앤 더 텍스타운 디스플레이, 아 이름 참 길죠? 네, 이 그룹으로 데뷔해 솔로로 독립한 인물입니다. 셀린 디온과 함께 부른 미녀와 야수 주제곡, 레지나벨과 호흡을 맞춘 알라딘, A Whole New World를 불러서 이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9년 심장마비로 한 차례 쓰러졌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란으로 갑니다.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8: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1: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만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13: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12: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13: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만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2: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만과.
1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주입니다.
1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6: 99세까지 팔팔하게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협정 여전히 유효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사된다면 주말 중에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라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과 관련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며 미국도 최근 이란에 상당한 군사적 타격을 가했다. 그들이 맞대응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휴전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휴전과는 다르다며 양국 간의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최종 결정권자와의 단판을 통한 종전협상 타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격노한 것과 관련돼서 그 사실 맞다 내가 화냈다 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타냐후 총리는 불화설을 일축한 상태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일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둔 중인 모즈타바가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의사결정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승인을 내리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2: But I'd like to meet him. We probably will meet at some point.
1: 이란 내부 분열로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고 언급해온 만큼 최종 결정권자와 담판을 짓고 싶다는 의지가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If it happens, it might not happen. Who knows? But if it happens, it could happen like over the weekend.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격노했다는 보도를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차질이 빚어져 다소 언짢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네타냐후는 훌륭한 파트너라며 불확설 확산 차단에 나섰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자세한 통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We have so many agreements. We agree on the main things. We want to get Iran, the nuclear program in Iran, finished.
1: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레바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종전 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설에 선을 그으면서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란과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 휴전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사망을 휴전 종료의 기준선으로 제시한 셈인데 그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무력 충돌은 감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수주간 이어진 공습 중단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이 전쟁 재개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중동에서 더 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의 작은 충돌 정도는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초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수위도 약간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의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전면전 재개는 아니지만 서로 충돌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선박을 향해 발포하지 않으면 우리도 발포하지 않지만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면전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종전 협상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금전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금전 보상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측이 MOU에 합의하는 즉시 어떤 형태로도 재정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 중입니다. 이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금전적 보상은 MOU 체결 후 진행할 핵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측이 협의 중인 종전 MOU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약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어떤 재정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못 받고 있습니다. 보상 방법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 핵 합의를 의식해 미국이 이란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보상 없이는 어떤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카타르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이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또 다른 방안은 이란의 동결 자산을 일부 해제하는 대신 인도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틀째 회담 중인 이스라엘 레바논이 이 지역 안보와 평화 체제를 위한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상하원 청문회에 어제 출석해 레바논의 합법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지도자들이 이틀 연속으로 국무부에 모여 있다며 바라건대 그들이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한 방향에 관한 공동 성명과 행동 계획을 내놓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합법 정부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아닌 공식 정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성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됐는데요.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를 방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도 공화당이 민주당과 근소한 차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정적으로 꼽히는 토머스 메시 켄터키 의원을 비롯해 탐 베럿, 브라이언 패츠 패트릭, 워렌 데이비슨 이 4명의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란전 개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안이 3차례 부결됐지만 이번에 공화당 이탈표가 4표나 나오면서 통과됐습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군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영방송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우주항공군이 쿠웨이트 내 미군 표적을 향해 드론을 발사한 시각은 자정이었다며 저들이 피격의 증거로 공개한 영상 속 시각대는 사방이 환한 대낮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우주항공군 드론의 원래 표적인 미군기지와 쿠웨이트 국제공항 사이의 거리는 40km를 넘는다며 조종 실수나 오발로 공항이 드론에 맞았을 가능성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와 쿠웨이트는 이란이 적대적 드론에 쿠웨이트 국제공항 1터미널이 공격당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란의 타스님 뉴스는 이란 드론에 공격당했다며 공개된 쿠웨이트 공항 사진 조작된 가짜뉴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불과 두 달 전 합의처럼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결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여전히 레바논이 걸림돌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국경 밖으로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합의가 불과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듯 이번 합의 역시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회의론이 무성합니다. 레바논이 세계 외교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핵심 방패입니다. 방패가 무너지면 최악의 안보 공백을 맞게 되는 만큼 이란은 레바논 휴전을 종전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압박해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협정을 맺기 전에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이에 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격노해 왔습니다. 이란과의 빅딜로 외교적 치적을 세워야 하는 마당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재를 뿌리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2: I did. I wouldn't say angry. I was a little bit perturbed at his constantly fighting with Lebanon. You know, at some point I said, "Bibi, we got to stop this. We got to stop it."
4: 이번 휴전 성명에는 이란을 겨냥해 레바논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을 분리해 본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패를 지키려는 이란과 이를 부수려는 이스라엘, 판이 깨질까 압박을 가하는 미국. 전격적인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위태로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휴전 이후에도 무력 충돌을 이렇게 지속해왔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이행에 지금 전격 합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무부는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하에 열린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휴전 이행 조치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레바논 정부군이 비국가 행위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시범 구역을 신속히 조성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정식 군대가 아닌 헤즈볼라가 개입할 수 없는 구역을 조성한 뒤 레바논 정부가 해당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사국들은 이날 성명에서 중동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이란의 주변국 공격 및 대리 세력 지원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의 주권 행사를 변함없이 지지한다면서 적대 행위 중단에 대한 합의는 다른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반드시 양국 정부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예 조직 쿠두스군의 에스마일 가니 사령관은 이스라엘군이 전쟁 전 지점으로 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니 사령관은 헤즈볼라의 최소 요구 조건은 찬탈자 정권 이스라엘이 40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 지점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월 28일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명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합의한 새 휴전안에 대해서 혁명수비대가 헤즈볼라를 대신해낸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야톨라 세이드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실패하자 이란 내부를 분열하려 한다며 단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첫 최고 지도자 루홀라 호미니의 37주기를 맞아서 발표한 추모사에서 사악한 적들은 군에 있는 우리의 용감한 자녀들과 대결에서 패해 굴욕을 겪고 있다며 그러자 적은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 계략을 펼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집중하는 두 가지는 국민의 회복력 훼손과 공직자의
5: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류마티스 관절염
8: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8: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8: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수의 텃밭인 대구와 경남, 경북을 지키면서 내용적으로는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판정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16곳 중 12곳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며 수치에서는 야당을 압도했습니다. 접전지인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상대로 6년 만에 지역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2: 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1: 이 밖에도 인천과 강원, 충청, 울산에서도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며 지난 지방선거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현역 4선 출신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과 함께 보수 텃밭인 경북, 경남, 대구도 사수했습니다. 특히 공천 잡음으로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졌던 대구에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3: 민주당 정권의 그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치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1: 여야의 성적표는 12대 4로 여당의 압승이지만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도 향후 국정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당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하며 존재감 회복이란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모두 14곳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애초 13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4곳을 더 내주면서 판정패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 을 등 4곳에서 이겼고 끝까지 치열했던 부산 북구 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첫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YTN입니다.
4: 5파전 다자구도 최악의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 평택을의 최종 승자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였습니다. 휘말리는 8시간 접전 끝에야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5: 나라도 매우 어렵고 또 저희 당의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진짜 민주당 싸움에 민주진영 표가 갈렸는데 출마를 강행했던 조국 후보는 정치 생명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앞서가는 듯하던 부산 북구 갑에선 막판 역전극 끝에 결국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첫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6: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에
4: 민주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전략 공천하고도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기존 지역구를 내주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4선 중진이 된 경기 하남시갑 이광재 후보와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인천 연수구갑의 송영길 후보는 다시 배지를 달았습니다.
7: 최다선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4: 대통령의 남자 인천 계양구을 김남준 후보, 각종 잡음에도 승리한 경기 안산시갑 김남국 후보까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은 큰 접전 없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울산 남구갑과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윤용근 후보가 초반 열세를 딛고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재보선 지역 14곳 중 애초 13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4곳을 빼앗기며 9석으로 줄어들었고 국민의힘은 텃밭 대구 달성을 포함해 4곳으로 3석을 늘리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8: 본 투표 당일까지 잇따라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다음 날 공개 석상에서 결과에

0: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1: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0: 지방정부 수장의 소속 정당이 어디든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청와대 내부에선 선거 결과를 놓고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당의 판정승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른바 명픽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 등 견제 심리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모두를 동반자로 지칭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것 또한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1: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발생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겨냥해 이런 지시까지 직접 내렸습니다.
1: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0: 청와대는 다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 제재를 의미하는 게 아닌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YTN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4: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죠.
3: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5: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7979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4: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커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태난문 광장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37주년을 앞둔 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떠한 검열도 과거의 진실을 지울 수 없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태난먼 광장 학살 제37주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6월 4일 오늘은 어제 얘기를 한 겁니다. 6월 4일은 중국 공산당이 태난먼 광장과 그 주변에 있던 평화시위대 수천 명을 공격하도록 군대에 명령한 지 37주년이 되는 날임을 세계가 기억한다며 목숨을 잃은 중국의 학생,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은 천부 인권을 행사하고 민주적 개혁과 부패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유산을 기린다며 아무리 검열해도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정당성은 언젠간 입증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사 출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을 신임 법무장관으로 지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어제 비공개 행사를 통해서 블랜치 대행의 법무장관 지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해당 행사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된 영상에서 댄 부비서실장과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블랜치 대행을 새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펜 본디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당시 법무부 장관, 부장관이었던 블랜치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펜 본디 전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해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작년에 주먹 따짐이 오갈 뻔했던 앙숙 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이 정보수장에 임명된 것을 지지한다며 건설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센트 장관은 연방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 발언에서 어제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빌 펄티 청장은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 직무대리로 지난 2일 임명된 바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펄티와 대화를 나눴다며 주택 문제와 함께 이란에 대한 시급한 몇 가지 이슈에 관해서 그와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과 펄티 청장은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모이는 회원제 클럽 이그제큐티브 브랜치 첫 만찬 자리에서 심하게 다퉜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작년 9월에 다툼을 언급하면서 베센트 장관에게 필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나는 실제로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 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 집권 여당인 모레나당 소속 주지사 두 명에 대해서 마약 카르텔과 유착 의혹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알폰소 두라조 소노라주 주지사와 아메리코 비아레알 타마올리파스주 주지사의 미국 입국 비자를 박탈하고 조직 범죄 연계 및 연료 절도 혐의에 대한 비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멕시코 여당인 모레나당 소속의 거물급 인사들입니다. 특히 드라소 주지사는 전임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로 정부에서 치안부 장관을 지내면서 핵심 치안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이 마약 카르텔과 유착한 인물로 지금 미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안전벨트 결함과 서스펜션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포드가 안전벨트 오작동 문제로 차량 약 42만 대를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8년형부터 2022년형 사이에 포드 익스피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일부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은 안전벨트가 무작위로 잠겨 당겨지거나 늘어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고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우편 통지를 받은 후 포드나 링컨 대리점을 방문해 앞좌석 안전벨트 디렉터를 무상으로 점검 및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리콜 대상 차량 운전하는 운전자분들 이런 불만 꼭 하시죠. 오케이, 리콜 무상 점검 및 교체 수리 당연하다. 그런데 시간 좀 빨리 해달라.
일리콜 조치 막혔다가 하루 이틀 차를 막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차피 또 렌트카를 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이런 관행도 좀 없어졌으면 서비스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운전자들의 이 불만사항 잘 접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포드는 서스펜션 시스템 결함이 발견된 브론코 스포츠와 매버릭 수천대에 대해서도 운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1년형부터 2026년형 브론코 스포츠와 2022년형부터 2026년형 매버릭 차량 등 총 4,600대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차량은 조립공장에서 앞바퀴 하부 컨트롤 암 보일 조인트가 잘못 설치되거나 불량 정비돼 주행 중 바퀴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드 측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즉시 운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상 점검, 무상 수리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을 만드는 회사에서 완성된 차가 앞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으니 절대 운전하지 마라. 이게 지금 포드 자동차의 현 주소입니다. 기업 정신이 조금 결여돼 있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톨릭계가 UFO를 마귀 장난으로 해석한 신부 구마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워싱턴 DC 대교구장인 로버트 맥클로이 추기경은 스티븐 로세트 신부를 대교구 구마 사제에서 해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맥클로트 추기경은 로세트 신부의 발언이 악마, 마귀, 구마에 대한 카톨릭의 정확한 교리를 해친다라면서 이번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로세트 신부는 UFO 목격과 외계인 존재를 거론하면서 그게 바로 마귀들이 숨기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치료할 때 간에 포커스를 하고 치료할 때도 있습니다. 즉 간장을 보하는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의학성경과 같은 황제내경에는 간의 장군지관, 즉 간은 인체에서 장군과 같다는 뜻입니다. 장군은 국방부를 뜻합니다. 국방부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을 도와 싸우는 곳입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간은 국방부와 같습니다. 간장 기능이 튼튼하고 건강해야만 피곤을 모르고 백전백승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한의사라면 이런 여러 가지 장부의 생리를 잘 숙지해야 하고 양방과 한방 지식을 모두 잘 겸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약을 잘 지으려면 약재에 대하여 척척박사가 되어 한약재를 적절하게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포진을 시켜야 합니다. 전통의술에서 사용하는 약재들은 법재, 제조법, 다리는 법 등이 아주 중요해서 그 법재법에 따라 약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약을 한제에 한제 직접 한의원에서 다려서 드립니다. 다릴 때는 다리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지나면 수증기를 뽑기도 하고 술에 찌고 꿀에 밀초하고 또 같은 약재라도 환자마다 병이 쓰임새에 따라서 약한 불에 혹은 센 불에 뽑기도 합니다. 언제나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현대의 병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또 철저한 법제를 지키면서 오시는 환자 한 분 한 분 모두 맞춤형으로 정성스럽게 약 한제 한제를 탄생을 시킵니다. 저는 한약을 제조라고 하지 않고 탄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처방한 약을 드시고 환자는 새로이 건강이 탄생하고 또 아기도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은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9: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AM1150
1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일에 실시됐던 예비선거 정리해보겠습니다.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요. 주요 선거의 결선구도 뭐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거의 굳혀질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한인 후보들도 선전하면서 일부 선거에서는 결선 진출을 확정하거나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연방하원 47지구에서는 현역 데이브민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니 레일르 루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격차가 거의 15%, 16%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방하원 47지구에서는 데이브민 의원과 제니 레일르 루 후보가 11월 결선에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하원 40지구에서는 1위 공화당의 켄 켈버트, 2위 영킴 현역 의원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두 후보인 켄 켈버트 의원과 영킴 후보가 11월 결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은 한인 후보 에스터킴 바렛 후보는 15.5%로 3위를 기록 중입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도 초접전 양상인데 11월 결선에 진출하는 두 후보는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일단 스티브 힐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하비어 바세라 민주당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위 탐 스타이어 후보와 4위 체드 비앙코 후보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 결선에서는 스티브 힐튼과 하비어 발사라 결선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 시장인 캐런 베스 후보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캐런 베스 후보는 일찌감치 결선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방송인 출신인 스펜서 프렛 후보가 29.9%로 그 뒤로 추격 중이어서 11월 결선에서 캐런 베스 후와 스펜서 프렛 후보 간의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시 의원인 니디아 라만 후보는 22.8% 3위를 머물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였던 앤드류 킴 그리고 수지 킴 후보는 각각 1.1%, 0.8%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인 후보는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한 제임 킴 후보입니다. 제임 킴 후보는 23.7% 득표율로 전체 1위를 달리면서 결선 진출이 유력합니다. 벤 앨런 후보가 19.2%로 그 뒤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인 킴 후보가 11월 결선에서 벤 앨런 후보를 꺾고 승리할 경우 한인 최초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탄생입니다. 제인 킴 후보는 캘리포니아의 이 말도 안 되게 급증된 보험료 문제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라는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네, 본국장으로 당선된 후에 이 같은 문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캘리포니아 주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는, 비싸게 내는 주는 미국 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66지구에 출마한 한인 폴서 후보도 선두를 달리면서 결선 진출이 유력합니다. 공화당의 제시카 조니아 말도나도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어서 폴서 후보, 제시카 조니아 말도나도 후보가 주하원 66지구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가능성 큽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주 상원 26지구 선거에 출마한 한인 샘신 후보는 7.7% 득표율로 7위에 머물면서 결선 진출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 선거에 출마한 한인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은 18.7%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 타임쇼, 2위 코너트라우트 후보와 격차가 커서 결선 진출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선거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LA 카운티 수프리어 법원 판사직에 도전한 현직 검사 아이린 리 후보는 58.9%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프리어 법원 판사직에 출마한 앤 조 후보는 46.2%를 기록해 로버트 메스트먼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권자 권리 행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개표가 100%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개표 끝까지 저희가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해서 뭐 예전에 한인들도 많이 찾았던 병원 있죠. 세인 빈센트 메디컬 센터. 폐쇄된 지 벌써 6년이나 됐어요. 삼가와 알바라도 길에 위치했던 세인 빈센트 병원. 6년 만에 폐쇄된 지 6년 만에 정신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대규모 복합 캠퍼스로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메가더팍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빈센트 병원 부지는 노숙자 문제, 정신질환 문제, 약물 중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서비스 허브로 재개발되고 있으며 오는 7월 첫 번째 시설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을 포함한 LA 거리에서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홈리스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허브로 작동해 LA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첫 단계로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205개 병상 규모의 임시 주거 프로그램이 개소합니다. 해당 시설은 사우스 레이크 스트릿에 위치한 시튼홀에 마련되며 치료와 상담,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빅토 나로 UCLA 노동센터 프로젝트 디렉터는 거리에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시설이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만성질환과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중독을 겪는 노숙자들을 지원할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샌빈센트 정신건강치료 캠퍼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시설을 개장하고 2028년 LA 올림픽 이전에 전체 캠퍼스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업체 대표는 새 건물을 짓는 대신 기존의 병원 건물을 활용해 내부 리모델링만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속도가 빠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7.7에이커 규모의 세인트 빈센트 병원은 1856년 사랑의 수녀회가 설립한 LA 최초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재정난 끝에 운영 법인이 파산하면서 지난 2020년에 폐쇄됐었습니다. 이후 병원 부지는 현재 LA타임즈 소유주인 패트릭 순시용 박사가 설립한 넨트웍스가 인수했지만 대부분 시설은 장기간 비어있었습니다. 오늘 백상배 출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스트레칭 잘 하시고 오늘 좋은 결과 내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한인사회 최고 권위의 제46회 백상배 미주오픈 골프대회가 캘리포니아 컨츄리클럽에서 오늘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참가 선수들은 반드시 미리 와서 오전 11시 15분까지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대회는 12시 정각에 시작됩니다. 자, 백상배 출전하신 분들 파이팅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LA 북중미 월드컵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LA에서도 경기가 여러 가지 경기가 열리죠. 그러면서 열차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사전 예약제가 실시됩니다. 암트랙 퍼시픽 서플라이너는 월드컵 기간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100%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12일과 13일, 15일, 25일 경기를 마치고 귀가하는 축구 팬들을 위해서 심야 열차도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샌디에고 가는 곳 그리고 산타바바라 방향 이렇게 남행 노선, 북행 노선 각각 추가 심야 열차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 월드컵 팬존 행사의 마지막 주말인 다음 달 18일과 19일에는 버뱅크 다운타운역에 추가로 정차해 팬들의 이동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야, 나는 운 좋게 이번에 월드컵 티켓 구매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간과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주차비예요. 월드컵 경기는 대부분 소파이 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소파이 경기장 가장 인근 주차비 300달러입니다. 야, 너 무슨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죠. 깜짝 놀라셨죠? 주차비 300달러입니다. 어, 내가 찾은 거 100달러짜리도 있던데? 네. 100달러짜리 주차장도 있습니다.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4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4마일을 걸어서 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예 집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주차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올림픽 조직위원회, 월드컵 조직위원회 LA 지부 측도 대중교통 이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번 주말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프라이드 위크엔드 축제가 열립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LGBTQ 축제죠. 이 프라이드 위크엔드 축제를 앞두고 오늘 오전부터 대규모 도로 통제 시작이 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지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도로 교통 통제 구간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교통 통제가 시작됩니다. 때문에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이 지역 지나서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 반드시 우회도로 찾기 바랍니다. 특히 축제 하이라이트 퍼레이드가 열리는 일요일은 하루 종일 페어팩스 에비뉴에서 도헨이 드라이브 사이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는 물론 남북으로 한 블럭씩 떨어진 이면 도로까지 모두 차량 진입이 금지됩니다. 이 도로 통제는 월요일에 대부분 해제될 예정입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공원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임시 폐쇄가 되고요. 공원 인근 공영 주차장들도 모두 운영되는 게 아니라 폐쇄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역시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위켄드 축제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라고 주최 측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LA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라고 권고하는 것 참 책임감 없는 소리다라고 지적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나아지겠죠. 온라인 매체 뉴스브레이크가 최근 교육 전문 평가를 토대로 발표한 남가주 10대 우수 고등학교 선발돼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순위에 따르면요, 1위 세리토스에 위치한 위트니 고등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트니 고등학교는 ABC 통합교육구 소속으로 영재 중심 공립학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P 수업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US 뉴스 앤 월드리포트 평가에서도 캘리포니아 공립고등학교 1위, 전국 16위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2위는 플러튼의 트로이 고등학교, 3위 얼바인의 노스우드, 4위 다이몬드바의 다이몬드바 고등학교, 5위 샌디에고의 웨스트뷰 고등학교, 6위 하시엔다이치의 로스알토스 고등학교, 7위 뉴포트비치의 뉴포트 하버 고등학교, 8위 사이프러스의 옥스포드 고등학교, 9위 라구나비치의 라구나비치 고등학교, 10위 얼바인의 유니버시티 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순위에 오른 학교들의 공통점은 높은 졸업률과 대학 진학 준비도, 그리고 풍부한 AP 및 IB 과정, STEAM 교육 프로그램, 우수한 교사진 등등이 꼽혔습니다. 또 학업뿐만이 아니라 예술, 체육, 리더십 활동 등 다양한 비교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로컬 뉴스 계속 전해드린 뒤에 이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5: 홈쇼핑몰도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몰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몰드,
16: 홈쇼핑몰 들어가세요.
1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8: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9: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18: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9: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18: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형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0: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0: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0: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1: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대규모 대피소동을 불렀던 가든그로브의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제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또다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파손된 화학 탱크 안에 남아있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보관 탱크에 남아있던 물질을 밀폐된 트럭으로 옮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일 향이나 플라스틱 타는 듯한 냄새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주 미량만 유출돼도 민감하게 냄새가 감지되는 이 화학물질 특성이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는 만큼 공장 주변의 대기질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전 대폭발 위험으로 주민 5만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과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집 근처 공장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위험 물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현재 공사 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주민 측 변호인은 대피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1일이었죠. 인환성 물질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담긴 3만 4천 갤런 규모의 탱크가 과열되면서 대폭발 위기가 고조됐고 이 지역 가든그로브 지역 주민들 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던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북쪽 베이커스필드에서 지역 교육구 직원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던 40대 남성 결국 사살됐습니다.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무려 1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던 용의자 앤서니 스캇 설즈 해리스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2일 베이커스필드의 한 4층짜리 상업용 건물에 침입해 컨 카운티 교육구 소속 직원 10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일부 인질을 결박하고 자신과 인질의 몸에 폭발물을 매달았다고 위협하면서 과거 자신이 연루됐던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과 FBI는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용의자를 결국 사살했고 인질들은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주장했던 폭발물은 실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과 경찰, 검찰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4년 14세 미만 아동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로 최근 이혼소송과 가정폭력, 자녀 양육권 등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미 육군 출신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컬버시티의 한 은행에서 총기를 소지했다고 주장하며 현금 만 달러를 빼앗아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컬버시티 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1시쯤 컬버센터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은행 창구로 다가가 돈을 요구하는 메모를 건넸으며 무기를 직접 꺼내 보이지는 않았지만 허리춤을 계속 손으로 가리키며 총을 가지고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은행 직원들은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용의자는 현금 만 달러를 챙겨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신장 5피트 10인치가량의 뚱뚱한 체격을 가진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공개 수색에 나섰습니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검은색 티셔츠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은행을 나와 베니스 블러바드 북쪽 방향 주택가로 도보 도주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용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며 해당 남성을 목격했거나 사건에 대해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벨리 글렌의 한 주택가에서 차고 냉동고 안에 보관돼 있던 다이너마이트 20개가 발견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쯤 로즈에비뉴에 거주하는 한 여성 집주인이 차고 냉동고를 청소하던 중 수십 개의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이너마이트가 왜 그곳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냉동고는 수년 전 사망한 남편과 함께 집을 살 당시 옵션으로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폭발물 처리반의 감정 결과 발견된 다이너마이트 20개는 모두 즉시 터질 수 있는 활성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반경 500피트 이내의 주택가를 가로막고 주민 3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폭발물 전문가들은 총 무게가 15파운드에 달하는 이 다이너마이트들이 우발적으로 폭발했을 경우 인근 주택들의 구조적 파손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낼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디젤 연료에 담가 안전하게 무력화한 뒤 특수 밀폐 용기에 담아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기폭장치는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죄 혐의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폭약이 냉동고에 보관돼 있던 덕분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폭발물이 정확히 어디서 유출돼 냉동고에 들어가게 됐는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애리조나주로 향하던 프레스노 출신 일가족 5명이 남가주 사막 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 애리조나 국경에서 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플리다 지역 인근 62번 주도 동쪽 방향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가족이 탄 차량은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한 직후 치솟는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현장에서 전원 사망했습니다. 상대 차량을 몰던 60대 운전자 역시 사고 충격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졸업식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친척들은 이들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뒤늦게 비보를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옥스나드 지역 페렐로 렌치 로드 인근 빈야드 에비뉴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세단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했고 마주오던 도요타 SUV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차 안에 갇혔다가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으며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음주나 약물 운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당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건에 대해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 일대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남성을 잡기 위해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서는 지난 2일 한 수상한 남성이 주택가 주변을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미성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 용의자는 밝은 피부색에 짧은 흑발을 한 남성으로 범행 당시 검은색 포도어 세단 승용차를 몰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목격했거나 사건에 대한 단서를 갖고 있는 시민은 즉시 헌팅턴 비치 경찰서로 연락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티오아나에서 발생한 산불이 국경을 넘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남부까지 집어삼키며 대형 화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더6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지난 월요일 오후 멕시코 측 국경 지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바람을 타고 국경 인근 티오아나 강 배수구역을 넘어 미국 영토로 번진 산불은 오타이 마운틴 야생보호구역의 험준한 바위지대를 타고 급격히 세력을 키웠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산불은 국경 양측을 합쳐 약 2600에이커 면적을 태웠으며 진화율은 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멕시코 측에서 990여 에이커, 미국 측에서 1600여 에이커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100명이 넘는 지상소방대원과 함께 소방헬기와 살수차 등이 총동원돼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인 둘주라와 테카테 지역에 연기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가주에서 벌어진 사건 소식입니다. 세크라멘토 국제공항에서 사정거리 내 항공기를 파괴할 수도 있는 사제 폭발물과 무기류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던 40대 남성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올해 49살인 키마니 오사얀데 존스는 지난달 30일 세크라멘토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사제 폭발 장치와 칼을 비롯한 흉기류, 토치 라이더, 케이블 타이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폭발물 처리반이 해당 장치를 안전하게 수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실제 폭발 가능한 화약과 도화선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장치는 실제 비행기 안에서 터졌을 경우 기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기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적발 당시 얼굴을 가리고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낀 상태였으며 가방에서 폭발물이 나오자 가방이 자기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주변 녹화를 막기 위해 카메라 렌즈를 테이프로 가린 휴대전화 5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 한 대에는 15분짜리 타이머가 작동되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정신질환이나 피해망상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불법 폭발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은 어제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말이면 보통 장보러들 많이 가시죠. 요새 장보기 겁난다라는 얘기 뭐 모두가 다 아십니다. 본격적인 여름 바베큐 시즌을 앞두고 쇠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바이 스테이크 가격은 파운드당 22달러에 육박하는가 하면 햄버거 패티용 이 다짐육까지 급등하면서 국민 식탁 전반에 고기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육류 가격 인상은 다른 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플레이션보다 역대급 소 부족 현상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브렌다 보텔 교수는 미국의 전체 소 사육 두수는 올 1월 기준 약 8,620만 마리로 195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 소유는 여전히 강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공급난은 수년간 이어졌던 가뭄 여파 결정적입니다. 텍사스와 캔자스 등 주요 축산 지역에서 초지가 말라붙고 사료 가격이 급등하자 농가들은 번식용 암소까지 조기 처분했기 때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지만 소고기 사랑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단백질 중심 식단 열풍이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고급 마블링과 육질 개선으로 쇠고기 선호 현상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람들은 칼로리를 따졌다면 이제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렴한 대체재였던 다진 쇠고기 가격까지 급등한 점은 소비자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많은 소비자들은 이제 스테이크 대신 닭고기, 돼지고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페퍼다인 대학 캠퍼스에서 제42회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심 있는 학생들 한미연합회 웹사이트나 한미연합회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한인은행 메트로시티 은행이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지역에 플러튼 지점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메트로시티 은행의 LA에 이은 두 번째 남가주 지점이자 전국 30번째 지점으로 은행이 남가주 영업망 확장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윤웅석 국기원장이 최근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해 부에나팍, 플러튼, 얼바인 시의원들을 만나서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윤웅석 원장은 각 시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에게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나 스포츠를 넘어 인성교육, 예절교육, 리더십 함양, 체력 증진,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하는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임을 강조했습니다. 태권도 가르치는 사범님들 잘 숙지하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인성교육, 예절교육, 리더십 함양, 체력 증진, 학교 폭력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국기원장이 직접 부에나팍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평소 스포츠를 잘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레오 14세 교황. 그러면 검은 띠일까요? 태권도는 좀 할 줄 알까요? 네. 세계 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가 레오 14세를 예방하고 명예 태권도 10단증 그리고 도복을 전달했습니다. 찌르기 발차기 할 수 있나 없나도 모르는데 명예 태권도 10단증을 줬습니다. 명예 10단은요 태권도 최고형의 단증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1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3: 밥 한 그릇 더요.
14: 맛있

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업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안에라도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공격과 관련해서는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사되면 주말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다며 미국이 최근 이란에 상당한 군사적 타격을 가했고 그리고 그들이 맞대응하면서 쿠웨이트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휴전은 유지되고 입장을 보였는데 이란 측 국영방송은 쿠웨이트를 공격한 건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최종 결정권자와의 단판을 통한 종전협상 타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격노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화이트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일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둔 중인 모즈타바가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의사결정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승인을 내리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2: But I'd like to meet him. We probably will meet at some point.
1: 이란 내부 분열로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고 언급해온 만큼 최종 결정권자와 담판을 짓고 싶다는 의지가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If it happens, it might not happen. Who knows? But if it happens, it could happen like over the weekend.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격노했다는 보도를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차질이 빚어져 다소 언짢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네타냐후는 훌륭한 파트너라며 불확설 확산 차단에 나섰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자세한 통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We have so many agreements. We agree on the main things. We want to get Iran, the nuclear program in Iran, finished.
1: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레바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종전 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설에 선을 그으면서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란과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 휴전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군 사망을 휴전 종료의 기준선으로 제시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수주간 이어진 공습 중단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중동에서 더 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의 작은 충돌 정도는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란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금전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협상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란은 금전 보상 지급 시기,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은 양측이 MOU에 합의하는 즉시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금전적 보상은 MOU 체결 후 진행할 핵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 방법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 핵 합의를 의식해 미국이 이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습니다. 이란은 보상 없이는 어떤

0: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이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은 이란의 동결 자산을 일부 해제하는 대신 인도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소식이 워싱턴 DC에서 전해졌습니다. 불과 두 달 전 합의처럼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휴전에는 합의했습니다. 네, 이란 아니고요. 레바논입니다. 한편 타결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이 레바논이라는 뇌관에 걸려서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뭐 걸림돌이 많고 MOU를 체결하는데 걸림돌이 많다라고 하지만 이 레바논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와이텐입니다.
1: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국경 밖으로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합의가 불과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듯 이번 합의 역시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회의론이 무성합니다. 레바논이 세계 외교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핵심 방패입니다. 방패가 무너지면 최악의 안보 공백을 맞게 되는 만큼 이란은 레바논 휴전을 종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협정을 맺기 전에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이에 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격노해 왔습니다. 이란과의 빅딜로 외교적 치적을 세워야 하는 마당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죄를 뿌리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2: I did. I wouldn't say angry. I was a little bit perturbed at his constantly fighting with Lebanon. You know, at some point I said, maybe we got to stop this. We got to stop it.
1: 이번 휴전 성명에는 이란을 겨냥해 레바논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을 분리해 본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패를 지키려는 이란과 이를 부수려는 이스라엘, 판이 깨질까 압박을 가하는 미국. 전격적인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위태로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회보장기금, 연금제도죠. 소셜기금이 고갈될 경우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이 평균 500달러 정도 깎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정정책 싱크탱크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32년 말 이후에는 지급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24%의 대대적인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을 전국의 수급 데이터에 적용하면 매달 최소 459달러에서 최대 556달러까지 일제히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별로는 코네티컷과 뉴저지 등이 삭감폭이 가장 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인구는 약 7,500만 명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3천 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첫째 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고용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6월 5일, 내일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5월 고용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저채용, 저해고 고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6월 경기 동향 보고서, 이 베이지북이라고 불리는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중동 분쟁과 연계된 에너지 비용 상승이 물가 압력 주요 원인으로 해운, 포장, 식료품, 비료 분야로 파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여러 지역에서 보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의 판사가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하라는 자신의 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국제무역법원 리처드 이튼 판사는 만일 법무부가 항소 법원에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데 성공하면 지금까지 적어도 850억 달러 환급을 처리해온 온라인 창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온라인 청구 시스템이 이튼 판사 명령이 아니라 정부의 자체 권한에 따라 구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튼 판사는 정부가 환급금 지급을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진행 중인 소송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사건 해결을 저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폭발적인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수요 고민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소형 모듈 원전 SMR, 소형 모듈 원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로 건설 허가를 받은 4세대 원전 SMR은 한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력과 손잡고 오는 2030년 실증 원전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에서 현재 SMR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소도시 캐머러,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차로 2시간 거리로 첨단 4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이 한창 건설 중입니다. 물을 냉각재로 쓰는 기존 경수로형 원전과 달리 880도에도 끓지 않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활용해 안전성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특히 비상시 전원이 끊겨도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 열을 저장했다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 전력 수요에 맞춰 출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SMR은 주요 설비와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설치할 수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부지가 작은 게 강점.
4: The whole thing, including the switchyard and the cooling tower, is 24 hectares. Very, very small, very compact for 500 megawatt nuclear power plant.
3: 빌 게이츠가 설립한 에너지 기업 테라파워는 SMR 중 미국 최초로 건설을 승인받았고 메타와 계약을 체결하며 상업화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테라파워엔 SK그룹이 2대 주주로 참여했고 한수원도 지분을 투자해 한미 간 원전 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결합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5: We have tremendous Korean partners like SK, HD Hyundai, KHNP. We're going to need Korean partners to deliver these first plants. We will build natrium reactors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3: 캐머러에 건설 중인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 기반 SMR에 아시아 독점 판권을 확보한 SK그룹은 베트남 등에 SMR 추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6: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와이오밍 SMR은 오는 2030년 실증 원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7: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엔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8: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9: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7: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7: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11: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10: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11: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10: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1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3: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3: 올림픽 골프니까.
1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줘.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가 가졌습니다. 이번에 4연전이어서요. 오늘도 다저스는 LA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를 합니다. 어제 경기에서 다저스는 애리조나를 7-0으로 꺾었습니다. 7-0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 선발 투수 오타니 선수가 나섰습니다. 오타니 선수 6이닝 동안 2안타 무실점 3진 6개 시즌 6승째를 챙겼습니다. 시즌 6승째인데 네, 평균 자책점이요 0.74입니다. 올 시즌 오타니는 도루, 홈런 이런 데 집중하지 않고 투수에만 집중할 것이다. 투수에 조금 더 집중력을 할애할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이영상을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받을 수 있는 대형상 MVP 받았죠. 그리고 사이영상이 남아있습니다. 사이영상은 투수들에게 주는 상이죠. 과연 이 투수상도 받아낼 수 있을지. 올해 오타니 선수 사이영상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오타니 선수는 타석에서도 4타수 3안타를 기록하면서 2할 5푼 밑으로 떨어졌던 타율 기어이는 3할 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3할 1입니다. 정말 만화에서 태어나온 그런 선수 같죠. 그리고 요새 이렇게 메이저리그 경기 보면 선수들 투수들이 귀를 이렇게 자꾸 만지는 모자 위쪽을 이렇게 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 위에 이어폰이 장착돼 있어요. 야 무슨 이어폰이 귀에 안 있고 머리에 붙어 있어. 요새 두상 이어폰이라고 두 이어폰이라고 머리에 울림을 주면서 이어폰 받는 것들이 있죠. 그걸 장착하고 있습니다. 포수 사인 훔치기가 학수도 만연되다 보니까 요새 사인을 벤치에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NBA 파이널 1차전이 있었습니다.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05-95로 승리를 거두고 플레이오프 1차전 기분 좋은 승리로 NBA 파이널 시작했습니다. 과연 뉴욕 닉스가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관심입니다. 뉴욕 닉스가 우승에 도전하는 게 이게 27년 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가장 마지막 NBA 파이널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상대팀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어요. 공교롭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십시오. 2026년 6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점
7: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6: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7: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 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11: 불란서안경 거만과.
10: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5: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7: Stories from East Asia. South Korea's ruling Democratic Party dominates local elections. Despite losing the key Seoul mayoral race, President Lee's party tightened.
16: 네, 어제 실시된 한국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주요 외신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라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막판에 역전된 것은 집권 여당에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음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라며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그리고 주식시장 상승세 등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개표 내내 앞서가던 여당 후보가 막판에 역전패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민주당의 승리가 확정될 경우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욱 확고한 정치적인 권한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승리의 배경으로 주식시장 활황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꼽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P통신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점도 매우 주목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한동훈 후보의 승리가 개혁파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보수 진영 내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니케이 신문도 민주당의 승리로 선거가 끝났다라고 보도하면서 잠실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별도로 니케이 신문은 크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0: 이어서 UFO를 마귀 현상이다라고 강론하는 구마사제 신부님 축출. 그런데 구마사제가 뭐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카톨릭이 UFO를 마귀의 장난이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강론한 현직 신부의 구마사제직을 박탈하고 축출했습니다. 워싱턴 DC 대교구장인 로버트 맥클로이 추기경은 어제 스티븐 로세티 신부를 대교구 구마사제에서 즉각 해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맥클로이 추기경은 로세티 신부의 발언이 악마, 마귀, 구마 즉 이 엑소시즘에 대한 카톨릭의 정확한 교리를 해쳤기 때문에 축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축출된 로세티 신부는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거론하면서 그게 바로 즉 UFO가 바로 마귀들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UFO의 출현은 실제로 마귀의 장난이다 라고 나는 개인적인 결론을 확실하게 내렸다 라면서 신자들에게 연일 강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세티 신부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14만 8천 명에 이르는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구마사제입니다. 천주교에서 구마사제란 악령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인 구마예식, 즉 엑소시즘을 접전할 수 있는, 직접 집전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을 부여받은 신부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해서 신비롭거나 가상적인 존재처럼 느끼기 쉽지만 실제로 천주교 교리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천주교는 부마, 즉 마귀 들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마귀 들린 현상 또는 마귀가 들린 사람을 부마 또는 부마자라고 하고 있고 그를 마귀에서부터 쫓아내는 것을 구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 들린 것은 부마,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구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인정하는 마귀 들림의 징후는 몇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우지 않은 낯선 외국어나 고대 언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구사할 때. 둘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상황이나 숨겨진 사실을 알아맞히는 행위. 쉽게 말해서 투시나 예언 등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신의 체구를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육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에. 그리고 넷째, 십자가, 성수, 성체 등 성스러운 물건에 대해서 극도로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등에 대해서 부마, 즉 마귀 들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주교가 구마 사제인 로세티 신부를 왜 축출한 거지? 와 관련해서는 신도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천주교는 구마 예식을 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마란 마귀를 쫓아낸다라는 뜻인데요. 구할 구자의 그 구마가 아니라 여기서의 구는 한자로 몰아낼 구자입니다. 즉 마귀를 몰아내는 예식이 구마 예식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구마사제가 있습니다. 딱 한 명 있습니다.
1: 영화나 네, 저도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2: 네,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네요.
1: 아니 실제로 이게 구마사제님이 네. 나오신다니까. 아유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3: 반갑습니다.
2: 신부님 예. 안녕하십니까?
3: 아, 우리 세바스찬.
2: 네,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앉으시죠, 앉으시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김웅렬 신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3: 감사합니다.
1: 이게 실제 영화에서처럼 악령을 쫓으시는 일로 하시는 건가요?
3: 그렇죠. 그냥 크게 나누면은 마귀가 들어온 사람을 부마자라고 합니다.
1: 부마자요.
3: 그리고 그거를 띄어내는 걸 구마라고 합니다.
1: 아, 부마와 구마군요.
3: 다르죠. 어허. 그리고 마귀를 띄어내는 사제를 엑소시스트라고 부르고 아. 그리고 마귀를 띄어내는 예식을 엑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1: 이제 구마사제가 쫓는다고 하는 이 귀신 악령 마귀 이게 이제 대체 뭡니까?
0: 예, 어쨌든 천주교는 구마 예식을 인정하는 종교인데요. 그를 행하기 전에 과학과 의학적 검증을 철저하게 거치는 종교입니다. 아무나 붙들고 구마한다라고 두드려 패고 그런 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로세티 신부가 축출된 것은 UFO나 외계인 현상을 모두 악령의 음모론처럼 묘사하는 그의 강론 내용이 신도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이나 영적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에 따라서 천주교 대교구 차원에서 빠르게 그를 축출하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Donald Trump says he, quote, would like to meet Iran's supreme leader and that he probably will, depending on how it all works out. Trump says Iran has already agreed it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이 최종 결정권자와의 담판을 통한 종전협상 타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격노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YTN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일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둔 중인 모즈타바가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의사결정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승인을 내리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란 내부 분열로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고 언급해온 만큼 최종 결정권자와 담판을 짓고 싶다는 의지가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If it happens, it might not happen, you know, who knows? But if it happens, it could happen like over the weekend.
2: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격노했다는 보도를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차질이 빚어져 다소 언짢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네타냐후는 훌륭한 파트너라며 불확설 확산 차단에 나섰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자세한 통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We have so many agreements. We agree on the main things. We want to get Iran, the nuclear program in Iran finished.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레바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종전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설에 선을 그으면서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가 앞다투어서 스마트 주행 기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주행 보조 기능을 켠 뒤 불과 30초 만에 사고가 났고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장모 씨는 부모와 함께 여행을 마치고 광둥성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을 충전한 뒤 다시 출발했고 새벽 4시경에 직접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기능을 켠 직후 양손을 모두 운전대에서 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약 30초 뒤에 이 차량이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멈춰있던 대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장 씨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화물차는 그보다 약 20분 전에 앞차를 추월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며 시동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여러 차례 재시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차량은 그대로 추월차로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비상등을 켰고 뒤쪽에 라바콘 4개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와 경고 표지판 설치, 또 경찰 신고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책임은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조사 당국은 화물차 운전자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행했고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멈춘 뒤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운전자 역시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한 채 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책임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미주 한의사회 최고 권위의 제46회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가 오늘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 CCC에서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참가 선수들은 반드시 미리 와서 오전 11시 15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 대회는 12시 정오에 시작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해서 한인들도 많이 찾았던 종합병원인 세인트 빈센트 메디컬 센터가 폐쇄된 지 6년 만에 정신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대규모 복합 캠퍼스로 다시 문을 엽니다. 메가도팍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빈센트 병원 부지는 노숙자 문제와 정신질환, 또 약물 중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허브로 재개발되고 있으며 오는 7월, 즉 다음 달 첫 번째 시설이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설이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을 포함한 LA의 거리에서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홈리스들을 수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시설로 작동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LA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게 될지 이 역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가주 최고의 공립고등학교로 한인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에 있는 세리토스의 위트니 고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트니 고교는 ABC 통합교육구 소속으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재 중심의 공립학교입니다. 그리고 2위는 플러튼의 트로이 고교가 차지했습니다. 트로이 고교는 STEM 특성화 프로그램인 트로이 테크로 매우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3위는 얼바인의 노스우드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위는 다이아몬드바 하이스쿨, 5위는 샌디에고의 웨스트뷰 하이, 6위는 하시엔드 하이츠의 로스 알토스 하이, 7위는 뉴포트 비치의 뉴포트 하버, 8위는 사이프레스의 옥스포드 하이, 9위는 라구나 비치 하이스쿨, 그리고 10위는 어바인의 유니버시티 하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바베큐 시즌을 앞두고 쇠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바이 스테이크 가격이 파운드당 $22까지 급등하며 식탁에 고기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육류 가격 인상은 다른 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내 쇠고기 평균 소매 가격은 파운드당 9달러 64센트였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13%가 상승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플레이션보다 역대급 소 부족 현상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은 미국 전체 소 사육 두수는 올해 1월 기준 약 8,620만 마리로 195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라면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 수요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쇠고기 사랑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단백질 중심의 식단 열풍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급 마블링과 육질 개선으로 쇠고기 선호 현상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과거 사람들이 칼로리를 따졌다면 이제는 단백질 섭취량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에 소고기 가격의 안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한인은행 메트로시티뱅크가 오렌지카운티 부에라팍 지역에 플러튼 지점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메트로시티 은행의 LA에 이은 두 번째 남가주 지점이자 전국 30번째 지점입니다. 메트로시티뱅크는 앞으로 남가주 영업망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PCB은행은 롤앤하이츠 지점 오픈 20주년을 기념해서 고객 사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롤앤하이츠 지점은 어제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다과와 사은품을 선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PCB 지점, PCB은행의 롤앤하이츠 지점은 2003년에 출범한 이 PCB은행이 남가주에서 가장 먼저 영업을 시작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새 역사 국민운동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LA 한인타운 용수산 2층 뱅퀴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이승만 학당 교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박사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승만 기념사업회 한국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문무일 씨가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0: 세종송보감.
5: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0: 세종송보감.
5: 쌩쌩 돌아라 하하,
0: 세종송보감이잖아.
6: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7: 213-383-8899, 383-8899.
8: 세종.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공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1: 정말? 어떤 건데?
14: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4: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5: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자, 한국의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요. 서울 잠실에 있는 투표소 앞에서는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매우 이례적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있는 건지 YTN이 짚어봤습니다.
3: 평소라면 한산했을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앞이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합니다.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투표한 반출이 막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못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태가 14곳 투표소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는데 상당수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4: 투표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3: 지난 2022년 인천에서도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발단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이 불신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SNS나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단 행동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같으면 특정 지역 투표소 혼란으로 끝났을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진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각종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또 여전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3: 이번 일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 관리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이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강제노동 관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해서 소위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은 그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한국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60개 경제권으로 분류해서 관세 부과 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에 의해서 중단 명령을 받아서 다음 달로 만료되는 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또 다른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대표부는 어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5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고 있고 또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한 그룹이라고 분류가 돼서 12.5%의 소위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그리고 영국까지도 이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또는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6개의 경제권은 그보다 조금 약한 10%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국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국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최근 한국의 그 전라남도 신안 염전에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라며 비관세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소금 생산기업 신안 염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호관세가 연방법원에 의해서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강제노동 관세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뭐 달라진 게 있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서베너 지역 한인회 임원들과 애틀란타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어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호 총영사는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서 비자 제도와 그 절차가 현재는 상당 부분 명확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명확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출입국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현재 필요한 인력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입국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현대와 LG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후 외교 협상 결과로 석방돼서 귀국했으며 일부는 그런데 다시 미국 비자를 받아서 공사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호 총영사는 지난해 한국인 구금 사태는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한국 국적자의 비자 문제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0: 날씨와 상관없이 차가운 음료 즐기는 분들, 또그 차가운 물 안에도 꼭 얼음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정말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죠? 약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가운 거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바로 또이 부분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됩니다. 얼음에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얼음, 그래서 깨끗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나 리스테리아 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 역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리스테리아 균 증식을 돕습니다. 일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참 무서운데요. 보통 차가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들었는데 얼음에서요, 3일이 지나도 99% 생존합니다. 한 3주가 지난 뒤에도요, 반 정도는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 역시 영하 20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특히 얼음이 녹을 때도 참잘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또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얼음은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시고요. 전용 집게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타인의 손이 닿은 얼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겠지요. 자, 그리고 이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씻지 않고 보통 계속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 균의 발생 속도가 커집니다. 자, 얼음틀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면 쌀뜨물을 이용해 보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쌀뜨물에 얼음틀을 담가 놓으면 쌓인 때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고요. 또 쌀뜨물 속 녹말 성분이 얼룩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도 있어요. 뭐, 물만 얼리지 않고 다른 것도 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래저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지르거나 식초를 붓고 약 20분 뒤에 헹구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투명하게 보인다고 깨끗할 것 같은 얼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담는 틀 역시 마찬가지고요.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8: 213-388-560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9: 213-388-5600.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1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2: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네, 베이커스필드에서 지역 교육부 직원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결국 사살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1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용의자 앤서니 설리 해리스를 사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오후 LA에서 북동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베이커스필드의 한 4층짜리 건물에 침입해서 컨 카운티 교육구 소속 직원 10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일부 인질을 결박하고 자신과 인질의 몸에 폭발물을 매달았다라고 위협하면서 과거 자신이 연루되었던 사건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2014년 14세 미만 아동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로 최근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 자녀 양육권 등의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기록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결국 용의자를 사살했고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응원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던 해외 유튜버가 해당 영상을 수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의 이 유튜버는 스스로 댓글을 올려서 제 콘텐츠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며

일본 응원단이 북을 치면서 우길기를 힘차게 흔드는 장면을 여러 차례 노출해서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누적 조회수도 150만 회 이상을 기록했었습니다. 이어서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은 나 때문이었다라고 황당한 고백하는 트럼프 스토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을 두고 미국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이렇게 되면 휴전협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어제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여러 명의 희생자가 난 그 사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지난밤에는 우리가 이란을 공격한 적도 있었다라며 종전을 위한 협상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너무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그로 인해서 이란이 약간 자극받은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른 문제로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한 측면도 있다라면서 그래서 그들이 반응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이번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저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저자세의 배경에는 어떻게든 긴장을 완화하고 그래서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는 조급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트럼프의 저자세에 대해서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중동 내의 미국 우방국들의 불만은 갑자기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네, 이어서 전쟁 중단에 찬성한 4명의 공화당 반란표 소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공화당 이탈표에 힘입어서 어제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하원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도 공화당이 민주당과 근소한 차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즉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만은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쪽에 가세하면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의원은 켄터키주의 토머스 매시 의원을 비롯해서 미시간주의 탐 베렛, 펜실베니아주의 브라이언 피츠 패트릭,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워렌 데이비슨 의원 등입니다. 이 결의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다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어제 하원 통과는 실질적인 제약이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어제 공화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것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전에 대한 지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서 수사를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라드 쿠슈너가 추진하는 알바니아의 초호화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현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알바니아의 반부패 검찰청은 제라드 쿠슈너의 리조트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 이 환경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토지 소유권 이전 그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쿠슈너가 이끄는 사모펀드 어피니트 파트너스가 객실 무려 만 개 규모의 초대형 리조트를 추진하는 것은 유럽의 작은 나라 알바니아의 아드리아해 인근 해변입니다. 이 지역은 바다 거북과 물범 그리고 플라밍고 등이 서식하는 유명한 생태보호구역입니다. 알바니아는 이탈리아 동쪽 바다 건너 즉 유럽 남동부 이 소위 발칸반도에 위치한 작은 유럽의 나라입니다. 쿠슈너가 이 지역에 리조트를 세우기로 한 것은 지난 2021년 부인 이방카 트럼프와 함께 아드리아해 섬에서 요트 여행을 한 경우

경험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요트 여행의 만찬에는 알바니아의 에디 라마 총리까지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조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알바니아의 라마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쿠슈너의 리조트 건설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쿠슈너가 리조트를 세우려는 지역은 건물 신축이 완전히 불가능한 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뜬금없이 5성급 호텔은 환경보호지역 내에서도 신축을 허용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5성급 호텔이라면 그만큼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더욱이 환경보호지역에서는 신축이 불가능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신설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바니아 야당과 현지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패밀리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다라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 주민들도 연일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알바니아 반부패 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과연 정당한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7: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선거 관련 소식인데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논의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또다시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우 인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니까 그러면 선거 다시 치르자. 그렇게 된다면 이미 당선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 또 한동훈 부산 북구갑 당선인 등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부정선거 주장의 허와 실, YTN이 짚어봤습니다.
15: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16: 부정선거!
15: 하지만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 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5: 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4: 이어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았단 말이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척필러스 매코믹 연방 하원의원이 구호자금으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감사가 들어가자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매코믹 의원은 선거자금법 위반 등 25건의 비위 의혹으로 윤리위원회 징계에 회부돼 있으며 법원에서 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인 여성 의원인 매코믹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재난구호자금 5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그 돈으로 무려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용하는데 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매코믹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자, 사건의 핵심은 약 500만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기금입니다. 매코믹 의원은 그녀의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헬스케어 회사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연방정부로부터 의료 구호를 위한 펀드로 사용하라라고 500만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물론 이 액수 자체도 그 회사의 규모나 히스토리에 비해서 과다 지급받았다라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돈은 실수로 과다 지급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는 반환하지 않고 여러 계좌로 이동시키면서 자금을 마치 다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개인 소비에 그 돈을 대거 사용했다라는 정황이 발견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매코믹 의원이 해당 구호자금을 이용해서 10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한 것은 물론 테슬라 차량을 털커덕 현금을 주고 샀고 또 그 밖에 명품 쇼핑을 수시로 했으며 호화 여행도 다녔다라는 등 사치성 지출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회에서는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매코믹 의원은 무고를 주장하면서도 의원직은 서둘러 사퇴했습니다. 의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코로나 구호 자금을 줬더니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를 산 것 같습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면서 쿠바 내 글로벌 호텔들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최대 호텔 멜리아는 어제부터 쿠바에서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멜리아는 쿠바에서 15개의 호텔을 운영해온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입니다. 멜리아는 이미 쿠바에서 전력 부족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서 쿠바 내 대부분의 호텔이 이미 휴업 중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멜리아는 지난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로 경제 위기에 처한 쿠바가 외국인에게 관광시장을 개방했을 때 가장 먼저 쿠바에 진출한 호텔 그룹입니다. 쿠바에서 철수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멜리아 호텔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 또 아시아계 호텔인 아치펠라고 등도 쿠바에서 호텔과 리조트 운영에 손을 떼고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호텔은 관광객 감소와 전력난 등을 앞세워서 쿠바 내 철수를 결정했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더해서 미국의 봉쇄 그리고 미국의 행정 제재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훨씬 더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와 욕설 사건 이후 레바논 공습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야당 대표인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군의 공습 중단 문제를 놓고 완전히 미국의 속국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역시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이자 차기 총리직을 노리고 있는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정부가 이스라엘 주권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상실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네타냐후 내각의 현직 장관인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지금은 우리의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면 모두 자국에 대한 이 애국심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발언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이 기회에 네타냐후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차기 총리를 하려고 노리고 있는 전직 총리나 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들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 사실상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 조치로 인해서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20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어제 상원 재무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란 정권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을 통해서 이란 경제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의 현재 물가 상승률은 즉 인플레이션은 20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란 통화 가치는 완전히 폭락했다. 이란 군인 중에 상당수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고 경찰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과 종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이란 경제 압박 작전인 경제적 분노 작전 즉 이코노믹 퓨리 작전을 통해서 이란산 원유 판매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면서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16: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7: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6: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7: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1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9: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20: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9: 두 번째 참가자
21: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19: 세 번째 참가자.
20: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9: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참 이상하죠. 세프템버, 9월을 얘기하는데 지금 6월, 오늘 어울리는 듯한 그런 음악입니다. 아마 이 경쾌함과 오늘 날씨가 어우러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79도 정도인데요. 아, 조금 덥다라고 생각할 듯 말 듯 그 정도로 아주 뭐 쾌적한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입니다.
1: 어우 더워.
0: 더워할 때요.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초록빛 그늘이 누군가의 아주 로맨틱한 약속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바로 중남미의 아름다운 나라 코스타리카입니다. 서핑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맥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해변에 서핑을 하러 갈 때마다 서핑을 안 하는 여자친구를 늘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해변에 나무 그늘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서 여자친구가 갈 때마다 너무 고생을 한 거죠. 결국 투덜대는 여자친구에게 이 청년은 멋지게 약속했습니다.
1: 자기야, 내가 이 해변에 꼭 나무를 잔뜩 심어서 당신을 위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게.
0: 뻥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년은 친구들을 모으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진짜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인의 그늘을 만들려던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고사리 손을 보태기 시작한 거래요. 사실 이 해변은 과거에 무분별한 가축 사육과 불법 방화로 토양이 완전히 망가져서 여기는 이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전문가들도 고개를 지었던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정성이 모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무려 34개 해변에 10만 그루가 넘는 토착 나무들이 자라나면서요. 메마른 백사장이 푸른 오아시스로 탈바꿈한 거죠. 더 감동적인 거는요. 숲이 우거지니까 사람만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동안 사라졌던 그 지역의 마스코트 하울러 원숭이 가족들과 귀여운 다람쥐들이 어우 집이 생겼다 이러면서 숲으로 속속들이 돌아오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점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그 마음이 이렇게 대자연을 살리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까지 되찾아줬네요. 우리 삶도 그러지 않을까요? 거창한 대의 명분이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향한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다정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챔피언. 우리 조수미 씨가 부릅니다. 챔피언.

0: 어우 막 에너지가 막 나오는 이런 멋진 곡. 아, 바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공식 문화 홍보대사셨죠, 조수민 씨가. 야, 이 전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응원가가 필요한데 뭐가 없을까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6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면서 메가 히트를 기록 중이던 프랑스의 프로젝트 그룹 에라의 수장 에릭 레비 씨가 구원 투수로, 오 그러면 해볼까? 이래서요. 조수민 씨와 또 작사가 차주영 씨가 함께 작업을 하면서 또 이 곡 안에 우리의 그 있잖아요. 그 진 꽹과리처럼 우리 마음을 울려주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 원곡 에라의 챔피언을 들어보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크로상 같은데 이게 딱 들어가니까 완전 찰떡이에요. 어떻게 그냥 우리 심금을 이렇게 올려주는지 그냥 힘이 나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다정한 마음이 인류의 삶을 바꾸거나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역사 속에 종종 있습니다. 아까 그 코스타리카의 한 젊은이가 서핑 가면서 미안했겠죠. 그냥 땡빛에서 앉아있는 애인 보고 자기야 서핑 배워봐 이랬지만 안 해! 그래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내가 열심히 나중에 그늘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그동안 엄청난 나무들을 만들어서 지난 15년 동안 무려 34개 해변에 10만 그루 넘는 나무들을 심었다고 합니다. 소고기가 뭔지 가축 기른다 이러면서 목축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소들이 먹는 풀을 심고 이러느라고 이 삼림이 굉장히 망가졌던 그런 코스타리카. 이제는 100개 해변에 총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자기 애인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한 게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로 해변을, 이 자연을, 또 동물을 살렸습니다. 이게요, 심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땅이 워낙 황폐해지고 오염되고 이래서 이 나무의 생존율이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런 프로그램에 계속 굿즈도 판매하고 기부금도 받고 이러면서 열심히 이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또 어린이들도 힘을 모아서 이런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네요. 그런 거 보면요, 그냥 다정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보 아우 제발 좀 다치지 마 이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밴드에이드가 나온 거 아시죠? 바로 1920년대에 약품회사 직원이었던 얼 딕슨 씨가 이 아내 조세핀이 굉장히 덜렁거렸대요. 툭하면 카렙이고 브래드이고 꼭 저 같네요. 저도 이번 주에 여기 베이고 응? 그 오븐에다가 뭐 군다고 해서 탁 순간인데 뒤이고 해가지고 진짜 덜렁거린 사람들은 여기저기 그렇습니다. 이럴 때 밴드에이드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매번 번거로웠겠죠. 그래서 이 매번 남편이 열심히 거주와 붕대로 상처를 감아야 했죠. 퇴근 탁 하고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야, 나 없을 때 이 아내가 혼자 다치고 이러면 어떡하지? 늘 걱정했던 남편이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밴드에이드 였어요. 그래서 이 발명품이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 눈에 띄어서 정식 제품으로 출시됐고 오늘날 전 세계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위대한 발명품 밴드에이드가 됐습니다. 자, 작은 상처에 그 적시적대 필요한 게 반창고잖아요. 그거 그때 못 붙이면 작은 게 그냥 이게 더 신하고 이러면 큰 상처 오염이 되면서 아파지기가 쉽죠. 미리 초반에 잡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의 작은 상처 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반창고가 되고 싶은 탱자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느끼셨습니까? 바로 조수민 씨의 챔피언 하니까요. 오늘은 굉장한 분이 나오셔서 이분이 나오셔서 좀 치셔야 되는데 북은 안 들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의 올림픽은 아니고 월드컵이 시작이 되죠. 다음 주 바로 목요일 첫 경기, 바로 다음 주는 어디죠? 바로 체코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은 또 멕시코,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경기를 합니다. 더욱이 미국과 또 멕시코 카나다에서 공동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축제잖아요. 한번 즐겨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멋진 분들 어떤 분들이 우리 한인타운에서 응원을 하시는지 그 응원단장과 또 응원전을 기획하고 함께하는 LA 체육회의 또 우리 켄조회장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스포츠와 사람들 잠시 후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눌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0: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9: 두 번째 참가자.
11: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9: 세 번째 참가자.
10: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9: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아침에 맥다널즈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3: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시원해.
14: 여러분
0: 아니
14: 아시죠?
0: 박수 치니까 이렇게 시원해요 몸이.
14: 맞아요.
0: 네. 다시 한번 쳐볼까요? 대한민국.
14: 짜짜.
0: 오, 우리 딱딱 맞는다.
14: 아, 너무 좋아요.
0: 오늘 목요일 아침 스포츠의 열기와 사람들의 따뜻한 얘기를 전하는 스포츠와 사람들. 오늘도 LHK의 든든한 기둥 우리 켄조 부회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0: 네, 부회장님. 여러분.
15: 매주 또 저희 스포츠 사람들 만나는데요. 네. 오늘 드디어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0: 네.
15: 태극전사들이
0: 네.
15: 유타를 넘어서
0: 네.
15: 멕시코로 지금 슝 날아가고 있습니다.
0: 네.
15: 그래서 저희가 와.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0: 네.
15: 오늘 켄조 코치가 왜 빨간색을 입고 왔나?
0: 네.
15: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이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0: 네.
15: 라디오 서울 건너편에 있는 유시얼 잔디 광장에서 저희가
0: 네.
15: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니, 특별히
0: 지금 입으신 그 붉은 악마 티셔츠요.
15: 맞습니다.
0: 그거 몇 년 동안 보관하신 거예요?
15: 아니요, 이거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 네,
0: 새로
4: 붉은 아~ 12 전사라고
0: 그리고
4: 그
0: 캐릭터 그거 도깨비인가요?
15: 네, 맞아요.
0: 와.
15: 붉은 악마의 또 이제 네, 상징이기도 한.
0: 네, 집에들 다 갖고 계신
15: 맞습니다.
0: 분도 계시고 이사하느라고
15: 이제 4년 동안 안 입으셨던 빨간 네, 옷들 네, 다음 주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0: 네, 우리 모두 빨갱이가 되면서 열심히 정렬을 모아서 응원을 해야 되겠어요.
15: 오늘 또 정말 네, 화려하신 분을 저희가 초대했어요.
0: 네.
15: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정말 이렇게 어느 공연장에서나 볼 수 있는 분인데
0: 네,
15: 또 이렇게 저희 공연에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아니 저는 무슨 패셔니스타 모델 디자이너 오신 줄 알았어요.
15: 주류 사회에서 네, 활동하셔야 될 분인가?
0: 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아니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15: 맞아, 한번.
0: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입고 다닐
15: 야,
0: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입고 다녀야 되겠다.
15: 와,
0: 야. 네, 우리 미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를 넘나들면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사단법인 미주 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또 미주 고르 예술단 난타 공연단을 이끌고 계신 이서령 단장님.
15: 네, 반갑습니다.
16: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6: 반갑습니다.
0: 네. 어, 우리 그 난타춤과 전통춤이
15: 맞아요.
0: 미 주류 사회 행사에서도 엄청난 찬사를 받는다고
15: 맞아요.
0: 들었어요.
15: 요즘은 사실 EDM에서도 국악이 들어가는
0: 네,
15: 아시죠? 우리 BTS가
0: 네,
15: 아리랑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0: 어떤 분이 우리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아리랑 하면 참 촌스럽다고
15: 네,
0: 생각했는데
15: 맞아요.
0: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랑 이러니 진짜
16: 아, 그럼요.
0: 이 감회를 어떻게 진짜
15: 저희도 다음 주가 너무 기대가 되고
0: 네,
15: 오늘 또 우리 이서령 단장님과
0: 네,
15: 그 공연에 대한 준비와 여러 가지
0: 네,
15: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들어보는
0: 네,
15: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이서령 단장님 그동안 미주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난타
16: 네네,
0: 공연도 하시고 많이 뭐 북장구 다 지셨는데 그 동안의 보람 그리고 현지 반응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16: 아, 보람이라고 하면 공연할 때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네.
16: 그렇지만 하이스쿨이나 이런 데 엉뚱한 데 가서 공연을 할 때가 있어요. 초대를 받아서
0: 네,
16: 외국 학교에 가서
0: 그것도 외국 학교에
16: 네, 외국 학교에
0: 네,
16: 가서 한국인들이 별로 없고
0: 네,
16: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0: 네,
16: 선생님들이 그거를 듣고 모습을
0: 네,
16: 보고 눈물을 흘려요.
0: 와, 그 뭐지?
16: 저한테 와서 네, 손을 잡고 그래서 제가
0: 네,
16: 혼자 생각을 하기에 우리의 왜 우리만 가지고 있는
15: 그
16: 한이라는 게 있고
15: 소울
16: 예, 소울이라는 게 그
0: 네,
16: 한이라는 느낌이 그게 뭐 슬픈 이런 게 아니라
0: 네,
16: 정말 밖으로 표출되는
0: 네,
16: 그런 건강한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0: 네,
16: 그분들도 느끼고 그래서
0: 네,
16: 정말 눈물로써 이게 승화를 시키시는
0: 네,
16: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보면서
0: 네,
16: 많은 보람을 느끼죠.
0: 근데 엉뚱한 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6: 네,
0: 아니 한국 학생도 없는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알고 초대를 했을까요?
16: 아, 네. 그런 식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요즘 굉장히 K컬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행처럼
15: 아,
0: 네, 못 받았어.
16: 트렌디가
0: 네,
16: 돼요.
0: 진짜.
16: 그래서 네, 아, 이거 좀 소개해 줄 수 없을까요? 라고 한국 문화원이나 한국
0: 네,
16: 예술원 쪽으로
0: 네,
16: 오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6: 아, 좀 우리는 한국 사람은 없지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15: 그렇군요.
0: 아,
16: 네.
0: 우리가 보면요, 우리 피에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15: 맞아요.
16: 네.
15: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흥이랑 소울이
0: 네,
15: 지금 시대를 정말
0: 네,
15: 우리가 잘 콜라보레이션을 잘한 것 같아 말하자면
0: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15: 그렇죠 기가 막히게
0: 네, 우리
16: 때가 온 거죠
0: 진짜 어머님
15: 맞습니다.
0: 아버님
15: 네,
0: 우리 조상님들 진짜
15: 감사해야죠.
0: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그분들이 계셨기에 그
15: 맞아요.
0: 쌓아온 것들 우리를 또 이끌어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6: 네.
15: 저는 한편으로는
0: 네,
15: 그 월드컵 때
0: 네,
15: 우리 북치고 이렇게 예전에 윤대원 밴드도 많이 그런 걸 접목했지만
0: 네,
15: 그 국악이 갖고 있는 그 약간의
0: 아,
15: 그
0: 그쵸. 깊어.
15: 매력이 있어요. 이거 매력이라 그래야 되죠.
0: 그냥 일반 서양 북이랑 달리 소리 이렇게 깊죠.
15: 맞아요. 그 소리의 깊이와
0: 네,
15: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인의 그 소울을 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0: 네,
15: 월드컵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한국은 굉장히 거리 문화가 아주
0: 네,
15: 잘 돼 있잖아요.
0: 네.
15: 광화문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0: 네,
15: 아시는 뭐 홍대 이런 데 가면은 젊은 친구들이
0: 네,
15: 정말 북 들고 아니 그 많은 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0: 아, 이 북도 종류가 정말 많죠?
15: 다양하더라고요.
16: 네, 종류가 다양하죠.
0: 네. 아니 그동안 미주 예총의 역할 또 단장님이 헌신해 오신 부분이 많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16: 어려운 점이 있지요.
0: 아, 그,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네.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셨는지.
16: 아, 네. 저는 처음에 이거를 원래는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음악 쪽은. 그런데 네. 갑자기 네. 우리 그 학교 교수님께서 저를 대회에 내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악 대회가 있는데 한국에서요. 제가 네. 이민 오기 전에 국악대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네. 그거를 대신 좀 해달라. 대체로? 왜냐하면 드럼을 하니까 국악을 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일단 대회를 먼저 나가게 됐어요. 두 달 동안 밤을 새워서 연습을 했고 네. 국악 리듬을 전혀 모르고 저는 다른 그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와우. 패끼칠까봐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두 달을 밤을 새워서 연습을 했거든요.
15: 근데 저는 실례적으로 네. 외모만 보시면은 드러머가 네. 더 잘 어울리셔. 네. 서양의 아주요 드러머 치시면은 멋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와 뒤에서 그 소리 없이 화려하게 핸들링하시는 네. 그런 분이 딱 떠오르는데
0: 아니 패션도 와,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맞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면서 눈가에 피어싱도 하시고 여기는 타투인가요? 네. 갈매기예요? 제비예요?
16: 나비입니다.
0: 나비예요. 그리고 이 눈에도 피어싱 하나 하시고 코에도 하나 하시고
15: 네. 정말 아니, 자기 이렇게, 자신을 되게 사랑하시는 네. 분인 것 같아요.
0: 아니 이렇게 뚫는 게 건강에 좋대요.
16: 그래요?
0: 네. 근데 이렇게 저기 세수하실 때 콧구멍은 어떻게
16: 네 가끔?
0: 괜찮아요?
16: 가끔?
0: 아 멋쟁이세요. 자, 멋쟁이세요.
15: 아까 얘기했었지. 네. 그러면 네네네네. 이제 대타로 나가셨는데
16: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대상 1등상을 받았어요. 그 대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나간 게 아니잖아요.
15: 그렇죠. 팀으로
16: 그 나갔으니까. 팀으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교수님이 코를 탁 껴가지고
15: 눈여겨보셨구나.
16: 네. 네. 정말 네.
15: 넌 국악의 신이 나왔다 이제.
16: 재능이 있구나. 출중하다. 이래서 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학교에서 네. 이제 공부를 하고 국악 관련 교육기관에서 네. 다 공부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까지 다 준비를 다 해서 국악 쪽으로 풀리게 된 네. 거죠.
15: 국악을 네. 해보시니까 본인이 그 뚜루하면서 매력은 네. 정말 뭔가요? 이런 서양 음악하고 좀 약간 다른 점.
16: 많이 달라요.
15: 많이 다르죠.
16: 많이
15: 박자도
16: 달라요.
15: 다르고.
16: 응, 박자 정말 많이 다르죠. 네. 그런데 이게 다르다 뭐 이런 느낌보다 나하고 맞는 음악들이 있어요. 저는 네. 저하고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옛날에는. 네. 그런데 한번 이제 제가 전공을 하는 거는 이 대북과 모둠북이라는 북 종류인데 네. 그거를 두 시간을 네. 같은 리듬을 계속 가죽악기를 두들기면서 눈을 감고. 네. 이 내 몸 안에 우주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저희 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0: 네.
16: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봤죠.
0: 네.
16: 하루 이틀 뭐 계속 지나도 그걸 못 느꼈어요. 어느 날
0: 네.
16: 북을 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내 몸에 우주가 있다.
15: 저 알 것 같아요.
16: 운동하시는 네, 선생님들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15: 그 도파민이 올라오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16: 와, 근데 이 안에서 돌아가는 느낌이 우주가 돌아간다라는 네.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제가 국악이라는 걸 사랑하게 됐어요.
15: 우리가 말하는 그분이 오신 거야.
16: 네, 틀리더라고요. 틀리더라고요.
0: 저도 어렸을 때 산에 소풍을 갔는데요.
15: 왔어요, 그분이?
0: 그때 각설이 타령을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집에 냄비를 들고 간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분장을 잘했는지 진짜 거진 줄 알고 애들이 막 도망을 갔는데 어쨌든 공연을 마치고 났더니 냄비가 빵꾸가 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빠져서 쳤더라고요.
16: 네, 맞아요.
0: 그러면서 그게 네. 아우 야 이거 너무 신나는데 이러면서 그 우주를 느낄 수 있군요.
16: 네네네.
0: 아까 대북이라 대북과 네. 모둠북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북 종류가 네. 많아요?
15: 어떻게 돼요? 종류는?
16: 많죠.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고라고도 하는데 큰 북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이제 다양하게 그런 거는 이제 대북이라고 하고요. 소리가 당연히 웅장하죠.
0: 네.
16: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모둠북이라는 게 있어요. 모둠북은 뭐냐면 우리 어디 음식점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모둠 고기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0: 네네네.
16: 뭐냐면 다양한 고기를 달라는 이야기죠.
0: 네.
16: 그거처럼 모둠북이라는 거는 북의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타악기에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높낮이가 있어요. 그 가죽악기에. 네. 네. 그래서 이걸 같이 연주를 하면서 그 소리들이 어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모둠북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게 모둠북이라는 거고요.
0: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사장님 나는 여기 안창살과 저거 갈비살 주세요 이런 것처럼 디자인을 할 수 있나요?
16: 디자인 할 수 있어요. 디자인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그건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냐면 물론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다양한 이제 악기들이 그 북들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추스하는 거죠. 제가 고르는 거죠. 네. 아 여기에는 이 소리가 맞구나. 탕탕 탕탕 당탕 탕탕 아. 이런 식의 도레미파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춰서 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혼자서 네. 하나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개를 한꺼번에 치는 경우도 있고요.
0: 아, 제가 와. 실제로 치시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분 누구셔? 깜짝 놀랐어요. 막,
16: 와,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0: 지금 후진도 양성하고 계신가요?
16: 네, 저는 교육을 많이 네. 해요. 한국에서부터 네. 교육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다양하게 우리 아주 유치원 아이들서부터 네. 정말 제 가장 나이 많은 제자분이 85세 되셨네요. 네, 시니어 팀들도 많고요. 네.
15: 시니어 분들도?
16: 네네네. 많이 계세요.
0: 그 얘기는 들었어요. 북을 치면 심장이 건강해진다고.
16: 그 울림이 네. 심장뿐만이 아니라 네. 네, 물리치료 받으시러 다녔는데 네. 팔목이 아파서 네. 북을 쳐서 나았다. 어깨가 아팠는데 나았다. 이 간증.
0: 네. 아, 나 진짜 여기저기 쑤신데 빨리 잘 키워주세요.
15: 아니 오늘 이 방송 듣고 또 이거 접수 폭증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우리 이서령 단장님 네네네. 지금 그러면 어디 쪽에서
16: 아 저는 다양한 곳에서 네. 해요. 지금 네. LA 쪽에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다니는데 네. 토렌스 쪽에도 하고 팔로스 네. 버디스도 하고 네.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도 하고 네. 예, 저 위에 라크라센타 쪽에서도 하고 벨리에서도 네. 하고
15: 와 다양한 지역에서 네.
0: 말 나온 김에 연락처 좀 하나 주세요.
15: 네네. 네. 오늘 또 이 들 아 나도 한번 국악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북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아니면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네. 저희 올려주시면 네. 저희 단장님과 한번 직접 예. 전화번호? 배울 수 있는 네. 기회를
16: 213 네. 769 네. 9482
0: 9482
16: 네네
0: 941생으로 빨리 해야
16: 빨리
0: 되고
16: 빨리
0: 13 769 94 빨리
16: 네
0: 769 94 빨리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이서령 단장님이십니다.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왔습니다. 6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에 대규모 야외 합동 응원전이 펼쳐진다는데
15: 네,
0: 우리 켄조 부회장님
15: 네. 여러분들 저희 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유타에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제 엘살바도르 국가대표팀과 네. 평가전을 마쳤어요.
0: 아, 네.
15: 제가 직접 라이브로 보면서 네. 와, 이 친구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몸에 물이 올라왔구나.
0: 진짜요? 네. 왜냐면 딱 보면 아시잖아요.
15: 벌써 라인이나 이런
0: 분이라.
15: 포지션들이 네. 아, 이제 각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올게나이즈가 많이 됐다라는 게 많이 보였고 네.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어제 엘살바도르는 1-0으로 저희 국가대표팀이 이겼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트리니토바고라고 해서 그 북중 중미에 있는 지역의 축구팀인데 저희가 네. 5-0으로 네. 저희가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가대표팀은 아마 지금 멕시코로 날아가면서 굉장히 네.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하는 것 같고
0: 네.
15: 실제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한 경기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낙아웃이 되거든요.
0: 네.
15: 완전히 기진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고지대에서도 네.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시겠지만 1차전이 열리는 그 지역은 네. 우리 한국의 지대로 따지면 백두산 높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두산 높이에서 축구 해보신 적 있나요?
0: 진짜?
15: 아마 숨만 쉬어도 힘든 그 지대에서 네. 축구 경기를 90분 동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저희가 응원을 이 미국에서도 안 할 수가 없겠죠.
0: 그렇죠.
15: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한 또 이렇게 4년마다 열리는 그 월드컵을 응원전을. 이 미국에서 하는데
0: 네,
15: 저희가 응원을 안 할 수가
0: 없죠.
15: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네. 주에 정말 많은 네. 분들이 저희가 윌셔 잔디 광장 여러분들 윌셔 잔디 광장은 윌셔하고 호버트에 있는 굉장히 넓은 야외 잔디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0: 예, 세라노 저희 방송국
15: 맞습니다.
0: 옥스포드하고 세라노의
15: 지금 라디오 서울 그, 방송국 예. 바로 앞에 있는 큰 울쇼 잔디 광장에서 저희가 열리기 때문에
0: 네.
15: 그때 저희 또 우리 단장님이 또 식전 네. 행사로 또 공연도 하시고 여러 또 이제 한인타운에 많은 또 네. 공연팀들이 와서 활동을 하니까
0: 네.
15: 공연도 보시고 네. 그다음에 정말 저녁 때 하는 우리 1차전 국가대표의 네. 축구 경기도 같이 관람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번 그 응원전은 LA 체육회와 또 한인사회 각 또 단체에서 합동 응원전으로
15: 맞습니다.
0: 펼쳐지잖아요.
15: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일정을 한번
15: 저희가 일정을 보면요. 6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서부 시간으로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동부는 네. 10시에 저 경기를 시작하거든요.
0: 예.
15: 그다음에 2차전은 6월 18일
0: 목요일
15: 날 네. 저녁 6시에
0: 저녁 6시에
15: 그리고 저희가 합동원하는 거는 윌셔 잔디 광장이 아니고 서울 국제 공원. 저희가 9월 달에면 항상 그 한인 축제 하는 장소 아시죠?
0: 네.
15: 거기서 저희가
0: 18일은 네.
15: 2차전은 특별히 그쪽에서
0: 하고
15: 멕시코와 대한민국하고 2차전을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더 많은 한인들과
0: 난리 났겠네 우리 한인타운에서 네.
15: 제가
0: 아미고 친구들과
15: 라티노 친구들도
0: 네.
15: 많이
0: 아, 난리 나겠어요.
15: 나오겠지만 네. 서로
0: 아니
15: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0: 타코집 가서 봐야 되겠다. 대한민국 이러면
15: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0: 네,
15: 저희가 그것도 다시 3차전은 저희 네. 크레타네아는 윌셔 잔디 광장에서 마지막 3차전은 6월 24일
0: 수요일날
15: 네. 7시에
0: 남아프리카
15: 경기로
0: 공화국과.
15: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아마 그런 공지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0: 네.
15: 저희 그 공식 사이트인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들 나중에 저희가 공지를 해서
0: 네.
15: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지금 신문지 상에도 신문지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5: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시니까요.
0: 네.
15: 모르시면 목요일 날은 네. 1차전은 무조건 요셔 잔디 광장으로 오시면
0: 네.
15: 여러분들과 다
0: 다음
15: 뜨겁게.
0: 주 목요일
15: 다음
0: 저녁
15: 목요일.
0: 7시
15: 맞습니다.
0: 식사하시고 한인타운 계신 분들 슬슬
15: 그렇죠.
0: 걸어오셔도 좋겠어요.
15: 저녁 시간 요즘에 네. 시원하니까
0: LA 한유회에서 뭐 티셔츠도 나눠주고
15: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네. 입고 있는 이게
0: 네.
15: 여러분들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왔어요.
0: 어, 예.
15: 그래서 저희가 네. 선착순 1,000명은
0: 네.
15: 무료로
0: 티셔츠를
15: 무료로
0: 드립니다.
15: 티셔츠를 드리고
0: 새로 제작된
15: 여러분들 목 네. 마르실까봐 저희도 물도 드리고
0: 아.
15: 선물도 드리고 응원봉 아시죠? 많이 흔드는
0: 네.
15: 거 그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0: 네.
15: 정말 즐긴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0: 네.
15: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LA 체육회와 또 함께 협심하는 또 각 단체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소룡 단장님 이번 야외 공연 응원전에서 이 난타 공연을 선보이시죠?
16: 네네.
0: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16: 저희가 처음에는 두 가지 공연을 하는데 대북과 모둠북이 함께 북으로만 알리고 그 다음에 음악 난타라고 해서 그 아리랑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음악 난타를
0: 네.
16: 합니다.
0: 네. 이 늘 공연하고 또 이럴 때 이거는 또 공연이 아니고 응원전이잖아요.
16: 그렇죠.
0: 네. 관객의 참여 유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 또 공연하실 때 있었던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16: 매번 보면
0: 네.
16: 북을 막

0: 이렇게 화려하게 퍼포먼스 하시면서 그 앞에서 춤도 추시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접목하시는 걸 보니까 단순히 북만 치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날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아름다운 우리 단장님도 좀 보시고 우리 단원들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1: 북소리 한 번에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0: 맞아요.
1: 북소리 두 번에 꼴이 그냥 껄 이렇게 터지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집에 있는 쟁반이나 이런 건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1: 아, 냄비 들고 가면 안 될까?
0: 냄비.
1: 그래가지고 그걸요 집에 갖고 와서 고물상에 넘겼잖아요. 엄마 몰래 들고 갔는데.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 신명
2: 네.
1: 나면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2: 맞아요.
1: 구멍이 나는지.
0: 네, 다양한
1: 아.
0: 응원 도구 많이 갖고 오셔도 되니까
1: 갖고
0: 우리가
1: 왔네.
0: 말하는 그 부는 뭐 그런 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고 오셔서 정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발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옛날에 소고라고 이렇게
0: 아, 맞아.
1: 조그만한
0: 앞뒤로 치는.
1: 북을 많이 쳤는데
0: 맞아요.
1: 그런 거 어디서 못 사나요?
2: 아니, 사실 수
1: 있어요?
2: 있으시죠?
1: 여기서 팔아요?
2: 네네네. 여기 근처에서도 파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1: 꽹과리도요. 아, 꽹과리
0: 그
1: 소리도.
0: 매력이 있죠.
1: 네.
0: 그 소리마다.
1: 그리고
0: 맞아.
1: 부는 거.
2: 네, 대금이라든가 뭐 태평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말 좋죠.
1: 신명 나는 이번 월드컵 응원전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야외 합동 응원전 우리 이서령 단장님과 그리고 대한민국 하고 며칠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스포츠와 사람들의 켄조 부회장님 끝 인사 주실까요?
0: 항상 여러분들 만나면서 제가 어떤 새로운 분들을 우리 한인사회에 또 알려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번에는 또 월드컵이라는 큰빅 이벤트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또 소리 많이 못 지르셨던 분들, 집안에서 조용히 축구 경기 혼자 보셨던 분들, 이제 나오셔서 한번 시원하게 같이 소리도 지르고 대한민국을 열나게 한번
1: 열나게.
0: 응원할 수 있는 뭐 여러분의 그런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단장님.
2: 옛부터 어떤 중요한 일엔 제일 처음에 북으로 먼저 응원이 들어가요. 자, 그런 것처럼 저희 우리 선수들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잘 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1: 좋습니다.
0: 저희 대한민국 한번 외쳐보고
1: 아,
0: 끝낼까요? 너무.
1: 그럴까요? 네.
0: 자,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죠?
1: 아,
0: 자,
1: 뭐 같이
0: 대한민국
1: 해야지.
0: 하시면.
1: 같이. 에, 에.
0: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쟤는 뭐야? 그러시겠다. 이만큼
1: 아니.
0: 저희가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그러니까요. 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대한민국 화이팅! 또 우리 미주 한인들도 모두 화이팅하는 즐거운 목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0: 버즈의 Let's Go Together 들으셨습니다. 응원가 중에 또 하나죠. 네, 앞으로 신나는 그런 응원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다음 주 목요일 11일이죠. 저녁 7시 한국과 체코, 그리고 그 다음 주 18일 목요일 저녁 6시 한국과 멕시코전입니다. 이날 LA가 대단하겠네요. 이때는 바로 율셔 잔디광장이 아닌 그 다울정 매번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 공원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24일은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녁 6시에 또 율셔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아까 그 새로 나온 레드 티셔츠도요. 천착순 1000분께 드리고 음료수도 드리고 각 단체에서 많이도 이렇게 준비도 하시니까요. 가셔서 신나는 시간을 또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맞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번 금요일 메가밀리온 잭팟이 368밀리온 이상이라고 그러는군요.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스. 일단 한 장 사보자. 오불이지만 사보자.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홈쇼핑 월드 신터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 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 세일.
8: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7: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8: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7: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형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0: Korean Air.
0: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사실 음식이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아무리 영양제도 좋다지만 진짜 해결책은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먹는 접시 위에 있다라고 최근 그 임상 영양사로 일하면서 영양제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온 분의 얘기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3분의 2가 매일 영양제를 섭취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한다고 합니다. 이 영양제 시장이 정말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지만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가 없어서 규제가 허술하죠. 그래서 이게 뭐 좀 잘못했다라고 해서 검출돼서 뭐가 회수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양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음식이다. 특히 늘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철분, 뭐 비타민 B 주사, 마그네슘 이런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로할 때는요, 우리 몸은 일단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략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하루 3끼 식사 그리고 한두 번의 간식을 규칙적으로 그것도 건강한 간식을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적당량의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또 우리 뇌에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다고 그래요. 살 뺀다고 뭐 단백질만 먹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이게 또 무리가 올 수가 있고 특히 뇌가 안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나 씨앗류 같은 단백질 또 건강한 지방 여기다가 섬유 식이섬유를 곁들이면 그 에너지가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식후에는 산책하는 게 혈당 조절에도 필요하고요. 오후에 식곤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골밀도는 30대 전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점차 감소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 손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음식으로 바로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샐러드를 먹더라도 그 위에 치즈를 뿌려 먹는 거예요. 파마산 치즈, 뭐 모짜렐라 치즈 이런 것과 함께 먹으면 칼슘을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고등어 이런 생선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구워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먹는 거 갖고 치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먹으면 중요한 오메가3가 충족이 될 수 있고요. 호박씨 같은 거는 조금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넛 종류도 한 줌씩 드시고 또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 먹는 것도 몸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면역력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5접시 정도 먹으라 했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먹어요? 그렇지만 골고루 되도록이면 조금씩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대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몸의 염증도 줄여주면서 그래서 면역세포를 자극을 해주면서 좋은 그런 요소가 된다고 그러는군요. 햇볕을 잘 못 본다 이러시는 분 우리는 특히 밖에 나갈 때 꽁꽁 싸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처럼 햇살이 좋을 때는 비타민 D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요 한 20분 정도 팔다리 내놓고 걷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 그러는군요.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재용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0: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재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0: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0: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0: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2: 타이어.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5: 99세까지 팔팔하게.
1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6: 진짜 감쪽 같네.
17: 역시 벤트웨이야.
1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1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2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이요.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 주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2부의 남자 우리 후니씨 오늘은 무게를 쩍 잡으셔서
1: 뭐? 아니요.
0: 무게 있는 남자 오늘은
1: 아우, 네. 피곤한 남자 잠을 설친 남자.
0: 왜 설쳤어요?
1: 그냥, 아 계속 깼어요 밤에.
0: 왜?
1: 몰라 꿈이.
0: 네.
1: 아주 그냥
0: 꿈에서 못 잡아요 얼굴이 진짜.
1: 꿈에서 안 돼 보인다. 뭔가를 제가 발로 찼거든요. 뭔가를.
0: 네. 네.
1: 근데 진짜로 제가 발로 뭘 찼어요.
0: 뭐 찼어요?
1: 그 기둥 이쪽을.
0: 네.
1: 발가락이 찢어져 갖고.
0: 네.
1: 아. 그때부터 계속 깬 거예요.
0: 저희 어렸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 네.
0: 저희 언니가 진짜 꿈에서 축구하는 꿈을 꿨대요.
1: 네.
0: 말괄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찼는데 요강을 쳐가지고.
1: 요강?
0: 그때 한겨울에 아우 아니, 덜덜덜 밖에 나와서.
1: 아니 요강이 바로 앞에 있어요?
0: 아, 그 옆에 있는데 이렇게 돌아댕기다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그래서 뭐
1: 저도 옆에 있는 사람 머리 발쳐 적 있어요.
0: 밖에 나가서. 예?
1: 머리 사람 머리 옆에 자는 사람.
0: 네.
1: 우리 아들.
0: 예. 네.
1: 머리를
0: 아들
1: 발로
0: 아들 왜 밖 그쪽에 가 있어?
1: 걔가 뒹굴뒹굴
0: 대다가
1: 발로 찼는데
0: 야, 축구
1: 머리를
0: 자면서 축구했네 온 가족이.
1: 아 근데 네. 발가락 다쳐갖고요. 그때부터 잠을 깨가지고 목소리가 완전 잠겼어요.
0: 오늘 그러네요. 안 돼 보이세요?
1: 그쵸?
0: 네.
1: 사무실 안 되면 회사 사람들이 무슨 일 있었냐고 도대체.
0: 잠을 하나 잠 못 자면 진짜 멍해서.
1: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하루를 못 자도 힘드네요.
0: 그럼요. 잠 잘 자는 게 넘버원 제일 중요한 거.
1: 그러니까요.
0: 그 다음에 잘 먹는 거, 잘 눕는 거. 그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1: 어떤 거? 잘 자고
0: 하는 거예요.
1: 잘 먹고.
0: 잘 먹고.
1: 또 하나 뭐죠?
0: 잘 놀고. 거. 노는 것도 중요하다.
1: 계란 앞으로 내뱉는 거. 네. 그렇죠.
0: 어제 우리가 노는 얘기 쌀쌀클럽 얘기하다가
1: 시간이 없어갖고.
0: 그래서 오늘 한번
1: 클럽 가야 되는데.
0: 아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1: 네.
0: 그 저기도 안 받아. 입장료도 안 받아요.
1: 돈 안 받아요?
0: 네. 웨스턴 타고 쭉 올라가다가 101 만나기 전에
1: 네.
0: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있는 집이에요. 그 집 이름이
1: 뭐 득한테 뭐 근데 그런 거 같은데.
0: 데스카가. 걔가
1: 거기 근데 되게 유명해요.
0: 유명해요.
1: 사람 되게 줄 많아요.
0: 근데
1: 들어가 본 적 없지만
0: 평일날 가시면 이렇게 사람이 안 많은데 화요일날 8시 반에는 무료 쌀쌀했어요.
1: 근데 무조건 쌀쌀해 거기는?
0: 쌀싸가 주로 많은
1: 주가 쌀싸 뭐 탱고 쌀싸 막 이런 게 나오나?
0: 멜랑게부터 해서
1: 사진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안에서 네. 그 밴드들이 2층에서
0: 밴드들이 그죠? 발코니에 쭉 있어서 라이브로 하면서
1: 의상을
0: 의상은 무조건 벗고 가는 게
1: 최대한
0: 벗고 가요.
1: 최대한 벗고
0: 왜냐하면
1: 가는 게
0: 우리 한국 분들은 아 배 나왔는데 이러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젊은 여성 두 명이 이렇게 훈시 스타일이야. 풍채가 좋은데도 탑 입고 뭐 반바지 입고 뭐 춤추다가 넘어져도 전혀 창피해 안 하고 너무 당당하게 놀아요.
1: 뭐 본인이 즐기러 왔는데.
0: 네,
1: 뭐.
0: 우리도 좀 그렇게 당당하게.
1: 픽업도
0: 네.
1: 좀 하고 그러나?
0: 아 픽업.
1: 네.
0: 아 되게 나이스해요.
1: 현장에서
0: 되게 친절해서
1: 헌팅 픽업 이런 거 합니까?
0: 나이 이런 거 안 가리고.
1: 네.
0: 한번 출래 뭐 이렇게.
1: 아니 나이를 안 가리는 게 네. 무슨 말이야? 상대가 내 나이를
0: 뭐
1: 안
0: 그런 거 안 봐요. 워낙 젊어 보이긴 하죠 우리 에이시안들이.
1: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요?
0: 테이블도 몇 개 있는데 네. 서서 있는데
1: 아 서서 이렇게 있는 거야?
0: 네, 그냥 뭐 드링크 내가 마시고 싶으면 사가지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와서 출래 이러기도 하고
1: 샬리 댄스 뭐 이래요? 진짜로?
0: 진짜
1: 그러면 오케이 그러는 거야?
0: 네.
1: 만약 싫으면
0: 나 잘 못 추는데
1: 싫으면
0: 이러면
1: 싫으면 만약 상대가 왔는데 그 남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0: 나 못 쳐. 근데 그렇게 안 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딴 사람들도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1: 아, 그치.
0: 싫고 말고를 떠나서
1: 일단은
0: 외모 이런 거 뭐 보지 말고
1: 그럼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뭐
0: 정말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음악과 춤을 즐긴다라는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가 되게 있어야 돼요.
1: 그러면 춤을 네. 같이 추면
0: 네.
1: 예를 들어서 혼자 갈 일이 별로 없잖아. 예를 들면 친구 다 두 세 명 갔어.
0: 네, 네.
1: 근데 만약 미옥 씨가 어떤 남자가 네. 뭐 셜리 댄스 갔단 말이야.
0: 네.
1: 근데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그거 다 보고 그냥
1: 해요.
0: 그냥
1: 보고 있는
0: 그 친구들도.
1: 거야?
0: 감이 있죠. 누구랑 짝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무례하게 안 하고
1: 재밌겠다.
0: 네, 제가 같이 갔던 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네. 친구들이 꼭 살사 댄스, 살사 클럽을 LA 가면 가봐라 해서 그렇게 갔거든요.
1: 네.
0: 근데 되게 카인드한 것 같아. 동양인은 우리밖에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친절했어요. 굉장히 좋았어.
1: 아니 여성분들이 가면 친절하겠죠.
0: 남성분도 있었고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이 갔는데.
1: 아, 그 남자분들 근데 그럼 픽업 당했었어요 혹시 여자분들이?
0: 아, 그러진 않았죠.
1: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 친구랑 간다면 제가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마시면서 있어. 그러면은
0: 우리 훈이 씨는 일단
1: 올까?
0: 외모가 네.
1: 귀염상이라서.
0: 네. 외모가 웃는 상이에요. 그게 중요해.
1: 아, 그럼 돼요?
0: 여러분 어디 모임이나 네. 파티에 갈 때
1: 그래, 팁 좀 주세요. 이거 잘 되는 거 팁.
0: 그럴 때는 일단 오픈 마인드.
1: 오픈 마인드. 응. 첫째, 오픈 마인드.
0: 웃어야 돼. 웃고 있어야 돼. 바디랭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소. 그리고 나 좀 누가 안 찍어주나 이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 컨택이 중요해.
1: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대라.
0: 이렇게 아니 뭐 너무 두리번은 아니지만 네. 마주치면 웃으면서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나 좀 추고 싶은데 한번 출까? 뭐 이런 메시지를 눈에 보이는 거죠.
1: 그리고 또.
0: 그리고 열린 자세. 팔짱 끼고 있거나.
1: 아, 그치 이거 이거 이렇게
0: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1: 그치,
0: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걸어요.
1: 그치, 맞아.
0: 이거는 꼭 클럽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 모임 가시면 뭐 요즘 뭐 그렇게 둘이 만났는데도 그냥
1: 맞아 전화기만 보고 있고 맞아.
0: 그러면
1: 맞아.
0: 그래 나도 봐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스마트폰은 받아두시고 이왕 그 모임에 나가신 김에
1: 네.
0: 팔짱 끼고 이런 건 안 돼요. 어깨 펴고 주변을 좀 가볍게 둘러보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깔끔하게 하고 가야 돼.
1: 아까 그 뭐 복구 가라며
0: 드레스 코드 있잖아요.
1: 네, 복구 가라며.
0: 아, 벗는 거는 여성분들.
1: 최대한. 남자는 어떻게 입어야 돼요?
0: 남자분들은 좀 깔끔하게.
1: 뭐 약간
0: 긴 바지 입고 가야 돼요. 클럽 같은 데는.
1: 약간 뭐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0: 그런 정도 좋죠. 그런 정도. 그리고 신발은 그 슬리퍼.
1: 아, 슬리퍼 안 되죠.
0: 이거 안 되죠.
1: 안 되지.
0: 이해가 그 있지. 발가락이 덮여야 돼.
1: 덮이는 거.
0: 여성분도 약간은 저거 슬리퍼 아닌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 네. 샌달이라고 얘기했더니 입장이 됐는데
1: 모자는요? 모자는 돼요?
0: 모자 안 돼요.
1: 모자 안 돼요, 여러분.
0: 그래서 그 야구 모자 쓰신 분이 모자를 벗으란다고 벗었는데 그분이
1: 다친
0: 대머리시거든요. 그래서
1: 아 남자분 같이 하신 분이
0: 그래서 권했어. 근데
1: 조명이네.
0: 근데 그 스페니시 그 모자 있죠. 그게 솔레노라고 하나
1: 큰 거요?
0: 그 중절모자
1: 중절모 같은 거,
0: 네네네. 그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1: 아, 그것만 돼.
0: 그 춤출 때 추는 문화니까. 아르헨틴 탱고나
1: 아, 그 모자 멋있죠. 이렇게.
0: 네, 그런 건 되는데 스포츠 캡은 안 돼요.
1: 아, 그거 좋은 팁입니다. 네,
0: 그러니까 나 머리가 대머리인데 혹은 머리가 빠져 있는데 나는 모자를 써야 된다 하는 분은 스포츠 캡 말고 정장 모자.
1: 정장 모
0: 있잖아요.
1: 네네.
0: 여름에도 남정부도 쓰면 멋있는 거.
1: 있지.
0: 그런 거를 쓰고 가시고. 일단은 좀 첫인상이 그 80%는 외모의 깔끔함에서 나오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말씀해주신 팁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긴 하다.
0: 그래요 분위기가? 그럼 이제
1: 가보고 싶다. 자,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0: 말을 걸었어.
1: 갔어.
0: 그럴 때는 네. 처음으로 이렇게 말 걸었을 때는
1: 네.
0: 거창한 멘트보다
1: 뭐라고요?
0: 공통 분모를 찾는 게 가장 쉽고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1: 뭐 날씨 얘기?
0: 아니, 어머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분위기가 되게 활기차고 이 모임 되게 좋네요. 그리고 옷 얘기도 좋아요.
1: 옷이 아 너 이쁘다
0: 오늘 멋있다. 입으신 옷 색감이 아주 좋은데요.
1: 얼마니?
0: 어디서 샀어? 뭐 이런 이런 건 안 돼.
1: 안 돼.
0: 얼마니?
1: 절대 안 돼요. 선 넘으면 안 돼요. 네. 칭찬해서 끝.
0: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의 그 액세서리,
1: 목걸이, 뭐 귀걸이.
0: 그런 게 좀 특이하고 예쁜데 어머나 되게
1: 티엘에 샀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이쁘다 해서 끝.
0: 부담 없는 칭찬. 너무
1: 잘 어울린다 이런
0: 예,
1: 거.
0: 예, 여사님 아름다우십니다.
1: 그렇지. 누님. 굉장히 눈이 멋있어요.
0: 그러니까 적당하게. 패션 센스가 있으시네요.
1: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춤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무대에서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0: 네.
1: 한 5분 치나요? 3분 5분?
0: 뭐 노래 잘 맞으면 올해도 추죠.
1: 근데 그 한 곡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난 그 다음에 궁금해. 그 다음에 그냥 빠빠이에요? 어디면 뭐 같이 앉아서 얘기 어떻게 해요?
0: 빠빠이죠.
1: 빠빠이에요?
0: 네.
1: 춤 한 곡 치면 그냥 안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난 또 딴 사람한테 가고?
0: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봐서 저쪽에서 그 다음 곡이 나오면 또 이제 와서 추자고 할 수도 있고
1: 같은 사람이?
0: 그러다가 서로 뭐 마음이 통하면 다음 주에 여기서 또 볼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전화번호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1: 그러면 제가
0: 이렇게 만약에 깊게 물어봐.
1: 아, 제가 가보려고.
0: 클럽에 가보고 싶어서?
1: 아, 가보고 싶어서. 아, 이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0: 네.
1: 제가 만약에 미옥 씨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가서 네. 미옥 씨랑 네. 춤을 췄어요.
0: 네.
1: 근데 보니까 뭐 미옥 씨 친구가 있거나 다른 여성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네. 딴 테이블에.
0: 네.
1: 이 쳤는데 안녕.
0: 딴 여자가 마음에 들어.
1: 아니 또 딴 여자한테 갈 수 있잖아. 또 이 사람도 테스트.
0: 그럼요.
1: 그래도 되죠.
0: 테스트.
1: 그러니까
0: 그럼요.
1: 서로를. 예. 그런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거 없잖아.
0: 순수한 댄스.
1: 그렇지.
0: 응, 댄스인들은 뭐 전혀.
1: 가야겠는데.
0: 어. 아 그리고
1: 네.
0: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상대방이 말을 잘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1: 아니 춤추는데 뭐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0: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그 조금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1: 아,
0: 때
1: 모임에서?
0: 춤추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리액션.
1: 아 리액션.
0: 상대방이 얘기할 때 리액션.
1: 네.
0: 이런 거. 그리고 또 질문할 때 예스
1: 오와
0: 노 단답형으로 물으면 안 돼.
1: 안 되지.
0: 어.
1: 그럼 대화 끊겨버려요.
0: 응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좋아하세요?
1: 아니요. 이런 끝이야.
0: 그럼 끝이야.
1: 그러니까 이런 끝이야.
0: 그러니까
1: 안 치더라도 저요? 저는 잘 안 치는데 치세요? 사람들 주스 골프 진짜 많이 치던데.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가야지.
0: 골프 얘기를. 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1: 저? 왜요?
0: 스윙이 좋으시네요.
1: 뭐 어, 그렇지.
0: 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치세요? 누구 뭐?
1: 근데 네. 상대가 또 어쩌다면 아주
0: 꼬치하게 좋지 묻지 마.
1: 어, 아, 혀가 길어.
0: 어, 맞아, 맞아.
1: 어, 그러니까 또 상대에 따라 다르긴
0: 봐서.
1: 해. 어,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밝은 사람끼리 있으면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티키타카. 근데 또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께는 아까 말씀한 리액션만 해줘도
0: 네.
1: 충분히 공감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연락처 전화번호 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여기서 만나자 혹은 어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마팔 할까요? 아니면
1: 인스타.
0: 그거 되잖아요. 전화번호 뭐요? 안 따도 카톡은 서로 요즘
1: 카톡 아이디로만 할 수 있죠.
0: 카톡 아이디로 그 찾기 번호 누르면 그
1: 할 수
0: 스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1: 네.
0: QR 코드 그 정도는 괜찮죠.
1: 아니 뭐 전화번호도 받아도 뭐
0: 그래요.
1: 제 친구는 여자분을 네.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여자분이 끝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뭘 받았는지 아세요?
0: 뭘 받았어요?
1: 이메일 주소.
0: 아.
1: 우리가 엄청 놀렸잖아. 야, 차라리 받지 마라. 이메일 주소 봐도 뭐 할 건데.
0: 그때 이메일 주소도 막 엉뚱하게 하나 틀려 가지고.
1: 아, 그건 모르죠 우리는. 그 종이에다가 이메일 주소 쫙 적어 놓는데
0: 네.
1: @gmail.com을 주고 야, 너 정말 민망하다 너.
0: 예. 네. 그러니까
1: 주질 말지.
0: 그런 이제 싱글들은 작업할 때요. 꼭 전화번호를 따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1: 네.
0: 그런 막 이거를 보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함께 즐기는 거에 집중을 하래요.
1: 그럼 그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0: 그 시간을 함께 즐기고 그 시간이 재밌었으면 당연히 관심 있는 거
1: 알아서.
0: 아니겠어요?
1: 알아서 그럼요.
0: 네, 네.
1: 너무 상대의 전화번호를 쫓으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아. 이런 콘서트도 가면 너무 좋겠는데.
1: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서른도 콘서트요?
0: 아니요. 로드 스튜어트 오빠가 이분이 83세인가요? 이번에 헐리우드홀에서 다음 주 수요일날 공연하시고
1: 네.
0: 또 아쿠아 칼리엔테라고
1: 어? 거기 저 판타지 스프링 옆에
0: 응. 네. 거기에서도 또 6월 20일인가 공연하시더라고요.
1: 너무 대단하다. 83세
0: 네.
1: 코스 한다고. 우리 운동형보다 더 많으신데.
0: 네. 자 우리 멋진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don't wanna talk about it.

0: 로드스튜어트 다음 주 수요일 헐리우드볼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부른 여자는 애나벨. 길거리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아가씨를 로드스튜어트가 찜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대까지 오는 거예요. 버스킹하고 있던.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왜 버스킹하는 거죠, 사실은.
0: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게 잘하신다. 있는 거.
1: 이거 라이브 콘서트 버전 되게 좋네요.
0: 그렇죠.
1: 네, 네. 확실히 음반보다 더 좋다.
0: 아까 우리 픽업되는 얘기했는데 네. 사실 그 도전해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1: 그건 이제 상대 입장인 거잖아요.
0: 네, 네.
1: 미옥씨는 이제 전화기 픽업 당하는 제가 어떻게 하면은 픽업을 더 잘 받거나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얘기했던 거고
0: 네.
1: 지금 그 반대로 네. 그 픽업을 하러 대쉬하시는 분들은
0: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요. 뭐든지
1: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0: 네.
1: 내가 이 여자분 또는 이 남자분한테 대시 안 하잖아요.
0: 네.
1: 다른 사람이 한다.
0: 네.
1: 꼭 얼마 바보지.
0: 물론 결혼하신 분들 많이 들으시지만 네. 싱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50, 60대 이렇게 많으셔. 결국은 나중에 또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1: 아, 그렇죠. 근데 나이가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근데 우리 한인타운에 노래 모임이 많잖아요.
1: 몰라요, 그래요?
0: 네, 노래 모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노래 모임 가서도 선곡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가벼운 곡을 맨 처음엔 너무 무겁거나 이런 거 말고
1: 그렇지.
0: 좀 그런 거 함께 그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곡을 부르라고 그래요.
1: 노래방 가도 그래요. 혼자 갑자기 막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거 불면 불이 확 죽어서 칠갑산 부르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봉화자는 플레이야 그게. 같이
0: 칠갑산이 어때서?
1: 좋지. 근데 그걸 콘서트도 아니고 노래방에 네. 술 먹고 삼지만 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기분장이 야 이렇게 막 칠갑산 그거 완전 깨잖아요. 그동안 막 옆에서 춤추고 춤추고 불이 다 뛰어났는데 그러니까 선곡 되게 중요하죠.
0: 그리고 노래할 때보다 들을 때 듣는 자세에 점수를 따야 돼요.
1: 어떤 걸로요?
0: 아니 자기 부를 때는 왜 안 들어 이래놓고 남 부를 때는 막 자기 딴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듣는 자세.
1: 남 부를 때 자기들만 딴 얘기하다가 노래 끝나면 또 해 잘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
0: 그러면서 기본 매너 배려가 아무래도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끈이겠죠.
1: 아 노래방에서는 네. 그 사람이 성격 나오거든요.
0: 네.
1: 남의 노래할 때 끊는 사람도 있고 자기 노래 하겠다고.
0: 야 1절만에 이러고
1: 딱 끊는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반주 길다 끊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정말 짜증납니다.
0: 야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1절만에 그러니까.
1: 그럼 네가 가 봐.
0: 그럼 자기 노래는
1: 자기 노래도 하면서 에이 참나 좋아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0: 너무너무 좋습니다.
11: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9: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4: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고모니차차차 게스트 오늘 김미경 실장님 홈쇼핑 월드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홈쇼핑 월드.
0: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2: 그러니까요.
1: 네. 아니, 좀 평, 떨렸습니다.
2: 평가 좋으셨죠?
1: 아, 스스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2: 아, 그런 게 있죠. 예. 뭐.
0: 막 이불킥하고 이러면 안 돼.
2: 그냥
0: 난 잘할 수 있다. 예,
1: 잠은 못 자긴 했는데 예. 그래도 다시 한번 트라이해보고 아, 많이 좋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0: 오늘 잠 못 잔 두 분과 함께
2: 해롱해롱합니다.
0: 멍한 분들과 함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네. 6월 첫째 주 창고 대발출이 대방출이에요.
0: 아, 초대박 세일이에요.
2: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0: 네,
2: 어떻게
0: 가볼까요?
2: 네.
1: 예, 오늘은 아, 안 먹어본 분은 계셔도 한 번만 먹어본 분은 안 계시는 한국에서 대박난 달칩 딸기 샌드 달칩 초코 샌드가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2: 아, 이거 너무 좋죠.
1: 이거 열압 방식으로 구워내가지고 기름 하나도 안 들어가서 엄청 와. 건강한 네. 달지 않은 네. 간식이에요.
0: 오.
1: 가격은 3불 99가 1불.
2: 그러니까 무조건 1불이에요.
1: 예. 그러니까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
0: 네.
1: 어른들 이제 부모님들 간식으로도 네. 좋고 또 네. 여행 갈 때 저희 심심하잖아요.
0: 아.
1: 드시면 되고
2: 네.
1: 사무실 간식으로 쟁여놓으시면
2: 그렇죠,
1: 건강한 간식 드실 수 있습니다.
0: 너무 초대박 세일이라 한 사람당 10개 한정돼 있군요.
1: 예예예. 예, 예.
0: 아, 얼른 가서 집어야 되겠다.
2: 그러니까요.
0: 네. 네.
2: 자, 또 그다음은 이 쌀국수 나왔다.
0: 아, 네, 이거 맛있어.
2: 구워 쌀국수
1: 드셔보셨죠?
2: 저 먹었죠.
0: 해물맛 멸치맛
1: 맞아요.
2: 저 멸치맛.
1: 예. 해물맛은 얼큰한 맛이 나고 멸치맛은 그 저희가 아는 다 잔치국수 맛 있잖아요.
2: 그
1: 시원한 맛 네. 나는데 이게 국산 쌀 100%로 만들었거든요.
0: 와,
1: 그리고
0: 네.
1: 구아바 분말로 이렇게 면발을 네네. 만들어가지고
0: 건강에도 좋아.
1: 예, 건강에도 좋고 튀기지 않았으니까 맛있고 건강한
2: 네.
1: 맛이 나고 그리고 이게 또 면발이 쫄깃쫄깃해요.
0: 네. 3불 99를 1불 99에
1: 예. 끓는 물 4분입니다.
0: 네.
2: 우리 아들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1: 또 여기다가 고수 첨가하셔도 드셔도
2: 그렇죠,
1: 되고
2: 고수.
1: 예,
2: 아.
1: 예, 양파 슬라이스 아시죠?
0: 네. 레몬자도 되고
1: 네. 또 전복이 가득한 명품 전복죽. 저희 이제 여름 대비해야 되잖아요.
0: 네.
1: 보양식 필요하거든요.
0: 네.
1: 이게 6불 99가 이제 2불 99.
0: 아.
1: 이것도 근데 1인당 10개 한정이에요.
2: 아. 그래 될 거예요.
0: 한정이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거의 뭐
2: 대박이라는 거죠.
0: 네. 이거 꼭 가지셔야 돼요.
2: 10개까지 네. 살 수 있습니다.
0: 네.
2: 밥할 귀찮을 때 짜기 정말 좋아 이거.
0: 네.
2: 샴푸도 있어요?
1: 예, 저희 샴푸.
2: 네.
1: 아, 이거 탈모 샴푸거든요.
2: TS 샴푸.
1: 예.
2: 참 그거 좋지.
0: 좋아요.
1: 예, 이거 아시잖아요 저희 네. 얼굴의 완성은 머리빨.
2: 네.
1: 예,
0: 머리빨.
2: 네.
1: 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0: 이것도 40불을 네. 20불에.
2: 오늘 19불 99에.
0: 1인 두 병 한정.
2: 네. 네. TS 샴푸까지 있고요.
0: 네.
1: 이제 여름 오시기 전에 꼭 구매하셔야 될 필수품.
2: 네.
1: 효성 고밀도 냉감 썸머 아이스 쿨매트.
2: 오.
1: 이게 지금 무려 반값 세일입니다.
0: 오,
2: 아이스 쿨매트가 반값 세일입니다, 여러분.
1: 예. 이게 냉감 효과가 있는 고성능 섬유로 만든 거거든요.
2: 네.
1: 딱 우리가 눕는 순간 막 차가워져요.
2: 시원하죠.
0: 네. 네.
1: 그래서 체온 상승을 억제해주고
0: 네.
1: 찜통 더위 이제 걱정 없습니다.
0: 무조건 반값이에요.
1: 예. 근데 주무시는 동안은 또 체온이 빠르게 분산시켜줘서
0: 네.
1: 시원하면서도 이제는 약간 포근한 감이 있다고
0: 네.
1: 하더라고요.
0: 여름에 네. 정말 시원하게 자야지.
2: 이게 사이즈별로 네. 있네요. 그러니까
1: 네.
2: 싱글이 있고 퀸이 있고 킹이
1: 예.
2: 있고
1: 스몰
2: 네.
1: 같은 경우에는 99불이 49불
2: 와.
1: 99 퀸은 119불이 59불 99 킹 사이즈는 139불이 69불 99 그다음에 슈퍼킹 같은 경우에는 159불이 79불 99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2: 가격 너무 좋다.
1: 네. 부부끼리 네. 아우 야, 나 춥다 덥다 하지 마시고
2: 네네네.
1: 따로
0: 네 따로 좀
2: 따로, 따로
1: 아시죠?
2: 가장 좋은 따로
1: 따로
2: 네.
1: 네.
2: 좋습니다.
1: 따로 또 같이
2: 네. 네. 네.
1: 주무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또 한국에서 대박량 침향 이거 네. 저번 주에 너무 많이 팔렸어요.
0: 침향 몸에 좋대잖아요.
1: 예, 침향이 침향 나무가 이제 상처가 나면 그걸 네. 치유하기 위해서 생성된 수지가 굳어져서 생긴 약재거든요.
2: 네.
1: 그걸로 저희가 이제는 먹기 좋게 액으로 만든 거예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침향의 효능은 망상 피로에 좋고 혈류 개선이 돼서 특히 수족냉증, 손발 저림에 되게 좋아요.
2: 네. 네.
1: 그다음에
0: 이게 99불 99인데 26불 99, 무려 74%나.
1: 맞아요.
0: 그래서 대박 이게
2: 대박이네.
0: 잘 나갔구나.
1: 네.
0: 명령력도
1: 증강시켜주고.
0: 네.
1: 너무 좋습니다.
0: 침향 프리미엄 진액. 네.
1: 26불 99에 구이즈 가능하십니다.
0: 아, 네.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 아, 스태미나에 좋죠.
1: 네, 저희가 저번에 생각나시죠?
0: 네.
1: 뉴욕 타임즈 못해가지고 발음을.
0: 네.
1: 뉴욕 타임즈 선정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 마늘을 마늘. 냄새 없이
2: 그렇죠.
1: 흑마늘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것도 76%나 세일. 69불 99로 16불 99에 이것도 꼭 찜.
2: 네, 예. 꼭 챙기셔야 됩니다.
0: 홈쇼핑 월드입니다.
2: 또 그리고 아 이거 코스코보다 싸다는
1: 수박 섞지 않은 100% 수박 탁즙.
0: 수박
1: 이거 저희 근처 마트도 네. 저희보다 훨씬 비싸게 그럴걸요? 팔아요. 저희가 다 네. 시장 조사했거든요.
0: 아, 네. 여름엔 수박이지.
2: 이거 진짜 맛있어요.
0: 네.
1: 예, 이불 구구인데 6병을 사면 네. 또 한 박스에 6병에 한 박스잖아요. 이게 예. 11불 9구인데 이렇게 치면 한 병이 1불 9구밖에 안 해요.
2: 아, 이건 무사야지.
1: 설탕, 보존료, 색소, 기타 첨가물 안 들어가요.
0: 안 들어가요.
1: 그 자연의 맛. 순수한 수박 그대로 맛.
2: 네. 예.
1: 간식으로 섭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 소주에다가 칵테일을 먹으면 맛있겠다.
1: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0: 네,
2: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1: 아, 저도 그 생각 한 번도.
2: 야,
1: 역시
2: 아,
1: 다 얼음 넣어서.
2: 아,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0: 동장 사러 가야지.
1: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밥 먹고 나면 네. 막 되게 나른하고 혈당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아시죠?
2: 네.
1: 예, 그거를 내려줄 수 있는 제품을 저희 가져왔습니다. 명원담 혈당 솔루션 홍삼 캡슐이 400mg인데 60캡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총 2400mg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일 세일 거듭 59불 99가 세일을 거듭해서 14불 99.
0: 와, 홍삼 캡슐.
2: 13불 네. 99에 여러분. 네.
1: 저희가
2: 솔루션.
1: 홍삼에 네. 진세노사이드가 함량돼 있잖아요.
2: 네. 네.
1: 이게 면역력, 피로 개선, 황산화 최고로 네. 좋거든요.
0: 네.
1: 거기다가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바나나 잎에
0: 네.
1: 코르솔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0: 네.
1: 이게 1.3mg이 한 캡슐 안에 들어있어요.
2: 아.
1: 또 아연도 들어있고 당뇨에 좋은 유기농녀주 꽃지봉잎까지 들어있어서
0: 네.
1: 당뇨도 관리하시고 식후 혈당도 관리하셔서 면역력을 네. 업시키시고 혈당을 네. 다운시키시기 바랍니다.
0: 네.
2: 좋습니다.
0: 아, 가격 너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산삼환.
1: 아우 뭐 산삼은 저희가 말하면서 입 아프잖아요.
0: 네.
1: 산삼의 그 사포닌의 효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0: 네.
1: 면역력은 증강시키고 회복 피로는 회복시키고 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어제와 다른 나.
0: 아. 어제와 다른 나.
1: 예.
0: 근데 산삼 가격, 먹고
1: 네. 가격이 너무 싸요. 이런 가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0: 49불 99를 19불 99에
1: 그게 바로 홈쇼핑 월드니까 가능한 거죠.
0: 이게 대박 세일을 이렇게 하실까.
2: 산삼한 열환을 19불 99에 만날 수 있습니다. 19불 99.
0: 예. 이거 너무 재밌다. 다짜고짜 이거 뭐예요?
1: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저기 어머니들 뭐 그리고 저도 그렇고 뭐 두부나 오이지나 네. 나물 같은 거 묵은지 같은 거 짤 때 너무 힘들잖아요.
2: 아, 물기 짤 때?
1: 예. 네. 근데 이게 25kg이 누르는 무게로 짤 수 있는 스테인레스 소재로 제작된
0: 짤순이구나.
2: 짤순이.
1: 예, 예, 예.
0: 아, 짤순이. 푸드 짤순이.
1: 예. 이게 304 스트레스 스테인레스 소재로 제작돼 가지고 색배임도
2: 네.
1: 없고 냄새도 없고 위생적이에요. 그다음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면보를 드리거든요. 그걸로 요즘에 건강에 상지 그릭 요거트 아시죠?
2: 네.
0: 네.
1: 그것까지 만들어 드실 수 있으세요.
0: 부엌에 이거 짤순이 있어야 돼.
2: 그래요.
1: 괜히 이게 짜서 손목 네.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2: 저 어릴 때 많이 짰거든요.
0: 보면
2: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짜라고.
1: 네. 맞아요.
2: 이게 힘들어요.
1: 힘들어요.
0: 막 두부 짤라면 짜기도 힘들지만 잘 안 쪄지고 네.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2: 짜도 혼나. 못 짰다고.
0: 79불 99가 54불 99.
1: 네.
0: 특허 받은 다짜고짜 푸드 짤순이네요.
2: 이름이 재밌네요 정말.
0: 다짜고짜. 다짜.
1: 다짜요. 또 위커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2: 아 프로폴리스.
1: 이게 또 와 반값 세일합니다. 19불 99가 이제 14불 99도 아니고 9불 99거든요.
2: 네.
1: 이게 저희가 네. 여기에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2: 네.
1: 이게 식물의 플라보노이드하고 꿀벌이 효소가 만나서 완성되는 천연 항생제예요.
2: 그렇죠. 네.
1: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목 아플 때 있잖아요. 아침에 목 아프면 이상한 감기 기운이 있다. 그리고 이게 잇몸에 뭐 혓바늘 같은 거 돋고 설염 같은 거 생겼을 때
0: 네.
1: 이거 하루에 한 뭐 세 번
0: 예.
1: 그렇게
0: 스프레이 해주면
1: 예. 뜨리시면 구강 청결에도 좋고 목 청결
0: 네.
1: 유지시켜서서
2: 그렇죠.
1: 건강이 유지되시고 감기는
0: 그래요.
1: 당연히 예방되십니다.
0: 바이러스가 입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2: 그러니까.
0: 프로폴리스 이거 딱 스프레이 이건
2: 맞죠.
0: 진짜 필수품이네요.
2: 네. 네.
1: 또 이제 또 거창에서 경남 거창에서 쌀농부 오공 미숫가루가 왔거든요.
2: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네.
3: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네. 저희 그 아시 상상 가시죠? 평상에 네. 앉아서 그 설탕 막 타가지고는 네. 그 먹었던 그 미숫가루 네. 옛날 맛 아시죠?
0: 네.
3: 여기에 좋은 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 오곡이 들어간 거요?
3: 오곡이 들어간 거 그런 네. 건데.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현미 20%, 통보리 20%, 검정쌀 20%, 흰콩 20%, 네. 거기다가 쥐눈이콩까지 20%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3: 이거 아침 식사로도 드시고 네. 저처럼 항상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 네. 저요? 네.
3: 아, 아시죠? 저, 네. 그 느낌 아시죠? 저녁에 이거 먹고 또 저녁 한 번 더 먹고
2: 그렇죠. 네.
3: 건강
2: 에피타이저.
3: 챙기기 위해서
2: 네. 네. 아, 너무 좋네. 이게 네. 가격이 그러면?
3: 1 플러스 1이 네. 원래는 원래 하나가 12불99인데 1 플러스 1이 9불99예요.
2: 9불99에
0: 9불99에
3: 또 거창에서 같이 또 드실 수 있는 예. 떡하고 찍어 드실 수 있는 현미 조청이 왔어요. 이거는 유기농 현미 16%, 쌀 76%, 엿기름 8%로 만들어온 조청인데 아 이거 현미 그 가래 딱 이제 구워가지고
0: 네.
3: 찍어 드시면
2: 그쵸, 그쵸.
3: 어렸을 때 바로 그 옛날 느낌 아시죠?
2: 아, 예.
0: 이것도 14불 99인데 9불 99에 1 플러스 1 드리니까 대단한 세일이네요.
3: 그래서 이거 믹스 매치도 가능하셔서
2: 그래요?
3: 조청도 하나 사가시고 미숫가루도 하나 사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1 플러스 1
2: 너무 좋다. 예.
0: 조청하고 미숫가루 9불 99에
2: 네. 네.
0: 또 자, 완, 완도 전복
3: 예. 전복은 완도다 완도 전복 다섯 마리거든요.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숙 전복입니다.
2: 네, 자숙된 거.
3: 예, 적정한 온도에서 스팀한 거여서 네.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고 엄청 네. 맛있어요.
0: 이게 전복이는 네. 자숙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2: 그러니까 와, 조용히 자숙해야지. 네.
3: 24불 99가 네. 14불 99인데 다섯 네. 마리니까 나누면 우리 또 나누기 되게 잘하잖아요. 네. 한 마리당 3불밖에 안 합니다.
0: 아, 이 가격 너무 좋다.
3: 예, 예.
0: 네.
3: 거기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군상 025 영인바이오 간장게장 900g.
0: 네.
2: 이거 뭐 밥도둑은 너무 유명하죠.
3: 예. 네. 저희 뭐 손님들 한번 드시면 네, 그다음 날 5개씩 사가시고
2: 맞아요.
3: 제가 또 그 이거로 팁 드렸잖아요.
2: 네,
3: 저희 전복 전복죽 넣어서
2: 전복 넣어서 전복장
3: 네, 전복장 해드시면 되고 네. 이게 26불 99가 16불 99입니다.
2: 간장게장 네. 놓치지 마세요. 밥도둑
3: 남해 바다 멸치대 사장님 저희 리킴 대표님 노래까지 부르시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네, 도달을 못해서 야디야
2: 이런 거 네.
3: 그거는 제가 좀 못하겠고 이게 중요한 게 재고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2: 그렇지.
3: 다시멸치 6불 99 6불 99 볶음멸치 7불 99 지리멸치 9불 99거든요.
2: 네. 네.
3: 국물 요리하실 때 다시멸치 6불 99 사용하시고 뭐 고추장 찍어 먹어서 너무 맛있어요. 저 네. 이거 하고 그냥 밥하고만 먹을 때도 있거든요. 볶음멸치 7불 99, 지리멸치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2: 그렇죠.
3: 예, 김자반하고 같이 먹으니까
2: 진짜 네.

0: 499가 499.
1: 네. 네. 또 유명한 떡이죠.
2: 예예.
1: 만개 만개 만개 떡.
2: 이게 BTS 지민이 의령에 내려가가지고 만개 떡 먹고
1: 난리났다면서요.
2: 예. 그래가지고 또 젊은 친구들이 줄을 서고 하는 만개 떡이 왔습니다.
0: 네. 예.
2: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되는 떡. 만개 떡.
0: 10개 세트에 10개인데 12불 99가 7불 99.
2: 또 100% 한국산 재료예요.
0: 네.
2: 예, 그래가지고 이게 7불 99니까
0: 네.
2: 7불 99로 이렇게 정말 특별한
1: 그럼요.
2: 음식.
0: 이제 젓갈 들어가 봐요. 제가 여기 홈쇼핑 월드 젓갈 팬이에요. 진짜. 명란젓 사다가 주위 돌렸잖아.
1: 그러니까.
2: 예. 예, 이거는 없어서 못 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팔고
0: 그래요?
2: 있습니다.
0: 예.
2: 예. 뭐 스파게티도 해 드시고 계란찜도 해 드시고 계란말이도 해 드시고 그냥 먹으셔도 저는
1: 그럼요,
2: 너무 맛있더라고요.
1: 그냥 먹어 마시죠.
2: 네. 저는 그냥 어쩔 때는 들기름, 어쩔 때는 참기름, 저희 시골 참기름 들기름 있잖아요.
0: 네.
2: 넣어서 먹으면
0: 네.
2: 그냥 밥에다
1: 그러면 참기름이잖아요.
0: 김에다 싸 먹고 거기다가 낫또에다가 같이 싸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1: 네. 네.
0: 명란젓이 29불 99가 19불 99.
2: 네. 거기다가 서해바다 토실토실한 어리굴전. 제가 서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리굴전 맛을 좀 알거든요. 제가 그때 먹었던 그 맛.
0: 예.
2: 서산 어리굴전 맛이 오늘은, 바로 여기서 납니다.
0: 오늘 이거 사야겠다.
1: 저는 이거 살 거예요. 어리굴전.
2: 14불 99가 9불 99입니다.
1: 좋습니다.
0: 낙지젓. 이건 저 뭐 사서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2: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진짜.
0: 낙지도 많이 들어있어.
2: 저 오늘 도시락도 싸왔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예.
0: 가격도 싸. 14불 99가 9불 99.
2: 하나도 안 찌기고 해가지고는 그냥 밥에다가
0: 네.
2: 뜨거운 밥에다가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0: 네. 맛있어요.
2: 아니 저희 젓갈이 특징이 뭐냐면
1: 네.
2: 다른 젓갈은 약간 들끈한 맛이 나서 막 양념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드셔도 돼요.
0: 깔끔해요.
2: 예, 깔끔한 맛이 납니다.
0: 이제 새우젓도 새우젓도 9불 99 그리고 또. 꼴뚜기젓 가리비젓 오징어젓갈 12불 99가 6불 99로
1: 69.
0: 와 젓갈 좋아하시는 분 꼭 가세요.
1: 좋습니다.
0: 자 그 다음 가볼까요?
1: 배보다 네. 배꼽이 큰 초대박 세일
0: 알부민.
2: 예.
1: 누구나 다 안다는 알부민. 네.
2: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1: 그렇죠.
2: 알부민. 치매 예방에 좋고 또 혈액순환도 되고 또 몸에 그냥 다 컨디션을 개선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0: 네.
2: 120불이 80불인데 거기다가 이 구매시 사은품에도 구증, 구포, 흑삼 골드를 드려요.
1: 네.
0: 네.
2: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시죠?
0: 네.
2: 저희 홈쇼핑 월드는
0: 네.
2: 한국의
0: 지자체랑
2: 협약이 돼 있어서
0: 예. 밀어주는 거야.
2: 예.
0: 막.
2: 맞습니다.
0: 네. 홍보를 위해서.
2: 이게 저희가 판매가는 79불인데
0: 네.
2: 손님들,
0: 네.
2: 저희 고객님들, 홈쇼핑 월드 고객님들 더 건강해주시라고 알부민하고 흑삼도굴도하고 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0: 네.
2: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2: 이게 120캡슐이어서 하나씩 드시면 4개월분이나 드실 수 있으세요.
1: 네.
0: 네. 자, 강화홍삼 이육년근 고려홍삼 프리미엄 진액이 있어요.
2: 99불 99가 세 박스나 가시고
0: 1+2
2: 예예예. 여기에
0: 네.
2: 저희가 다 아는 고룡삼에는 진세노이드가 들어있잖아요.
1: 네.
0: 네.
2: 혈액 순환 장애에도 좋고 기억력도 개선시켜주네요.
0: 네.
2: 항산화. 항산화 시켜주시고 또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 갱년기 많잖아요.
0: 네.
2: 그것도 다 해결 가능한데
0: 네.
2: 이게 이거만 세 박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0: 네.
2: 정준호의 모닝 화이팅.
1: 네.
2: 이게 사면 49불 99인데 이것도 한 박스 드리는데 이게 헛개나무가
0: 네.
2: 들어있어서 저희 강 건강도
1: 그렇죠.
2: 챙기시고 또 저 주위에 술 많이 드신 분들
1: 네네.
2: 이거 먹기 전에
1: 좋죠.
2: 예, 숙제소에 네.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네 홍삼 야
2: 예.
0: 대박 세일이네요 정말. 네.
1: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리 맞은 진짜 가을 무엿.
2: 이거 드셔보셨죠?
1: 그럼요 먹었죠.
2: 너무 맛있어요.
1: 네 이거 좋아요.
2: 이게 129불이 89불을 하는데 위궤양에도 좋고 이게 목 아프고 가래나고 소화불량에 다 좋고
1: 네.
2: 원기 회복에도 엄청 좋거든요.
0: 네.
2: 이게 구매시 사은품이 이것도 구증구포 흑삼골드입니다.
0: 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높네요.
1: 무엇을 사시는데 구증구포 흑삼골드 받으십니다.
2: 그게 가능한 게 다 저희 홈쇼핑 월드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이번에는 그냥 홍삼이 아니고 녹용홍삼 프리미엄 진액.
2: 녹용하고 홍삼이 콜라보를 했습니다. 녹용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보고잖아요. 미네랄의
1: 그렇죠.
2: 보고여서 노화 방지도 되고 암세포 억제도 되고 거기다가 홍삼까지 해가지고 저 이거
0: 네.
2: 아시안 외국인 분이 세 박스 사셨거든요.
1: 네.
2: 원래 저희가 한 박스 사면 169불이 85불이에요.
1: 네.
2: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세 박스를 구별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립니다.
1: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2: 무료로 주시고요. 네 박스 가져가게 되시고
1: 예.
2: 또 정준호의 모닝 화이트 또 구증 구포 흑삼 골드까지 그냥 팍팍

0: 드립니다.
1: 오늘 정말 초대박입니다.
0: 강화홍삼, 녹용홍삼.
2: 네. 이제 저희 몸 다 챙겼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0: 얼굴, 뷰리,
1: 피부로 가야 돼요.
2: 스킨. 예, 예. 네. 저희 코리아나 앰플 앤 피지와 트러블 앰플 저격 앰.
0: 네.
2: 이게 그 여드름 나고 트러블 나는 피부에 좋은데
1: 네.
2: 가격이 그냥 29불 99가 6불 99입니다.
0: 6불 99.
2: 예.
1: 앰플이.
2: 예.
0: 얼굴에 피지 막 있고 트러블이 있는 분은 이거 빨리 가서 네. 찍으세요. 29불 99, 6불 99. 코리아나 화장품 좋잖아요.
1: 좋죠.
2: 맞아요. 네. 코리아나 앰플앤 24K 골드샷이 69불 99가 24불 99인데 이게 안에 금가루 에센스가 들어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금가루 에센스를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얼굴을 막 광채나는 피부 있잖아요. 네. 얼굴이 네. 번쩍번쩍하는 거 연예인들 보면 그런 윤광 피부 만들어드리거든요.
0: 네.
2: 또 펩타이드 샷 이라는 앰플앤이 있는데
1: 네.
2: 이것 59불 99가 네. 15불 99가 하는데 여기 안에 네. 보면 이렇게 녹는 실이 들어있어요.
0: 네.
2: 눈에 보이는 펩사이드 실을 이렇게 살살 얼굴을 펴바르면 이게 네. 바로 그 같이 펴지면서 내 얼굴에 주름도 펴지면서 탄력도 주는.
0: 이야. 15불 99면 데킬라 샷 한 잔 값으로. 이거 진짜 코리아나 59불 99가 15불 99야.
1: 네. 홈쇼핑 할 때 화장품 보러 가셔야 됩니다.
2: 네. 또
1: 비비크림.
2: 퓨리토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
1: 네.
2: 29불 99가 9불 99인데 네. 이거 바르면 바로 얼굴 도자기 피부 됩니다.
0: 아 이것도 진짜 비비크림 너무 좋다.
2: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0: 네.
2: 그래서 모공 같은 거 이제 커버하시고
1: 네. 네.
2: 얼굴도 좀 환하게 하시고
1: 네.
2: 거기다가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토너 쑥 진정 토너가 있는데
0: 네.
2: 이게 비타민C하고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0: 네.
2: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합치면 또 아쿠아 포린까지 활성돼서 네. 이게 수분이 내 얼굴에 확 먹은 느낌이
1: 네.
2: 들거든요.
1: 네.
2: 그래서 39불 99가 12불 99. 99입니다.
0: 독도 자작나무 수분 패드 39불 99가 12불 99로 되고요.
1: 네.
0: 신토브린 농수산 대박 세일 있는데 지리산 약도라지 가루 이게 12불 90, 29불 99인데 16불 99.
1: 그렇죠. 동결건조된 거.
2: 네.
1: 네, 다슬기국 있잖아요. 섬진강의 다슬기국.
0: 아,
1: 여기 350g짜리가 699가 오늘 499.
0: 네.
2: 그다음에 천연 조미료 네. 뽀스레기 스틱이 12불 99가 499 99 하니까 자연에서 온
1: 정말 농산물.
2: 네. 농산물을 한번 소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때 코인 육수가 피부죠. 12불 99인데 4불 99.
1: 네, 제가 네.
0: 알몽게 알몽게.
1: 아, 맛있는.
0: 계속 사 먹고 있어요.
1: 푸동푸동
0: 나
1: 알몽게.
0: 이거 중독됐어.
1: 네, 맛있어요.
0: 네, 통영 앞바다에
2: 진짜
0: 알몽게.
2: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다른 데랑 너무 다르다고. 다른 데는 좀 짠데 저희는 그렇지 않대요. 바로
0: 네.
2: 그냥 바로 네. 따서 먹는 것 같다고
0: 어렸을
2: 하더라고.
0: 어렸을 때 먹어도 맛있어.
2: 24불 너무 맛있다고.
0: 24불 99가 14불 99.
1: 네.
2: 거기다가 또 통발로 바로 잡은 자연산 프리미엄 수협 바다 활장어를 두세 마리 들어있는데 거기 양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0: 네.
2: 편하게 24불 99를
1: 예.
2: 14불 99에 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강원도 더덕 고추장 된장이 반값 세일하고요. 그리고
2: 네.
0: 옛날 촌된장도 9불 99인데 6불 99. 그리고
1: 네.
0: 강원도 호박 감자떡, 메밀 감자떡도 세일해서 5불 99.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훈이 씨가 좋아하는 짜장면.
2: 네. 짜장면.
1: 직화 짜장면, 사천 짜장면, 직화 볶음 짬뽕 모두 다 699를 오늘 4불 99에 냉동 만나실 수 있고요.
2: 거기다 한국산 대봉 감말레기가 이거 대형 표정으로 500g이나 들어있거든요.
0: 네.
2: 26불 99가 16불 99입니다. 자연의 단맛.
0: 아,
1: 네. 네.
0: 참기름, 참기름. 강원도 횡성에서 온 시골진 참기름이 24불 99가 11불 99. 대박 세일합니다.
1: 네, 들기름은 13불 99로 엄청 세일. 29불 99가 13불 99예요.
0: 호박 군고구마 말랭이 1불 99. 499인데 199야.
1: 네.
0: 야, 이것도 사야겠다.
1: 그렇죠.
2: 또 달지 않은 스스로 만든 수수식혜가 500g이 4불 99가 2불 99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꿀먹은 미니 호박.
1: 네.
2: 호박 약과 있잖아요.
1: 네네.
2: 그게 14불 99가 9불 99입니다.
1: 네, 가바살의 원조죠.
2: 네.
1: 서학수 박사의 갈색 가바살 4kg짜리 백미 현미가 99불 99가 오늘 29불 99에 만나는 것이 홈쇼핑 월드입니다.
0: 네, 홈쇼핑 월드 인기 상품 초대박 세일에서요. 대한민국 1등 유산균 종근당의 생유산균 락토피 골드가 12불 99.
1: 네.
2: 또 대한민국 유산균 종근당 생유산균 락토피 코어가 따로 있거든요. 더 프리미엄 제품인데 이게
0: 네.
2: 14불 99고.
1: 그렇죠.
2: 네. 종근당 건강 아인비타 멀티비타민 이뮨샷이
0: 네.
2: 저희가 몸을 부스트하고 싶다 이거 드시면 되는데
1: 네.
2: 39불 99가 20불 99입니다.
1: 베스트셀러죠. 고려은단비 비타민 C.
2: 맞습니다.
1: 네, 1000mg짜리 10개월 분이요. 여러분, 64불 99가 오늘은 44불 99.
0: 가스 활명수가 있어.
1: 속 풀고 갔어요.
0: 네. 부채표.
1: 9불 99가 오늘 7불 99 10병에.
2: 또 편하게 염색하고 싶으실 때 네. 세븐에이트 블랙 염색 샴푸가 19불 9구입니다. 네,
1: 19불? 네. 네. 야, 오늘 정말 세일이 엄청 풍성하네요. 정말 풍성합니다.
0: 아니, 제가 지난번에 멍게도 사러 가고 장어도 사러 가고
2: 아, 제가 봤잖아요.
0: 고등어도 사고 네. 막 계속 가고 있네.
1: 어리굴도 사러 가고
0: 너무 좋아. 또. 가격도 좋고 맛있고.
1: 댓글에 밥 도둑들 완전 도둑 범죄단입니다 라고 댓글이
0: 아,
1: 왔어요.
0: 나 정말 좋아해서 근데 안 짜.
2: 아, 저희 진짜 맛있어요.
1: 젓갈 맛있으면 네. 밥 그냥 먹죠 뭐. 네.
0: 먹어보고 맛있지. 맛있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주변에 좀 주고 너무 좋아요. 홈쇼핑 월드가 있어서 우리 밥상이 풍성해져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댓글에도 럭키비키님 종근당 네. 유산균이 마켓세일보다 싸네요.
2: 예, 네, 맞아요. 아~
1: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홈쇼핑 월드죠.
0: 가스활명수 먹고 싶다.
2: 갑자기
1: 음료수처럼
0: 어렸을 때 먹던
1: 저도 음료수처럼
0: 그것도
1: 먹어요.
0: 소주에 타 먹은 거 아시죠?
1: 그만하세요.
2: 쌀국수도 꼭 드셔보시고 오시면 네. 먹을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깜짝도 놀라세요.
0: 아, 네. 네. 아, 홈쇼핑 월드 감사해요.
2: 홈쇼핑 월드로 오세요.
1: 네, 브랜드판 네. 매장이라 LA 매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0: 네, 전화번호 뭐
1: 브랜드판 매장 전화번호 7452224 LA 매장은 213-380-3330번입니다.
0: 네, 홈쇼핑 월드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2: 아, 한번 오신 분은 네. 안 계시잖아요. 여러 분 다 오시잖아요.
0: 그럼요. 네네네. 자꾸 가게 돼 중독됐어. 얄미워. 네. 자, 지금까지 홈쇼핑 월드의 김미경 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아, 먹는 얘기 했더니 호니 씨 네. 너무 먹고 싶어요.
1: 저도요.
0: 아, 배고파라. 점심 뭐 드실 예정이세요?
1: 저요? 이미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뭐요? 네? 아, 먹는 거에 진심인 남자.
1: 아, 오늘 미팅이 있어갖고 미팅 전에 네. 딱 먹어야 될 게 준비가 돼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간장게장 냉동실에서 꺼내놨지롱.
1: 나 오늘 저녁에 어리굴전 먹을 거지롱. 아.
0: 굿모닝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3: 1등 회사 사모건광 2026년 크루즈 세일.
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4: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8: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7: 두 번째 참가자.
9: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7: 세 번째 참가자.
10: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7: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0: 훈이 씨, 저 좋아요.
1: 아니,
0: 싫어요.
1: 아니,
0: 네? 옛날에 만나면
1: 너무 다짜고짜 질문이
0: 미팅할 때 절 네. 좋아하세요? 이러면 남자들이 무슨 얘기야 이러는데 아니요 불국사 그런 절이요.
1: 아 뭐야.
0: 아니 직장 내나 네. 어떤 모임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요?
0: 응.
1: 네, 있죠.
0: 그러다 보면 사실 그게 불편한 거야. 사실은 자유롭지가 못하잖아 누군가가. 그치. 그래서 네.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을 바꾸자 이러지 말고 네. 일단은 네. 일주일 동안 매일 점심을 먹으래요.
1: 그 사람이랑?
0: 응.
1: 싫어하는 사람이랑?
0: 응.
1: 왜요?
0: 그러면 우리 뇌가 알아서 네. 어머 얘가 좋은 사람인가 보지 매일 밥을 먹게?
1: 아...
0: 이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거를 없애고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보고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1: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구나.
0: 응.
1: 오,
0: 그러니까
1: 멋있다.
0: 생각을 바꿔라 이게 아니고 이제는 무조건 그럴 시간도 없다는
1: 행동을
0: 거야.
1: 행동을 하라는 거구나.
0: 응, 무조건 행동부터 하고 보는 거야.
1: 오, 그게 근데 말이 된다. 왜냐면 네. 남녀가 처음에 네. 몰라도 남자가 계속 대시하고 얼굴 보이고 만나다 보면
0: 맞아요.
1: 살짝 넘어오는 호감이 들거잖아요. 어.
0: 그러니까 용감한 그러네. 자가 미인을 찾는다는
1: 직접,
0: 게 뭐냐면
1: 네.
0: 아유 이것저것 재고 뭐 내가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러다 보면
1: 다 필요 없어. 다
0: 무조건 이제 그
1: 아 그러면 내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랑 점심식사를 계속해라.
0: 네.
1: 오늘 점심 뭐 왔어요? 같이 식사.
0: 아까 얘기했잖아 간장게장.
1: 아니 그러니까
0: 나는 얘
1: 지금 제 편 제 편 지금 이해 못 하신 거예요?
0: 네.
1: 껄끄러운 사람이랑 점심을 먹으라며 점심 드실래요?
0: 아니 그리고 네. AI,
1: 어, AI
0: 우리 일자리 다 가져가고 불안해 이러지 말고 AI랑 놀아라.
1: AI가 얼마나 좋은데?
0: 네. 네.
1: 얼마나 감사한데?
0: 어디에 제일 많이 쓰세요?
1: 저요?
0: 네.
1: 저는 프로그램 만들 때 많이 써요.
0: 아 그래요?
1: 네,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0: 어.
1: 아 재밌잖아요 그리고.
0: 응.
1: 옛날보다 얼마나 편해요.
0: 요즘 보니까 사주 많이 보고
1: 어,
0: 궁합 많이 보고
1: 요새 모든
0: 맞아
1: 아세요?
0: 근데
1: 뭐 하는 줄 아세요?
0: 네.
1: 카톡 있잖아요.
0: 네.
1: 남녀가 문자를 처음에 썸 탈 때
0: 네.
1: 문자를
0: 네.
1: 그거를 세이브 해가지고 AI에다 물어봐요.
0: 네.
1: 사람의 성향을 평가해달라고. 그러면
0: 어.
1: 둘의 어떤 관계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너를 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0: 어머나.
1: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쫙 풀어줘요.
0: 아, 야.
1: 그거 유행이에요 요새.
0: 진짜?
1: 어 진짜.
0: 그러면 자기랑 나랑 주고받은 카톡을 한번 올려볼까?
1: 한번
0: 어떤
1: 올려볼까요?
0: 관계인가 우리가?
1: 피해라. 네. 점심을 먹거라.
0: 우리 티키알님이 청해주신 노래 나나무스쿨의 사랑의 기쁨 들으면서요.
1: 네.
0: 오늘 소박한 기쁨 한 끼 식사 감사한 마음으로 아. 사랑하는 좋은 사람과
1: 너무 좋네요.
0: 또 싫어하는 사람과도 계속
1: 먹으세요. 드시면서 네, 오늘 점심 누구랑 흥년을 걸려라 하여튼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탱자한미역이었습니다.
1: 훈연이 하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올여름 가장 뜨거운 축구 경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짜릿한 순간은 수천 명의 축구 팬들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는 순간이죠.
1: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결승전의 감동.
0: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시원한 드링크 스페셜과 함께 즐겨보세요. 7월 19일 하라즈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가 디 이벤트 센터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상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1: 올여름 단 한 번, 가장 뜨거운 경기와 가장 뜨거운 응원의 현장.
2: Fun is boring. Choose fun.
0: 지금 바로 하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 파티 티켓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socal.com/espanol.
1: 하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올여름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 기기와 망막 건강 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 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 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 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 안경.
8: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전.
9: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8: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9: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 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4: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17: 지난 2일 실시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개표가 진행되면서 주요 선거의 결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지사 선거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27.8%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25.4%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3위 이하 후보들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두 후보의 결선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 시장인 캐런 베스 후보가 35%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방송인 출신 사업가 스펜서 프렛 후보가 29.9%로 뒤를 잇고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11월 결선은 베스 시장과 프렛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연방의원 47지구에서는 현역인 데이브 민 의원이 42.7%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니 레이르루 후보가 26.8%로 2위를 기록하며 두 후보가 오는 11월 결선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 40지구에서는 영킴 의원이 21.6%의 득표율로 2위를 유지하며 결선 진출이 유력합니다. 1위는 같은 공화당 소속의 켄 켈버트 의원으로 36.2%를 기록하고 있어 11월 결선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끼리 맞대결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한 제인 김 후보는 23.7%의 득표율로 전체 1위를 달리며 결선 진출이 가장 유력시됩니다. 11월 결선에서도 승리할 경우 한인 최초의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탄생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사법부 선거에서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직에 도전한 현직 검사 아이린 이 후보가 58.9%를 득표하며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루어진다면 주말 중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불을 넘어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유가 안정과 함께 글로벌 물류 대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긴장 완화를 통해 중동 정세 안정과 에너지 시장 회복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북쪽 베이커스필드에서 교육부 직원 10명을 인질로 붙잡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경찰과 연방수사국은 지난 1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1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앤소니 스코설즈 해리스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즈 해리스는 베이커스필드의 4층짜리 상업용 건물에 침입해 컨 카운티 교육부 직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일부 인질을 결박하고 자신과 인질의 몸에 폭발물을 매달았다고 주장하며 과거 자신이 연루된 사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과 FBI는 3일 새벽 4시 20분께 용의자를 사살했고 인질 전원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용의자가 주장한 폭발물은 실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설즈 해리스는 2014년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등록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최근 이혼소송과 가정폭력 그리고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46회 백상배 미주오픈 골프대회가 오늘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1979년 시작된 이래 46년째를 맞은 미주 지역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골프대회입니다. 참가 선수들은 오전 11시 15분까지 현장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회는 정오 12시에 시작됩니다. 경기장은 휘티어에 있는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입니다. 주소는 1509 워크먼밀 로드 휘티어입니다. 백상배 대회는 매년 봄수 100명의 골퍼들이 참가하는 전통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올해도 남녀 각 부문별로 70일 경쟁이 예상됩니다.
18: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9: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8: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9: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1: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2: 남가주 최고의 공립고등학교로 세리토스의 위트니 고교가 선정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뉴스브레이크가 교육 전문 평가를 토대로 발표한 순위에서 위트니 고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트니 고교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영재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로 대학과정 선이 수재인 AP통신 수업과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위는 플러튼의 트로이 고교가 차지했으며 과학기술 공학 수학 특성화 프로그램과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으로 유명합니다. 3위는 어바인의 노스우드 고교가 선정됐고 4위는 다이아몬드 바 고교, 5위는 샌디에고의 웨스트뷰 고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에 오른 사이프러스의 옥스포드 아카데미는 캘리포니아 전체 2위, 전국 22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학업 성과를 보이는 공립 매그닛스 울입니다. 어바인 지역은 노스우드와 유니버시티 고교를 비롯해 여러 학교가 전국 최상위권 평가를 받으며 미국 내 대표적인 교육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들 학교의 공통점으로 높은 졸업률과 풍부한 AP통신 및 IB 과정, 우수한 교사진과 함께 예술체육 리더십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꼽았습니다. LA 메가더팍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빈센트 메디컬 센터가 폐쇄 6년 만에 정신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복합 캠퍼스로 다시 문을 엽니다. 냉년 설립된 LA 최초의 병원이었던 이곳은 재정난으로 2020년 문을 닫았다가 LA타임스 소유주 패트릭 순시용 박사가 설립한 넨트웍스가 인수했습니다. 오는 7월 첫 번째 시설로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문제를 겪는 주민을 위한 200억의 병상 규모의 임시주거 프로그램이 사우스 레이크 스트리스튼 홀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UCLA 노동센터 빅터 나로 프로젝트 디렉터는 실제 시설이 있으면 만성질환과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노숙인들을 훨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재개발 사업비는 약 3억 달러 규모로 2028년 LA 올림픽 이전까지 8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캠퍼스 운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프로포지션 1기금을 통해 1억 3,58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보험사 헬스넷과 센틴 재단도 6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치료와 지원 그리고 연구 주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시설은 오랫동안 기대해온 모델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발진은 주거와 치료 재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연속 돌봄 모델을 도입해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가주아원 67지구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파울로 모랄레스 전 사이프레스 시장이 1위로 앞서고 있습니다. 3일 오전 기준 모랄레스 후보는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에서 총 19,355표를 얻었습니다. 2위는 민주당 마크 플리도 전 세리토스 시장으로만 3,959표를 기록했고 민주당 아다 브리세뇨 유나이트 히어 로컬 10일 공동의장이만 887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선 모랄레스와 플리도가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거구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결선에서는 플리도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마자 6명 중 4명이 민주당인 점도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구는 부에나팍, 플러턴, 사이프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자리는 친한파로 알려진 샤론 퀵실바 의원이 임기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17: 어바인에서 40대 남성이 총기로 무장한 채 난폭 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에게 총을 겨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토요타 타코마를 운전하던 44살 오모 씨는 잼보리 로드와 메인스트리트 인근에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든 뒤 급정거를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이를 피해 이동했지만 오 씨는 해당 차량을 따라가며 공격적인 운전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두 차량이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 오 씨는 차량에서 권총을 꺼내 피해 운전자에게 겨눴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 중이던 모터사이클 경찰과 드론을 투입해 용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킨 뒤 내부에서 권총을 회수했습니다. 오 씨는 치명적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발생 시점과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4: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5: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4: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3: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9: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0: 지난 1월 6일 연방의회 난입사태에 가담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국방부 특수작전부서의 정무직으로 임명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엘리아스 이리자리가 대사관 경비와 인질구출 등 기밀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19세였던 이리자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군사대학 시타델 1학년생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회에 참석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의사당에 진입했습니다. 그는 무단침입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14일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대학에서 퇴학당했지만 이후 복학해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의 전과 기록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사면 조치로 사실상 삭제됐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민주주의를 공격한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민감한 안보 업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누가 그를 임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리자리의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장 대행에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을 임명했습니다. 펄티는 38살로 정보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모펀드 출신입니다. 국가정보국장은 CIA와 FBI를 포함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입니다. 펄티는 트럼프 이 기출범 이후 제롬 파월 전 연준의장과 리사 쿡 연준이사 등을 향한 비위 행위 고발을 주도하며 충성파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는 연방주택금융청 청장과 페니메이 프레디맥 의장직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존튠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라며 상원 인준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 간사는 정부 권한을 정치 보복에 쓰는데 열광하는 인사를 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자리는 털시 게버드 전 국장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버드가 자신의 정책 지원과 정적 공격에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이란의 드론 공습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오늘 오전 공항 1터미널이 이란 드론 여러 대의 공격을 받아 상당한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최소 한 명이 사망했으며 외교 공관도 피해를 입었다며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들을 다른 공항으로 돌렸으며 얼마 뒤 4번 터미널을 통해 운항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이 공항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뒤 이틀 전에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바레인군 당국도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3기와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며 이란이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모든 공격이 실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자국 유조선과 게슘섬 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쿠웨이트와 바레인이 자국 영토를 미국의 공격기지로 제공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5일 오후 5시쯤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방한 이후 반년만으로 하와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으로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어졌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서울 시내 삼겹살 식당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오는 8일 일요일 잠실 두산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르고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주요 기업 개별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내일 오후 방한합니다. 황 CEO는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들과의 면담, 잠실 야구장 시구까지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13: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 CEO가 내일 오후 5시쯤 한국을 찾습니다. 하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 등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CEO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뒤 반년여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인공지능 칩 26만 장 공급 등 선물 보따리와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간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시내 삼겹살집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고 깐보 회동의 일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대부가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도 이번 방한 기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달고 시타자로 나섭니다. 두산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에 놀람을 표했던 황 CEO는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7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8일에는 국가대표 AI 후보인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국내 우수 로봇 AI 스타트업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옥을 찾아 개별 만남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CEO가 직접 요청했던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4: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5: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이란의 드론 공습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오늘 오전 공항 1터미널이 이란 드론 여러 대의 공격을 받아 상당한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최소 한 명이 사망했으며 외교 공관도 피해를 입었다며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들을 다른 공항으로 돌렸으며 얼마 뒤 4번 터미널을 통해 운항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이 공항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뒤 이틀 전에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바레인군 당국도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3기와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며 이란이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모든 공격이 실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자국 유조선과 게슘섬 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쿠웨이트와 바레인이 자국 영토를 미국의 공격기지로 제공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의 한 소규모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2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45분께 뉴델리 남부의 플로리시스테이 호텔 지하 레스토랑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5층짜리 호텔 건물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화재로 현재까지 최소 21명이 숨졌고 40여 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 사진과 영상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뛰어내려 목숨을 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인도에서는 건물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소규모 호텔과 상업 건물에서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미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화재 역시 지하 레스토랑에서 시작돼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와 알라딘의 주제곡을 불러 전세계적 사랑을 받은 R&B 가수 피보 브라이슨이 7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브라이슨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브라이슨은 1970년대 그룹 모지스 딜러드 앤 더 텍스타운 디스플레이로 데뷔한 뒤 솔로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셀린 디온과 함께 부른 미녀와 야수 주제곡으로 1992년 그래미상을 받았고 레지나 벨과 함께한 알라딘의 홀 뉴 월드로 1994년 다시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두 곡 모두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주제곡으로 꼽힙니다. 브라이슨은 2019년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1990년대 디즈니 르네상스 시대를 상징하는 사운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음악계는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어젯밤 10시 투표 종료 이후 이틀째인 오늘 오전에도 시민들이 서울 잠실동 제2투표소를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투표함 두 개를 옮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끝에 진입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치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 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3: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4: 네,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2: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플라스틱 의자까지 준비한 채 투표소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투표소 앞에서 연설을 했고 시민들은 구호와 함성을 외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투표는 종료됐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곳에 있는 투표함 두 개를 꺼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에 김범진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은 오늘 오전에 투표소를 방문했지만 일부 시민들이 김 사무처장을 막아서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사무처장은 진입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이곳 투표함을 열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선관위는 대치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 남은 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예, 선관위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죠?
4: 네,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오늘 중앙선관위 앞에서도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밤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6곳은 오늘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이의 고발건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인데 경찰이 다른 고발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 역시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5: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6: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5: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재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6: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5: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funner.
6: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Harrah's Resort SoCal. 지금 방문하세요. 헤라스소켈.com입니다.
7: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예비 선거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한 니티아라만 시의원이 패배 원인을 외부 세력 탓으로 돌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만 후보는 지지자들 앞에서 MAGA 세력과 전국 단위 보수 자금이 LA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증오와 공포를 주입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LA 시민들의 현실적인 불만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 예측 시장 칼시에 따르면 라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5월 초까지 50%를 넘었지만 TV 토론회 직후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공화당 성향의 스펜서 프렛 후보는 홈리스 문제와 공공안전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11월 결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라만 후보가 학교 주변 노숙자 캠프 금지 정책에 반대해왔지만 최근에는 LA 시민들 사이에서 홈리스 문제와 치안 악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이런 진보 정책이 외면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유권자들이 2년보다 삶의 질과 도시 운영 능력을 더 앞세우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1월 결선에서는 현직 캐런 베스 시장과 스펜서 프렛 후보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LA의 일상 문제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풀어낼지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가 예상을 뒤엎는 초접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인 캐런 베스 후보가 약 35%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지만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 스펜서 프렛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프렛 후보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의 득표율을 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난 2년간 노숙자 문제와 범죄율 증가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프렛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공략하며 젊은 유권자들의 지를 끌어모았습니다. 아직 우편 투표와 임시 투표 개표가 남아있어 최종 결과는 며칠 더 걸릴 전망입니다. 만약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상위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정치 진출이 유권자들의 기존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반영한다고 분석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선거 방식이 한국의 투표 절차와 달라 유권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투표소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우편 투표가 기본이고 투표소에서도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한국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 투표소에서는 서명 대조만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식 투표에 익숙한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서명 확인 시스템으로 투표의 정당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주마다 선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 전에 해당 지역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선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민주적 참여의 첫 걸음입니다. LAC 대마초 불법업소 과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실시된 예비선거 개표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과반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 당국은 무허가 대마초 판매업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현재 LAC에는 허가받지 않은 대마초 판매점이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0: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캘리포니아 베이커즈 필드의 한 은행 건물에서 15시간 동안 이어진 인질극이 FBI의 진압 작전으로 끝났습니다. 무장한 용의자는 건물 안에서 여러 명을 붙잡고 밤새 대치했고 FBI 협상팀이 투입돼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FBI는 모든 인질을 무사히 구출한 뒤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용의자의 신원, 그리고 사용된 무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연방 당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동안 인근 도로가 장시간 통제되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컸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현장 대응 절차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커즈 필드는 LA에서 북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도시로 인구 40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입니다. 은행 건물에서 발생한 장시간 인질극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3: 로스앤젤레스 노스 할리우드의 한 단독주택 냉동고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발견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사 정리를 하던 여성이 냉동고 안에서 막대 모양의 폭발물 15개에서 20개가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주변 몇 블록을 통제하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현재까지 폭발이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냉동고에 다이너마이트가 보관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폭발물의 실제 위력과 보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CBS 뉴스 로스앤젤레스가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부에나파크의 한 주택가에서 차량이 민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전 2시 50분쯤 산 로몰로 웨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이 주택 외벽과 충돌한 뒤 건물 일부가 파손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응급구조대와 소방대원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구조대는 차량 안에 갇힌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과속이나 음주 상태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주자들은 큰 충격음에 잠에서 깼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아침 101번 프리웨이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출근길 교통이 수 킬로미터 이상 마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에 따르면 여러 대의 차량이 한 차선에 걸쳐 서면서 인근 램프와 연결 도로까지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경미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잔해 처리와 견인 작업으로 갓길과 두 개 차선이 한동안 봉쇄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할리우드와 LA 도심 구간 통행 속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교통국은 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이나 우회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는 LA 지역 주요 출퇴근 동맥으로 하루 평균 수십만 대가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 구간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다른 경로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0: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어제 당선 선언 직후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에 성공한 뒤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당선인은 철근이 누락된 구간의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예정대로 8월 중순 개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안전이상 여부터 확인하겠다사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최초 서울시장 5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양일혁 기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인. 캠프에서 당선 선언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현업으로 복귀한 만큼 밀렸던 일처리에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8: 원래 계획했던 대로 8월 중순 개통이 가능할지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오 시장은 철근이 누락된 곳에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예정대로 개통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몸을 바쳐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8: 다시 한번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둥글세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 사상 첫 서울시장 5선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오 당선인이 지나온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필패라며 후보 등록 카드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결국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단숨에 대선 유력 주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지방선거 다음 이날 공개석상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 제재가 아닌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본투표 당일까지 잇따라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다음 날 공개석상에서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10: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9: 지방정부 수장의 소속 정당이 어디든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청와대 내부에선 선거 결과를 놓고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당의 판정승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른바 명픽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 등 견제 심리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모두를 동반자로 지칭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것 또한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10: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때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입니다.
9: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발생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겨냥해 이런 지시까지 직접 내렸습니다.
10: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9: 청와대는 다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 제재를 의미하는 게 아닌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실시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하며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해 이기고도 진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니 석에 그치는 초라한 삼성적표를 받았지만 서울을 지켜내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양당 모두 승패가 엇갈리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우장원 기자입니다.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석권한 집권여당은 일단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선거 초반 15-1 압승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12곳을 내줬던 4년 전 참패를 그대로 돌려줬다는 통쾌함이 엿보였습니다.
11: 저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는 5-12였습니다.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6: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은 3연승. 하지만 기쁨은 찬하였습니다. 개표 막바지 대역전극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내줬기 때문인데 이기고도 졌다는 자조가 뒤따랐습니다.
12: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6: 반대로 딱 4석 초라한 성적표지만 서울 사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주문도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3: 정말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6: 장동혁 대표는 오만무도한 정권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고 한술 더 떴는데 입장문만 냈을 뿐 모습은 감췄습니다. 공교롭게도 TK 밖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당선인 모두 장 대표와 투샷 없이 거리를 뒀던 인물입니다. 거대 양당이 애써 쓰는 숨 짓는 동안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만과 관성을 걷어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뛰겠다고 반성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후보들을 뒷받침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메디컬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빈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5: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전
16: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15: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16: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 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1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0: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1: 진짜 감쪽 같네?
22: 역시 벤트웨이야!
2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24: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에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 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0: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맞죠? 예,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삶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런 넉넉한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오후 1시는 잠시 숨을 고르기 가장 좋은, 정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스톰 제임스는 행복이란 결국 넉넉한 마음에서 온다고 했는데요. 내 마음에 아주 조금의 빈틈만 내어주어도 이 짜증나던 일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주변의 예쁜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는요. 조금 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안아주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풀어 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비타민이 되고 싶은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0: 네. Firing크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Nowhere Fast라는 노래였어요.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목요일 됐으면 좋겠네요. 라는 댓글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께 비타민이 되어드리고 싶은 Happy Together. 예, 이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나게 들으셨습니까? 자, Happy Together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2: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1: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2: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3: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연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해주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해피투게더 좋아해주세요. 검정치마입니다.

0: 네, 좋아해줘.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을 이 노래가 해주네요. 검정 치마고 불러준 좋아해줘라는 노래였습니다. 프랑스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절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지갑이 두둑한 것보다 마음의 창고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뜻이겠죠. 사실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 보면은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말이죠. 아, 전 아직 먼것 같아요. 자, 오후에 이렇게 일하면서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우, 짜증나 죽겠네. 바빠 죽겠네. 이런 표현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런 말이나 그런 생각 대신에 아이, 뭐이 정도쯤이야 뭐 충분히 할수 있어. 아이, 괜찮아. 이런 넉넉한 배짱 한 숟가락 마음에 얹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훨씬 더 생각이 자유로워지실 거요, 편안해지실 거요, 그리고 즐거워지실 거요, 행복해지실 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이 마음 부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부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의 소망을 여러분들은 아실까나? 자, 마음 부자가 되자고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인생이 뭘까요? 사는 게 뭔지?
1: 아직 알순 없지만
0: 이 노래도 우리에게 멋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무송입니다. 사는 게 뭔지.
1: 알수 없는

0: 네,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요, 사는 게 뭐지? 사는 게 뭔지?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뭐 좀 마음이 좀 넉넉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여유로워지기도 하고 말이죠. 아, 근데 요즘에는요, 좀 소통 부재? 대화가 오고 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막 이렇게 침묵이 흐르잖아요. 다들 바쁩니다. 뭐 때문에 바쁜가요? 이 엄지족, 이 엄지족 출연 때문에 아 스마트폰 끊임없이 문자하느라고 아 바쁩니다. 문자만 합니까? 뭐 게임도 하죠 이렇게. 자, 문자만 쏘아대는 엄지족들의 출연. 이 미국 일간지 USA Today. 기술이 10대들을 침묵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10대들 한 달 평균 문자 메시지 1,000건 쏟아. 다들 공감하시죠? 네, 부모들은 휴대전화를 자녀의 손에서 떼어 입으로 가져갈 정도. 메일과 문자 메시지로만 소통하고 도서관처럼 조용한 기숙사. 다들 뭐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전화가 아니라 이제는 전자가 된 셈입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저녁 준비를 메일로 묻고, 엄마,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네, 그리고 채팅할 때는 오, LOL이라고 축약 문자를 사용한다죠. 네, 크게 웃다까지도 이렇게 축약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웃을 때조차 웃지 않고 문자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모티콘으로 눈물과 웃음을 전하는 요즘 시대. 예, 목소리에는 지문처럼 자기만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글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신의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말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2500여 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씁니다. 말은 내 몸 안의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문자는 내 몸 밖에 있는 것이라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하면서 살자고요. 지금도 아마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잠시 내려놓으실까요?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세요. 그러신다면 여러분의 감성지수 올라갑니다.
1: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0: 문세 오빠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요. 이문세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웃음소리뿐 듣고 계십니다.

아, 참 좋네요.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문세였습니다. 디님 고맙습니다. 디님께서 재밌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라디오 서울 실시간 검색해서 들어와 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면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요. 세계의 아이콘이자 인도주의자 안젤리나 졸리. 예, 제가 꼽아본 인물입니다.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네요. 1975년 6월 4일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자, 할리우드를 넘어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배우이자 감독이죠. 안젤리나 졸리가 1975년에 태어났네요. 아, 그래도 저보다 젊은 나이네요. 부럽습니다. 그 라라 크로프트, 탐 레이더, 또 미스터 스미스, 또 말레피센트 등 독보적인 액션과 연기력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유엔 난민기구 특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분쟁 지역과 난민촌을 직접 방문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기부하고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며 행동하는 양심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지요. 나는 여성을 사랑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자유였다. 누구의 말일까요? 여러분, 예. 카사노바라는 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예. 이 바람기가 많은 남성들을 보고 우리가 카사노바다 이런 표현하는데 자코모 카사노바가 1798년 6월 4일 또 오늘 날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도 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어요. 희대의 바람둥이라는 대명사로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자코모 카사노바.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근데요, 사실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꽤나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중에게는 유혹의 기술자로만 알려져 있지만 정말 바람둥이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법학 박사이자 작가이기도 했고요. 시인이기도 했고 번역가 심지어 스파이로도 활동했던 엄청난 지식인이었다고 하네요. 그가 남긴 방대한 그 자서전 내 삶의 역사는 18세기 유럽 상류사회의 문화와 이런 풍습, 정치를 생생하게 복원해낸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학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바람둥이의 대명사로만 알려진 자코모 카사노바. 하지만 그의 진짜 인생을 들여다보면 18세기 유럽 정치를 뒤흔든 천재 모험가이자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의 사람이라는 거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카사노바는 평생 이 자코모 카사노바 이름이 자코모 카사노바입니다. 이 카사노바는 평생 120여 명의 여성과 사랑을 나눈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120명과 사랑을 나눴다는데 그러니까 이 카사노바 바람둥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예, 나올만하죠. 그죠? 이 동시대 가상인물인 던 후안이 여성들을 정복 대상으로 삼고 막 그렇게 바람둥이처럼 여성을 막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카사노바는 자신이 만난 모든 여성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랐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도 뭐 바람둥이면 바람둥이지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예, 저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근데 자코모 카사노바는 여성들의 이런 지적 대화 상대가 되어줬고 또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이거 뭐 바람둥이의 특징 아닌가요?
글쎄요. 아무튼 뭐 그런 예,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덕분에 그와 헤어진 여성들 중 그를 원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는 단순히 이런 이렇게 말재주만 좋은 남자가 아니었대요.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천재였다네요. 예, 17세, 그러니까 17살에 파도바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천재는 천재네요. 뭐 화학, 수학, 의학, 철학에 모두 능통했습니다. 예, 평생 동안 변호사, 또 뭐 군인, 장교, 바이올리니스트, 스파이, 외교관, 뭐 복권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카멜레온 같은 그런 아주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루이 15세, 철학자 볼테르와 루소, 모차르트, 그리고 러시아의 그 예카테리나, 예카테리나 대제까지 당대 최고의 권력자와 지성인들과 이렇게 대등하게 교류하고 소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유분방한 사상과 사기혐의 또 뭐 마술 뭐 신비주의를 행했다 뭐 그런 이유로 베네치아의 악명 높은 피온비라고 하네요. 납지붕 감옥에, 그러니까 피온비라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이런 탈출이 불가능하던 그곳에서 카사노바는 지붕에 구멍을 뚫고 이 탈옥하는 쇼생크 탈출입니까? 아무튼 그 지붕에 구멍을 뚫고 탈출하는, 탈옥하는 영화 같은 탈출극을 예, 성공시킵니다. 탈출에 성공했어요. 예, 이 탈옥 사건은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나면서 그를 단숨에 슈퍼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학으로 남은 그의 마지막 그런 작품들, 예, 불꽃, 나는 살았다, 그리고 내가 살았음을 안다.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하죠. 화려한 전성기를 지나 노년이 된 카사노바는 보헤미아, 그러니까 현재 체코의 한 성에서 이 도서관장으로 쓸쓸히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왕년의 스타가 시골 구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뿐이었죠. 자꾸 카사노바는 하루 10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정말 방대한 자서전, 내 삶의 역사를 프랑스어로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총 12권에 달하는 이 유작은 단순히 그의 연애담을 넘어서 18세기 유럽의 상류사회, 하류문화, 또 풍습, 정치를 가장 생생하고 노골적으로 기록한 최고의 역사적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여성을 사랑했지만 그보다 자유를 더 사랑했다는 그의 말처럼 카사노바는 자신의 능력과 매력만으로 한 시대를 정말 아주 뜨겁게 살다간 진정한 카사노바였네요.

0: 네, 베리 매닐로우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코파카바나라는 노래였어요. 아, 바람둥이를 칭하는 카사노바라는 말이 자코모 카사노바라는 인물에서 시작됐다는 거 예,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3분 지나고 있네요. 디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 정말 재밌습니다. 행복한 일기. 어젯밤 남편과 싸웠다. 당신 거 모두 들고 나가! 그랬더니 나를 번쩍 들어 안고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다정해라. 남편의 일기. 아내가 연애 때처럼 해달라고 해서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걷다가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고 왔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러비님이 무슨 뜻인가 한참 봤어요. 크크크,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고 왔다. 예, 로빈님 스마트하시당. 어, 로빈님 반가 반가. 서로 이렇게 반겨주고 계시네요. 소피아님도 집에 데려다 주고 온 거 잘인데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유튜브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내용이지?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올려주시곤 하고 또 아재 개그를 또 올려주기도 하시는데요. 디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또 이렇게 웃었네요. 예. 이 노래 듣기 전에요. 아, 맞다 맞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준비한 콘서트 소식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네, 티켓 예매 다 하셨다고요? 아, 10명 예매하셨다고요?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아마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이 준비한 특별 콘서트 주인공 바로 트로트 음악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서른도 씨가 라이브로 90분 동안 공연을 합니다. 아마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 주변에도 아는 언니가 나 이번에도 갈 거야. 작년에 조항조 콘서트 너무 좋았거든. 이번에도 갈 거야. 나 데리고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티켓 예매하세요. 네,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페이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자, 서른도 씨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흥겹고 또 우리 인생이 담긴 노래들이 가득하잖아요. 작사, 작곡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래를 맛스럽게 하시겠습니까? 맛깔스럽게. 그죠? 1983년에 데뷔하셨더라고요. 이후 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로 뭐 우리는 거의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자신의 뭐 전체 그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서른도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백댄서의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창시절에 입었었던 교복을 입고 막 뒤에서 흥겹게 이렇게 백댄서로 이렇게 서준다고 하네요. 그것도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과연 서서 저렇게 흥을 돋을까? 누구나 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가? 뭐 이것도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교복이 있다면 저도 입고 싶어요. 예, 저도 입고서 그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그런 추억을 좀 소환하고 싶은 그런 뭐 기분도 듭니다. 예, 그러고 싶은 막 욕구가 확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정말 재미있는 콘서트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보고 싶다, 내 사랑. 예. 서른도 노래입니다. 부부가 다정하게 콘서트를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뭐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체 관람에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연은요, 6월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를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티켓 예매는 홈쇼핑 월드 매장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LA 지역은 팔가와 세라노에 위치하고 있지요. 네, 홈쇼핑 월드에 가셔서 티켓 예매 가능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부에나팡 매장에서 직접 편리하게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거리가 멀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VVIP 버스 패키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콘서트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323-692-217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한국일보 쇼핑몰 shop.koreatimes.com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티켓 예매 가능해요. 그리고 고향의 향수와 감동을 전할 이번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티켓 예매 가능하니까요.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0: 네, 정말 흥겨운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서른더의 보고 싶다는 사랑 들어봤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류마티스 관절염,
1: 어깨와 허리 통증,
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0: 진통제 없이
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1: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샵.koreatimes.com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 라임라이트에는 참 멋진 내용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 라임라이트에서 채플린은 절박한 삶에 정말 이 척박한 그런 인생의 염증을 느껴 자살을 시도하는 어느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삶과 맞서 싸우라고 고면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인생은 아름답단다. 용기와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그러자 그 처녀는 묻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삶과 싸워야 하는 거죠? 채플린은 대답합니다. 살기 위해서죠. 산다는 건 군붕어에게도 아름다운 겁니다.

0: 네. 자식으로 바이안이 불러준 스마일이었습니다. 라임라이트 테마곡의 가사를 담은 노래죠. 워낙에 유명하고 워낙에 진짜 멋진 명곡이라서 가사도 명곡이고 예, 가사도 진짜 명작입니다. 예, 채플린이 직접 만들었어요. 천재 희극인으로만 알려진 이 찰리 채플린은 놀랍게도 이 곡을 직접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악보를 읽거나 쓸 줄 몰랐던 그는 자신이 흥얼거린 멜로디를 이 편곡자들에게 받아 적게 해서 이 아름다운 선율이 완성된 거라고 하네요. 예, 1952년 영화 개봉 당시에는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었습니다. 예, 근데 영화 속에서 은퇴한 늙은 광대 칼베로, 예, 채플린이 이 역할을 했었죠. 예, 칼베로가 절망에 빠진 젊은 무용수 이 테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극적인 순간마다 이 애절한 따뜻한 선율이 흘러나와요. 스마일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영화가 개봉되고 한 2년 후입니다. 1954년 존 터너와 이 제프리 파슨스가 이 채플린의 영화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아 가사를 붙이면서 그때 스마일이라는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는 뭐 테마곡으로 음악으로만 흘렀었죠. 근데 가사를 담아서 이렇게 스마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더 명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의 뭐 포인트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내일은 해가 뜰 테니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자. 뭐 이런 역설적인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채플린 본인이 평생 불우한 환경과 고독 속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서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미소를 지으세요. 비록 마음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이런 가사. 아, 가슴을 울리네요. 정말 멋진 명곡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9: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8: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7: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8: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7: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8: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7: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8: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우리 사는 이야기. 자, 낯설고 물선 이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언제나 가족이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을 넘어서 같은 뿌리를 기억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들이 있다면 이민 생활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여기 남가주 지역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은요, 오랜 시간 동포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이민 1세와 차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계신 분이세요. 예, 가주 한시가문의 키안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키안입니다.

0: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아이, 저도 뭐 오랜만에 여기 나왔는데요. 반갑기도 하고 즐겁네요.
0: 네, 저 처음 뵙잖아요.
1: 네, 고선미 씨는 처음 뵙습니다.
0: 네, 우리 사는 이야기. 네. 또 이렇게 우리 이민 생활을 또 이렇게 예, 풀어주실 텐데요. 참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가주 한씨 가문이라고요?
1: 예, 예. 원래 제가 한국에서는 네. 청주 한씨밖에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예. 그래서 제가 청주 한씨의 33대 손인데요.
0: 와, 청주 한씨 33대 손이요?
1: 예, 네.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이름을 HAN으로 썼거든요.
0: 네.
1: 예, 이제 영주권, 정말 여권에서부터 영주권 전부 다.
0: 네.
1: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한이라고 안 읽고 네. 헨이라고 읽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우리 손자가 지금 10살 됐는데 네. 학교에 가니까 이튼 헨 그래요.
0: 아하.
1: 우리 아들도 뭐 매니 헨 그러고 그래가지고 네네. 저도 모르게 성을 하나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0: 아, 그러셨군요.
1: 예, 그래서 제가 이왕 뭐야 미국 가서 이제 후손들은 미국에 살 건데 네. 그렇다면은 헨 씨가 돼, 뭐 나도 모르게 헨 씨가 돼서
0: 네.
1: 그렇다면 제가 예, 뭐야 가주 헨 씨로.
0: 아,
1: 한국말로 가져 캘리포니아 헨시
0: 네.
1: 캘리포니아 헨시로
0: 네.
1: 뭐 성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가서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아하.
1: 제가 이제 더 이상 청주 헨시가 아니고
0: 네.
1: 캘리포니아 헨 예. 가주 헨시로 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기꺼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0: 예. 그렇군요. 캘리포니아 헨에서 예. 한시.
1: 예.
0: 참 특이하고 재밌는 것입니다.
1: 근데 사실은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대부분 다 미국에서 이제 교회들 다니시고 그러지
0: 네,
1: 않습니까? 저도
0: 그쵸.
1: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0: 네.
1: 이 우리 미국에 온 이민 1세들은
0: 네.
1: 어떻게 보면은 1세, 2세, 3세까지도 진짜 신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 이 땅에 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영적으로 볼 적에서
0: 네.
1: 그런 면으로 볼 적에 우리 이민 1세들이 이 땅에서 각자 이 땅의 새로운 가문의 역할을 시작하는
0: 네.
1: 그 시조로서 기꺼이 특히나 저는 헨시이지만은
0: 네.
1: 최씨 같은 경우에는 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초이죠.
1: 완전히 초이니까는 네. 이분들이 자기가 여기서 한 뭐 4대 5대 이렇게 오래 살다가 그 후손들이 한국에 역이민을 간다거나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가서 제가 경주 초이 씨
0: 네.
1: 뭐 40대 손입니다 이러면 경주 초이 씨가 없다고 그쪽에서는 그럴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최씨지.
0: 네.
1: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신의 어떤 그 거대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진 사람들로 그 시조로서
0: 네.
1: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래서
1: 제가 그냥 네네네. 아주 그렇게 가주 한시라고
0: 네.
1: 창시를 했습니다.
0: 가주 한시 시조.
1: 예.
0: 네, 시조가 되시는 거죠.
1: 예.
0: 참 복의 근원이고 요 캘리포니아가 진짜 영적으로 복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1: 그러죠. 이 땅에 정말 예. 이민 1세로 온 저 뭐 네. 우리 꼭 우리 한인분뿐만 아니라
0: 네.
1: 모든 분들이 정말 이제 신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예.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면 키한 대표님께서는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1: 제가 1976년 5월 26일 날 왔습니다. 오늘 금년이 50주년 기념일입니다.
0: 와, 50년 되셨네요.
1: 예.
0: 이민 역사와 함께 걸어오셨네요. 정말 이민 초기에는 정말 힘들으셨을 텐데요. 이민
1: 그죠?
0: 초기에는 정말 살아가기가 척박한 땅에서 진짜 개척하기가 삶을 일궈내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해요.
1: 제가 그쪽에 한국에 딸이 하나 그때 한 살 됐을 적에
0: 네.
1: 미국 대사관에서 딸을 못 데리고 가게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세상에.
1: 그래서 딸을 내려놓고 이제 또 우리 집사람은 그때 오늘 집사람이 같이 왔었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0: 한 모시고 오셔도 좋았을 거려.
1: 예. 그래서 예.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이제 또 다른 우리 집사람은 또 임신을 했었어요. 가지고 이제 이 5월 26일 날았는데 6월 네.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아들을 낳았죠. 여기 미국에서 그래서 네. 걔는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애비 노릇하고 이제 오면서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네. 한 달 지나니까 딱 100불 남더라고요 수중에.
0: 세상에.
1: 그래서 참 네.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0: 사모님이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1: 그리고 우리 아들도 참 네. 뱃속에서부터 나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적응하는 데 힘이 들어가지고 네. 우리 아들도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배 안에서 같이. 내가 굉장히 아들한테 미안해요. 네. 지금도.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 아주 한마디 사과할게. 그래도 다행히 애들이 다 잘 커서 네. 이제 뭐야 지금은 뭐야 다 자기 앞가림들하고 사는데 굉장히 고맙죠. 근데 네네. 우리 집사람이 그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0: 예. 예. 사모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1: 예, 간호사를 네. 했는데요. 예. 예. 간호사는 그래도 다행히 예, 수입이 좋아가지고 저보다.
0: 그러니까요. 사모님 덕을 보셨네요.
1: 예, 덕을 많이 봤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예. 자 키안 대표님 뭐 그때 한 살 따님 예. 그거 어떻게 그럼 되신 거예요?
1: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예. 이 아기를 이제 놓고 왔기 때문에
0: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
1: 밤마다 울어요.
0: 어떡해. 네.
1: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1년 반 만에 이제 아. 가서 데리고 왔죠.
0: 아 예. 다행입니다. 네. 지금 우리 키안 대표님께서 눈 수술을 하셔서 지금 예, 선글라스를 쓰고 계세요. 그죠?
1: 예.
0: 예. 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현재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이 가주 한씨 가문의 장학생도 모집하시고 이 장학금도 주시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 예. 좀 제가 원래 예. 이제 부동산을 이제 처음에 76년에 이민 와서
0: 네.
1: 79년도에 라이센스를 땄어요. 이쪽에 그때 월터박 그 월터박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어딜 거예요. 여기 윌셔길에 저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0: 네.
1: 제가 이제 4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첫 번째 시험 봐서는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0: 네.
1: 월터박 선생님한테 예. 뭐야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열심히 해보라고 당신은 분명히 잘할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시험을 봐서
0: 네.
1: 부동산 라이센스를 땄는데
0: 네.
1: 제가 부동산 라이센스를 딴 이유는 79년도에 땄는데요. 이 미국에서 어차피 언젠가는 집을 반드시 살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미리 부동산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있었더니 월터박 선생님이 날 보고 이 사우스 베이 지역 남쪽에 가면은
0: 네.
1: 거기 좋은 동네가 있으니까는 거기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리아타운에만 있었는데
0: 네.
1: 또 월터박 선생님이란 말씀이라면 제가 또 잘 듣죠.
0: 그 토렌스나 뭐 팔로스 버디스 이쪽인가 보죠.
1: 그렇죠.
0: 아, 예,
1: 그래서
0: 네.
1: 이제 그쪽에 뭣도 모르고 가서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처음에 이제
0: 예.
1: 그쪽에 이제 바로 칼슨 프리웨이 110번 프리웨이 옆쪽에 예, 이제 예. 칼슨이라는 칼슨.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그만 타운하우스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0: 이야 예. 진짜. 멋지게 시작하셨네요. 그래도 어떻게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셔가지고
1: 월터박 선생님이 굉장히 뭐야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죠.
0: 네, 그때 시작하셨으면 정말 뭐 그때는 집값이 쌌을 거 아니에요.
1: 그죠. 제가 그쪽에 거기 타운하우스 3베드룸 칼슨 거기에
0: 네.
1: 산 것이 23,000불 주고 샀거든요.
0: 어떡하면 좋아. 지금은 얼마입니까?
1: 그게 그쪽에 10%만 다운로드 됐거든요.
0: 예.
1: 그 뭐 2,300불.
0: 세상에 세상에. 그것만 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1: 예, 예.
0: 74년도에.
1: 79년도.
0: 아, 79년도에.
1: 예.
0: 야.
1: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0: 네.
1: 1년 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1년 만에 두 배로 올라서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네네네. 토렌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당시에 뭐 79년도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서 뭐 부동산 라이센스를 딴다고 해서 다 그게 다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1: 그죠.
0: 그것도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1: 어려운 점이 많았죠.
0: 예, 부동산 하실 때.
1: 라이센스를 따서 이제 에이전트로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은 그때는 한국분 그 부동산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사우스베이 그쪽에는 이제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한국분들하고 미국 사람들의 그 부동산을 저거 하는 그 시스템이나 생각이 개념이 많이 틀려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실무를 새로 배워야 하는데 그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0: 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사고 그렇죠. 팔고 하셨겠죠.
1: 한국 분들에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한국분이다시피 했죠. 이제 주고객이면
0: 그러면 그때 뭐야,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1: 말도 이제 뭐야 저도 저 자신도 말이 그렇게 유창하지가 않았으니까 영어가 그래서 그 손님들 분들이 많이 저를 도와주셨고 저도 또 그 거기에 부응해서 또 손님들한테 제가 아는 한 최대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확실한 이제 매물들을 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0: 와, 그 당시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직장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겠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네. 그러면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그 당시에 뭐 대표님만의 원칙이라던가 철학이라던가 이런 거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저 자신이 사실 뭐야 부동산을 하면서도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동네도 알아야 되고 각 동네마다 또 이제 특징이 다 있거든요.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또 역사도 좀 아는 게 좋고 각 그 시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뭐 이런 것도 또 거기에 무슨 길 하나 닦고도 무슨 스토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네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어느 동네에 어디가 길이 뭐야 어디가 좋다 하는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학군이 또 어디가 좋고 이런 것들 그래도 다행히 사우스베이 지역은 이제 범죄율이 과연 별로 높지가 않아서 토렌스나 이제 팔로스버스 지역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추천하고 소개가 좀 많이 쉬웠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재밌는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데 아주 고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부부가 두 분이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여러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했더니 이제 이 집이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계약을 하자고 해서 이제 계약서를 써가지고 보내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난데없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5만 불만 꿔달래요.
0: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떻게 하셨어요?
1: 생전 이제 처음 보는 분인데
0: 어머나
1: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0: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1: 우리 집사람 알면은 난리 나죠.
0: 아직 모르세요? 사모님
1: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는 돈이 우리도 돈이 급한데 왜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몰래 그냥 꿔줬어요.
0: 어머나
1: 그래가지고
0: 어떻게 되셨어요?
1: 이제 딜을 마쳤습니다. 그게 사실은 원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동산법으로 에이전트가 손님한테 돈을 꿔주면 안 된대요. 사실은. 그러고서는 이제 꿔줘서
0: 마음이 참 좋으시네요.
1: 그래가지고 한 2년 만에 갚으셨나 이분이 3년 만에 이제 갚으셨어요.
0: 그래서 참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분도.
1: 그러고서는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비즈니스를 참 잘하셨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여기 LA 이쪽 한인타운 근처에 코인 라운드를 이제 사셔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셔서 지금도 계속 오셔가지고 그 집 살고 계시 지금 계속 살고 제가 이제 자녀들 여기저기 이제 집 산다고 그러면은 꼭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뭐야 우리 아들 큰 아들 집 사야 되니까는 좀 찾아봐라. 또 몇 년 지나면 작은 아들 집 산다. 또 찾아봐라. 그러시더니 요즘에는 손녀 손자들 집 사야 된다고. 예,
0: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도
1: 예, 그렇게
0: 이어져
1: 꾸준하게 이어주셔서
0: 네.
1: 예, 너무 고맙죠.
0: 아, 사실 예. 어디 그렇게 5만 불만 빌려줘. 이것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1: 그분도 쉽지 않으셨고 저도 또 난제가
0: 네,
1: 없었죠.
0: 진짜. 예. 아.
1: 처음 보는 분인데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걸 어떡하지 하고
0: 잘 빌려주셨네요.
1: 예예. 예.
0: 이제 좋은 인연으로 이제 만남의 예, 예. 축복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는
1: 그러죠.
0: 건데
1: 그렇죠.
0: 아, 자, 평생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1: 네, 지금도 있지
0: 5만 불을 빌려줬는데
1: 예,
0: 그런 분이
1: 지금도,
0: 어디 있겠어요.
1: 예, 있지 않으시고 예. 계속 말씀을 하세요.
0: 아.
1: 저는 그 제가 그랬나요? 이제 저는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0: 네네,
1: 이제 한참
0: 지
1: 그런데 그랬다고 하면서 이 뭐야 그 덕분에 그 집이 뭐 복이 많았다나 복 있는 집이라고 하면서
0: 진짜
1: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예. 사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0: 평생 고마우실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서로
0: 뭐
1: 고맙죠.
0: 자자 손손 소개를 하면서 좀
1: 예.
0: 알아봐 달라
1: 예.
0: 이렇게 딱 믿고서
1: 예. 예. 손자 손녀들 예. 집도 좀 찾아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0: 예. 아, 신뢰 100%네요. 신뢰도 100%. 지금도 그러면은 부동산 하고 계시나요?
1: 지금 이제 거의 은퇴하다시피
0: 아,
1: 했습니다. 그때 이제
0: 그러시군요.
1: 아까 그 손님 같이
0: 네. 개인적으로
1: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거는 이제 제가 좀 열심히 찾아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페니슐라 리얼티 잉크 이거는 뭐죠?
1: 제가 지금 거기 이제
0: 아,
1: 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예.
0: 자, 근데 우리 키안 대변인께서는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거
0: 이제 이민 생활 이제 이민 역사와 함께 이제 걸어오시면서 이제 그런 어려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 재밌게 이민 생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분적인 얘기만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참 유쾌한 성격이시고 이렇게 정말 액티비티하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성공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뭐 예. 그 제가 저는 재밌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0: 네.
1: 우리 집사람은 그 덕분에 고생 좀 많이 하셨죠. 오늘 이 사람이 같이 왔었으면 네. 더 좋았을 건데
0: 사모님이
1: 자기 한풀이 좀 하고
0: 네. 근데. 사모님이 뒤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1: 예, 예.
0: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1: 예. 제가 네. 그래요. 특히나 아닌 게라
0: 네.
1: 우리 아들한테 참 미안한 게 그렇게 처음에 이민 와서 임신했었을 적에
0: 네.
1: 제가 좀 적어온 게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아들아 미안하고 고맙다. 이 뭐 며느리도 참 착해요 지금.
0: 네.
1: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변호사 하고 있거든요.
0: 아,
1: 여기 신 LA 하고 이제
0: 네.
1: 변납하게서 잘 살고 있고 해서 너무나
0: 네.
1: 고맙고
0: 네.
1: 또 한편으로 옛날에 좀 처음에 여기 와서 저 지금 이제 개들도 이제 몇 살 됐냐? 거의 50 다 돼가네.
0: 아니 그렇게 연세가 많으세요? 50 다 돼간다고요?
1: 걔가 77년생이네요.
0: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1: 그러니까는 예. 네. 그래서 이 걔들한테 고맙고
0: 네.
1: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네, 다음에는요 사모님하고 네. 함께 좀
1: 글쎄
0: 말입니다.
1: 이 사람은 자기 한풀이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0: 아니,
1: 거를
0: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 그럼 다 까발려질 것 같은데.
0: 네, 자 가주 한씨 가문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시는데요. 이 장학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그게 제가 이제
0: 네.
1: 와서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여기 고등학교까지는
0: 네.
1: 이제 뭐 그냥 다 이제 정부에서 제공해서 하지만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는 학비가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 네.
1: 제가 이제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애가 이제 두 살 위거든요 아들보다. 근데
0: 네.
1: 그 딸애가 먼저 UCLA 들어가면서 학비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빠 걱정 마. 학비 뭐야 장학금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데가 있어 해가면서 자기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네.
1: 어떻게 해가지고 거의 뭐 이 지들이 별로 크게 된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저 그 UCLA 그쪽에다가 이제 콘도 하나만 준비를 해서
0: 네.
1: 그거 이제 페이먼트만 지들이 내줬죠. 그리고 이제 학비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더라고. 그랬더니
0: 네.
1: 딸애가 그랬더니 이제 아들도 똑같이 UCLA 들어가 다니면서 누나 한 그대로 따라서 한 거죠. 그러면서
0: 아하.
1: 이제 2년 창 상관인데
0: 네.
1: 그러면서 걔도 학비를 별로 안 됐어요. 쟤들이 전부 다 뭐야 장학금 받고 또 이제 예, 자기들이 뭐 융자를 했는지 하면서 우리가 뭐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그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런 네. 장학금 제도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은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또 손님들 덕분에 이만큼 뭐야 이 애들 키우고 먹고 살게 됐으니까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0: 네.
1: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0: 가슴 따뜻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가주 한시감은 장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입학 예정자, 그리고 대학원 재학 중인 분들.
1: 네.
0: 예. 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 예, 지금 네. 벌써 몇몇 분들 아름아름으로 해서 신청들 하시고 계시고
0: 네.
1: 특히나 고마운 거는 우리 딸애가 또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0: 네.
1: 딸애도 지금 여기 장학금 뭐야 신청하면 같이 이제
0: 멋지네요.
1: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예?
0: 그러니까 패밀리가 함께 같이
1: 그렇죠.
0: 하시는 거네요.
1: 가주한시 가문의 장학금이 네. 되는 겁니다.
0: 가주한시 가문 장학생 네. 모집. 와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1: 우리 애들이 그 이제 네. 생각을 좀 본받아서
0: 네.
1: 애들도 지금 이제 쉬운 살 됐고 이제 48인가 이렇게 됐으니까는 이제 다 컸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0: 네, 네, 네.
1: 그 애들이 좀 계속 제가 저거 하고 난 다음에도 대를 위해서 계속 좀 이 가문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0: 네.
1: 그렇게 해주면 제일 고맙죠.
0: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네. 자녀들까지 또 그런 네.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 따뜻한 네.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학생들,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선뜻 내주시는 거에 있어서 아 정말 멋진 일이다라는 생각이
1: 아니요,
0: 듭니다.
1: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고맙습니다.
0: 네.
1: 그게 뭐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도 뭐 같이 동참을 해주는 셈이고
0: 네.
1: 그리고 우리 딸애가 지금 같이 동참을 우리 아들도 이제 곧 할 거예요. 우리
0: 네.
1: 아들은 아직
0: 가족이 다 함께 동참한
1: 네,
0: 가족 한시가문의 네. 장학생 모집입니다.
1: 네.
0: 자 신청 구비 서류는요. 예, 신청서 한 부, 또 가족 학교 성적 증명서 그리고 추천서 본인 소개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선발 인원은 심사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1: 예.
0: 그리고 1인당 $2,000씩
1: 예.
0: 예,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2,000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1: 예, 그런데 그래서
0: 네, 정말 이건 널리 널리 알려야 되는 건데요, 대표님.
1: 아니요, 근데 이 다른 분들 요즘에 뭐
0: 예.
1: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0: 세상에.
1: 저희는 아직 여유가 안 돼서
0: 아니 근데 이렇게 그 패밀리가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거는 정말 뜻깊은 거잖아요.
1: 계속 그렇게
0: 네,
1: 좀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0: 그래서 네, 네, 네.
1: 예, 우리 다행히 고맙게도 우리 딸애가 샌디에고에 있는데
0: 네.
1: 그래도 항상 제가 뭐 하겠다 그러면 꼭 뭐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딸애가 협조를 해주고 우리 집사람도 뭐야 협조를 해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아들 녀석도 이제 아마 내년쯤에는 같이 이제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며느리하고 같이. 예, 며느리가 아주 착해요.
0: 네. 예. 너무 멋진 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2026년 6월 30일까지 예,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 많이 신청하셔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안 대표님 전화번호 310-968-8945 310-968-8945번으로 일단 텍스트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자, 앞으로 장학사업을 포함한 좀 앞으로의 계획이라고나 할까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지금 뭐야 지금 팔로스베이스 그쪽에
0: 네.
1: 그 사우스베이 그쪽에 66지구인데요.
0: 네, 네, 네.
1: 거기에 지금 폴서 팔로스베이스 시장님이 지금
0: 네.
1: 한국 최초로 팔로스베이스 시장이 되셨어요.
0: 아.
1: 자, 금년에
0: 네, 네, 네.
1: 거기가 온체 그 백인들 우세 지역이고
0: 네.
1: 이제까지 거기가 73년도에 팔로스베이스 시가 생겼는데
0: 네.
1: 50년이 지나도록 이제까지 유색 인종이 한 번도 거기에 시의원이나 시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0: 네.
1: 이분이 처음 나와서 4년 전에 나와서.

0: 뭐 어쨌거나 네. 1등 2등 두 분이 올라가니까 네. 뭐 결선에 올라가실 거는 지금 뭐 한 7, 80% 확실한데
1: 네. 예, 투표해야죠.
0: 예,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제발 좀 사우스베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네. 각성을 하셔가지고
1: 네.
0: 특히나 좀 교회분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그 사역하시는 분들께서 네. 좀 힘을 합치셔서
1: 네.
0: 11월 본선 때는 음흠. 적극적으로 좀 협력 좀 해주시고
1: 네.
0: 도네이션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필요합니다.
0: 예, 생각보다 예,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선거하는데
1: 네.
0: 돈이 많이 드시는가 봐요.
1: 아,
0: 그래서 예, 그래서 팔로스포지 사시는 한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1: 네.
0: 오히려 백인 분들이 네. 더 많이 우리 폴서 시장님을 더 잘하시고 더 서포트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좀 다 힘을 합쳐서
1: 네.
0: 백인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해줘야 더 오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폴서 예. 시장님 한번 모셔야죠. 그럼
0: 한번 여기 모셔서
1: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0: 제가 모시고 올까요?
1: 예.
0: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예비 선거 이제 끝나고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1: 예,
0: 이번
1: 예,
0: 주말까지 예. 끝나고서
1: 예.
0: 뭐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1: 네.
0: 계속해서 이제 그럼요, 결선에 그럼요. 진출하게 되는 예. 그게 확실히 된 다음에
1: 아하.
0: 한번 같이 오셔서 뭐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방송국에서 으쌰으쌰 네. 또 그래야죠. 광고하고 홍보를 하시면 다릅니다.
0: 예,
1: 네. 예, 네, 많이 네. 또 이렇게 홍보를 해야죠. 그래야
0: 그렇죠.
1: 알잖아요.
0: 그럼요.
1: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0: 그렇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1: 네.
0: 그 우리 동네 사시는 한국 분들 중에 네. 시장이 누구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분들
1: 그럼요,
0: 오히려
1: 그럼요.
0: 미국 사람이 더 잘 알고
1: 예.
0: 더 서포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각성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네. 방송국에 오셔서요 홍보를 예. 많이 하셔야 돼요.
0: 그러죠.
1: 예, 청취자 예. 여러분들 우리 저희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이 귀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들으면 예. 또 막 이렇게 전하거든요.
0: 그럼
1: 예, 예. 홍보가 그렇죠. 됩니다. 저절로 홍보가 됩니다.
0: 그렇죠.
1: 한번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게 해서 네. 한번 좀 66지구 우리 저 네.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1: 네.
0: 굉장히 훌륭 지금 43살인데 시장을 하세요.
1: 아.
0: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1: 훌륭하십니다.
0: 예.
1: 자,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도 66지구 사우스베이 지역입니다.
0: 예.
1: 폴서 이 팔로스버디스 시장님
0: 예.
1: 예, 11월 본선에 11월
0: 본선이죠.
1: 본선에서 예. 여러분들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정말입니다.
1: 그럼요. 예. 한표 행사해야죠. 당연히. 예.
0: 아주 절실하죠. 지금 1% 차이밖에
1: 네네네네.
0: 안 난다고 그러니까는
1: 네.
0: 엊그저께까지 2.5% 차이였는데
1: 네.
0: 갑자기 이렇게 이제 지금 저 우편 투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적어두니까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1: 네. 자, 지금까지 가주 한시 가문의 우리 키안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장학생 모집해서도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10-968-8945 310-968-8945번으로 전화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0: 예, 예. 네,
1: 키안 대표님 예.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함께해 예.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시고요.
1: 네.

0: 부사장님이 계신가 모르고.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0: 이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0: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 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 장의사, 한국 장의사 하는군요.
0: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흐르네요. 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처럼 이민 생활에 이런 거친 파도를 함께 넘을 수 있는 든든한 이웃이 있다는 것 참 축복받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주 한시 가문의 장학생 모집, 장학금 전달한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장필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결국 봄. 6월 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자, 오늘 LA 지역은 아침에 낀 안개가 걷히면서 낮부터 정말 초여름 햇살이 가득한 좀 더운 날씨 보여지고 있지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선으로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LA 일대의 대기질 지수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2분입니다. 하루가 길어진 만큼 저녁 시간 여유롭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보다 13원 60전 급등한 1530원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이후 무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폭탄 우려가 겹치면서 한때 1536원 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제 금값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온스당 4,440달러 27센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인 달러화와 이 금리 부담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으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의 레귤러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6달러 6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 안정세에 힘입어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841포인트 1.7%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소폭 하락한 채 약보합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2% 상승하면서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5: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네, 날씨와 상관없이 차가운 음료 즐기는 분들, 또 그 차가운 물 안에도 꼭 얼음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정말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죠? 약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가운 거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바로 또 이 부분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됩니다. 얼음에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얼음, 그래서 깨끗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나 리스테리아 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 역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리스테리아 균 증식을 돕습니다. 일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참 무서운데요. 보통 차가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들었는데 얼음에서요, 3일이 지나도 99% 생존합니다. 한 3주가 지난 뒤에도요, 반 정도는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균 역시 영하 20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특히 얼음이 녹을 때도 참 잘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또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얼음은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시고요. 전용 집게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타인의 손이 닿은 얼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씻지 않고 보통 계속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 균의 발생 속도가 커집니다. 자, 얼음틀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면 쌀뜨물을 이용해 보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쌀뜨물에 얼음틀을 담가 놓으면 쌓인 때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고요. 또 쌀뜨물 속 녹말 성분이 얼룩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도 있어요. 뭐 물만 얼리지 않고 다른 것도 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래저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지르거나 식초를 붓고 약 20분 뒤에 헹구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투명하게 보인다고 깨끗할 것 같은 얼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담는 틀 역시 마찬가지고요.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역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오후 3시입니다. 정말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치지 않고, 야, 목요일입니다.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 대판함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음악, 시원한 음악 한 잔씩 드리려고 준비했고 좋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이제 7654321 듣기만 해도 참 흥분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통계님 오늘 개근상 타셨고 굿모닝입니다. 비비아님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응원하며 입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몰래 만나는 사람도 이 짠하고 이 어떤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몰래한 사랑 경험 있으시죠? 출발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 오후에 햇살이 아주 따사로운 오늘 첫 곡으로 우리 김지혜의 원래 얄미운 사람이 히트곡이죠. 전영록 씨 작곡했던 노래 이 몰래한 사랑. 아, 네. 제가 방송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렸을 때 기억에 몰래 만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 경우에는 오빠가 반대하고 엄마 아빠가 반대하고 또 남자분들 경우에는 뭐 엄마가 반대하고 집안에서 반대하고 그렇게 몰래 만나던 그런 사랑 놀이가 참 가슴에 남고 그랬던 추억이 있고 몰래 훔쳐먹는 떡이 아주 맛있다고 그런 옛말이 있듯이 몰래한 사랑 오래간만에 한번 추억을 좀 돌이켜보기 위해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마침 또 초대 손님이 안 계셔서 5시까지는 마치 벤치에 걸터앉듯이 여러분들 기대 앉으셔서 오후에 피로를 푸시면서 나지막히 나오는 때로는 신명나게 나오는 음악에 몸을 맡겨 낯익은 멜로디에 취해서 뭐 멜로디에 취하는 거는 DUI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음주운전 아닙니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흔들흔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추억으로 다녀오는 여행시간 5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순철님, 빵 사주고 손 한 번 못 잡고 얻어맞은 너무 억울해서 오늘도 애공 살 수가 없다고요. 아, 김추자 씨의 첫사랑의 눈물. 하, 역시 어울리는 노래네요. 빵 사주고 손 한 번도 못 잡고 아이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통계님이 또 역시 부장님답게 재미있는 노래 장미호관이란 팀이 육종환 씨를 비롯해 다섯 명이 그렇게 멋진 사내들은 아닙니다. 아, 자기들 노래 같아요. 오빠들은 못생겨서라는 그런 재미있는 노래가 있네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통계님 지금 출근 시간이실 텐데 혹시 통근 버스에 계시는지요? 아주 또 멋진 신청곡 우리 장미여관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미미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 충분히 많이 있으시니까 그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 이미 점심은 드시고 오히려 출출하다는 생각 드실 그런 시간 아니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방송하는데 이 시원한 팥빙수가 왜 제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팥빙수 맛있잖아요. 네, 한번 해본 소리였습니다. 우리 비비안님께서 못생기고 오케이, 진실하고 나 몰래 사랑만 안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몰래 사랑하면 그건 곤란한 일이죠. 네. 자, 이제 월드컵 얘기 제가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일주일 남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개막식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6월 한 달은 꼭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더라도 너무 좋은 게임들이 참 4년 만에 한번 만나니까 특히나 남자분들은 볼거리가 많아서 특히 그리고 저녁 시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일 끝나고 편안하게 3, 4, 5 모여서 생맥주 한 잔씩들 마시면서 아마 5천원 만에 우리 한인타운의 비즈니스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런 욕심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자, 우리 김추자의 첫사랑의 눈물. 참 저는 솔직히 김추자 씨 노래를 거의 다 아는데 이 첫사랑의 눈물이란 노래는 사실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순철님의 어떤 그 음악성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지금 보니까 70년도에 발표됐으니까 도대체 50하고도 6년이 된 노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한테 어울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아이고 참 70년대 그 이렇게 그 레코드판 돌아가는 치직 소리와 함께 정말 정겨워버린 그런 노래. 우리 순철님 선곡하시는 것이 저도 자세히 모르는 그런 멋진 보석 같은 선곡들을 아주 발굴해내는 그런 또 다른 우리 음악 부장님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비비안님도 다 저장으로 해놓으신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또 아이고 또 멋진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아직도 못다한 사랑이라고 대표곡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솔개 트리오. 아, 예. 여인이라는 아주 멋진 노래였습니다. 비비안님 청곡 감사합니다. 네, 미미님, 아, 모두님들, 아, 이 노래가 듣고 싶으시다고 아주 그 최진희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명곡 중에 명곡이죠. 제가 노래교실 수업을 다니다 보면 최진희 씨 노래 중에 천상재회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꼬마 인형이라는 노래를 많이들 애창곡으로 부르십니다. 혹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노래방에 간혹 가실 때 이 노래 부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멋지게 우리 미미님 덕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억의 명곡 우리 미미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순철님. 아, 정 이 곡은 김상희 씨가 부른 곡인데 조용필 씨가 열창했다고. 근데 오늘은 우리 김상희 씨 버전으로 함께 하시자고. 김상희 씨 여러분 아시죠? 코스모스 하늘하늘 비어있는 길. 그리고 당시에 아주 최희준 씨하고 같이 학사 가수로서 아주 굉장히 70년대를 장식했던 그런 멋진 가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이란 노래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이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아, 이 노래가 비비안 씨 말처럼 우리가 다 조용필 씨 노래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우리 김상희 씨가 불렀는데 삼호떡 우리 조용필 씨가 부를 때하고는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원곡자가 불러주니까. 자, 네이트 임 씨 안녕하세요. 아, 아펙슬로 그룹의 션님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스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네, 박진영입니다. 대낮에 한 이별.

0: 네, 우리 박진영 씨 공기반 소리반의 주인공이죠. 아주 아, 뭐랄까요, 굉장히 그 아주 지능 있는 작곡가고 아, 노래하는 가수의 실력보다 아, 본인이 몸가리를 해서 지금도 멋진 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멋진 기획자, 만능 엔터테이너 우리 박진영 씨의 노래 대낮의 한 이별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했습니다. 자, 신청곡들 염치 없지 않고요. 10곡 신청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가 있어서 순철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듣고 싶은 노래 얼마든지 신청해 주십시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세븐디아스 타이어.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9: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0: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1: 근데 들었어?

0: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 네, 순철님의 신청곡이네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라이어밴드입니다.

네, 라이어의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이고 참 멋진 노래였습니다. 자, 우리 로사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알청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신청곡 주시고. 아, 거북이의 비행기. 아, 2부 첫 곡으로 멋지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네이트님 신청곡 로사.

님 신청곡, 신청곡이 줄을 섭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청곡과 꾸미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제가 단언컨대 미국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아이고 듀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대학로 극장에서 구경하던 신촌 브루스의 골목길. 예. 2부에 꼭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음악방송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비비아님이 소리새 솔게트리오 아직도 못다한 사랑 신청해 주셨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같은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두 번 선곡 안 하는 편이라서 아직도 못다한 사랑을 신청해 주셔서 혹시라도 양해하시라고 이번에는 서울 패밀리의 주인공 위일청 씨의 음성으로 이 노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좀 색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패스 안 합니다. 들려드립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직도 못다한 사랑 위일청의 목소리입니다.

0: 네, 위일청에 아직도 못 다한 사랑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야, 좋다. 로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찬 씨의 티어스. 오늘 첫사랑 들려드린다고 그랬죠? 알청님, 아직도 못한 잘 들으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라님, 오늘도 수고하셨고. 아마 혹시 운전 중에 계시는지요? 마침 1부 마지막 곡이 운전하실 때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아, 우리 네이트님의 신청곡. 바로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네, 2부 알청님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어디로 날아갈까요 우리? 날아가 봅시다.

아이고 언제 들어도 시원한 노래 비행기. 아이고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신나게 2부를 출발해 보았습니다. 자 2부 시간 역시도 5시까지 여러분의 오후의 피로를 기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의 신청곡과 한껏 즐기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아이고 SK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셔서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6월 20일입니다. SK 쿨링 LA 가요제가 드디어 열립니다. 기존에 있던 노래 자랑하고는 좀 다른 스케일이 큰 분위기에서 SK 쿨링으로 주최로 6월 20일 날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는 그 시니어 센터에서 아주 멋지게 열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노래하는 그 본선 진출자들이 멋진 라이브 밴드와 함께 유튜브 촬영까지 해서 채널에 올라가고 미국에서 그 가수 자격증까지 주는 그런 멋진 행사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내일 모레죠. 예심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 213-389-0009로 지금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로라님 지금 퇴근하시고 운전 중이실 것 같은데 창문 한번 활짝 내리시고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노래와 함께는 바람 좀 쐬게 창문 한번 활짝 내리십시오. 자 출발합니다.

네, 아이고 시원합니다. 우리 소찬이의 티얼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로라님 덕분에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기억하시죠? 앞부분이 저는 듣다가 제가 잘못 들었나? 혹시 잘못된 만남 아니야? 박자도 그렇고 다름이 아니라 당시에 나오는 댄스곡들이 이런 비트들이 많이 유행하는 곡이 많아서 얼핏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듣다가 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듀코님께서 대학로 공연하실 때 추억이 난다고. 아, 또 불후의 명곡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르쳐줄 가라앉혀줄 그런 노래이고, 자 우리 알청님 어떤 테마곡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야 가수를 알려드릴 텐데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떤 테마곡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럽니다. 자, 우리 듀코님 함께하고 계시죠? 골목길.

네, 신촌 브루스의 명곡 중의 명곡, 우리 듀쿠님 덕분에 아 이렇게 또 추억을 가는 그런 노래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골목길 철없이 좋았던 젊은 날. 사실 미국이 없는 것이 LA에 없는 것이 골목길이에요. LA는 골목길이 없잖아요. 한국은 얼마나 골목길이 많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골목길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또 골목길 하면 가로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있었을 것이고 어쩌다 보면 이렇게 골목길 가로수 저 멀치서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언니 오빠들이겠죠? 아주 후미진 골목길에서 연애의 장소로 여겨졌던 골목길 생각나는 노래였습니다. 자, 알청님, 김동완이란 가수는 지금 아까 들으신 묻어버린 아픔의 주인공이고 하면서 80년대 후반서부터 활동을 한 그 포크와 블루스 장르로 사랑을 받던 그런 가수입니다. 지금 이 들으신 묻어버린 아픔이 그의 대표곡이고 한때는 이 신촌 블루스의 객원 가수로도 활동을 했던 그런 가수니까 만일에 좀 더 원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동환이란 가수를 치면 그의 노래들이 나오니까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비아님, 거북이 잘 들었어요. 좋아하시는 노래 청곡해 주셨어요. 하셨습니다. 자, 분위기 조금 가라앉혀서 이번엔 로사님의 신청곡, 이쁜 노래입니다.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네. 아, 여성분들이 들으시면 본인의 그 젊었었던 소녀 같은 시절을 기억나게 하는 노래, 우리 로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세인트님 오셨네요. 노래 선곡 좋다고. 좋은 하루 돼요. 네. 알청님, 어려서 용산 미군 부대 담 넘어 골목길에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고. 그렇죠. 옛날에 뭐 담 넘어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왜 안 나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우리 SK 임종호 사장님의 멋진 신청곡입니다.

네. 아이고 아버지의 강 우리 강문경의 음성이었습니다. SK 우리 임종호 사장님이 신청곡이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에 SK 노래자랑 말씀드렸는데 그 노래자랑에 출전하신 본선 진출자들은 SK 가요 무대라는 이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임종호 사장님이 본인의 노래를 지금 동영상을 많이 올리고 계세요. 알청님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종호님이 부르신 노래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영영, 뭐 사랑밖에 난 몰라 그 이외에 등등이 있는데 우리 남진 씨가 불렀던 그 사랑하고 있어라는 아주 명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 임종호 사장님이 엊그저께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SK 가요 무대라고 들어가시면 아주 많은 그 우리 임종호님의 멋진 모습과 아까 노래를 접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랑하고 있어요 남진 씨의 노래 우리 임종호님의 목소리로 달달하게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에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아이고 참 달달한 목소리보다 이번에는 아주 슬슬 이렇게 꺾임도 있으면서 아주 매력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비안님, 돌아와 주세요. 그리워요. 마음의 소름, 기다림. 한 후에는 모든 게 있어요. 참 좋으시다고.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838 213383838
5: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6: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7: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6: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7: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6: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7: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6: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7: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1: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형 운도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3: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5: 융자나라 좋은 나라.
14: 융자라면 콜미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융자 나왔어요.
17: 우와 빠르네.
0: 네, 신동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문세와 함께합니다. 간호수 그늘 아래 서면.

0: 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언제 들어도 노래가 아름답고 좋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문세 씨의 노래도 훌륭하지만 모든 이문세 씨의 노래를 거의 대다수의 작곡을 했던 작곡가 이영훈 씨, 지금은 안타깝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음악만큼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는 추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이문세의 노래는 개인적으로 젊은 날 최고의 우상이었지 싶다고, 광화문 연가서부터 뭐 한두 곡이 아니죠. 소녀서부터 뭐 가슴에 남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떻게 들었던 누구의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귀에 익었던 익숙한 멜로디, 마치 끄집어내놨던 옛날 물건들을 찾아서 반가워서, 이런 적 있잖아요. 아,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네 하다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나올 때 그 반가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슴에 맺혀있는 추억들이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0: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의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2: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1: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2: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전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전기.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로라님이 집에 도착하셨다고요. 첫사랑은 언제 듣나 했어요.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2009년도에 앨범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타이틀곡이 나비의 꿈이란 노래였었고 또 두 번째 곡이 첫사랑이란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첫사랑이란 노래를 한 17년 만에 얼마 전에 한번 다시 불러보았어요.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을 유튜브에서 나비의 꿈 고니라고, 왜냐하면 고니가 제 예명이고 나비의 꿈이 제 타이틀곡이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다가 제가 이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쑥스럽지만 17년 만에 다시 불러본 첫사랑 우리 로라님이 어제부터 신청을 하셔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셨습니다. 로라님, 내 첫사랑은 어디서 뭘 할까요? 파파 할아버지가 되었겠죠. 울컥.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첫사랑에게 바람의 사연 보내야겠네요. 예, 얼마든지 보내십시오. 자, 여러분 그 비타민 C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오렌지를 비타민 C가 제일 많은 음식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말고도 비타민 C가 듬뿍 들어있는 그런 과일 또 채소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참고로 알려드리면 파프리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 파프리카에 오렌지보다 2배 이상 한 개당 많이 비타민C가 들어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키위 뭐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한 개만으로도 훌륭한 비타민C가 공급이 되고 그런가 하면 브로콜리 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거 한 컵 정도면 오렌지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오렌지 한 개보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여름에 딸기철 돌아오죠. 그것도 한 컵 정도 먹으면 중간 오렌지 크게 한 개보다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렌지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이 저희 라디오 서울 160.com을 통해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고 또 국내외 뉴스들이 아주 빠른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여러분들의 애용 바라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4: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3: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밋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4: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3: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4: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비아님, 2시간이 훌쩍 금세 가버렸습니다. 그럴세 말이에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역시 목요일 꽉 찬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나누는 그런 댓글 이야기들. 아, 우리 정인박님, 와우, 고니씨 첫사랑 좋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나비의 꿈 고니 치시면 제 사이트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 풍성한 목요일 지나게 돼서 저는 또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죠. 한영애 씨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 이라는 편안한 노래와 함께 목요일 마무리하고요. 자, 내일은 불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한번 달려볼게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